0: George Orwell.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기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읽는데.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끼워 맞추기식 힌트.
1: Well,
0: 자,
1: this book also has a very long title.
0: 아, 그렇기도 하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타이틀이 제일 긴 거를 골라주시면은 되겠군요. 다시 한번 보기 알려주세요.
1: All right. It's number one, In Search of Lost Time by Marcel Proust. Number two, The Great Gatsby by F. Scott Fitzgerald. And number three,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0: 네. 지금 바로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자, 8555님이요. 사랑스러운 두 분의 목소리 열심히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정호주님은 조수미 씨 목소리 듣자마자 눈이 감기고 종아리까지 소름 돋았어요. 국보 확실해요. 아,
1: Yes,
0: 맞죠.
1: she is a
0: 네.
1: national
0: She is a
1: treasure.
0: national treasure. Yes, I agree. 자, 8555님 사연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도 아버지께서 대장암에 걸리셔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 대장 건강 열심히 신경 씁니다. 첫 번째는 건강 검진이죠.
1: Yes.
0: 술, 담배, no, no 하셨습니다.
1: Yeah.
0: 네.
1: Every year, cancer screening or getting a physical checkup.
0: 그렇죠. 대장 내시경도 참 쉽지가 않은데
1: Yeah.
0: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면은 네, 해야죠. 자, 6287님, 멋진 한복을 입고 달빛이 비추는 경회로를 천천히 걷고 싶어요. 한 번도 못 가본 곳이라 더 궁금해집니다.
1: Yeah.
0: Yeah, there are actually a lot of sites in Korea that I haven't been to. Maybe our listeners as well, even though
1: Yeah.
0: we live here and they're quite accessible.
1: It's easier to go to these places when you're a tourist.
0: Yes, that's true as well. Yeah.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take a break, and when we come back, we'll have a look at this article about not finishing a book.
1: Yeah.
0: This is Ella Langley, Be Her.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Let's have a look at today's New York Times article.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When a book is not too good to put down.
0: 책이 꼭 끝까지 읽을 만큼 좋지 않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Too good to put down이라는 거는 책이 내려놓기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이제 부정문이 붙어서요. Not too good to put down. 그 정도로 재미있지는 않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I have a question for you, Karen.
1: Mm-hmm.
0: What do you do when you're going through a book and you don't find it that great? Do you put it down? Do you put a bookmark in it? Do you just continue reading?
1: I usually just kind of put it down and try to go back to it, but it's hard when it's not that good.
0: Exactly.
1: Yeah.
0: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온라인 그 리딩 사이트에서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function,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사 읽어볼게요.
1: The book tracking app Goodreads added a did not finish or DNF designation this spring so that readers can log books they've put down or abandoned. The change, Eric Pippenberg reported in the New York Times, provoked an online debate. Is it a cop-out to DNF? As a reader who had been known to graze on books as if at a grand buffet, tasting a little bit of everything, I enter this discourse bashfully. I feel strongly that life's too short to spend time on books one doesn't like. But sometimes I wonder if the problem isn't with the books, but with me. Impatient, seduced by novelty, impossible to satisfy. When I told my friend Lee that some people refuse to forsake books, she responded with outrage. Why would you bother with a book you're not enjoying? There are a million books, she told me, as if I hadn't sampled the first chapter of most of them. This sounds like vestigial puritanism.
0: 독서 기록 앱인 Goodreads는 올 봄 독자들이 읽다가 중단하거나 포기한 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Did not finish. DNF라는 표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즉, 읽다가 중단이라는 기능인데요. 이번 변경은 본지 필자인 에릭 피펜버그가 뉴욕타임스에도 보도한 것처럼 책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변명에 불과한 걸까라는 논쟁을 온라인에서 촉발했습니다. 마치 대형 뷔페 식당에서 모든 음식을 조금씩 맛보듯이 책을 훑어보는 것으로 알려진 나 같은 독자는 이 논의에 지금 다소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반데요. 나는 인생이 너무 짧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책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책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참을성이 없고 새로운 것에 쉽게 현혹되며 도무지 만족시키기가 힘든 대상이 바로 나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자문하게 됩니다. 내 친구 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걸 한사코 거부한다라고 했더니 그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없는 책을 왜 굳이 읽으려고 해? 책은 수백만 권이나 있잖아. 마치 내가 그 대부분의 책 첫 장은 안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는 뒤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청교도주의의 잔재 같은 소리야. 좀 어려운 단어들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는 책을 중간에 읽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찬반 논쟁이

0: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 아니면은 핑계 이런 뜻입니다. So is it a cop out to DNF? 이 did not finish 기능을 쓰는 것이 약간 핑계 아닌가라는 거죠. 책은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끝내야 돼. 요 파인 사람들은 그냥 약간 뭐 뷔페 가서 요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듯이 뭐 하는 거야. DNF는 그냥 핑계야. 이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짧아. 내가 싫어하는 책은 안 읽으면 되지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Alright, what about grazing on books?
1: Yeah. Well, grazing, we're talking about, like animals when they feed on grass. That's called grazing. But here in this case, it's kind of talking about eating small amounts of something like snacks, repeatedly instead of eating like a full meal.
0: To graze on something. 원래는 이제 가축이나 뭐 동물들이 풀 뜯어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을 graz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조금씩 책을 읽는 거? A reader who's been known to graze on books. 지금 본인 얘기를 하면서 필자가
1: So
0: 나는 이런
1: not
0: 독자예요.
1: finishing a book, but just like reading a
0: 조금
1: little bit.
0: 여기 풀 조금 뜯어 먹고 저기도 풀 뜯어 먹고 하는 것처럼 나는 책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읽는다. And life's too short. That's what someone said.
1: Yeah, life's too short. So it just means you shouldn't waste your limited time here on earth with trivial matters, petty arguments, or unrewarding tasks such as reading a book that you're not interested in.
0: 그래요. 인생은 너무 짧다. Life is too short. 축약해서 life's too short.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 마지막에 그 vestigial puritanism,
1: 예.
0: 청교도주의의 잔재 같다라고 하면서 책을 왜다 읽어야 돼?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Indeed, but one needs to give a book a fair shake before deciding it would be punishing to continue. It takes a minute to engage with the book, to get a sense of the author's voice and style, to understand what the book is doing. We like when books grab us, when they are impossible to put down. We've gotten used to the grabbiness of the internet, the posts and memes and videos that seize our attention and hold it hostage. I know I'm guilty of tapping out too early. I do it with books, but also with shows and movies. My attention struggles to distinguish between a novel and a TikTok video, between art and content, between being grabbed and being beckoned.
0: 친구 말도 맞지만 책을 계속 더 읽는 게 고역이 되겠다 판단하기 전에 그 책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책에 몰입하고 작가의 어조와 문체를 파악하며 책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이해하는 데는 잠시라도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우리는 책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때, 이런 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에 똑같은 그 사로잡는 힘에도 익숙해져 버렸죠. 게시물과 밈과 영상들이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아 도저히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단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주의력은 소설과 틱톡 영상, 예술과 인터넷 콘텐츠,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것과 은근히 초대받는다는 것을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Right, so we should give someone a fair shake. We should give books, I guess, in this case, a fair shake.
1: Yeah, when you give somebody or when you give something a fair shake, it means that you're giving a person or an idea or a situation an honest or equal chance without bias.
0: 누군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책에게도 우리가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냥 안 읽을래? 하지 말고, 이 책을 쓴 작가, 또이 책을 쓴뭐 이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더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필자의 의견이 지금 들어간 거고요. And, you know, we like a good book.

0: course. But there are so many memes and posts out there that hold us, I guess, hostage.
1: Yeah. When something holds you hostage or holds something hostage, it means that you are you're held, I guess, you're held back, you're held in control, and you're forced to do something or you're forced not to do something. So you're forced by others to meet their demands. So in this case, when your attention is held hostage by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kind of drawn in by memes or posts that you can't do anything else.
0: 자, hold someone hostage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인질로 잡아두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즘에 소셜 미디어 포스트와 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를 너무 많이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What about to tap out?
1: When you're like wrestling, you can see wrestlers like tapping
0: Oh,
1: at the
0: yeah.
1: floor.
0: Yeah.
1: It means that they're saying they're admitting defeat. They're saying, I give up, I give up. So it means you're quitting or surrendering.
0: 아, 거기서 온 표현인지는 몰랐는데요. 마셜 아츠 같은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포기, 포기, 항복, 뭐, 이러는 것처럼 손을 탁탁 치는 게 항복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o tap out 역시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guilty of tapping out too early. 필자 역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게요.
1: The most compelling reason to see a book through to the end is also the simplest. It feels good to finish stuff, one of the people Pippenberg interviewed said. This is no small thing. Adding a book to my completed list is incredibly satisfying. Even if I didn't love the book, I've accomplished something. I've taken the journey the author intended. I've allocated my attention to something for a significant duration, a tiny modern miracle.
0: 자, 그러니까 책을 끝까지 읽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동시에 가장 단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뭔가를 끝내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피펜버그가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한 사람 중한 명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완독 목록에 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만족감을 줍니다. 이는 비록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어쨌든 나는 뭔가를 성취한 것이고 나는 작가가 의도한 여정을 함께 걸어온 것이며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해 왔다는 뜻인데 이런 건 요즘 세상에서는 작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Okay. So something is very compelling.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s to finish a book is because it feels good.
1: So compelling is it's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s very convincing or very interesting, hard to ignore, or so strong and clear that it makes you believe it or take action.
0: 가장 설득력 있는 the most compelling reason people want to finish a book is because finishing a book feels good. 이렇게 네. 심플하지만 또 맞네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다시 주시겠어요?
1: All right. So which of the following novels holds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longest novel? Number one, In Search of Lost Time by Marcel Proust. Number two, The Great Gatsby by F. Scott Fitzgerald. And number three,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0: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Here's Peter Gabriel with The Book of Love.

0: 이번 뉴스커버지 시간에는 책을 끝까지 다못 읽고 도중에 그만두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라는 화두로 수필처럼 써내려간 뉴욕타임스 뉴스레터 속 기사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Karen?
1: My friend Alice is one of the healthiest readers I know. She reads quickly and widely and is always ready with a recommendation. I figured she was a never DNF-er, the type to finish a book by hook or by crook. I could be 90% of the way through and I'll dump it, she told me, to my surprise. I'll dump anything. I'd let the fork fall from my mouth if I'm halfway through a dinner I don't like.
0: 내 친구 앨리스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열정적인 독서가 중에 한 명인데, 책을 빠르고 폭넓게 읽으며 언제나 추천할 책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늘 책을 끝까지 읽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을 다 읽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앨리스가 90%까지 읽었어도 나는 거기서 포기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죠. 난 뭐든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 맛없는 저녁 식사는 이미 반쯤 먹었더라도 입에서 포크를 그냥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큼은 항상 100% 책을 이렇게 완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은가 봐요. 90% 정도 읽다가, I'll dump it. 그냥 버릴 수도, 그냥 안 읽을 수도 있어.
1: Yeah.
0: Okay.
1: She thought she was a closer.
0: Yeah, a closer. So that means someone who finishes the book. And never DNF-er. And never did not finish a. DNF를 하나의 그냥 단어처럼 쓰고 있는데, 예,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까 그한 앱에서 did not finish라는 기능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책못 끝냈을 때 요거를 클릭하면 되나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착안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DNF가 본인은 그거다. 계속 지금 말하고 있죠. 난책 중간에 많이 그만둬요. 근데 내 친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그럴 때가 있대요. But this person's thought they would always, the friend would always finish a book by hook or by crook.
1: By hook or by crook. So that means these people try to achieve a goal by any possible means necessary, whether fair or foul.
0: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어떻게서든 이런 뜻이에요. By hook or by crook. H double O K 그다음에 C R double O K. By hook or by crook 이렇게 쓰는데요. 난내 친구가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책 끝내는 친구. But I was really surprised to hear that she said, "No, I can dump a book." And apparently, they went on to say, you know, it's like eating. I'm halfway through a dinner I don't like, and then I can dump it. Halfway through something?
1: Halfway through. So it means being at the middle point of something, like an event, a task, or even like an ongoing period. Something that lasts for, or maybe the time it takes to do something, and you're kind of in the middle of that.
0: 그래요. 마지막 말도 이 친구가 한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나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 뭐 맛없는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야. 뭐 반쯤 먹었다 해도 맛없으면 그냥 버려. 그냥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when I'm halfway through something. 반쯤 뭐뭐 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Halfway through a dinner, halfway through a book, halfway through the sho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쯤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And yet, Alice finishes more books than anyone I know. I never hear about the ones she abandons because she does it quickly and without fanfare, without self-exorciation. She's not keeping a public record of her DNFs, as the new Goodreads feature encourages her to. Not finishing a book isn't the same as never finishing a book. There's no shame in putting aside a book that you don't like, but finding a book that you do like takes commitment. You might try a few bites from the carving station or the chafing dishes, but eventually you sit down and eat a proper meal.
0: 자, 앞서서 이 앨리스라는 친구가 나도 중간에 그만둬라고 했죠. 그런데도 앨리스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많은 책을 읽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책을 중간에 읽다 말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조용히 자책하는 일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책을 그만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굿리드 앱에 이번 새로운 기능이 권장하는 대로 읽다 만 책, DNF 분류에 자신이 읽다 만 책을 공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못 읽는 것과 책을 한 번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을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반면 마음에 드는 책을 찾는 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뷔페 식당에서처럼 우리는 즉석 요리 코너나 보온 접시에서 몇 입 맛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식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So it takes time to find the right book for you, but eventually we all get round to doing it. That's what they're saying.
1: Yeah.
0: And Alice here, she says that she sometimes puts a book down, but she does it without fanfare.
1: Mm-hmm. Without fanfare, that means without a lot of noise, without a lot of public attention, without fuss, without showy celebration. So you're doing it quietly.
0: Exactly. Fanfare is someone playing a trumpet back in the olden days, and they go, bum, ba, da, bum,
1: yeah,
0: bum,
1: like when
0: bum,
1: the king
0: bum,
1: is entering the

0: room.
1: Exactly.
0: You have fanfare.
1: Yes.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걸 외래어로 가져와가지고
0: Yeah.
1: 팡파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0: Yes.
1: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요란하게 왕이 지금 납십니다
0: Yeah.
1: 하면서 빰빠라빵 이게 나팔 부는 예전 뭐 영국에 있었던 신하들이 했던 행동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 without fanfare니까 그런 요란스러운 거 없이 그냥 조용히 앨리스는 자신이 책을 이제 중간에 그만뒀는지 뭐 하는지 그거를 주변에 알리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그 외에도 책을 많이
0: Yeah, you just
1: 읽고,
0: put it down
1: 그렇죠. 예, 네,
0: quietly. Yeah.
1: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친구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Well, I think this is why you have libraries. Because you
1: Yeah.
0: just borrow a lot and then you kind of sift through it, see if you like it. If you don't like it, put it away, and then you read the ones that you like.
1: Exactly. 하나만 더 단어를 보자면은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요. Excoriation이라는 거는 격렬한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는데요. She puts the book down without self-excoriation. 스스로 막, 아, 왜 내가 못 읽었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려놓자. 조용히
0: It's
1: 그렇게.
0: okay.
1: It's
0: It's
1: fine.
0: okay not to not
1: There's
0: like a
1: nothing wrong with
0: book.
1: it. 그래요. Well, that's it for today's New York Times article.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he first expression, which is a cop out.
0: Right. So it was used as a noun, but we did mention that you can use this as a verb to cop out of something when you're quitting. But as a noun, it's like an excuse or an action that is used to avoid doing something that's hard or maybe uncomfortable or maybe that is your responsibility, but you don't want to do it.
1: 맞아요. 무언가를 안한 것에 대한 핑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cop out. 예문 보겠습니다.
0: Calling in sick just to avoid the presentation was a total cop out.
1: 그 발표를 안 하려고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핑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ve someone a fair shake
0: A fair shake. So give someone
1: or
0: or
1: something. Right.
0: something a fair shake. It means to give a person or an idea or a situation an honest and equal chance without bias.
1: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Even though I hate broccoli, I will give it a fair shake and taste it again.
1: 난 브로콜리를 정말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채소에게도 내가 맛보는 그런 똑같은 공정한 기회를 주겠어.
0: I'm being so dramatic. I love broccoli, by the way.
1: I love broccoli too. 그래요. 선생님이 그냥 예문인데
0: My kids
1: 그래서
0: hate broccoli.
1: 아이들은 왜 브로콜리를 안 좋아할까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참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채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먹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예문이었고요. 영어식 문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했는데 그냥 예. 뭐 이렇게 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0: Yep.
1: 자, 그다음에 compelling.
0: Compelling. So compelling refers to something that's very interesting or hard to ignore or something that's so strong and clear that it makes you believe it or take action. So it's referring to something that is very convincing.
1: 아주 설득력 있는 것. 예문 보겠습니다.
0: She gave a compelling reason for why she needed to leave work early.
1: 왜 조퇴를 해야만 하는지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댔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By hook or by crook.
0: By hook or by crook. So a crook refers to like a thief, right? So it means to achieve a goal by any possible means necessary, whether fair or foul.
1: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by hook or by crook. 네, 예문 보겠습니다.
0: She decided she was going to pass the exam by hook or by crook.
1: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시험을 통과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Halfway through something.
0: Yeah, halfway through something, halfway through doing something. So it means being at the middle point of an ongoing period, event, or task.
1: 무언가의 도중에 있다는 뜻이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She started feeling sick halfway through dinner.
1: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0: 퀴즈 정답 이제 발표할 시간이 됐는데요. 책세 권을 아까 소개해 주셨고, 그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어떤 책인지, 사실 이게 기네스의 가장 긴 소설로 기록이 오른 책입니다.
1: Yep.
0: 어떤 책이죠?
1: It was number one, In Search of Lost Time by Marcel Proust.
0: 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102, 아 저기 1.2 million to 1.3 million, 네, 120만에서 130만 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7권으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참고로 이제 다른 책들은 몇 자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다 영어 글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F. Scott Fitzgerald의 The Great Gatsby는 4만 7천 자고요. Animal Farm by George Orwell은 3만 자입니다. 그러니까 120에서 130자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훨씬 길죠.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1: The other two books,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have to read for schools, and they're pretty thin
0: Yeah, they
1: books.
0: are actually, yeah. I love those books, yeah.
1: They would not have to read number one.
0: Yes.
1: It would be impossible to read number
0: Yeah,
1: one.
0: you'd have to spend a lot of time reading that. All right, so it was number one. Congratulations, 5596님. 2주 시드니 다녀오자마자 듣는 모닝 스페셜. 집에 온것 같네요. 물론 시드니에서도 함께 했답니다.
1: 와우.
0: 25년째 듣고 있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1: Wow. 25 years.
0: Wow. Well, thank you for tuning in. And we hope you'll continue to do so. And I hope you had a great trip to Sydney.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곡물 라떼 파우더 드릴 거고요. 시카크림과 앰플은 8022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비 개인 하루 화창한 날 되세요. 달리는 차 안에서 보냅니다.
1: Oh, I
0: 하셨습니다.
1: guess the rain cleared up. We have
0: 그래요.
1: no idea because there are no
0: Can't
1: windows
0: see.
1: in this studio.
0: 그래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를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Now let's listen to Bread with Make It With You.

0: also happens when two, I guess, sisters or very close friends fight. I mean, if you're not that close, you wouldn't fight like this, right? Yeah. 지율님, 우리 자녀들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악쓰는 사람이 win
1: Yeah.
0: 하는데.
1: Or someone older has to get involved.
0: 아, 악쓰면 안 되는데. 그래요. 아, 6287님이 책 관련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요, 삼국지입니다. 요즘 읽는 책은 코스모스고요. 이해가 잘안 돼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Yeah, I heard that's a difficult one to read, but I've yet to read it as well. A highly recommended one, in fact. But great that you're going through it.
1: Yeah.
0: 지율님, 책은 마지막 장을 넘길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이 좋아서 완독합니다. That's exactly what the person said earlier on. The compelling reason people finish books is because you feel good.
1: Yeah. Well, sometimes there are those books that are so good that you don't want the last page to come.
0: Oh, yeah.
1: Yeah.
0: You don't want it to end. 2302님은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너무 길어서 아직도 다못 읽고 책장에 있어요. 2012년쯤에 산것 같은데, 모스 덕분에 사놓고 잃어버린 책이 기억났고, 저도 읽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1: Wow, 2012.
0: Yeah, exactly. 아마 보통, 영어랑 한글이랑 글자 수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뭐 문장을
1: Yes.
0: 만들 때도 말할 때도.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또 글자 수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은 기네스 기록이니까 아마 영어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원래는 이게 불어로 나온
1: Yeah, it's a
0: 책이죠.
1: French book.
0: 그러면은 불어 단어 수인지 영어 단어 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죠?
1: And I'm sure there are abridged versions as well.
0: Yes. Yeah. 자, 그리고 김내희님. 책 초반에 읽히지 않아도 참으면은 설정을 이해하고 나서 잘 읽히는 경우가 종종
1: That is
0: 있어요. Yep,
1: true.
0: exactly. 장미혜님은 책을 읽다 보면은 읽을 필요 없는 책을 가려내는 기준도 생기니 중단하는 책에 부담 없이 휙!
1: That is
0: 하셨습니다.
1: also true.
0: Exactly. I think that was the point of the article. They said, you know, you eat bits and pieces of stuff at a buffet. And eventually you find something you really want. So you do have a full meal. It's just not everything there,
1: And then, after you go to a lot of buffets, you
0: Yeah.
1: know what you
0: Yeah,
1: want.
0: exactly.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박태건님, 저희 아들도 도서관에서 해리포터 책 빌려서 다 읽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책 읽을 때 표정이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좋죠. 자, 8160님은 출근길 애청자입니다. 바쁜 시간에 한점 힐링 시간 되어주는 모닝쇼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Well, thank you for listening. And thank you, Karen,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Thank you for having me.
0: 자, 지금까지 Karen 선생님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Journey, Only the Young 들려드리겠습니다. See you in 22 hours.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단어. 프렌드와 인플레이션. 두 영어 단어가 만나서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부담 때문에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 자체를 줄이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두 번 만날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안 봐도 그만인 사이는 굳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고물가일 때 씀씀이를 줄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괜히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건 아닐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친구가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8월 25일 화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호기 카마이클의 재즈 스탠다드인데요. Nearness of You, 핑거 주법의 두 거장이 함께했습니다. 톰의 에마뉘엘과 마틴 테일러의 기타 듀오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청송, 충남 부여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충분한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프렌드플레이션, 이 단어를 듣고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져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면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요란될 것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관계의 단절이라는 게 꼭 싸움이나 배신, 그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정리가 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한동안 아주 끈끈한 사이였다가도 어느 순간 서로의 일상이 더는 궁금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것도 역시 시간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김소연님, 정클클에서 일렉기타 신선하고 좋으네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네, 저도 참 신선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핑거 주법의 두 거장이 함께한 곡을 감상했습니다. 김소연님, 마음에 드셨나요? 우진희님, 요즘 제 아침의 최고 친구는 정경의 클래식입니다. 와, 우진희님, 고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청취 여러분과 친구입니다. 박지영님, 아침에 바로 딴 포도로 포도잼 만들며 정클클을 들어요. 10평 임대농인데 밭주인이 포도 3송이 주셨어요. 농약을 안친 포도라 벌레가 너무 많아서 포도잼으로 변신 중이에요. 정클클을 듣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있어요. 와, 포도가 클래식을 든 포도군요. 네, 어떤 잼보다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영님, 멋집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목만 봐서는 즉흥적으로 흘러나온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놀랄 만큼 정교한 구조가 숨어있는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쇼팽의 즉흥 환상곡, 다니엘 트로프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 다니엘 트로프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737님, 비가 내린 후라 습도가 보통이 아니네요. 모두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더위를 이깁시다. 아, 좋습니다. 아마 가을이 오기 전 마지막 더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8737님 말씀대로 우리 클래식에서 더위를 좀 이겨볼까요?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이죠.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있을까요? 1번 모차르트, 라크리모사. 2번 페레트, 칸토스.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슈베르트 생애 마지막 해에 작곡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조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 모노 929중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리오 반더르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곡인데요. 제목은 눈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중 무엇?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2번 이프레장조 도이치모노 929종 2악장 안단테 컨모토 트리오 반더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슈베르트가 생애 마지막 해에 작곡한 작품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이 멜로디가 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남님,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곡이죠. 윤영로님, 오늘은 멜로디가 잔잔한 물결을 걷는 느낌이 들어 잠시나마 눈을 감고 시원함을 맛보았습니다. 와, 영로님 대단합니다. 슈베르트의 이 피아노 3중주 2번을 듣고 시원함을 맛보았다. 이렇게 음악은 정답이 없습니다. 듣는 이에 따라 이 창조된 음악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항상 다가옵니다. 황재님, 근사한 곳에서 식사할 돈이 없을 때 같이 떡볶이 만들어 먹으면서 속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주 못 만나도 언제든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주는 친구.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열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황재님이 잊지 않고 메시지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서진아님, 며칠 전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눈물의 날을 보내다가 드디어 에어컨 기사님이 방금 에어컨 고쳐주셨어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정클클 듣습니다. 항상 옆에 있던 것들, 우리가 누리던 것들 이렇게 고장이 나고 없어져 보면 금세 우리는 그 귀함을 압니다. 서진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클래식 감상하시죠. 이번에는 크라이슬러 특유의 우아함과 19세기 말 유럽에서 유행했던 이국적인 정서가 잘 결합되어 있는 곡입니다. 크라이슬러의 중국의 북,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에드와르드 로렐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세현님의 사연이네요. 8월 18일에 있었던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에 초대해 주셔서 감동 가득한 음악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코스 요리를 대접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헤드 셰프 이승원 지휘자의 수 셰프 케빈 첸, 소르베처럼 잠깐 쉬어가는 라벨의 전주곡도 있었고 국립합창단과 함께한 다프니스와 클로에라는 어마어마한 메인 요리도 있었습니다. 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는 대학생 아들과 다녀왔는데 가기 전엔 졸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졸지 않았고 다프네와 클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함성이 절로 나왔답니다.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벨의 발레 다프니스와 클로에 중에서 바카날 신청합니다. 와, 김세현님. 공연을 10분 즐기신 것 같아서 초대해드린 입장에서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코스 요리에 비유해서 공연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요. 대단합니다. 마치 제가 그 공연장에 함께 있었던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또 앞으로 대학생 아드님과 이렇게 가끔 클래식 공연 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큰 수확인 것 같은데요. 김세현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라벨의 발레, 다프린스와 클로의 중 바카날, 리오넬 브랑게가 지휘하는 취리 토날레 오케스트라와 싱 아카데미 연주로 듣겠습니다.

라벨의 발레, 다프니스와 클로이 정 바카날, 르노의 브랑기에가 지휘하는 취리 토날레 오케스트라와 싱 아카데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죠.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과 그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모차르트 라크리모사, 2번 페르트 칸투스.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 들어볼까요? 크리스토퍼 호고드는 영국을 대표하는 고음악 지휘자이자 음악학자인데요. 그가 창단한 고음악 아카데미는 이름 그대로 바로코와 고전주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현대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두껍고 웅장한 음향보다는 작은 편성, 가벼운 음색

음악과 선명한 앙상블을 통해 고음악의 생동감을 잘 살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곡은 어떻게 해석했을지 확인해 볼까요?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F샵 단조 고별 중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크리스토퍼 호고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F샵 단조 고별종 희락장 알레그로 아사이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모차르트 라크리모사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모차르트의 레퀴엠 D단조 쾌외모로 626 중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조르디 사발이 지시하는 르콩스로 데 나스용 또 라카펠라 레날데 카탈루냐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레퀴엠 디단초, 쾌버로 626중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조르디 사발이 출시하는 르 콩서르 데 나스용, 라카펠라 레이알 데 카탈루냐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배우 앤서니 홉킨스가 작곡한 곡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클래식 작곡가로서 앤서니 홉킨스의 작품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무대와 스크린에서 보여준 놀라운 감성을 음악으로는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한데요. 들어볼까요? 1부 끝곡입니다. 앤서니 홉킨스의 팬페어의 마치, 팡파르와 행진곡,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0: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정경희 클래식 2부 첫 곡은 정호주님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멘델스존의 아포플로겐데스케 장에스, 노래의 날개 위에,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정호주님, 오늘 조수미님 기념 주어가 생긴 걸 알게 되었어요. 조수미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멘델스존의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정호주님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820님, 오늘 날씨가 구름 끼고 갑자기 비가 오더니 지금은 눈부신 햇빛이 나는 그야말로 다채로워서 좋은 날입니다. 모닝 독서하면서 듣기 좋은 배경음악을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날씨에 따라 클래식이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와도, 구름이 껴도, 태양이 쨍쨍 나도 다 그에 맞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닝 독서하면서 감상하시는군요. 0820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2부 코너 오페라 인사이드 시작해볼까요?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날씨가 다시 좀 더워졌습니다.
1: 그렇더라고요. 네. 낮에 굉장히 덥던데요.
0: 이 가을이 오기 전 마지막 더위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 네,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0: 그렇죠.
1: 네.
0: 자, 오늘은 어떤 오페라 속으로 안내해 주십니까?
1: 네, 오늘은 루체로 레온 카발로의 빨리아치입니다. 1892년에 밀라노에서 초연된 오페라고요.
0: 네.
1: 오페라 외에 다른 장르의 음악도 남기긴 했지만 이 빨리아치가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대본과 음악 모두 레온 카발로 본인이 썼습니다. 이 레온 카발로는 푸치니 그리고 마스카니와 동시대에 살았던 또 그들의 절친이자 이탈리아 오페라를 베르디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리골레토의 직업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0: 네.
1: 바로 광대였습니다.
0: 그렇죠.
1: 오늘의 이 빨리아치라는 제목은 광대들이라는 뜻입니다.
0: 복수군요.
1: 네, 그래서 광대 시리즈가 되겠네요.
0: 좋습니다. 마스카니의 까바레레 루스카나와 함께 이탈리아 베르스메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베르스메 오페라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네, 간단히 말해서 이 베리즈모라는 말은 어떤 시대 사조를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사실주의라는 말로 국내에 번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의 어떤 트렌드 중 하나였는데 이 신화적 이야기 그리고 영웅의 무용담 또는 성경 속의 이야기, 귀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페라 속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 오페라뿐만 아니라 이제 회화라든지 다른 장르의 거의 모든 예술에서 이 경향이 또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프랑스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영웅이나 신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소유하려고 하고 또 욕망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의 특징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빨리아치라는 오페라는 이 베리스모의 특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놀라운 게 오페라 공연 길이가 1시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짧은 것도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오페라와는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1: 네, 이 별개의 작품이지만 그래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는 작품과 이렇게 세트처럼 묶여서 두 작품이 하루에 공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런데 1시간 남짓의 짧은 오페라인데 또 3막으로 나눠져 있어요. 게다가 이 오페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프롤로그까지 따로 있죠.
1: 네, 막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웬 광대 한 명이 등장합니다. 뭐 광대 오페라니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0: 네.
1: 이 본편에서 토니오라는 역할을 맡는 바리톤 가수가 나와서 자신은 프롤로그이다. 그러니까 프롤로그라고 하면 뭐 서두를 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에게 직접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드릴 이야기를 단순한 희극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즉 관객에게 이 오페라의 주제를 미리 선언하면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등장한 인물들이 무대 위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인물들이 겪는 이 사랑과 질투, 분노 이런 감정들은 실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프롤로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를 시작하는데 성악가가 나와가지고 오늘 오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롤로그의 형식을 대입한 것이 그냥 작품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형식의 새로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 빨리아치라는 오페라 전체의 어떤 예술적인 미학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또 넓게는 베리즈모 정신 우리가 사실입니다를 말하는 어떤 그 표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옹 카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이야기가 그냥 작곡가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이 빨리아치에 나오는 프롤로그는 여러 작곡가들에게도 좀 신선한 영감을 줬죠.
1: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형식이 이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술에서 이런 프롤로그가 도입된 것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레옹 카발로가 또한 복원해서 보여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0: 네. 오늘은 어떤 음반으로 빨리아치를 소개해 주십니까?
1: 우리 프로에 자주 출연하시는 이제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예.
0: 아,
1: 네,
0: 예.
1: 1971년에 이제 몽세라 카바예가 이제 냇다 역할을 노래하셨고, 또한 위대한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바리톤 셰릴 밀린즈 등이 참여했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저는 이분이 별세하기 전의 마지막 오페라를 실제로 봤는데요. 지휘자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길동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제철인 무화과 까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길동님, 잘 들어주십시오. 오페라 빨리아체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막이 오르기 전, 본편에서 토뇨 역할을 맡은 바리톤 가수가 관객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위프워, 스위프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바리톤 셰리 밀린스. 넬로 산티가 지시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와, 브라보!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빨리아치 중 시푸어 시푸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바리톤 쉐리 밀린스, 넬로 산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대단한 바리톤이에요.
1: 네, 정말 표현력이 다채롭고,
0: 와,
1: 네, 그렇습니다.
0: 그 미국 출신의 바리톤이라 솔직히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영어권 가수들에 대해서 100% 인정을 다하지 않는 문화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뛰어넘은 가수 중한명 아닙니까?
1: 그렇죠. 세계적인 슈퍼스타셨습니다. 네.
0: 줄리어드 교수로도 계셨고,
1: 그럼요.
0: 그렇죠. 자, 오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막이 올라가기 전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토니오가 한다라는 게또 포인트 아닙니까?
1: 네, 등장인물들과 줄거리를 이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토니오는 그간에서는 모든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극 밖에서는 작품의 본질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왜곡된 욕망을 가진 인물이 가장 먼저 작품의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역설을 만든 거죠.
0: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레온 카발로의 빨리아치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페라 코치,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처럼 광대들이 주요 인물이죠?
1: 네, 북소리와 함께 유랑극단이 등장하는 걸로 극이 시작됩니다.
0: 네.
1: 8월 15일이고요.
0: 어허.
1: 명절처럼 여겨지는 성모 승천일에

0: 마을에 도착한 유랑극단의 단장 카니오는 광대극이 오늘을 저녁에 있으니 꼭 와서 보라면서 광고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당에 미사를 올리려 퇴장한 그때에 카니오의 어린아내 넷다가 무대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넷다는 고아 소녀였거든요. 이 카니오가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 소녀가 나중에 아내가 된 것이죠. 젊은 넷다에게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이 유랑극단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1: 자,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 유랑극단의 또 다른 광대인 토니오가 추근되네요.
0: 네, 이 심사가 복잡한데 이 토니오의 찝적거림에 넷다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괴롭히냐면서 채찍으로 때려서 토니오를 쫓아냅니다. 토니오가 이 등이 굽은 사람이고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격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뒤틀려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오는 언젠가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넷다의 마음에는 자신의 남편 카니오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마을 청년 실비오입니다. 이 실비오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요. 여러 마을을 떠돌다가 오랜만에 이 실비오와 다시 재회하게 됐습니다.
1: 아니, 딸처럼 키워준 남편을 배신한 겁니까?
0: 이 넷다를 단순히 남편을 배신한 여성으로 바라보면 이 빨리아치의 인물 관계가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넷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이 자유라는 것을 가장 보여주는 아리아가 하나 있는데요. 곧 소개해드릴 스트리도노 라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넷다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레온 카발로가 이런 테마를 사용한 데에는 사실은 이 당시 유럽의 그 유랑극단에 대한 전설? 전설이라고 하긴 좀 그럴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뭐 독일에서 이런 유랑극단 이야기에는 저 남쪽 나라에서 잡혀온 또는 부모 없이 뭐 흘러온 어떤 소녀가 유랑극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갈망한다는 주제를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론 온 유럽인들이 공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넷다의 욕망, 그 자유를 향한 그 갈망 자체가 단순한 연애의 감정보다 넓고 이런 삶과 관계에서 굉장히 벗어나고 싶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오라는 인물은 단순한 불륜 상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넷다에게 실비오는 현재의 삶을 떠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물론 이것이 넷다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이 중요한 것은 이 레온 카발로가 인물을 명확한 성과 악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카니오에게는 배신당한 아내에게 배신당한 이 인간의 고통이 존재를 하지만 동시에 넷다라는 여인을 자신의 소유처럼 바라보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다는 배신이라는 행위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아치 안에서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각자의 욕망이 어떻게 충돌하고 결국 어떻게 폭력으로 변화하는가를 바라봐야 할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어떤 캐릭터를 미워하고 좋아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캐릭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0: 맞아요. 특히
1: 예.
0: 이것이 바로 베리즈모에서 그냥 우리가 베리즈모 오페라라고 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라고 이야기하는데
1: 네.
0: 그 전세대에서 권선징악이 조금 뚜렷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리즈모에 와서는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캐릭터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지는 이런 모든 것을 반영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알겠습니다. 넷다의 아리아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어떤 아리아죠?
0: 네, 넷다의 아리아 두 곡을 이제 연달아서 들려드릴 텐데요.
1: 네.
0: 사실 두 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레시타티보와 아리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Qualfiam avea nel guardo'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노래 부분이 'Stridono lassù'라는 아리아입니다. 제목은 그의 시선 속에 얼마나 대단한 불길인가 저 높은 곳에서 새들이 울어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남편 카니오가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로 보여 불안해하는.

냈다. 그리고 이어서 곧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Qual fiamma havea nel guardo, stridono lassù. 자, 그의 시선 속에 얼마나 대단한 불길인가.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새들이 울어댄다. 소프라노 몽쉐르 까바에,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León Caballo Opera, Pagliacci John, Qual fiamma havea nel guardo, Stridono lassù, Soprano Monsignor Caballé, Nello Santi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현과 레온 까발로의 빨리아치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역이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품의 제목 빨리아치는 광대들입니다. 광대는 웃음을 선사해야 하는 존재라서 이 빨리아치의 비극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죠.
1: 네, 카니오는 개인적인 인간인 동시에 직업적인 배우잖아요. 개인으로서는 아내의 배신을 의심하고 분노하면서 무너지고 있지만 배우로서는 예정된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사람들을 웃겨야만 하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설정이 빨리아치를 단순한 질투의 비극에서 훨씬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아파도 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내면 상태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웃어야 하고 또 무너진 상태에서도 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태와 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광대라는 소재는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그냥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는 우는 표정을 그리고 있지만 특히 이 오페라 속에서 이 광대들의 분장이 정말 정말 이 피에로 분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입술도 이렇게 웃는 입술로 크게 그려놔서 항상 웃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아치에서 이 가면은 단순한 어떤 무대 장치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내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했죠.
1: 네, 말청년 실비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랑극단에서 생활하는 내 딸은 아주 오랜만에 실비오와 재회하게 됩니다. 서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면서 이중창을 부르는데요. 이 오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사랑의 이중창이기도 하면서 저는 오페라 역사상 위대한 이중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보기 드물기 때문에 위대하군요.
1: 그럼요.
0: 레온 카발레 오페라 빨리아치 중 냈다. 실비오. 소프라노 몽셰라 카바에 바리톤 베리 맥다니엘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레온 카발로 오페라 빨리아치 중 넷다 세비오 소프라노 몽시라 카바의 바리톤 베리 맥다니엘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간만에 재회하게 된 넷다와 실비오가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며 밀회를 나눴던 장면인데요. 넷다에게 무시당한 토니오가 이 장면을 보게 되죠.
1: 네, 토니오는 넷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했잖아요. 이후에 사랑이 아니라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오가 넷다의 남편 카니오에게 달려가서 이 넷다의 불륜 사실을 전합니다. 토니오는 이 작품의 비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인데 마지막 행동은 수행하지 않지만 질투를 자극하고 넷다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파국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빨리아치에 등장하는 여러 남성의 사랑이 소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욕이나 배신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0: 자, 카니오가 현장을 덮치는 순간 또 실버가 도망을 치죠. 실버의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미래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아무리 아내 넷다를 다그쳐도 도망친 사내가 누구인지 넷다는 절대 발설하지를 않는데요.
0: 어허.
1: 카니오가 격분을 해가지고 넷다를 죽일 듯이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페라는 동료 광대가 등장해서 말리고요. 빨리 우리 공연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만하세요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카니오는 어쩔 수 없이 공연을 해야 되니까 진정을 하고요. 다른 광대들은 모두 공연 준비를 위해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카니오는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관객 앞에서는 이제 광대, 그러니까 이태리어 단수로 빨리아초입니다. 이 빨리아초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남아서 절규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웃어야 한다. 사람들은 내가 웃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현실의 카니오는 배신당한 남편이지만 무대의 빨리아초, 광대는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0: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정말 처절한 아리아입니다. 레온 카발로 오페라 빨리아치 중 레치타르 페실라 쭈빠 의상을 입어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주입니다.

0: 레온 카발 오페라 빨리아 최종 레치탈 페스티라 주빠. 의상을 입어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넬로 산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빨리아체 2막이 올랐는데 2막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카니오 유랑 극단의 광대극을 관람하고 있네요.
1: 네, 이게 바로 극중극입니다. 빨리아치의 극적 구조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오페라 속에 또 하나의 작품이 상연되고 있는 거죠. 이 유랑곡 극단의 공연이 시작되고요. 카니오, 네타, 토니오, 베페가 각자의 배역으로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기하는 이 희극의 상황이요.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극중 카니오 역시 아내의 연인을 의심하는 남편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배우들이 정해진 대본에 따라서 공연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니오가 점점 자신의 실제 감정과 극중 인물의 감정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극 속에서 아내의 연인에 대해서 이 질문하던 대사가 실제로 냈다에게 그 실비오, 그러니까 숨겨진 남자의 정체를 묻는 질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0: 관객들은 처음에 무대의 광대들이 그저 훌륭한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런데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죠. 이 네타에게 실제 애인의 이름을 요구합니다.
0: 와.
1: 너 빨리아초 논손. 아니, 나는 광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순간 이 카니오가 거의 이성을 잃은 거예요. 무대 위에서 현실의 남편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네타에게 자신이 과거에 그녀를 거둬줬고, 그리고 사랑을 바쳤던 일을 떠올리면서 막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관객들은 이것조차 실감나는 연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 빨리아치라는 오페라 속에서 극중극, 그러니까 두 개의 작품이 막 뒤엉키는 아주 명장면이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0: 냈다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펜 세미 주디키 디떼 인데냐. 대략 그래요. 당신이 나를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판단한다면, 이라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0: 네.
1: 냈다가 카니오에게 아 그냥 날 내쫓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카니오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카니오가 이름을 말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요. 냈다는 죽어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실비오, 그러니까 그 숨겨진 남자도 관객석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카니오는 아내를 칼을 들고 공격하게 되고, 냈다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있던 이 실비오라는 남자가 너무 놀라서 앞으로 뛰어나오자 이 남편 카니오가 그를 단번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비오 역시 카니오의 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니오는

0: 관객을 향해서 라 코메디아 에 피니타, 희극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지금 실버가 빨리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빨리 뛰어나와야 되는데, 예. 뭐 뛰어나오 나, 나오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너무나 화가 난 이카니오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1: 예, 말씀하신 코멘디아 에 피니타.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이죠.
0: 네, 맞습니다. 그냥 빨리아치 전체의 구조를 압축하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실제의 삶과 연극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것이 합쳐지고 실제 죽음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고, 마지막에 이 희극이 끝났다는 선언이 단순히 공연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우들이 유지해왔던 이 가면, 광대로서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1: 자, 1시간짜리 짧은 오페라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 던지는 주제는 아주 묵직합니다.
0: 네, 이 작품이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의 소유욕은 어디에서 구분되는지, 그리고 예술은 인간의 실제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관객은 타인의 고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 빨리아치라는 오페라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살인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라요, 한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연기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대 위의 가면과 현실의 얼굴이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이 이 작품이 도달하는 진정한 비극이라고 할수 있겠죠.
1: 네, 오페라 코치 정태양 선생님과 함께 레온 까발레 빨리아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극장에서 오페라 빨리아치 꼭 감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피날레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향,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표 실내악 축제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소리의 결에 초대합니다. 국내 대표 현악 사정주단 노브스 쿼르텟을 비롯해 김다솔, 손정범, 토비아스 펠트만, 알렉세이 쉐드린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실내악 축제입니다. 그 중에 먼저 9월 14일 월요일 금호아톨 연세에서 있을 춤의 얼굴들 공연입니다. 라벨의 현악 사정률을 시작으로 도보르자크, 피아졸라 등 시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무궁 리듬을 역동성 있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9월 15일 화요일 공연 겹겹의 현인데요.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에서 열립니다. 다른 악기의 개입 없이 오롯이 현악기로만 채워진 순도 높은 앙상블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레온 까발로의 오페라 빨리아치 중 No 빨리아치오 넌손, 나는 더 이상 광대가 아니다. 에펜 세미 주드키, 당신이 나를 심판한다면.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오의 출연자들, 넬로 산티가 취재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고 조 날디스 합창단의 연주로도 들려드립니다. 자,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존경이었습니다.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0: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반짝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북카페가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거운 한낮 라디오에 귀 기울이다 보면 북카페는 더위를 잊게 해주는 피서지면서 바쁜 일상 속 마음의 쉼터이기도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변함없이 좋은 책과 좋은 이야기, 좋은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속 시원한 그늘 같은 북카페로 함께 해주세요. 7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카페인 류재민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 오늘 역시 우리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엽서 속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살짝 이렇게 공개해 뒀는데요. 류재미님이 보내주신 제가 지금 들고도 있습니다. 류재미님의 엽서, 7주년 축하 엽서의 내용으로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류재미님도 오늘은 내가 연다상, 문장 카펫으로 소개됐기 때문에 내가 연다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내용, 읽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여기 다 담아둔 것 같았어요. 이 특히 북카페는 그 생일이 여름에 있기 때문에 여름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8월 26일 여름의 좀 끝자락이죠. 한 여름을 다 이렇게 지내고서 그 겨우 도달한 것 같은 그 날짜에 우리 또다 모여 앉아서 이번 여름 참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견딜만 했어. 너 덕분에 살았어. 이런 얘기들 주고받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다 고려해서 그날 문을 열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근데 그 여름의 끝에 우리 생일이 있는 것도 더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딱 담아서 류재민님이 보내주신 엽서로 문장 카펫 깔아봤습니다. 그리고 음악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흘러나가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또 북카페가 그동안 묶어낸 7년간의 시간이 책이 돼서 호로록 이렇게 바람결에 책이 쭈루룩 이렇게 책장을 펼치는 것 같은 이미지가 흘러나가는데 영화 같죠? 이것도 우리 수뇌부 바게트 피디님 만드셨나 봐요. 저 몰랐는데 보면서 너무 뭉클했습니다. 우리 내일이 이제 본격적인 생일 파티 그리고 7주년 엽서 시상식도 하는 날이니까 많이 즐겨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 이 자전거 탄 풍경의 이 노래는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그 제가 예전에 북카페가 아니죠. 뭐만 하면 다 북카페라 그러는데 북카페를 몰랐던 시절에 제가 북카페에 출퇴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묶어낸 그 에세이에 수록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북카페 몰랐던 시절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여행 갔다가 혼자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태국의 그 거기에 그 이동 수단 있잖아요. 툭툭이. 그쵸? 툭툭이를 타고 공항까지 간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캐리어 딱 넣고, 24인치 딱 넣고, 딱 앉아가지고 공항으로 가는데, 갑자기 좀 무섭더라고요. 너무 자정이 너무 깜깜한 시간에 나 혼자 타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동네 길이 아니라 그 국도 같은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제 긴장 모드가 됐는데, 아, 괜히 탔나? 뭔가 이렇게 샌딩 차량을 예약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운전기사님이, 툭툭 기사님이 저에게

예, 한국인인지 묻고,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왜 묻지? 했는데 그때 그 다음에 딱요 곡을 틀어주셔가지고 제가 와, 이 음악 하나로 낯선 그 밤길이 되게 다른 풍경이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 7주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또이 음악을 딱 들으니까 그때의 그 낯선 기분이 순식간에 편안하게 로맨틱하게 따뜻하게 바뀌는 그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아, 뭔가 기분이 지금 이상합니다. 아, 전날부터 이상합니다. 우리 내일이 소풍 당일인데. 아, 6270 쓰시는 카페인님. 아, 류재민님이십니다. 반짝 늘 밟기만 했던 문장 카페시였는데, 오늘은 제가 깔아보네요. 이렇게 북카페의 시작을 함께 할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가슴이 괜히 콩쾅콩쾅 거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깔고 싶은 엽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고르고 골라서 좀 종류별로, 테마별로 골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름을 쫙 통과해서 지금의 이른 우리 마음을 담아둔 것 같아서 많은 카페인님들 정말 시원한 그늘처럼 북카페 챙겨주시는 마음, 아, 그거 대표해서 써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 이렇게 읽어보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권용상님, 북카페도 곧 생일, 그리고 우리 아내는 8월 25일 생일입니다. 오늘이네요. 용상님의 그 아내분. 고은님의 맑은 목소리로 반말 축하 부탁드립니다. 북카페에는 그 반말 축하라는 게딱 이제 이벤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데,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맑은 목소리로 반말 축하를 하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맑은 목소리로 제가 반말 축하 가겠습니다. 아, 정선님이시네요. 강정선님. 정선아!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지금 정선님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선아, 지금 용상이가, 생일 축하한다고, 사랑하는 아내 생일 축하한다고 반말 축하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정선이의 생일, 45번째 생일인데, 진짜 축하하고 그 마음, 그리고 이 축하 멘트에 아마 그 남편인 용상이의 그 사랑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묻어서 가리라고 생각해.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계속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모습 북카페에도 많이 흘려줘, 자랑해줘.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고, 건강해. 네. 그리고 우리 카페인 서보람님이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 주셨는데, 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요 사연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훅 지나갔던 말인데, 이걸 또 기억하고 홈페이지에 딱 남겨주신 마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스위스 로우의 설레고 있죠. 그리고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우리 북카페 뮤직비디오예요. 이렇게 지금 7주년에 맞춰서 북카페에 새롭게 등장한 이 보라 화면이 흘러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얼핏 보고서, 저기 북카페가, 있네? 내가 있고? 그 시간이 묶여있네 책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카페인 분들이 바로 간파를 하셨네요. 이 사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박주영 님이 고은님 처음 방송 때 긴장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녹여놓은 책 영상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방향숙 님도 긴장했던 고은님이 편안해진 표정으로 바뀌어가는 그림들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표정 변화가 쭉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와, 이첫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 책의 끝자락쯤에는 또 어떤 모습이 묶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라 화면을 못 보게 됐어요. 보면 약간 눈물 날것 같은 느낌이. 제가 웃음도 많은데 눈물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북카페에 와서 그걸 깨닫게 됐는데, 지난 7년간. 그래서 지금 보라를 외면한 채로 모니터만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 예, 영상을 또 수뇌부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용상님, 축하 인사, 아까 반말 축하 인사 드렸죠? 모두들 감사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저는 북카페, 감동 가득한 지금이네요. 사랑해요, 북카페. 하셨습니다. 아, 잘 전달돼서 다행이고요. 김미향님은 반말 축하 파격적으로 들려요. 재밌어요. 라고 하셨고요. 김선화님은 근무 중에 살짝 북카페 들어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미경님은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서 오늘 오랜만에 집에 있는 화요일이지만 저도 곱게 화장하고 보이는 카페인 모드로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연 재미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스피커를 연결해서 북카페를 들으면서 7주년 이브 즐기신다고 하셨는데 와, 라디오 청취자가 또 이렇게 보이는 청취자 모드로 이렇게 꾸미고서 들어요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미경님 오늘 즐겨주시고 내일도 북카페 소풍, 7주년 소풍 놀러 오실 거죠. 그리고 정경희님, 북카페 알기 전과 후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책을 읽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진짜 누구에게나 힘들죠. 올빼미 형이든 종달새 형이든 다 사실 힘든데,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일어나서 책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신 거잖아요. 북카페가 또 거기에 도움을 드린 거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살짝 드렸는데 서보람님이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염승숙 작가님과 그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런 얘기 나눴어요. 책을 먹는 행위 얘기하다가 승숙 작가님이 그때 요즘 책에는 그 한국 책에 돌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진짜요? 했더니 승숙 작가님이 모든 책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 종이에 돌가루가 들어간다는 내용 들으면서 저건 나의 전공 내용인데? 했답니다. 저는 제지공학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 나눌 때두 분이 그 확신 없이 대화 나누긴 하셨지만, 종이에 돌가루 들어가는 거 맞아요. 제가 그 종이에 들어가는 돌가루를 미세하게 빻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이 소설 북클럽을 제 방으로 들으셨대요. 다시 듣기로. 근데 수요일 좀 지난 것 같아서 뜬금없어서 어제 날짜 맞춰서 또, 월요일 소설 북클럽 시간에 맞춰서 북클럽 이제 들어가는 중에 올려주셨는데, 북클럽 끝나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이 화요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람님 신기합니다.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돌가루가 들어가.

그리고 이걸 또 곱게 파는 일을 하시는 그것이 또 보람님의 첫 업무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재미났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좀, 이 북카페 정말 카페인 분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일간 카페인 이번 주 7에 집중해서 숫자 7이 품는 그 세계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서양 문화권에서 숫자 7은 흔히 맹목적인 행운을 상징합니다. 던진 주사위 두 개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오는 숫자의 합이 7이고 슬롯 머신에서 짜릿한 잭팟을 터뜨리는 기호 역시 나란히 늘어선 세계의 7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마법 같은 숫자 7이 내 삶에도 우연히 뚝 떨어지기를, 그 서늘하고도 달콤한 요행을 기대하며 하루를 견뎌내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사유해보면 우리 삶을 진정으로 지탱하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가벼운 행운이 아니라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묵묵히 쌓아올린 축적의 시간들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낸다는 것은 결코 얄팍한 요행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어코 일터로 나섰던 맹렬한 성실함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선 세상 앞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애썼던 치열한 태도가 모여 빚어낸 속깊은 결과물입니다. 요행은 한순간에 쾌적한 쾌감을 주지만 이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반면 비바람을 맞으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쌓아올린 7년이라는 나이테는 앞으로 어떤 서늘한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하고 너그러운 요새가 되어줍니다. 북카페가 여러분과 함께 다정하게 주파수를 맞춰온 지난 7년의 시간 역시 그러합니다. 이 공간이 이토록 애틋하고 투명한 온기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죠. 매일 정오마다 어김없이 라디오를 켜주신 여러분의 다정한 습관, 팍팍한 일상을 쪼개어 보내주신 수많은 사연들, 그리고 묵묵히 문장들을 엮어낸 치열한 시간들이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여 완성된 필연의 결과입니다. 진짜 럭키 세븐이란 운명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땀과 애정으로 기어코 만들어내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막연한 행운을 쫓으며 초조해하기보다 내가 묵묵히 견뎌온 지난 시간들의 무게를 가만히 어루만져 보는 건 어떨까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쌓아올린 당신의 모든 오늘이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진짜 행운이라는 사실을 기분 좋게 믿어보면서 말이죠.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적재 권진아가 함께한 곡, 빛나는 당신을 위해 띄워드렸습니다. 와, 우리 7년의 시간을 이렇게 약간 또 영상으로, 그리고 지금은 또 일간 카페인으로 이렇게 또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 수뇌부들이. 아, 카페인님들, 왜 우세요? 카페인님들이 지금 눈물 난다고 하는 사연 보니까 저도 지금 눈물이 지금 막 차올랐다가 막 이러잖아요. 카페인님들. 아, 지금 내일인데? 7주년 소풍은 내일인데? 아, 이거. 어떡하나 싶습니다. 허기윤님, 처음으로 보라로 접속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와, 보이는 라디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북카페 또 가끔 보라로 뭔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스튜디오 풍경을 띄워드리기도 하니까 자주 또 활용하고 싶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정님, 다섯아이 키우고 계시죠? 다섯아이 자라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요. 북카페와 함께 자라가는 저를 만나는 것도 또 카페인분들을 알아가는 것도 행복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런 청취자들이 어디 계실까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거든요. 김미숙님, 와우, 엽서가 엄청 많이 왔네요. 북카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듯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엽서 여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카페인님들, 엽서, 이게, 우리 두 장, 오늘까지 두 장은 미리 내용을 공개했죠? 문장 카펫으로 깔았으니까요. 내일의 엽서는 또 무엇일지 기대하시면서, 내일 또 많은 엽서 소개할 테니까 꼭, 북카페 7주년 소풍 당일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박양숙님, 그림을 또 들여다보니까 수뇌부님들이 고님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림에서 느껴져요.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 오래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마음도 너무너무 다정합니다. 아, 우리 수뇌부, 아, 진짜 이런 제작진도 없죠. 북카페에 그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스트들이 또 따로 없고, 북카페만의 어떤 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도 없죠. 아, 홍은심님, 북카페 이렇게 읽어주고 들으면서 파파 할머니 할부지 될 때까지 쭉 갑시다 라고 하셨는데 갑시다 진짜로 우리 함께 가

안 보시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가장 말만 읽었는데 왜또 갑자기 또 눈물이 날것 같은 느낌이죠? 아 뭔가 이긴 세월을 같이 지나왔고 또 꿈꾸는 얘기들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뭉클한 것 같아요. 진수정님 오늘 일카 왜 눈물샘 자극인가요?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 맥동민 작가님이 쓰셨는데 동민 작가님도 우시면서 쓰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이 선희님, 북카페 7년 하고 마지막은 아니죠? 왜 이렇게 뭔가 대장정의 끝 같은 느낌이에요? 하면서 지금 의심하고 계신데, 네, 우리 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심하시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이 저는 내일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은 남의 행사 진행하는 사람처럼 오려고 합니다. 그게 선글라스 끼고요, 모자 눌러 쓰고, 남의 행사에 그렇게 진행을 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 행사라고 생각하면 진짜 저 엉엉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행사 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올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우리 팀 마이어스의 The Lucky Ones 들으면서 무리하는 신을 만나러 갈 건데요.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백일장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요 오렌지빛의 탁구공 들고 있는데, 북카페 앞에 그 테이블 위에 또그 탁구공이 가득한 그 바구니예요. 원래는 제가 쓰고 온 모자인데 모자에다 가득 담아뒀는데요. 그걸 뽑아서 오늘의 시제를 우리 카페인 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백일장 있는 거 즐겨주시고요.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그 사진 올려뒀습니다. 음악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시죠.

0: 님 때문인가 보다.
1: 맞아요.
2: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1: 계속 무리하려고요.
2: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1: 네.
2: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두 분 앞에 막 컴퓨터도 한 대씩 딱 두시고, 네, 굉장히 지금 다부진 각오로 오셨습니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100일장 있죠.
1: 네, 네 100일장. 정문 심사위원처럼 이렇게 컴퓨터와 여러 가지 필기구를 놓고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설렙니다.
2: 뭔가 해설위원 같기도 해요.
1: 그러니까.
2: 스포츠. 약간 스포츠의 속도로 우리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시제가 발표되면 그것으로 시를 써서 오늘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는 경로는 두 개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다른 하나는 반디 앱입니다.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어디로 보내셔도 되는데 오늘 또 수상자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북카페 홈페이지에 그 당선자 명단을 올릴 거예요. 거기다 꼭 댓글로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늘도 책 선물 수상하신 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 오늘 그러면 시제를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 앞에 탁구공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1: 네, 네.
2: 아,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시제를 딱 뽑아서 전달을 하면 카페인 분들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 바구니가 우리 앉은 의자에서 좀 멀리 있네요. 손 닿는 곳에
3: 네.
2: 그 일어나서 그걸 뽑아야 되는데.
3: 네. 네. 네.
1: 해야죠, 뭐.
2: 어, 잠깐만. 너무 생동감 있는 소리긴 한데. 자, 지금, 그래서, 네. 우리 수뇌부가 들어오셔서 지금 바구니를, 우리 바게트 PD님이 지금 바구니를, 네, 이동시켜주시면 두 분이 시제를 하나씩 골라오셨습니다. 그 중에 세 개씩을 고르실 거예요. 자, 소연 씨님 세 개의 공을 골라주시죠. 보지 않고 지금 고르고 계십니다. 이 소리는? 시제 고르는 소리. 네. 자, 그리고 그다음 상혁 시인님도 네. 달그락 달그락 네. 세 개씩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분의 이름이 네. 적혀 있거든요.
3: 네.
2: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더 많이 불리는 경우 그분이 이제 가지고 온 시제가 오늘의 시제 하나만이에요. 자, 하나씩 공개해 주시면 먼저 상혁 시인님. 네. 소연 시인. 네, 그 다음.
3: 저 소.
2: 어, 소연 시인님.
1: 소.
2: 소연 시인님. 아,
3: 상.
2: 상 시인님. 네. 네.
1: 소.
2: 소연 시인님.
3: 저는 소.
2: 자, 그래서 네. 상혁 시인님이 한 표 나왔고요. 지금 소연 시인님이 다섯 표가 나온 겁니다.
1: 아, 저는 어떻게 소를 세 개를 뽑았을까요? 제가 소연 시인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 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시제 중에서 오늘은 소연 시인님이 고르신 시제가
3: 네.
2: 오늘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연 시인님이 오늘의 시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 네, 오늘 100일장의 시제는 뿔입니다.
2: 뿔! 어, 네. 좋다.
1: 너무 멋있다.
2: 멋있어요.
1: 네.
2: 어, 상혁 시인님 어때요? 이 뿔이라는 시제.
1: 네.
2: 어때요?
1: 저는 제 시제가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어? 왜요?
1: 너무 멋있어요. 뿔. 뿔을 생각을 못 해봤고 뿔이라고 한다면 아, 정말 다양한 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뿔 어떻게 뿔이라는 시제를 생각하셨어요?
3: 제가 작년에 도를 했어요.
2: 네.
3: 그래서 그걸 상기하자 한 글자였으면 좋겠다.
2: 뭐
3: 뭔가 이 저도 시리즈로 가져가고 싶다.
2: 네.
3: 그렇게 생각해서 돌, 뭐 불,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뿔 재밌겠는데 하고 뿔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2: 뭔가 우리 돌에서 뿔이 솟아나는 느낌,
1: 네.
2: 안테나처럼
1: 네. 네.
2: 그런 느낌, 우리의 성장을 말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시제는 뿔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죠.
1: 네. 우선 말머리를 100일장이라고 달아주셔야 되고요.
2: 네.
1: 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미 시제가 제목이 되는 거니까
2: 네.
1: 제목 없이 시의 본문만 두 문장 이내로 두 문장으로 할게요. 두 문장으로
2: 네.
1: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대상 한 분, 우수상 두 분, 가작 세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오늘
3: 네.
2: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너무, 두분 이름이 시옷의 세계네요? 이제 또 발견을 하시기도 했고요. 자, 오늘 상혁 씨.

0: 선생님이 그래서 소현씨님 이름을 세 번이나 뽑았는데 여기에 얽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 101장 심사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그럼 오늘 일단 우리 카페인 분들 글 쓰실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또 우리 만나볼 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시가 있죠?
1: 네, 이원 시인이 3시집을 냈습니다. 브로콜리, 사냥, 작은 사람이라는 시집인데요. 그중에서 헬무트 랭, 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헬무트 랭은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옷 디자이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나만 몰랐나 싶어서 조금 자괴감이 들었지만 유명한 디자이너였어요.
0: 네.
1: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원 시인이 헬무트 랭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시를 쓰면서 어쩌면은 오늘 조금 주제와 맞게 시 쓰는 사람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썼겠다 이 시를 그런 생각을 해서 또
0: 네.
1: 특별히 가져오게 됐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헬무트 랭, 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 이원. 해체의 가위질에 서슴없던 사람, 사정없이 잘라버려 존재할 몸도 제거해버린 사람, 존재하지 않기를 시도한 사람.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에 가깝고 성공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까운 사람. 옷에서 남자와 여자를 해방시킨 남자도 여자도 그의 옷 앞에서는 한 번은 숨을 멈추게 한 사람. 울고 있는 표정을 모노톤으로 잠근 사람. 세상은 하양, 검정, 회색이라고 받아들일 즈음 빨강 스커트를 조합한 사람. 있는 것은 있었고 있을 것도 있었던 것이라는 성서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 헬무트 랭. 미끄러지는 발음을 가진 사람. 단축구멍 입 모양을 만들게 하는 사람. 고요를 신소재로 알게 한 사람. 고요가 남긴 바느질 자국을 내보이면서 아직도 벗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준 사람.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음까지 없애야 한다고 그곳에 당근, 브로콜리, 아무도 모르게 네잎클로버, 기괴하게 네잎클로버, 끔찍하게 네잎클로버. 농담처럼 다가올 인간의 형태를 미리 실측한 사람.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이우헌 시인의 시집 브로콜리 사냥 작은 사람에 담긴 시 헬무트 랭, 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 시의 느낌이 너무 잘 전달이 돼요.
1: 네, 그 뭔가 조금 읽을 때도 오늘 저는 뭐 재미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우 마음가짐을 뭔가
0: 비장하게?
1: 비장하고 좀 단단하게 하고 왔거든요. 아, 오늘 진짜 좋은 작품 뽑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그 비장미를 담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를 쓸때뭐 재밌게 쓰는 분들도 있고 뭐 약간 놀이처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인들이 정말로 자기 시를 쓸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멋있는 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감상했습니다.
0: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저는 아직 이 시집을 펼쳐보지 못했어요. 책상 앞에 고이 두기만 하고 너무 바빠서.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원 시인이야말로 시집이 한권한권 이렇게 우리 앞에 선보일 때마다 시 세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달라지는 성큼성큼한 걸음이 있어서 좀 마음 먹고 읽어야지 했었는데, 아, 이번엔 이런 느낌이구나. 너무 좋다. 이러면서 들었고요. 이 이원 시인이 하고 있는 이 쓰고 있는 문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말로

0: 스토리하고 언어 유희하고도 닮았는데 이 언어 유희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철학적인 미묘한 순간들을 캐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이 여전히 너무 날카롭게 살아 있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에 가깝고 성공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까운 사람. 이런 거는 뜻도 너무 좋지만 아, 읽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그쵸.
0: 그 뒤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
1: 네.
0: 있는 것은 있었고 있을 것도 있었던 것이라는 성서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 이 말도 그렇고요. 이런 게 너무 도처에 엄청나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1: 이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말이 제목에 딱 들어가 있는데, 본문 읽자마자 맨 처음 나오는 게 해체의 가위질. 일단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을 딱
0: 그죠.
1: 하는 것도 좀
0: 네.
1: 재밌었어요. 왜냐면,
0: 만든단데.
1: 맞아요. 만든다는데 보통은 이게 꿰매고 뭐 엮고,
0: 그쵸.
1: 이런 걸 먼저
0: 네.
1: 생각할 법한데,
0: 그러니까
1: 일단
0: 저는
1: 해체구나.
0: 헬무트랭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를 읽었는데요. 딱히 이걸 굳이 뭐 시인에 대한 은유로 읽지 않더라도
1: 네.
0: 그냥 헬무트랭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업을 했겠구나를 대단히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또 작품이기도 했어요. 아,
1: 네.
0: 이런 작업, 뭐 해체의 가위질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실패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깝고 성공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까운 사람 같은 정의는 아,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훨씬 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1: 네.
0: 뒤에도 저는 전혀 알수 없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하얀 검정 회색이라고 세상은 받아들일 때쯤 거기에다가 갑자기 빨강 스커트를 조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이 회색빛에다가 갑자기 스커트를 확 두르는 것처럼 그
1: 그쵸.
0: 칙칙한 이미지에 이런 문장들도 어떻게 보면 헬무트 랭과 얼마나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강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그리고 중간쯤에는 헬무트 랭, 미끄러지는 발음을 가진 사람, 요렇게 이름의 느낌까지도 넣어두셨잖아요.
0: 네.
1: 이것도 참 좋은데요. 멋져 보이는데요.
0: 그렇죠. 사실은 이 흐름에서 이 문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1: 네.
0: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시의 목적? 예, 기여하지 않은 문장들이 그 묘하게 등장했을 때,
1: 네.
0: 적재적소에 등장했을 때 시의 환기력이 어마어마해진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
1: 그런 느낌.
0: 예. 그래서 이 태연함이 너무 좋습니다.
1: 그 아랫줄에 고요를 신소재로 알게 한 사람.
0: 맞아요.
1: 이것도
0: 이것도.
1: 너무
0: 네.
1: 기발한데요?
0: 그래서
1: 그러게요.
0: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왜냐면 시가 의외로도 침묵에 대해서 많이 사유를 하기도 하니까요.
1: 네.
0: 그래서 혹시 작가적인 어떤 생각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요거 읽으면서 집에서 두번 정도 읽어봤는데, 어느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단축구멍 입 모양을 떠올리게, 만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1: 네.
0: 게 있는데 제 사람이 집중하면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요걸 읽을 때마다 입 모양을 제가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0: 이 부분도 아 정말 누군가의 작업에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의 작업에 좀 집중하게 되면은 요입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겠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습니다.
1: 맞아요. 너무 집중하면 이렇게 입을 살짝 입술을 이렇게
0: 그렇죠.
1: 벌어지게 하기도 하니까
0: 네.
1: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맨 마지막 줄도요. 다가올 인간의 형태를 미리 실측한
0: 실측한
1: 사람.
0: 사람.
1: 와, 그러니까 아직 안온 거예요.
0: 그쵸. 네.
1: 다가올 미래의 인간의 형태를 실측하다니.
0: 어떤 시가 마지막 줄에서 읽었을 때 조금 열려 있어서 상상을 하게 하는 시들도 있고, 근데
1: 네.
0: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딱 맞아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시가 있는데, 요 시는 어떻게 읽어도 요 부분이 옷에 대한 작업 같기도 하고, 글쓰기에 대한 작업 같기도 해서 양쪽에 너무 잘 걸쳐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옷이라는 게그 사람을 미리 생각하며 뭐 하기도 하지만, 뭐 먼저 옷을 만들고 그 사람을 상상하기도 하잖아. 이걸 입을 사람을. 그런 면에서 다가올 형태를 미리 실측한다. 이 말은 너무 절묘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오늘 또 백일장을 고려하셔서 요 문장으로 딱 이렇게 또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0: 네,
1: 향약시님이
0: 아,
1: 골라오시면서.
0: 비장하게 읽었는데, 비장하게 들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여기
0: 네.
1: 멋있었다고
0: 아,
1: 누가 지금 이 사연에
0: 네.
1: 네, 우리 카페인분들도 그렇게
0: 아,
1: 보내주셨다는
0: 저는
1: 거죠?
0: 다른 게 눈에 띄었습니다. 요거 보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1: 네.
0: 패셔너블 했다. 저의 낭독이. 그걸
1: 네.
0: 보고 제가 아주.
1: 와, 이 사연에서
0: 네네.
1: 아, 이제 두분 계속 컴퓨터 갖고 끼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0: 바로바로 알수 있어서
1: 네.
0: 그렇죠. 좋은데요. 자, 그럼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다음 시를 만나볼 예정인데 살짝 비밀을 공개할게요. 여기서 그냥 상혁 씨님, 오늘 상혁 씨님이 소연을 세 번을 뽑은 것은
1: 설마?
0: 자, 여기까지만 일단 흘리고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설마
1: 뭔가 당했다.
0: 뭔가 뭐 이상하다.
1: 이상하다.
0: 수상하다. 네. 우리는 또 그냥 못하잖아요. 네. 뭘까? 왜 소연신을 세번 뽑았지? 네. 우리 카페인 분들도 한번 예상하시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브루스 길버트의 엘린 코트 2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갑자기 아이가 아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한두 번은 겪게 되죠. 더군다나 가족이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는 그런 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아이 돌봄센터. 전문 인력이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필요하다면 센터 내 병동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돌봐주기도 한다는데요. 당일에 연락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진료 결과도 꼼꼼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니 맞벌이 가구가 대부분인 산업도시에 정말 필요했던 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내일로 나아가는 첫걸음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목소리)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또 무리하는 시인들 101장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1부에서 2부 넘어오는 사이 너무 짧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01장 시제가 소연 시인님이 정해오신 거, 뿔, 뿔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뿔이라고 하는 그 시제를 제목으로 생각하시고 시를 두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세 문장이면 안 된대요. 예, 두 문장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101장 말머리 달고 샵1045 유료 문자나 아니면 반디 앱으로 무료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두 분이 너무 심사, 열띤 심사를 하고 계시고요. 작품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저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 보여가지고 어떻게 골라요?
1: 그러게 말이에요.
2: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이디어를 내셔서 두 줄을 만들어내시는지 너무 놀랍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데도 세 문장이 와서 탈락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규칙을 지켜주시면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은 수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규칙을 지켜달라. 네. 소연 씨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1: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0: 네.
1: 예, 근데 이게 두 문장이지만 어떤 분은 한 문장을 길게 끌고 가는 그 묘미도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0: 오.
1: 참고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을 땐 그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문장을 끝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쵸. 그런 것도 된다라고 네. 하는 거. 그럼 만약에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도 괜찮은 거예요? 두 문장 이내니까? 아니면 두 문장 이어야 하나요?
2: 한 문장도 그냥 우선은 뽑고 있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상 한 분, 우수상 두 분, 가작 세 분 해가지고 모두 여섯 분 오늘 방송 말미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이 여섯 분께는 이 오늘 톡톡한 역할을 했던 요 타쿠공 여기다가 지금 소가 적혀 있고 상이 적혀 있고 한 그 뒤에다가 뿔 오늘의 그 이 시제를 같이 적어가지고 이것도 책 선물에 같이 넣어서
2: 조작공.
0: 네, 이게 소에다가 그 얼마 안 되는 상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사실 우리 좀 장난을 쳤어요. 네, 우리 장난을 쳤습니다. 네, 상혁 씨님 이미 간파하셨죠? 카페인분들도 간파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2: 아니, 처음에 근데 뽑을 때는 제가 원래 이런 그 뭔가 뽑기 운이 정말 없어서 도박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거든요.
0: 네.
2: 뭘 뽑으면 항상 꽝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뽑을 때도 그냥 내가 안 되려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5-1이 나오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아, 원래 조작이었구나. 그럼 잘했네.
0: 우리가 원래는 이 공평하게 나눠서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무감 우린 좀 그 재미를 추구하는지라 그래 이번에 한번 소연 시인님한테 몰아줘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혁 시인님은 26개 공 중에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래도 읽혔어요. 그쵸?
1: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게 너무 제 자신이 기특하네요.
0: 자, 아무튼, 이렇게 공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만들어주신 카페인 굿즈 있죠? 필통과 연필까지 포함한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101장 패키지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도 우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연 시님이 골라오셨죠?

0: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따라 읽었던 조은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그 새로운 시집들을 저희가 여름방학 내내
1: 네.
0: 소개를 안 하고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제일 먼저 소개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 네.
0: 잘못한 인사라는 시집이에요. 거기서 소박한 듯 하지만 인생의 어떤 깊이 있는 무언가가 찌르듯이 담겨 있는 시한 편을 골라와 봤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잃은 것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잃은 건 나약했던 젊음 뿐인데 왜 다 잃어버린 듯할까? 나직이 자신을 달래는 나날, 눈앞의 구덩이가 나를 따라 언덕 오른다. 나를 따라 비탈 구른다. 입을 쩍쩍 벌린다. 어둠이 붉은 해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넋놓고 바라볼 때 반전이 온다. 어둠 속에 잠기는 것들 묵묵히 바라볼 때 생의 불꽃 튄다. 어느 날 다 잃고 다른 세상 얻는 순간 올지도 모른다. 그때는 여기서 보낸 날들 그리워질지도 모른다. 그땐 한생 꿋꿋했다며 두 팔로 나를 끌어안고 환히 웃을지도 모른다.

0: 지빌바이어의 I lost something in the hills 듣고 왔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좋은 시인의 시집, 잘못한 인사에 담긴 시, 허무의 반전 들려드렸어요. 지금 우리 카페이님 사연 중에서 이 좋은 시인님의 시가 소개되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반갑다고 이지연님이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거든요. 선물 받은 기분일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골라오신 시, 이 좋은 시인의 시집 중에서도 이 시를 골라서 이렇게 또 오늘 읽어주셨습니다.
1: 백일장하고 분위기를 좀 맞추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백일장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힘을 빼고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기도 해서, 일단 골라봤고요. 그리고 그냥 이걸 읽었을 때 그냥 제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가닿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2: 저는 이첫 번째 연 너무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허무의 반전이라는 정말 쓰기 어려운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요 제목을 감당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 나오길 기대하게 되는데 그 기대치를 훨씬 초과하는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은 것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럼 뭐라 뭘 잃었기에 이러지?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잃은 건 나약했던 젊음 뿐인데 왜다 잃어버린 듯할까? 아, 이 문장이 정말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시인들이 말하는데 젊음을 잃었다는 얘기도 많죠, 시에.
0: 그쵸.
2: 그런데 잃은 건 그걸 젊음을 나약했다라고 규정하는 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젊음을 잃었다고 하면 되게 큰걸 잃은 것 같지만 사실 젊은 날을 돌아보면 내가 가장 나약했던 시절이기도 하거든요. 아름다운데
0: 맞아요.
2: 너무 나약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가난하기도 하고 자유도 덜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우면서도 대단히 구속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걸 그냥 나약과 젊음을 붙여가지고 함께
0: 그러게요.
2: 써버리니까 요게 지난 시절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규정이겠구나 싶습니다.
0: 이게 정말 압도적인
1: 그쵸.
0: 표현 같아요. 나약했던 젊음. 뭐 우리 젊음 얘기할 때 풋풋하다, 싱그럽다,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2: 네.
0: 다 얘기하시는데 그걸 나약함으로 표현을 했고, 근데 또그 뒤에는 그 나약했던 젊음을 잃어버린 것뿐인데 왜다 잃어버린 듯할까? 이 마음도 뭔지 알겠잖아요.
1: 그쵸. 아, 진짜로 이 마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거라는 게이 문장을 읽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되게 오묘해요.
0: 그러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얘기 같다라고 사연을 주시는 거 보면 공감하는 측면이
1: 그쵸.
0: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젊음이 가진 속성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눈앞에 구덩이가 나를
1: 따라
0: 따라서게
1: 언덕 오른다.
0: 언덕을 나랑 같이 오르고 입을 쩍쩍 벌리고 이러는데, 이 구덩이는 뭔지 알것 같나요? 두분
2: 아니,
0: 시인은.
2: 그냥 요거는 너무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덩이를 피했다, 위기를 피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보는 삶이라는 것은 구덩이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1: 그쵸,
2: 요게
1: 그림자처럼.
2: 아마 맞는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지금 그림자처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같은 맥락인데도 조금은 그래도 약간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아, 구덩이는 너무 뭐라고 해야

0: 되게 위로가 되고요.
1: 그쵸. 아마 환히 웃을 준비가 거의 끝난 사람의 마음같이도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0: 자, 이 시를 지금 만나는 동안에도 카페인 분들은 계속 이제 백일장 말머리 달고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영주님은 이 따스한 목소리 소연 시인님 그 목소리 덕분에 또 토닥토닥 위로를 받는 기분으로 이 좋은 시인의 시를 만났다라고도 하셨고요. 이제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카페인님들이 올려주신 시를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소영님도 보니까 아직 계약하지 않은 딸과 매일 듣고 있는데 자기도 꼭 참여해야겠다며 옆에서 종알종알입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미 시를 제출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늘 백일장에 참여하셨는지 그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중계도 해주셔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찬혁의 타임스탑 듣고 그러면 우리 카페인들의 시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계속 보내주셔도 좋고요.

0: 이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여름 100일장입니다. 카페인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가 딱 보니까요. 사연 통해서 보니까 김인혜님은 지금 출근길에 뿔 하면서 지금 적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최유하님은 저희는 부부 애견 미용사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부부 애견 미용사신데 미용실 안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서로 시를 보낸 후 각자 작업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풍경도 근사합니다. 그리고 김신타님은 운동 겸 걸어서 노인 일자리 일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100일장에 참여한 뒤 전기 자전거 타고 출근하자고 마음을 바꿨어요.
1: 시가 힘이 네. 된 거네요.
0: 아, 그러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 이렇게 계시는구나.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들을 볼까요? 두 분이 진짜 와, 이 두 분과 함께는 100일장도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예, 할수록 점점 멀티가 되어 가시는 두 분. 지금 얘기하면서 네. 시 소개하면서 또 그 와중에 또 막 메모도 하셔가지고
2: 네네.
0: 예. 자,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자, 2347 쓰시는 카페인님. 뿔. 뿔이라고 가만히 써보니 글자에도 뿔이 볼록 나와있는 것 같아요. 비읍이 두 개의 사슴뿔처럼 위로 쫑긋이라고.
1: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두 분이 동시에 고르신 작품.
2: 네, 저도 네. 골랐습니다.
0: 네,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들어왔나요?
2: 저는 이 뿔이라는 글자를 제가 써보기까지 했어요. 저 여기 와서 족자에다 쓰게 될까봐.
0: 아, 이번에는 공으로.
2: 네, 네.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이 이거였고, 이 형태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기대했었어요.
0: 아, 네. 그러네요. 진짜 딱 그렇게 담으셔서.
1: 저는 사실 뿔하고 글자를 떠올리긴 했는데, 네. 뿔이라고 글자를 쓰면 비읍부터 떠올라야 되는데 시옷만 떠올랐었거든요. 뿔 하면 시옷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비읍을 떠올리니까 정말로 그 두 개의 사슴뿔처럼 혹은 소뿔처럼 이렇게 네. 나와 있는 모습이 저는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 뿔이.
0: 귀엽게 네네. 뿔이라는 글자가. 이 뿔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도 사람 그 필체에 따라서 그 굉장히 각져 있잖아요. 글자가.
1: 네, 맞아요.
0: 그걸 살려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모서리를 다 닳고 닳겠죠. 둥글리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거거든요. 두 분도 잠시 공에다 써주실 겁니다. 어떤 글씨체일지. 2352 쓰신 카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2: 네. 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억측의 엄지를 치켜세우는 무리들을 등지고 나는 오늘 하루만 그들을 심판하는 황제 네로가 되어본다. 뿔은 아래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을.
1: 아이디어가 네. 좋았던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뿔은 아래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을 네. 네, 또 보겠습니다.
1: 네. 6998님 100일장 말머리 달아주셨고요. 내 가슴에 네가 꽂은 뿔을 뽑아 뿔나파를 만들었다. 뿔 조각은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뿔나파를 한 번도 불지 못했다.
0: 아니 그새 그 뿔로 지금 뿔나팔 제작까지 하신 거예요? 시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와 뿔나팔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확장이 되네요. 그렇죠? 네.
1: 저는 그냥 뿔하면 뿔을 단순하게 뿔을 소재로만 쓸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뿔이라는 그 말, 맛, 뉘앙스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2: 네, 동음 이휘어로도 네. 쓰고 재밌더라고요.
0: 그렇죠. 3494 쓰신 카페님 올해는 여름이가 단단히 뿔이 났나 보다. 염소뿔도 녹일 정도로 덥다. 여름의 뿔이 뿔이 난 게 염소뿔도 녹일 정도로. 네, 또 보겠습니다.
2: 네, 이규라님. 밑바닥은 원으로 할까 네모로 할까 별 모양으로 해보자. 차곡차곡 위로 위로 꼭대기는 뾰족하고 외로운 것 같아 다시 내려온다.
0: 꼭대기에 뾰족하고 외로움을 아시네요. 그쵸?
2: 그러니까요.
0: 다시 내려온다. 6634 쓰신 카페인님.
1: 네. 우리는 걸었는데 말없이 걸었는데 발자국 아래에서 뿔그락뿔그락 소리가 거슬렸다. 나는 왜 뿔을 밖으로 세웠는데 명치에 뿔끝이 따끔따끔 닿는 거지라고 해주셨습니다.
0: 명치에 그 따끔따끔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5537 쓰신 카페인님. 장미에겐 뾰족뾰족 방패. 우리에겐 가슴 따뜻한 작은 뿔.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네. 그치?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3회인 거예요. 제3회 격렬하고 꼼꼼하고 즐거운 백일장 함께 누리고 계시고요. 오늘의 시제는 뿔입니다. 2129 쓰신 카페이님,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였어. 너를 위한다는 말들이 자라 찌르고 있었다는 걸 남기고 간네 신발에 묻은 흙을 보고야 알다니. 요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뭔가 이야기가 있네요.
1: 네.
0: 그쵸? 시 안에. 그 다음도 볼게요. 0282 쓰신 카페이님.
2: 네.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뿔이 나 있네. 이해하려 마음 풀어보려 이것저것 해봐도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너의 뿔에 결국 나도 뿔 나네.
1: 뿔이 잔뜩 있는 시입니다.
0: 그러니까요. 사방팔방으로
1: 네.
0: 지금.
1: 네. 강태구 님이 누나는 내가 소란다. 눈만 꿈뻑 뿔도 없는 누렁이란다.
0: 눈만 꿈뻑 뿔도 없는
1: 네.
0: 누렁이란다. 7620 쓰시는 카페이님. 묶은 머리 아장아장 유니콘이
1: 네.
0: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 아기를
0: 아,
1: 표현하신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또요.
1: 네. 조지현 님이, 나의 뿔에 닫힌 너의 안에 더 슬픈 뿔이 자라고 있었구나라고 해주셨습니다.
0: 아, 나의 겉에
1: 네.
0: 있는 뿔에 닫혔는데 안으로 또 슬픈 뿔이 자란다. 4903 쓰신 카페이님. 이봐요, 별거 아닌 일에 뿔내지 마슈. 그러다 엉덩이에 뿔나요. 네, 이렇게 평화로운 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엉덩이에 뿔난다는 이 얘기 자체가. 그쵸? 9447 쓰신 카페이님, 세 번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1: 도시엔 가로등이란 뿔이 줄지어 있다. 쓸쓸한 누군가, 환대받는 누군가, 전부를 걸고 사랑을 나눠주는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따뜻함을 나누어 준다.
0: 가로등을 뿔로 표현하신 게,
2: 네.
0: 오, 신선한데요? 그쵸? 또 보겠습니다. 김인혜님.
2: 김인혜님, 친구를 생각하면 씻겨 나가지 않는 거품처럼 미끌거렸다 닿을수록 솟아났다.
0: 씻겨 나가지 않은 거품처럼 미끌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1: 네.
0: 이게 이제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친구를 생각한다는 게 있으니까 아
1: 그러니까요.
0: 이게 어떤
2: 묘해지죠.
0: 맞아요.
1: 묘하네요.
0: 그리고 끝에 닿을수록 솟아났다 이렇게도
1: 네.
0: 연결을 하셨습니다. 풀의 이미지로.

0: 신수아님, 비 오는 날 물방울만은 아니었고, 눈 오는 날 눈송이만은 아니었고, 바람 부는 날 바람결만은 아니었고, 너가 있어도 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흩뿌려지는 배경 뒤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지나가고 있었다. 어쩐지 읽으면서 속도를 늦추게 되는
1: 그러니까요.
0: 구절이었어요.
1: 예.
0: 네. 이렇게 지금 여러 편을 보내주셨네요.
1: 네, 여러
0: 네네.
1: 편인데 이게 아마 처음에 보내주신
0: 맞아요. 네.
1: 시라고 저는
0: 그렇게 기억하시는
1: 생각했는데,
0: 거죠? 네.
1: 요거 저는 특히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지금. 정경희님 보겠습니다.
1: 네. 뿔은 아이스크림 콘처럼 달콤하게 서 있다. 그 위에서 녹아내린 바닐라가 길을 만든다.
0: 네. 어, 길을 만들어. 아이스크림 길.
1: 네.
0: 아이스크림으로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상상력이 좀 다른
1: 네,
0: 방향으로 가서 재밌어
1: 재밌습니다.
0: 보여요. 그러네요. 그리고 뿔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마음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시에 담으신 게. 그
1: 그렇죠.
0: 나를 찌르는 아픔, 슬픔에 도달하는 것도 있고
1: 네.
0: 불빛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또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으로 연결을 지으셨어요.
1: 요거를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요. 요게 대단히 그 신춘문예 심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지금?
1: 네.
0: 네.
1: 왜냐하면 빨리 읽어야 되고. 시간이
0: 맞아요.
1: 제한되어
0: 맞아요.
1: 있고,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세심하게 못 보는 건또 이렇게 서로 나눠서 보잖아요.
0: 네.
1: 나눠서 보는데, 강렬하면서도 약간 그 문장이 정확한 거에 눈이 먼저 가서, 그걸 뽑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비슷한 감정이 듭니다.
0: 그러네요. 신춘문예 심사는 그래도 하루를 그 주간을 다 이제
1: 네,
0: 드리잖아요. 하루
1: 그렇죠.
0: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한 1시간 정도 안에
1: 다 해결하는 거죠.
0: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음악 나갈 때만 모으면 지금. 두 분이 정말 멀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공들여 썼는데 제거 읽히지도 않았어요. 못 보신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너무 그걸로 거기에 많은 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맞습니다. 저 그건 그냥 저희가 못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0: 맞아요. 지금
1: 맞아요. 네.
0: 몇백 개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자, 9339 쓰시는 카페이님. 느릿느릿 해삼. 인삼 대신 해삼. 뿔이 곧제 몸값이라지요. 세상 빛에 굳어버린 뿔. 칼질에도 맑은 물만 개워내는 해삼. 해삼으로도 연결을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2: 네, 6959님. 전남으로 날아간 새한 마리. 뾰족한 우둠지에 찔리지 않고 잘도 서 있다.
0: 새한 마리가 우둠지에 찔리지 않고 잘도
2: 네.
0: 서 있다. 이렇게. 자, 또 보겠습니다.
1: 김한식님이
0: 김완식님.
1: 나의 뿔을 잡고 각을 떠서 내 눈이 붉은 눈송이로 가득 찼을 때 마지막 너가 뜯어준 풀더미를 먹고 너의 노래를 듣고 잠이 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0: 나의 뿔을 잡고 각을 떠서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뿔에서 이 생각이 더 행동으로도 막 옮겨가고요. 이 스케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놀랍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장자유님은 분명 뿔이 났는데 보여줄 수가 없다. 이 자리에 분명 만져지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런 감정들 우리 많이 느끼죠. 그렇죠. 분명히 나는 있는데, 만져지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거. 짙은의 백야, 듣고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격렬하고 꼼꼼하고 즐거운 백일장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회일 때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시제 쪄가지고 그쵸? 돌돌 말아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2회 때는 족자가 등장했고요. 아, 지금 3회 때는 이 탁구공 추천볼 형식으로 됐습니다. 4회 때 어떻게 할까요? 저 너무 지금 벌써 얼마 전에 북카페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종이배 비슷하게 색종이로 접어가지고 동서남북 하던 놀이.
1: 네.
0: 그런 것을 전지 크기로 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열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시제를.
2: 네.
0: 거기다가 이제
2: 좋네요.
0: 적어서.
1: 저는 고은 작가님이 하는 건 무조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존경하니까요.
0: 아, 왜 존경해요, 저를요? 자,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또 보겠습니다. 이주연님. 보이지 않는 뿔을 달고 뻗어가는 와이파이처럼 너의 슬픔을 수신해. 뿔뿔뿔 코뿔소에 뿔을 자르면 털이 빼곡히 나 있대. 와, 이건
2: 와
0: 와이파이부터
1: 와이파이
0: 코뿔소 뿔 슬픔을 수신하다. 오, 이렇게 또 진짜 뿔처럼 뻗어나가네요.
1: 네, 그러니까
0: 아이디어가. 그쵸? 또
1: 네,
0: 보겠습니다.
1: 7205님 아뿔싸 먹먹한 잠 수렁 속이다 뾰족히 촘촘히 후득후득 여기에 사는 정령은 누구지?
0: 후득후득 이거 훅 들어오네요.
1: 아뿔싸의 뿔
0: 그쵸? 아뿔사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1334 쓰시는 카페이님. 네.
2: 우리 마음속엔 든든한 뿔 하나 간직하고 있지. 문제는 그게 자꾸 간지럽다는 거야. 네,
0: 마음속에
2: 그쵸.
0: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1: 네.
0: 뿔. 요 간지러운 건뭐 있어요, 두 분은? 어떤
1: 저는
0: 뿔이 간지러움을 유발해요?
1: 놀러 가고 싶은 마음.
0: 그런 거 정도 간지럽다고 할
1: 네.
0: 수 있겠네요.
2: 네.
0: 진짜 내가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데,
1: 네.
0: 나를
2: 그쵸,
0: 자극하는.
2: 그쵸. 네.
0: 소연 시인님은요?
2: 저도 해야 할일 많은데, 놀고 싶을 때.
0: 그럴 때 간지러운 마음. 나또 보겠습니다.

0: 유영주님.
1: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그리니 구름 머리처럼 뭉툭해진 색연필. 밤하늘 미소 짓는 초승달 입꼬리를 그려 넣으려고 색연필 끝을 뿔처럼 다듬으며 나도 미소 지어 본다. 빙그레.
0: 너무 좋네요.
2: 색연필 끝을 뿔처럼 다듬으며
1: 네.
2: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2: 네, 또 보겠습니다.
0: 예, 박상우님. 한여름에 곱불이 걸렸다. 아무래도 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화를 내서 그런가 보다.
2: 곱불 이렇게 연결을 하셨습니다.
0: 네.
2: 다양한 불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아,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화를 내면 마음이, 그쵸? 이게,
0: 화가 날 수는 있죠.
1: 있죠.
2: 그쵸?
0: 네.
2: 근데,
1: 미안합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2: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그것과 그 곱불 걸린 것이 또 연결을 지으시는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0: 네.
2: 이게 또 마음에 이게 또 걸리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김현자님. 내 안에 들어와 너의 세상이 쓰러지게 쑤셔놓은 뿔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없는 지금 내 안에 들어온 이 뿔은 때려도 보고, 부러뜨려 보고, 쓰다듬어 봐도, 찌르기만 하는 이 뿔이 너인지 나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2: 와, 이거 정말 뒤엉켰습니다. 그쵸?
1: 그러게요.
2: 너와 나의 경계가. 또 보겠습니다.
0: 네, 조선영님. 울 공주 뿔났네. 한우 뿔로 뿔을 볼뽀뽀로 바꾸는 매직.
2: 너무 귀여워요. 울공주 뿔났네. 한우 이거 발음 어렵네요.
1: 네.
2: 읽으려고 하니까 또. 한우 투뿔로 뿔을 볼뽀뽀로 그러니까 뿔이 아무튼 볼뽀뽀로
1: 네, 그렇죠.
2: 바꿔주는 매직. 아, 재밌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유진님.
1: 네, 엉덩이에 뿔이 갖고 싶은 아이는 온종일 울다 웃다. 예쁘게 돋은 뿔을 엄마 보여주려고.
2: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뿔도 있는 거네요. 그쵸?
1: 그러니까요.
2: 그다음 보겠습니다.
0: 네, 7178님. 수많은 간질간질한 날들과 아픈 날을 지나 지금도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을 송아지는 알지 못한다. 뾰족함이 자랄수록 도살장에 가까워지는 것도.
2: 슬퍼요.
0: 예.
2: 우리 약간 그 간지러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슬픕니다. 이게 또 이제 삶의 어떤 또 부분이기도 하니까. 지금 김정희님, 인도에 살고 계시대요. 지금 인도에서 북카페 들으시는 거예요. 뿔 시제를 듣고 생각해 보니 소를 보고 느꼈던 마음이 생각나서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이게 뿔에서 자연스럽게 또 소를 보고 느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와,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이제 듣고 와서 우리 한번 시상식을
1: 시상식을 해야죠.
2: 네, 해볼까요?
1: 네.
2: 카페인님들. 내가 반드시 상을 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사연으로 피력해 주시죠. 이미 결정은 되는데 궁금합니다.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한영애가 부른 콧불소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두 시인과 함께하는 3회 격렬하고 꼼꼼하고 즐거운 백일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이선희님이 지금 고사연이 저아래로 갔네요. 제가 보낼 때는 왠지 될것 같았는데 카페인님들 시를 들으니 완전 깨갱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주셨고요. 4835 쓰시는 카페인님, 제 글은 안 읽혔으니까 당선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아,
0: 이런
1: 저도 그거 읽고 너무 놀랬어요.
0: 놀랐어요.
1: 네.
0: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인혜님, 아, 저도요, 참가의 의의를 두려고요. 아, 뿔이 이렇게 다양하다니요. 다 같이 읽으니까 재밌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런 지금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시가 엄청 많고요. 다 보지 못했어요. 사실 너무 많아서. 그러나 요렇게 심사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우리 대상 한 분, 그리고 원래는 대상 외에 다섯 분더 드리기로 했는데, 여섯 분을 드리기로 했죠. 네.
1: 네.
0: 그래서 모두 일곱 분께 책과 탁구공, 오늘 시제가 적힌, 그리고, 북카페 우리 카페인 분들 21분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주신 필통과 연필 세트까지 이렇게 선물 드립니다. 대상과 우수상 여섯 명인데요. 이 대상이든 우수상이든 다 똑같아요, 상품은. 네, 그러나 우리 그 호칭이 다를 뿐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보내주신 모든 카페인님들 상못 받으셔도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 있으니 너무 다 귀한 그 백일장 참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부터 발표를 할까요? 여섯 분. 네,
1: 네.
0: 먼저. 네.
1: 네, 정경희님.
0: 네.
1: 뿔은 아이스크림 콘처럼 달콤하게 서 있다. 그 위에서 녹아내린 바닐라가 길을 만든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어떤 것에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1: 그냥 그려지는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결이 달랐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여름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렸고요.
0: 맞아요. 왠지 상상하게 되죠. 그 아이스크림 길로
1: 네.
0: 걸어가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다음요.
2: 네. 유영주님.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그리니 구름 머리처럼 뭉툭해진 색연필. 밤하늘 미소 짓는 초승달 입꼬리를 그려 넣으려고 색연필 끝을 뿔처럼 다듬으며 나도 미소 지어 본다. 빙그레.
0: 아마 이 빙글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셨을 것
2: 네,
0: 같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쵸. 근데 요 시를 고르신 마음은 무엇인가요?
2: 아까 그 뿔은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서 있고 녹아내린 바닐라가 길 만들잖아요.
0: 네.
2: 요렇게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0: 파란 하늘 구름을 그리니 구름 머리처럼 뭉툭해진 색연필. 이 부분이 너무 예뻤습니다.
1: 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느낌. 7178 쓰시는 카페이님, 수많은 간질간질한 날들과 아픈 날을 지나 지금도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을 송아지는 알지 못한다. 뾰족함이 자랄수록 도살장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까 좀 비교적 후반에 소개했던 글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2: 이렇게 가슴을 쿵 치는 그런 문장이 여기에 많았지만 주로 다 우리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놀라웠어요.
1: 그러네요. 이 거리감으로, 그쵸? 우리가 바라보게끔, 우리 얘기가 아닌데 또 쿵하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0: 김인혜님이 친구를 생각하면 씻겨 나가지 않는 거품처럼 미끌거렸다. 닿을수록 솟아났다. 요거는 저는 그 비누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비누를 계속 만지다 보면 그 거품이
2: 뿔처럼.
0: 뿔처럼 솟아나잖아요. 근데 요 이미지를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저 재밌게 읽었습니다.
1: 자, 그리고 박상욱님. 한여름에 곱풀이 걸렸다. 아무래도 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아무래도 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화를 내서 그런가 보다.
0: 이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1: 공감이 돼서,
0: 아유,
1: 곱풀.
0: 저, 정말 3살, 3년 아기한테 화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화가 나고, 그걸 또 가라앉히면서 자괴감이 들고, 나는 왜 화를 낼까? 이런 예전 일이 생각나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1: 또 공감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
2: 그쵸.
1: 힘이죠.
0: 이럴
1: 심사를
0: 때
1: 할 때.
0: 보통 심사위원을 잘 탔다, 이렇게.
1: 아, 푹 들어왔다. 그다음요.
2: 이유진님, 엉덩이에 뿔이 갖고 싶은 아이는 온종일 울다 웃다. 예쁘게 돋은 뿔을 엄마 보여주려고. 아, 엄마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서 이거 뭔가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유로 또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상 6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축하합니다.
1: 대상작 남았습니다. 대상작, 어떤 분이 오늘
2: 상혁 씨님.
1: 상혁 씨님이 대상 발표의 기회를
0: 그러면
1: 몰아줍니다.
0: 이름을 안 읽고 먼저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비 오는 날 물방울만은 아니었고, 눈 오는 날 눈송이만은 아니었고, 바람 부는 날 바람결만은 아니었고, 네가 있어도 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흩뿌려지는 배경 뒤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지나가고 있었다.
1: 아까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게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던 그
0: 맞습니다.
1: 글이었던 거네요. 그쵸? 두 분이 동시에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대상이 됐어요.
0: 맞습니다.
2: 아, 이거 말고도 많이 올리셨어요. 다 훌륭했고요. 이렇게 단숨에 어떻게 쓰죠? 좀 놀라웠어요.
1: 저는 지금 모든 게 놀라워요. 카페인분들 단숨에 쓰시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심사하시는 것도, 우리 이름 얘기 안 하고 지금 한 거예요?
0: 신수아님입니다.
1: 신수아님입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분이 우리 격곰즈 101장 제3회에서 수상하셨고요. 이렇게 7분은 모두 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 명단 올려둘 테니까요. 거기다가 꼭 주소, 연락처,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물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 눈에 떡 들어온 사연이 박진경님. 다음 101장에는 읽히는 걸 목표로 뿔을 갈며 시를 읽을게요. 다음 101장 기다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뿔을 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101장 4회가 또 다가오겠죠. 아까 어떤 사연 보니까 4회 101장 시제를 이런 식으로 공개해 보세요 하는 사연들도 막
0: 아,
1: 오던데,
0: 네, 아이디어.
1: 상혁 시인님께 큰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우리 시제 오픈식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같이 또 머리 맞대고 많은 역할을 드릴게요. 그때는
0: 감사합니다.
1: 상혁 시인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함께한 시간.
0: 저는 앉았는데 끝났다,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고, 읽느라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너무 즐거웠어요. 이 스피디하게 올라오는 걸 이게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한 거거든요.
1: 맞아요. 직접 노트북 두고.
2: 아주 후끈후끈하네요.
1: 그러니까요. 이 열기 어떡하죠? 잘 모았다가 다음 101장에서 또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뇌부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카페인분들 정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더 해요. 지금 신영아님 새로운 주제로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르커플의 위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2: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3: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2: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6: And I'm Kristen.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이곳은 멕시코 마리아치의 꽃과 같은 곳입니다. 그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며 그 뿌리까지, 뿌리부터 흔들기 전까진 말이죠. 최근 몇 달 사이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마리아치 연주자들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체포되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었고요. 일부는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노동 허가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와 구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치 공동체는 밴드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연주자가 한 명만 사라져도 그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죠. 이제 마리아치 연주자들은 공연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조차 두렵다고 합니다. 샌안토니오는 음악가들의 도시라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빛낸 주역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으로는 멕시코의 아티스트 비센테 페르난데즈가 부르는 Amor de los Dos, 우리 둘의 사랑이었습니다. 들으셨다시피 마리아치 전통 곡이었죠. 그 음악을 하는, 소위 말하는 뮤지션들, 음악가들, 굉장히 순둥순둥한 성정의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빼고요. 아무튼. 그 영화도 떠오르네요. 2002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사반세기 전에 한국 영화였죠. 긴급조치 19호라고 뮤지션들 다 잡으러 다니는 디스토피아 블랙 코미디 설정의 그 영화였죠. 뭐 가수 김장훈을 비롯해서 유명한 뮤지션들이 많이 출연했는데, 지금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는 뭐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부에서 단속을 미리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체포 사례가 기사에 이렇게 열거된 걸 봤을 때는 약간 고의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마리아치 음악가들이 입는 전통 의상 있잖아요. 모자도 그렇고 이 복장은 눈에 띄죠. 그래서 샌안토니오 같은 곳은 1970년대에 이미 그 히스패닉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공립학교에서 마리아치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리아치 하면은 샌안토니오지, 뭐 이런 구조였는데, 그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기 쉽다. 아이스라는 막무가내 그 엉망진창 집단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트럼프 행정부 아시다시피 이런 미국의 다문화, 여러 다문화 공동체의 그런 근간, 그런 뿌리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19호 같은 그런 상황도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짠하네요. 그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망명자로 샌안토니오로 온한 아티스트의 경우도 있고, 가족 전체가 구금당한 유명한, 또 보도로 유명해진 그런 청소년 마리아치 연주자들의 사례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뭐 악기도 트럼펫 연주를 하는 뮤지션의 사례도 있고, 예, 가족들이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이민정책이 이렇게 사람 추방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문화의 근간도 건드리기 시작을 했다. 참 무서운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멕시코 시청자가 아니라 청취자시죠. 예. 저희 애청자신 아크에인젤 0778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 첫곡 비센테 페르난데스의 아몰 델 로스토스, 저도 따라 부르고 있어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그리고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내일 모레로 다가온 아티스트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새음행 라운지 정보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신만의 화법으로 포크 장르를 새롭게 개척한 싱어송라이터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최제니의 음악 세계에,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새음행 라운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들썩들썩 댄스 리듬의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유젤, 이마엘 엉젤, 그리고 미국의 울트라 나테가 함께하는 Moving to the

선. 예. 그리고 이탈리아의 밀키, 프랑스의 데이빗 게타가 함께하는 Just the way you are 두 곡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 프랑스의 두 아티스트 유젤, 이마일 엉젤 그리고 미국의 울트라나테의 Moving to the Sun이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2000년대 초반 파키스탄의 P2P 파일 공유 플랫폼에 한국의 노래가 반향을 일으킵니다.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엔의 대표곡 알렐루야를 소박하고 섬세하게 재해석한 한 소녀의 목소리는 파키스탄 온라인 커뮤니티를 급속도로 장악하며 이른바 바이럴 현상이 되었죠. 그 목소리 주인공은 아루즈 아프타브입니다. 지금은 파키스탄 음악인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남아시아 최고 아티스트의 하나로 손꼽히지만 2000년 당시 10대였던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루즈 아프타브는 인디 음악이니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파키스탄에서 세계가 다 아는 노래를 홈 레코딩으로 제작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배포해서 바이럴 현상을 주도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메이저 레이블 중심의 상업적인 음악이나 전통음악만 유통되던 당시 파키스탄에서 인디 음악신을 탄생시킨 기폭제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아루즈 아프타브는 19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음악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음악 제작 그리고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후 2014년 데뷔 앨범 Bird Underwater를 발표했을 때부터 아로지 아프탑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고히 다집니다. 그것은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의 시문학과 음악을 포크와 재즈의 틀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죠. 어쿠스틱 기타, 하프,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우르드어 시를 현대적으로 변주하는 그녀의 음악을 미국 평단은 네오 수피 포크라 명명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험과 확장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음악에 대해서는 평단은 다시 해석과 명제를 바꿔야 했습니다. 아루지 아프탑은 아날로그 악기 편성을 걷어내고 일렉트로닉 앰비언트 사운드를 과감히 도입합니다. 또 뉴욕 아방가르드 재즈 음악인과 교류하면서 즉흥 연주 요소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코첼라와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부터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까지 각기 다른 무대를 두루 경유하면서 경계를 초월하는 음악에 대한 꿈을 채워나갑니다.

최우수 글로벌 음악 퍼포먼스상을 수상한 순간을 회고하며 아루지 아프탑은 파키스탄 음악인 최초의 수상이라는 쾌거 이상으로 아시아 음악인으로서의 성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아시아계 음악인, 소외된 음악인을 대변해 준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단순히 명목상의 참여가 아니라, 그리고 그래미가 애초에 원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수상자를 선정했죠. BTS, 재패니스트 브렉퍼스트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여성,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성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진심으로 환영받고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에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슬람 신비주의 세계관으로 팝과 아방가르디의 경계를 오가며 아시아의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제시한 파키스탄 아티스트 아루즈 아프타브를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곡 각각 소개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어느 예술가나 어떤 한 특정 그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뭐 아루즈 아프타브들도 이 인도 클래시컬 음악에 매칭되는 자신의 그 예. 자신의 음악에 대한 표현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음악의 재료, 자신이 주로 쓰는 그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뭐 재즈, 포크, R&B, 블루스 등등 일반적인 장르들을 열거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때 접한 선율과 전통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그러나 단서를 달죠. 난 클래식 훈련을 받지 않아서 남아시아 전통 음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곡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듣는 청중을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데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음악을 직접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했던 것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2014년 데뷔작에서 뭐 전체를 다 작곡, 편곡, 프로듀싱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슬람 수피즘의 텍스트 시가 가사가 됐고요. 들으셨던 곡에서는 아코디언 소리가 좀 특징적이었다. 제 귀로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기타 그리고 타악기, 콘트라베이스, 크레딧상으로는 트럼펫도 명시가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 포크적인 앙상블에다가 우르두어로 노래하는 그런 또 그런 이슬람 마캄을 사용하는 그의 보컬이 돋보이는. 뭐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미국의 뭐 평단들은 카왈리 얘기도 하고 수피 얘기도 하고 황홀경적 요소가 서양의 록, 힙합, 클래식, 재즈의 현대적 해석과 뒤섞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죠. 이후 두 번째 곡은 그래미 상을 받은 그 음반에서 한곡 들었습니다. 벌처 프린스라는 앞선 곡은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발매한 거고 2022년은 버브라고 해야 되나? 버브 레이블에서 나온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이제는 배급도 글로벌하게 할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우데르노나 우르두어로 꿰맨 걸 뜯어내 줘라는 호소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박음질된 당신을 뜯어내 달라.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예. 그 영성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의 명상적인 그런 가사 텍스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시기마다 뭐 이렇게 또 사람의 다양한 감정, 사랑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가사, 시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이 곡에서는 아누슈카 샹카르가 시타를 연주했고요. 메이브 길크리스트라는 또 켈틱 전통 하프, 레버 하프 연주자가 또 오래 함께했던 그런 뮤지션이기도 한데요. 아루즈 아프타브랑 또 편곡과 연주에 참여를 했네요. 요즘은 뭘 하고 있느냐? 뭐 시기마다 한

뭐 앨범 단위로 나눠야겠지만 요즘은 그 대형 투어 순회 공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 올해 4월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는 이 컨템포러리 플라멩코 이런 재료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단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옷은 음악적인 틀은 바뀔지언정 이 그녀의 목소리나 우르두어로 노래하는 고시어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곡 들어볼까요? 가이타노 벨로주와 그의 아들, 세 아들이죠. 모레노, 제카, 그리고 통. 그들의 합주로 듣는 도두 오맹, 모든 남자, 라이브 실황 버전이고요. 이어서 마리사 몽지, 그리고 세우 조르지, 그의 딸 플로르가 함께합니다. 프라 멜리오라, 더 나아지기 위해. 두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노 파올리, 그가 부르는 사포레 디 살레, 소금의 맛입니다. 지노 파올리가 1963년에 발표한 바캉스와 사랑의 노래를 오늘은 2019년에 재즈 편곡으로 재해석해 발표한 버전을 감상하겠습니다. 연인과 함께 떠난 바닷가, 이 바다의 짠내는 바캉스

당시의 여흥을 돋우고 이 사랑의 관능의 양념을 뿌립니다. 그리고 곧 끝날 휴가, 시간의 덧없음이라는 씁쓸한 뒷맛, 그 뒷맛을 남깁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소금의 맛, 바다의 맛. 당신이 바다에서 나와 내 곁에 누울 때 당신의 몸과 입술에 남은 짭조름한 맛. 소금의 맛, 바다의 맛. 조금은 쌉싸름한 맛. 잃어버린 맛. 뒤에 남기고 떠날 맛.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 여기와는 다른 곳의 맛. 시간은 게으르게 흐르며 우리 입술에 짠내를 남긴다. 당신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고 나는 당신을 바라본다. 그렇게 모래밭과 태양 속에 혼자 남는다. 그러다 당신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모래 위에서 내 품에 안긴다. 나는 당신에게 입 맞춘다. 소금의 맛, 바다의 맛, 당신 입술의 맛.

이비어서 페미승렬의 세계음악여행 세요맹이 전하는 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지노 파울리의 2019년 버전 사포레 디 살레 소금의 맛이었습니다. 소금 한 10g 관능 10g 1:1 비율이었죠. 조이선 청취자가 아루자프탑 오늘의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 파키스탄 출신의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죠. 그분에 대한 앨범 반장으로 소개했던 맞습니다. 제가 두 차례인가 최근은 그 전쟁 피해 아동들을 돕는 워차일드라는 반에서 아루자 아프탑이 또 미국의 백과 함께 이번에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라일락 와인을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조이선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참 그러네요. 라일락 와인 언급도 해주셨네요. 조이선님 고맙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의 파비오 콘카토가 부르는 디 리콜도 안코라 아직도 널 기억해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아이슬란드 출신의 포스트 모던 클래시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올라프 아르날드의 Only the Wind, 그의 2013년 앨범 For Now I Am Winter 수록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6792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분한 세존노 듣고 있는데 문득 오래전 소식이 끊긴 친구처럼 근황이 궁금해진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한했을 때 공연도 갔었는데 코린 베일리의 Like a Star 듣고 싶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대단했죠. 인기가 2000년 초반에 발표된 2006년 정확히는 코린 베일리의 Like a Star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Like a Star 를 포함한 데뷔 음반이 발매된 지 올해로 20주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어 중이랍니다. 미 서부를 시작으로 올 초에 시작을 했고요. 10월 말에 런던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투어로 바쁘답니다. 신청하신 곡 함께 듣고요.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은의 뮤직 설레 오늘 2부 순서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테드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은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임 기자님은 어서 오고 계십니다. 지금 EBS 4호 그 성능 좋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계시고요. 당도하기까지는 뭐 영겁의 세월은 아닐 거고 곧 도착하실 텐데요. 이 요즘 심경이 어떠실까 궁금한 그의 기고글을 하나 발견해가지고요. 그걸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1986년 영화 하일랜더를 위해 만든 곡, 영화의 주인공인 코너 맥클라우드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합니다. 불멸자이죠. 반면 아내 헤더는 평범한 인간이어서 끝내 늙고 죽어갑니다. 그 비극적 장면에 삽입된 비장한 노래가 퀸의 Who Wants to Live Forever. 오늘 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우주는 영겁에 있고 저는 순간에 있네요. 누가 영원히 살길 바라나요? 우리의 오늘이 곧 영원인데. 짧지만 멋진 글이죠? 예, 지금 도착하셨는데 제가 이 글을 직접 멋지게 또 낭독을 해드렸으니까 화답을 해주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요즘 고민이 많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어떻게 하일랜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였죠.
1: 아, 그러세요? 네,
0: 20대 네. 초반에 크리스토퍼 램버트는 그나저나 은퇴를 한 거예요. 왜 영화에 이제 뭐 B 영화로 막 이렇게 좀 밀려난 듯한 행보를 보이더니
1: 그러게요.
0: 거의 이제는 영화에서 볼 수가 없는 배우가 되어버렸어요.
1: 저도 뭐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네. 매력적이었었죠. 네. 특히 이마가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0: 여자 네. 연예인 중에 샤데이가 있다면 남자 연예인은 크리스토퍼 램버드
1: 그러니까.
0: 같은 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약간 두상이 직사각형 두상인데 길고 이렇게 이마가 좀 넓으시고
0: 그게 하일랜더들의 네. 특징인가? 약간 불멸에
1: 그랬나?
0: 네. 참수되지 않는 한 그냥 영원히 산다 이게 설정이잖아요. 다시 찾아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약점이 치명적인 그게 이 참수 당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마치 드라큘라가 이렇게 말뚝박히지 않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0: 네.
1: 목이 잘리지 않으면 영원히 네. 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서로 목을 자르러 다니는 거죠, 그 하이랜더들끼리.
0: 그렇게 태어난 소수의 그 불멸자들이 서로 죽이러 다닌다. 네.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1: 네. 그러게요.
0: 근데 그래야 되는지.
1: 하여튼 저도 어린 마음에 굉장히 너무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
0: 영화가 더 좋았나요? 이 퀸의 사운드트랙이 더 좋았나요?
1: 둘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볼 자신은 없어요. 되게 오그라들 것 같아서.
0: 지금 보라면 좀 네. 피식 웃음이 좀 나올 그럴 만한 작품일 수도 있는데.
1: 네.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아내 헤더를 이렇게 품에 안고 네. 그 막 엄청 이국적인 절벽 같은 데서 네. 막 절규하는 네. 그거를 막 헬리콥터에서 그땐 드론도 없으니까
0: 맞아요.
1: 헬리콥터 띄워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부감샷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 아마 Who Wants to Live Forever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그게 그냥 제

0: 0.1g 정도 빠진 것 같긴 합니다. 땀으로.
1: 아, 그러게. 수분이 네. 빠지면 또
0: 그러니까요.
1: 체중이 주니까.
0: 네.
1: 자, 오늘 날씨도 더운데 헐레벌떡 오신 이미윤 뮤직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테마 소개해 주세요.
0: 네, 제가 이러려고 오늘 지금 이렇게 헐레벌떡 온것 같기도 한데,
1: 네.
0: 세계관 형성하느라고.
1: 네.
0: 일단은 주제가 빼느냐 붙이느냐 한 끗의 끝발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1: 이게 약간 뭐 타짜의 멘트 같기도 하고 뭐죠?
0: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끗, 뭐한끗 차이라는 말 많이들 쓰시는데, 그러니까 밴드 이름에 정말 사소한 어떤 뭐 숫자나 관사나 이런 것들이 뭐 붙게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제가 뭐 정말 TMI지만 조금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킨텍스역 앞에서 99번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999번 버스를 탔습니다. 한끗 차이로.
1: 한끗 차이네,
0: 네,
1: 진짜.
0: 이게 갑자기 그 모 쇼핑몰 쪽으로 좌회전을 해버리더라고요. EBS를
1: 아, 이 경위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군요.
0: 앞에는.
1: 보통은 늦지 않으시잖아요.
0: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약막 신호등 걸리고 이래서 거의 1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1: 99가 990으로 변신을 한 거네.
0: 999.
1: 999로.
0: 네. 99가 두 개냐 세 개냐의 차이인데 시력이 안 좋아졌나 봐요.
1: 좀 착시가
0: 그래서 절묘하게 정말 한 끗의 끝발이라는 오늘 주제에
1: 왔나?
0: 제가 맞춘 격이 됐어요.
1: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는 밴드명들이 해외에는 좀 있나 봐요.
0: 아, 꽤 있죠. 특히나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1: 네.
0: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요즘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1: 아,
0: 사실
1: 그래요?
0: 이런 밴드 또는 이런 아티스트 명이 8, 90년대에 분명히 있었는데,
1: 왜?
0: 최근 새로운 세대의 젊은 밴드 중에서 그와 유사하거나 똑같은 밴드명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밴드 모르나? 아, 모를 수도 있겠다 하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1: 근데 너무 독특하거나 아무리 좀뭐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도 좀 독특한 거는 글쎄 검색하면 뭐 양쪽이 다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0: 그러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또 8, 90년대 완전 탑을 찍지 않은 밴드들은 그 당시엔 되게 중요한 밴드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잘 언급이 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1: 8,90년대 한국 밴드 중에서 좀 독특한 이름인데 요즘 재활용되는 그런 팀은 누구예요?
0: 저는 이제 주로 해외 밴드의 이제 영어 팀명 쪽으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모르죠. 뭐한 3년 뒤에 백두산이라는 그룹이 또 신세대 그룹이
1: 그럴 수도 있네.
0: 네오 사이키델리아.
1: 까치산이 있으니까 또 백두산이 못
0: 네,
1: 나오리라고 할 수는 없겠네.
0: 그러니까요. 백두산 힙한데? 이러면서 약간 슈게이즈 밴드 백두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아무래도 영국과 미국, 또 인터넷이 지금만큼 발달을 덜 했었던 시절에는 이거 힙한 밴드 이름이다라고 딱 짚고 나왔는데, 알고 보면 영국 밴드인데 미국에 그런 팀이 옛날에
1: 있었어.
0: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끗을 붙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이미 정해버렸으니, 어떻게 이렇게 변별력을 주려면, 아니면 뭐, 소송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얼마든지
1: 그런
0: 가능하죠.
1: 거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군요. 한끗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재밌겠는데요?
0: 네.
1: 첫 아티스트부터 그러면, 각각의 사연, 첫
0: 네.
1: 아티스트부터 만나보죠.
0: 영국 밴드고요. 90년대에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분들은 뭐막 해체했다 재결합했다가 뭐 역사적인 투어를 돈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꾸준히 최근까지도 작년에도 새 앨범 냈었고요. 활동해온 정말 끈질긴 투지의 밴드이고, 어떻게 보면은 브릿팝 빅4에 포함이 못된 불운의 밴드이지만 꾸준히 정말 양질의 앨범들을 내온 밴드입니다. 더 샬라탄스라는 밴드예요. 이 그룹이 이제 88년에 결성이 돼서 이뭐 일종의 데뷔를 하고 싱글까지 냈는데, 우연히 이존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가 있죠. 영국의 라디오 진행자가 이더 샬라탄스 멤버들, 요즘 자네들 음악이 아주 핫하던데라고 얘기를 하다가, 근데 혹시 60년대 샬라탄스 있었던 거 알아? 갑자기 식은땀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1969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샬라탄스라는 밴드가 있었었고, 앨범을 딱한장 내고 사라진 밴드이긴 하지만 당시 샌프란시스코 사이키델릭 락씬에서 상당히 중요한 밴드였었어요.
1: 하필.
0: 네, 그러면서 심지어 존필 형님이 그 원조 샬라탄스 노래를 들려줍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좋아서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네, 다만 이제 영국에서 슬슬 올라오기

0: 시작하고 미국 투어 니즈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1: 네네.
0: 그럴 경우엔 진짜 법적인 문제가 예상이 된다.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샬라탄스 UK라는 밴드명으로 미국 투어 포스터를 제작을 하죠.
1: 그건 좀, 예, 급조한 느낌이 너무 난다. 샬라탄스
0: 그러니까요.
1: UK. 예.
0: 뭐 욱해서 지은 느낌인 것 같긴 UK라서 그런지.
1: S자 하나 더 붙이고 뭐 이런 장깨는 안 되나? 샬라탄스에, 예,
0: 샬라탄스. 네.
1: 거기 S를 하나 더
0: 하나
1: 붙이고,
0: 더.
1: 예. 더블 S로, 샬라탄스, 스, 뭐 이렇게. UK
0: 와,
1: 붙는
0: 상상도
1: 것보단 좀,
0: 못했네요. 네.
1: 예. 근데 이, 지금 과거에
0: 네.
1: 공연 영상을 지금 보는데, 당시에 그 패션이 이랬던 건가요? 아니면 약간 그 오아시스랑 유사한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0: 맞아요.
1: 예.
0: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슷하네. 지금
1: 네. 예.
0: 보니까. 너무 비슷한데? 예.
1: 노래하는 모습도,
0: 너무 비슷한데?
1: 예. 목을 이렇게 뒤로 한참 젖히는 저 모습도
0: 네.
1: 혹시 그런 비교는 없었나요? 오아시스를
0: 사실,
1: 흉내낸다거나 뭐 이런
0: 오히려 이분들이 훨씬 더 먼저 데뷔를
1: 선배, 예,
0: 했기 때문에, 선배
1: 선배니까,
0: 밴드이기
1: 예.
0: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도 뭐 맨체스터 출신은 아니지만은, 매드체스터라고 하는 그 어떤 씬? 또는 맥이라는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밴드로 출발을 했고,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 매드체스터나 맥이보다는 오히려 60년대 소울 R&B, 미국 소울 R&B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맥이델릭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 장르를. 맥이에다가 약간 미국 사이키델릭을 섞은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좀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곡은 One to Another라는 5집 텔링 스토리스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1: 연도로는 몇 년도인가요?
0: 1997년 정도일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분들의 초기 사운드를 완성한 거는 사실은 기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랍 콜린스라고 하는 키보디스트였었는데 이분이 해먼드 오르간이 굉장히 곡을 많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복고적인 느낌도 많이 풍겼었고 맥이하고 좀 일렉트로닉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옛날 사이키델릭 같은 느낌도 풍기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랍 콜린스가 이 앨범 녹음하다가 교통사고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1: 저런 핵심 동력을
0: 그렇죠.
1: 잃어버린 거네요.
0: 그렇지만 어쨌든 이랍 콜린스의 부친께서 너네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뭐 밴드 해체할 생각 절대 하지 마. 빨리 앨범 제작해서 내는 게 우리 아들 추모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마침내 텔링 스토리스라는 앨범을 내게 되고 이 One to Another라는 곡으로 정말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죠. 이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맥이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실제로 케미컬 브라더스의 톰 롤런스가 이 드럼 루프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케미컬 브라더스랑 교류가 많았었고 그런 식으로 어떤 UK 씬에서 락 밴드들과 일렉트로니카 이런 것들이 경계 없이 섞였던 어떤 90년대 라는 분위기에서 보면은 아까 오아시스랑 유사한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음악적으로도 결이 통할 수 있다. 네.
1: 그렇군요. 샬라탄스 UK 그 급조한 미국 투어를 위해서 포스터용으로만 만든 이름이었나 보군요.
0: 그런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샬라탄스 UK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오히려 그냥 샬라탄스로 많이 부르지만 전성기 때는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1: 그렇게 통용되는 우리들은 그냥 샬라탄스로 이해를 하는데
0: 네.
1: 어떤 공식적인 포스터나 이런 데에는 UK를 항상
0: 그렇죠.
1: 안전장치로.
0: 예. 오히려 공식 팀명이 샬라탄스 UK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1: 아,
0: 때문에
1: 오히려.
0: 저도 그렇게 계속 알고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리는 게더 당시에는 힙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샬라탄스 앞에 더도 붙어 있었고, 뒤에 UK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브릿팝의 전성기에, 와, 이 형들 진짜 찐인 것 같아. 너무 힙해. 이런 느낌을 오히려 더 줬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시대적으로는 그게 더 유리했겠군요.
0: 네.
1: 자, 오늘 임희윤의 뮤직 설레. 빼느냐, 붙이느냐, 한 끗의 끝발. 예, 그, 첫 곡으로 영국 그룹 더 샬라탄스의 One to Another. 듣고 오겠습니다.

0: 1997년 영국의 The Charlatans UK가 발표한 One to Another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케미컬 브라더스 톰 로울랜즈가 만들어준 드럼 루프가 여기 사용됐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 당시에 저는 이때 나왔는지 모르는데 쿨라 샤코르 뭐 이런 팀의 음악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1: 그러게요.
0: 질감인데
1: 맞아요.
0: 97년도는 사실 음악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던 시절이야, 저 개인적으로는.
1: 아.
0: 네. 이때는 이미운 기자, 뮤직 저널리스트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셨나요?
1: 저는 이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었죠.
0: 어디 아프셨나요?
1: 아니,
0: 왜?
1: 그냥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뭐 시쳇말로 멍 때리면서 동경만 했었죠. 와, 음악하는 사람들 정말 멋있다.
0: 그때 이제

0: 샬라탄스 UK도 듣고,
1: 그렇죠. 뭐 진짜 You and Me Blue도 듣고 막 이러면서 충격도 받고, 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악을 할수 있구나.
0: 그렇구나.
1: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방금 말씀하신 게 이미 한번 일종의 혁명을 하신 뒤에 쉬고 계셨다는 게, 네, 97년에는 더
0: 그냥 뭐
1: 충격이네요.
0: 혁명인지 모르고 우리 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비슷한 애들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1: 없었어요, 그때는.
0: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더할걸 그러면 이제 무슨
1: 아,
0: 연대도 일어나고 이뤄지고 뭐 했을
1: 예.
0: 그건 이제 요즘 생각이고 그때는 이제 3년이
1: 그쵸.
0: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Life is Mala님께서 아 너무 좋아하는 밴드예요라고 샬라탄스 뭐 당연히 내한한 적 없죠. 샬라탄스 같은
1: 아,
0: 경우는
1: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락 페스티벌에 온 적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해서.
0: 이후라도 2000년대 뭐 들어서
1: 네.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의 음악 뮤직 설레 빼느냐 부채느냐 한 끗의 끝발 밴드 명에 관련된 그런 사연들과 음악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분들은 이 같은 밴드 이름이 세계 각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0: 그래요?
1: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분들도 막상 데뷔를 하고
0: 잠깐, 이게
1: 났는데
0: 뭐 유명한 표현인가?
1: 뭐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매력이 있나 봐요. 어떤 밴드 이름으로서 이 블링크 182라는 밴드고요.
0: 혹시
1: 네.
0: 이 그룹을 잘 모르는 저도 혹시 약간 북유럽에 이 비슷한 이름 팀이 있어요?
1: 있었죠.
0: 그런 거죠?
1: 맞아요. 블링크라는 팀이 있었죠.
0: 그래서 너무 헷갈리긴
1: 맞아요.
0: 했었는데, 저도 알 정도니까,
1: 그러니까요.
0: 이게 좀, 그렇구나.
1: 네, 이 블링크라는 팀 아마 그 당시 세기 말 세기 초이 정도에 베티라는 곡, 뭐 키스 이런 곡들 상당히 그 유명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팀 이렇게 모자 길게 위로 그거 쓰고 그 비주얼까지 생각이 나는데 그 팀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도 블링크라는 팀이 있었고.
0: 이 단어가 좀 매력이 있나 보네요.
1: 네, 한 4, 5개국에 블링크라는 밴드가 산재해 있어서 사실 블링크 182는 90년대 초반에 결성이 됐는데 심지어 3, 4년 활동을 하고 있었던 차였었어요. 근데 음반사에서 갑자기 야, 큰일 날것 같다. 자, 알고 보니 블링크라는 팀이 각국에 산재해 있다.
0: 수두룩하다, 야. 어떡하냐.
1: 이제는
0: 그렇군요.
1: 우리가 메이저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정말 즉흥적으로 그럼 뭐 붙이지? 블링크를 아예 버리긴 좀 아깝고. 그러다가 182라는 숫자를 그냥 난데없이 떠올렸대요. 그래서 멤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이유가 없다. 182라는 숫자가 그냥 쿨해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이거 다 파느라고 고역이었겠네, 한동안.
1: 그러니까요.
0: 뭐 그럴싸한 뭐이 탄생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좀 그런 설을 만들던가 하지.
1: 그러니까 182가 사실은 뭐 행운의 숫자라든지 뭐 우리가 이걸로 로또를 맞았다든지 뭔가 나중에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충 멋있어 보이는
0: 그러니까요.
1: 밴드 이름 한 다음에.
0: 뭔가 던져주면 그걸로 이제 소비가 될 텐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1: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 3인조 이른바 락에서는 이런 3인조를 파워 트리오라고 많이 부르는데 파워 트리오라는 이름에 아주 굉장히 걸맞은 그런 팝펑크 밴드였었고 팝펑크라고 하면은 그냥 쉬운 선율에 뭐 질주하는 리듬에 이렇게 생각하기
0: 그린데이.
1: 쉽고 네, 그린데이 위시에서 많은 밴드들이 있었지만 또 블링크 182는 뭐 그린데이 이후에 또한번 팝펑크를 조금 쇄신한 그런 밴드라고 할수 있고 뭐 그린데이처럼 복잡한 컨셉트 앨범을 낸다든지 이런 실험까지는 안 했지만 정말 팝펑크의 에너지 자체를 굉장히 잘 응축해서 보여줬던 뛰어난 멜로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래비스 바커의 이 드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펑크 팝 드러머 중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거론이 많이 되는
0: 그래요.
1: 네 훌륭한 드러머였었죠. 근데 이 밴드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이세 명의 그 핵심 멤버죠. 트래비스 바커, 마크 호퍼스 그리고 톰 딜롱 세 명이 굉장히 반목도 많았었고 각자 사고도 많았었고 특히나 트래비스 바커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 비행기 추락 사고 때문에
0: 세상을 떠나나요?
1: 세상을 떠날 뻔했죠.
0: 아, 살아났군요.
1: 네, 전치
0: 다행히.
1: 11주의 화상센터 치료까지
0: 아,
1: 받고 사실은 발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선고까지 받았었는데 재활을 통해서 다시 기량을 찾았고요.
0: 연주도 가능해진.
1: 연주도 가능해졌고 사실 그 비행기 사고에서

0: 두 명이 살아남았는데
1: 네.
0: 나머지 한 분은 또 약물과용으로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행기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고요.
1: 네.
0: 그 이후에 이제 셋이 다시 뭉쳤지만 다시 반목을 했고 이톰 딜롱이 나가서 엔젤스 앤 에어웨이비스라는 밴드를 활동을 또 했었고 그렇게 헤어져 지내다가 또 마크 오퍼스라고 하는 베이시스트 겸 보컬리스트가 혈액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 네.
0: 2021년에 오히려 그걸 계기로 다시 한번 세 명이 뭉치게 돼요. 그래, 우리 이제는 뒤돌아보는 게 없다. 이제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셋이 다시 한번 뭉쳐서 유감 없이 해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2023년에 One More Time이라고 하는 재결합 앨범을 냅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앨범이었었고요. 타이틀곡인 One More Time이라는 곡. 여기에 이제 가사에 보면은 뭐 비행기 사고에 대한 은유라든지 뭐 죽음의 길목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한 은유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 그렇군요. Blink 182, 23년 음반에서 One More Time 들어보죠.

0: 미국 출신의 팝펑크 파워 트리오 블링크 182의 아홉 번째 정규 One More Time 2023년작이죠. 그래서 타이틀곡 One More Time 들어봤습니다. 저두분 대화에 쓰러집니다. 미치겠어요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가 좀 엉뚱한 대화를 하고 있었죠?
1: 아, 그런가요?
0: 모르겠는데.
1: 정신이 없는.

0: 네. 우린 정상적이라고 믿고. 재밌는 것은 톰 딜롱. 네. 이 블링크 182의 뭐 리더이자 뮤지션이기도 한데 UFO 탐사가라면서요?
1: 맞아요. 네. UFO 탐사 전문 단체까지 만들어서 네. 과학자랑 이기투 앞에서 그 다큐멘터리도 이제 나왔었고요. 네. 굉장히 진지하게 UFO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멤버들처럼 큰 사고를 당하거나 뭐 병마와 싸우진 않았지만 이 톰 딜롱도 나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굉장히 조롱도 많이 당하고.
0: 조롱 많이 당했거든요.
1: 야, 음악 잘하던 친구가 네. 지금 정신 나가가지고 네. 뭐 UFO 연구한다고 저러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이 뉴욕타임스의 특종을 통해서 네. 정부가 실제로 UFO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네. 있다는 것들이 네.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이 톰 딜롱이 설립한 단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복권이 좀 됐고요.
0: 그렇군요. 거봐. 네.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그러니까. 또 네. 네, 위치에.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보면 약간 비슷한 서사인 것 같은데 UFO.
1: 아, 예.
0: 자, 오늘 테마로 듣는 팝의 뒷이야기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훈의 뮤직 설레 빼느냐 붙이느냐 한 끝의 끝발 이 선곡 테마로 고르신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스웨이드입니다.
0: 예.
1: 아까 이제 샬라탄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UK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른바 브리팝 4대 천왕, 브리팝 빅4에는 이제 못 드는 밴드입니다만 네. 이게 사실 뭐 화제성이라든지 이런 인기도 중요하니까요. 네. 4대 천왕 같은 걸 뽑을 때
0: 네.
1: 충분히 훌륭한 밴드지만 스웨이드는 바로 그 빅4에 이제 해당하는 밴드죠.
0: 그러네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조차도 미국 활동을 위해서 네. 바꿔야 했습니다.
0: 네. 이 스웨이드가 한국말 뭐죠? 그 뭐지? 질감이 그
1: 그러니까 뭐 이게
0: 세무
1: 아마...
0: 세무죠.
1: 그 약간 속칭 아닌가요? 아,
0: 그러니까요.
1: 네.
0: 사전에는 올라가 있겠죠? 예.
1: 모르겠어요. 예, 올 가을에 그렇죠. 그 스웨이드가 유행한다 그러던데. 스웨이드 질감이?
0: 아, 그러니까 영어로 텍스트 봤을 때랑
1: 네.
0: 이게 뭐더라? 하면서 막 어? 그거잖아 하는 네. 느낌이 완전 달라가지고.
1: 매년 5월이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세무 예. 신고할 때.
0: 예.
1: 어쨌든 이 스웨이드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활동, 미국에 이제 또 스웨이드라는 그 팀이 있었기 때문에.
0: 몰랐어요.
1: 네.
0: 예. 그리고 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스웨이드.
1: 그렇죠.
0: 예.
1: 어쨌든 뭐 가죽 자켓 같은 것도 많이 입고 락하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눈물을 머금고 붙이게 되는 게 더 런던 스웨이드라는 이름입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샬라탄스도 사실 그냥 더 샬라탄스라고 그 음원 사이트에 많이 표기가 되고
0: 네.
1: 스웨이드도 지금은 스웨이드라고 많이 표기가 되는데 예. 한동안은 진짜 정식 음원 사이트에서도 더 샬라탄스 UK 또는 더 런던 스웨이드라고 표기가 됐었어요.
0: 그 라디오 DJ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헷갈려가지고 소개를
1: 그렇죠.
0: 뭐.
1: 그렇죠. 네. 네.
0: 스웨이드? 런던 스웨이드? 이거 다른 거야? 뭐 이렇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1: 네. 누구보다 멤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하고 특히 브랫 앤더슨 보컬 같은 경우에는 와 내가 진짜 스웨이드라는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의도한 것도 전혀 아닌데 왜 우리는 더 런던 스웨이드라고 불러야 되냐.
0: 왜 그런 거죠?
1: 결국에는 상표권 문제 상표권. 때문에 그렇죠.
0: 네. 그러네요.
1: 특히나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미국에서는 상표권 같은 것들이 정말 아까 60년대 샬라탄스도 얘기해드렸지만은 바로 등록을 하고 그
0: 권리를 특허 같은 거니까
1: 네, 네. 찾는 그런 네. 것들이 정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0: 스웨이드 여기는 이 붙이면 이상해지겠다. 스웨이디
1: 갑자기 약간 음료수나
0: 스웨이드
1: 아이스크림 같은
0: 뭐 이렇게 바보같이
1: 네.
0: 런던 스웨이드 아까는 샬라탄스 UK였는데
1: 네.
0: 그런 또 예.
1: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음악 팬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런던 스웨이드 있어 보이는데 되게 영국적이야 멋있어 보이고 그랬었어요.
0: 근데 이제는 또 런던 스웨이드보다는 스웨이드가 더 유명한 거죠.
1: 그렇죠.
0: 일반
1: 이제는 조금
0: 팬들에게
1: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스웨이드의 3집 앨범입니다. 1996년
0: 네.
1: 커밍업이라는 앨범.
0: 네.
1: 물론 앞선 두 앨범이 네. 굉장히 어둡고 예술적인 것으로 이제 유명했지만 스웨이드 녹메스타라는 앨범.
0: 네.
1: 이 커밍업이라는 앨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금은 밝지만 스웨이드의 또 결정판을 한 번 더 보여준 그런 앨범이고요. 이 Saturday Night라는 곡 준비를 했어요.
0: 네.
1: 이게 이제 오늘 라이브 버전인데 Radio 1 Evening

0: Generations라는 프로그램에서 연주한 실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Saturday Night이 커밍업의 뭐 중요한 발라드 곡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기타 전주가 나올 때 물론 박수와 약간의 환호가 나오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1: 박수에
0: 왜냐면
1: 대해서?
0: 네, 그 관객들이 왜냐면 이게 처음 공개가 되는 거여서 이 1960 96년 8월 29일 라이브인데 3일 정도 뒤에 앨범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여기에서의 지금 관객들은 이 곡을 처음
1: 처음
0: 들어보는
1: 듣는
0: 거예요.
1: 거니까 어리둥절 뭐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겠네요. 96년 라디오 원 이브닝 세션 8월 29일 실황입니다. 소웨이드의 Saturday Night 듣고 오죠.

0: 런던 스웨이드 또는 스웨이드, 브리팝의 4대 천왕 중한 팀이죠. 96년 여름에 런던 라디오 원 이브닝 세션 연주 듣고 왔습니다. 세터데이 나이트.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음반, 이 싱글이 포함된 음반이 나왔다고 그랬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창 리허설이 아주 충분히 된 그런 피크의 연주 실력으로 했다 해도 이런 방송사 라이브에서 이런 또 에너지가 나오기도, 와, 쉽지 않았을 텐데 멋지다.
1: 그러게요. 또 심지어 그 백보컬이라고 하죠. 이제
0: 예.
1: 화음 넣는 것도 이닐 코들링이라고는 키보디스트가 이제 직접 키보드 연주하면서 넣는 건데,
0: 냐냐냐냐 이거요?
1: 네. 상당히 정말 라이브 잘한다는 걸잘 보여주는
0: 그러니까요.
1: 네. 실황 아닌가 싶습니다.
0: 덕분에 이런 기록 잘 들었고요. 음반에 수록된 거죠?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스웨이드, 스웨이드 이렇게 두번 하면 안 되는 건가? 7108님. 네.
1: 그것도 방법이네요.
0: 방법이네요.
1: 네.
0: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얼른 만나보죠.
1: 네, The Pineapple Thief.
0: 예.
1: 파인애플 도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입니다.
0: 네.
1: 이분들은 사실 조금 약간 슬픈 건데
0: 예.
1: 원래는 그냥 파인애플 세이프였어요.
0: 네네.
1: 근데 이 덜을 붙였습니다.
0: 예.
1: 왜냐면 포큐파인 트리라고 하는
0: 포큐파인 트리.
1: 네,
0: 예.
1: 저희 시간에 소개한 적이
0: 케빈
1: 있는
0: 해리슨.
1: 네. 그분들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음악 분위기가. 굉장히 감성적인 프로그레시브 락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PT라는 거를 먼저 선점을 한 거예요. 포큐파인 트리가.
0: 아, 줄여서 PT.
1: 네, PT를 선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드림 띠어터를 이제 DT라고 부르고, 그 차세대로 PT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0: 참고로 저는 SY입니다. 미안해요.
1: SY,
0: 빨리.
1: LSY시죠. 그래서 이게 PT가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하고, 저도 헷갈려요, 가끔. 그러다 보니까 덜을 그냥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TPT다.
0: TPT.
1: 네.
0: TNT도 아니고 TPT다.
1: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포큐파인 트리 출신 케빈 해리슨이라고 하는 걸출한 드러머를 영입해서 낸 바로 그 앨범의 곡, In Exile이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오늘 꽉 찼네요.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기획, 좋은 음악.
1: 네.
0: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영국의 The Pineapple Thief의 In Exile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캐민 씨, 비상이에요, 비상! 얼른 제 지갑 좀 맡아서 숨겨주세요.
3: 아니 마카요 씨, 무슨 일인가요? 누가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나요?
2: 아니, 방금 우연히 치킨 사진을 봤는데요. 아, 갑자기 치킨에 떡볶이에 피자까지 전부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제 지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3: 저기, 한 시간 전에 밥 먹지 않으셨나요?
2: 아니, 밥 배는 따로, 치킨 배 따로죠. 근데 캠린 씨는 이런 순간 없었어요? 계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사고 싶고, 갑자기 먹고 싶고,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런 충동적인 마음이 드는 순간이요.
3: 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죠. 갑자기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서 계획과는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 순간의 선택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갑자기 떠난 여행이 인생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갑자기 시작한 취미가 새로운 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참지 말고 충동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봐야겠어요. 우선 치킨이랑 아이스크림이랑 팥빙수 주문부터 클릭.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캠든입니다.
1: Yes, sir.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Billy의 Zap이었습니다.
1: Can you feel it? 네. 네, 캠든씨. 오늘 오프닝에서 충동의 매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갑자기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이라고 말하는데, 충동적으로 했는데 뭐, 잘 됐던 일, 있으신가요?
0: 아, 잘 됐던 일이요.
1: 네.
0: 예전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주도 가서 갈치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1: 네.
0: 그 은갈치 되게 커다란 그 은갈치 아시죠?
1: 어, 알죠.
0: 그 은갈치를 먹고 싶다고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럼 지금 당장 가자.
1: 오.
0: 라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짐을 싸고 그날 가가지고 호텔 예약하고 막 은갈치 막 끼따만한 거 먹고 막
1: 와우
0: 했던 기억이 있는데.
1: 엄청난데?
0: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그때가 한 10살, 11살이었는데
1: 네.
0: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한 거를 가끔 어머니께서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편이라서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주도 사실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는데 가고 싶네요.
1: 제주도 저 안 가봤어요.
0: 아, 그래요?
1: 가고 싶어요. 제주도 브이로그 가끔 보는데.
0: 네. 뭐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따로 있으세요?
1: 저는 흑돼지.
0: 와, 저 흑돼지에 대한 썰이 하나 있어요.
1: 오케이.
0: 제가 맨 처음에 먹었던 흑돼지에 털이 박혀 있었어요.
1: 어머나, 원래
0: 털.
1: 태워서 없애야 되나?
0: 아, 원래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다 있어요. 근데
1: 아...
0: 제가 제일 처음 먹었던 흑돼지에는 조그만한 이 검은 털들이 박혀 있었는데, 비주얼이 너무 먹기
1: 좀 애매한.
0: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1: 네.
0: 그때는 안 먹었어요, 그냥 아예.
1: 아,
0: 근데,
1: 진짜요?
0: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흑돼지 먹었는데 그땐 또 털이 없더라고요.
1: 아하.
0: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뭔가 삼겹살이랑 달라요.
1: 아, 달라요?
0: 네.
1: 아, 다르면 안 되는데. 그럼 먹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꼭털 있는 걸로 드셔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그게 더 맛있나 봐요.
0: 네,
1: 그래서
0: 맛있어요.
1: 추천해 주는
0: 네,
1: 거죠?
0: 맞아요. 아, 근데

0: 사실 뭐 그렇게 큰그 뭐지 차이는 없어요. 털
1: 아.
0: 있고. 혹시 뭐 마카야 씨 충동적으로 했는데 뭐 잘했다고 생각한 일 있으신가요?
1: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끔 리미티드 에디션 옷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또 사면 또 품절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바지를 샀는데 그게 또 충동구매였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품절이 돼서 아 이게 빨리 사길
0: 아,
1: 잘했다.
0: 그런 것들 좀 있죠.
1: 에 이게 왜냐면 늦게 사면 또못 사요. 그래서
0: 맞아요.
1: 충동구매를 했는데 오히려 그 충동구매한 게 다행이었다.
0: 다행이었다.
1: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좋네요.
1: 네.
0: 혹시 반대로 후회한 건 없으세요?
1: 후회한 일, 충동적이게 해서 혹시 있어요? 오케이, 말해주세요. 생각 좀
0: 저는 제가
1: 해볼게요.
0: 어릴 때 펌을 좀 하는 걸 좋아했어요.
1: 아,
0: 네,
1: 펌.
0: 왜냐면 제가 머리가 좀축 처지는 편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펌을 몇번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너무 뽀글뽀글 이렇게 약간 뽀글뽀글 스타일인 거예요. 너무 라면 같이.
1: 네.
0: 그 결과물이 안 나오게끔 이제 하려고 사실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1: 아하.
0: 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살았을 때
1: 네.
0: 오늘 한국 미용실에 갔는데 너무 다시 뽀글뽀글하게 된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오케이.
1: 약간 할머니 스타일?
0: 네.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한동안 또.
1: 아,
0: 네.
1: 진짜요? 근데 또 해외에서 perm 하면 되게 좀 cool kid 거든요.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상징이 또 있습니다. 해외에서 perm 하면, 약간 쟤 perm 했네. 약간
0: 맞아요.
1: 이런 게또 있어요.
0: 제가 그 중에 하나였죠. Cool kid.
1: 멋있네요. 뽀글뽀글 할머니 perm 캡틴.
0: 네. 마카야는 뭐 후회한 일.
1: 후회한 일이라고 하면 뭐 음식 시킬 때 도전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예, 충동적이게 막 원래 계속 먹던 걸 먹는데 아 그래 오늘은 그 새로운 걸 먹어보고자 해서 충동으로 딱 새로운 메뉴를 시켰는데 맛이 없으면 아주 후회가 되죠. 예, 내가 상상하던 맛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또 해외에서 가끔 일어나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저희가 또 해외 음식을 막잘 알지는 못하니까
0: 네.
1: 해외 가서 식당에 갔는데 뭐 아는 메뉴가 있고 또 여기 뭐 현지인 메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시켰다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죠. 그런
0: 저는
1: 적이 있었습니다.
0: 음식은 전좀잘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1: 캔디가
0: 네. 저는 어디, 약간, 그 운이 있나 봐요.
1: 음식은
0: 예, 네, 음식, 메뉴, 이제, 어딜 가도 메뉴는 항상 좀잘 고른.
1: 메뉴운
0: 메뉴는.
1: 매운
0: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충동적인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1: 아, 저는 일단 기본 뭐 세일 적혀져 있으면 일단 들어가 봐요. 예. 특히 요즘은 온라인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이게 광고가 뜨잖아요. 뭐 최대 70% 할인 이러면 아, 이게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가는데 확실히 광고는 광고인가 봐요. 뭐 그냥 뭐막 사실 할인하는 건 그닥 마음에 들진 않고 예, 내가 좋아하는 건 그냥 뭐 원가고
0: 네.
1: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할인 들어가서 산게몇개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끔 들어가서, 어? 이 브랜드 몰랐던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예쁘네? 이래가지고 긴팔 하나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전 세일, 아, 세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네.
0: 저는 자면서 먹방 영상을 잘못 참는 것 같아요.
1: 어우.
0: 근데 신기하게 못 참는데 안 시켜봤어요, 한 번도.
1: 그럼 참은 거 아니야?
0: 참은 거지, 참은 거지.
1: 약간 누르기 직전에 그냥 잠들어 버린 건가?
0: 누르지도 않아요, 사실.
1: 그냥 뭐야 그러면?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0: 참은 거죠.
1: 그러면
0: 이 지분이랑
1: 반대네요.
0: 반대죠.
1: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봐 드릴게요.
0: 네.
1: 이걸 보면 충동적인 마음을 참을 수 있다 하는 거
0: 저는
1: 있으신가요?
0: 밤에 자면서 먹방 영상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1: 아,
0: 네.
1: 진짜요? 와우. 네, 갑자기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대입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Your friend is right here.
0: Visit the 아이돌 한국어 소셜 미디어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1: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스트레이키즈 칙칙붐 그리고 잇츠 이모토까지 이어집니다.

0: 시작할 때 성우 박지웅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2: 안녕하세요.
1: 저는 카메라 캠입니다.
0: 카메라 캠에서 끝나는 거예요?
2: 아, 저 오늘 좀 인트로가 있긴 한데
1: 네.
2: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1: 뭐예요?
2: 아, 너무 슬프네요. 마지막
3: 막디입니다.
1: 맞아요. 오늘이
4: 자, 스포 금지. 하시죠.
1: 맞아요. 네. 오늘 마지막 미스터리 키 넘버 2.
4: 네.
1: 네. 오늘 그만큼 미스터리 키 넘버 2 모든 영혼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4: 오케이. 저희한테 부담 주시는 거죠, 지금?
1: 네, 또 저희가 앞에서 충동적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4: 네.
1: 두 분은 충동적으로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계획에 맞춰서 그냥 하는 편이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4: 아, 궁금하시군요.
1: 네.
0: 두 분도 아마 정반대이실 것 같은데 저희도 약간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충동적이고
1: 네.
0: 영호 씨는 완전 계획적인.
4: 그렇다고 합니다. 예.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즉흥적인 변화나 뭐 결정도 막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책임한 무계획.
1: 아~
4: 정말 대책 없는 기분파? 이런 거는 조금 네,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0: 저는 정말 계획적이고 싶지만 늘 충동에 지고 말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오늘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꼭 1시간 반은 해야지라고 하면 아, 너무 힘들다. 50분만 하자. 약간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단 거 먹지 말자 해놓고 도넛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러고 도넛을 먹거나
1: 그쵸. 최근에 음식. 드신 단 음식 뭐 있으세요?
0: 도넛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안 됐는데 네.
1: 무슨 도넛이세요?
0: 저는 기본 도넛을 사실 제일 좋아해서
1: 오리지널 글레이즈?
0: 네네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
1: From Crispy 땡땡인가요?
0: 아니요. 개인 도넛 가게가 있더라고요.
1: 그런데도 맛있죠.
0: 여기 회사 근처에 새로 생겼다고
1: 진짜요?
0: 해가지고.
1: 이비에스?
0: 네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는데
1: 네.
0: 되게 맛있었어요.
2: 궁금하네요. 도넛 저희 그룹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정말요?
2: 저희 그룹의 그 크리스피 땡 그 거기가 한 뭐 12개씩 팔잖아요.
0: 네네.
2: 그게 뭐 어떤 부모님이 저희 책상에 가끔 놔둬주시고 가세요. 그게 뭐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사라지더라고요.
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
0: 진짜 맛있긴 해요.
2: 미국에서 저희가 그 공장을 갔어요.
0: 정말요? 네.
2: 미국은 그거를 만들고 바로 따뜻하게 서빙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1: 색깔이 진짜 거의 브라운이에요. 네, 그냥 갓 구워서 나온 거라서 크리스피하고
2: 다르더라고요. 전 미국 가면 추천드려요.
1: 그리고 핫 스티커를 딱 붙여줘요. 핫 이렇게
0: 가서 네.
1: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시길.
2: 맞아요.
4: 예, 미국부터 가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마지막에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퀸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5: 지난 시간 영화 엑시트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이번에 눈을 떠보니 아도란 방송국의 복도를 걷고 있었다.
6: 형님, 이번 프로그램은 어쩌고고요. 형님은 국민배우 독고진이니까 다음은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7: 여긴 어디지? 국민배우 독고진이면 혹시 이곳은 드라마 최고의 사랑?
5: 그렇다. 까칠한 톱스타 독고진과 전직 걸그룹에서 생계형 연예인으로 추락한 구혜정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 소환된 K. 그리고 톱스타답게 도도하게 걸어가던 독고진은 생계형 연예인 구혜정과 부딪히고 만다.
8: 누구야? 독고진 씨? 멋있어.
9: 애정아, 독고진이 너랑 똑같은 스카프 했다?
7: 이건 뭐 너도 나도 다 메고 다니는 거니. 근데 왜 심장이 뛰는 거지? 화가 나서 그런가?
10: 그대 때문에 가슴이 내 심장이 두근두근.
8: 어머머, 뭐야? 톱스타 독고진 인성, 와우.
5: 이렇게 최악의 첫 만남을 가진 K와 구혜정.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우연한 기회에 K와 같은 소속사에 들어가게 된 구혜정은 핫한 프로그램까지 출연하게 된다.
7: 같은 소속사라고 응원까지 가라니

0: 너무한 거 아니야?
1: 네, 러브 버라이어티 커플 메이킹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윗한 조각 미남 윤필주 씨가 마음에 드는 여자 연예인에게 정미를 건네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윤필주 씨, 장미를 전달해주세요.
2: 저의 첫 번째 선택은요, 구혜정 씨입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장미도 전부 구혜정!
1: 어머, 나의 인기란...
3: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구혜정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케이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0: 천하의 독거진이 질투를 하다니, 이건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그래, 내가 구혜정에게 구애한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아, 그나저나 요즘 애들은 어디서 고백하지?
3: 그동안 애써 부인했던 자신의 마음을 인정한 케이. 자신의 마음을 깜짝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고백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꿈과 희망의 나라 놀이동산으로 구혜정을 불러낸다.
1: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0: 고백이 아니고 자백이야. 네가 끈질기게 찌질찌질 알짤짤거려서 울렁울렁거리기 고문하니까 버티고 버티다 자백한 거야.
1: 가만 보자. 고백이든 자백이든 어쨌든 나를 좋아한다는 거네요?
0: 믿기진 않겠지만 수치상으로는 사실이야. 심장 BPM이 110을 넘었어. 안전수치를 20이나 넘었다고. 눈으로 못 믿겠으면 직접 내 심장의 얼굴을 대봐.
3: 이 상황을 못 믿는 구혜정이 답답했던 케이. 직접 애정의 귀를 가져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준다.
4: 난 심장이야.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왜 이렇게 뛰어대는 거야?
0: 자, 뭐 말하고 말 좀 해봐. 왜, 바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긴 내가 탑스타라 이 고백을 받아들이긴 염치가 없겠지. 너무 떨리지?
1: 영광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떨리진 않네요. 제 가슴은 떨리지가 않아요. 답은 하나예요. 저는 독고진 씨를 안 좋아해요.
0: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독고진인데? 자다 일어나서 잠이 덜 깬 거야? 나 독고진이야!
3: 그렇게 예상과 달리 대차게 걷어차인 케이가 첫 실연의 충격에 빠진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0: 처음 차여봐서 충격이 컸지만 극복! 양파 같은 나의 매력으로 구혜정의 마음을 꼭 사로잡아볼게요. 그럼 안녕!
5: 아, 좋습니다. 예.
6: 극복.
7: 오늘은 또 이게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K를 항상 막디가 하셨었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7: 네, 이번에는 또 스페셜로 캔디가 K를 하셨는데요.
5: 네.
6: 급하게 바뀌었죠.
5: 네. 리딩 때. 네. 아, 제가 한번 리딩을 해봤는데, 제가 이 독고진 씨 목소리를 따라하려다 보니까, 신기하게 무슨 부산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네. 아, 그래 캔디가 좀 잘하는 것 같아서
7: 하지만 바뀐 캐스팅이 정말 너무 찰떡이었어요.
5: 네. 아우, 둘이 재밌네요.
8: 제가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7: 다 봤어요?
5: 네. 아, 다 봤구나. 네. 역시
8: 재밌어요.
7: 그래서 너무 말투가 그래서 진짜 리얼했어요.
5: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봐서 그런 거였네. 아, 이러면 바꾸는 게 맞죠.
6: 정답이었습니다.
5: 네.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까칠한 대한민국 톱스타 독고진과 국민 걸그룹에서 비호감으로 추락한 구혜정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 다녀왔습니다.
8: 드라마 최고의 사랑은 인기도 사는 세계도 정반대인 두 남녀가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서로에게 빠져드는 이야기인데요. 배우 차승원, 공유진의 코믹 연기와 티격태격 설레는 로맨스가 더해져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5: 네,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 드라마가 또 남녀 주인공이 악연에서 시작해서 인연이 되는 네. 그런 판타스티컬한 스토리인데요.
6: 네, 맞습니다.
5: 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첫 만남, 첫인상이 악연이었잖아요. 안 좋은 첫인상.
7: 네.
5: 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첫인상과 달리 아, 좋은 사람이었다로 엔딩이 되는 것 같은데.
6: 네.
5: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밸런스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6: 아, 예, 알겠습니다.
5: 나는 첫인상을 믿는 편인지 아니면 안 믿는 편인지. 자, 1번, 2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1번!
6: 2번.
7: 1번.
5: 전 1번이요.
7: 오.
5: 2번이 누구죠?
6: 2번, 접니다.
5: 영호님밖에 없는 게.
7: 아. 네.
5: 오. 그럼 영호님부터.
6: 물론 중요하죠, 첫인상. 근데 첫인상이 호였다가 나중에 비호로 바뀌는 아.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 또한 제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고.
5: 그쵸.
6: 한 번의 어떤 짧은 만남으로 그 사람을

0: 판단하고 뭔가 평가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
1: 그런
0: 이렇게
1: 게 맞죠.
0: 생각하는 편이어서 안 믿는다로 손을 들었습니다. 네.
2: 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첫인상이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1: 네.
2: 어느 정도 약간, 몇 프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 아,
2: 그러니까
1: 그쵸.
2: 그래도 이 사람이, 물론 뭐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막, 완전 딴 사람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인상이랑 지금 현인상이랑 달라도, 첫인상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맞아요.
2: 뭔가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항상 기억이 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약간 첫인상이 저는 또 이렇게 짧게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좀 계속 그첫 만남에서 계속 이렇게 좀 지켜보는
2: 아, 그쵸.
1: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는 첫인상이 거의 웬만해서는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이 사람은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구나가 끝까지 거의 가는 편이어서 좀 믿는 편입니다.
3: 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마카야 씨, 뭔가 제가 마카야 씨 다른 팀으로 만났으면,
1: 네.
3: 마카야 씨 첫인상이 그렇게,
2: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3: 뭔가,
2: 갑자기요?
3: 아니, 제가 방금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막 음악방송에서 마카야 씨가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아, 뭐야, 저 사람. 약간 뭔가 이랬을 것 같은 느낌? 되게 약간 강력하게 생겼잖아요.
2: 문제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1: 아,
3: 정말요? 안녕하세요, 무슨다입니다.
2: 제가 그럼 그분들한테 제 첫인상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캔디의 논리.
3: 아니, 이거는 그냥, 안
2: 그냥,
3: 좋다는 건
2: 그냥.
3: 말안 했잖아요. 제가 안 좋다고 하진 않았고, 아, 왜 이렇게 강력해 보이지, 저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
2: 네,
1: 있어.
2: 아, 완전 첫 인상에 얼굴 딱 보고.
3: 네, 얼굴이요. 네.
2: 동의합니다.
1: 저는 두 DJ분들은 첫인상과 지금까지 인상이 거의 똑같아요.
3: 어때?
1: 처음 딱 뵀을 때, 캠디는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고,
3: 오, 너무 좋죠. 아.
1: 성격도, 그러니까 생긴 것뿐만 아니라
2: 네.
1: 성격도 약간 좀 낯가림이 있으시잖아요.
2: 그쵸.
1: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그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보신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0: 확신의
1: 있으셔가지고.
0: 고향에서.
1: 아, 맞아요. 그리고, 막디는 완전 강아지.
0: 확신의 강아지.
1: 완전 강아지
3: 오늘 머리를 또 염색하셨잖아요.
2: 맞아요.
3: 진짜 강아지 같아요.
1: 근데 또 은근히 되게 섬세하셔서 뭔가 분위기가, 약간 내가 좀 투입돼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올려야겠는데 하면은 확 올려주세요.
3: 맞아요.
1: 그게 되게 다정한 그런 부분이 또 강아지
3: 혹시 뭐
1: 같기도
3: 부담됐진 않았죠? 뭐 언제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왜 이렇게.
1: 아, 전혀 아닙니다.
3: 혹시라도 뭐 마지막이니까. 이제야 말할 수 있다.
1: 아,
3: 이런
1: 아니에요.
3: 느낌으로.
1: 오히려 약간, 약간 지금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돼야 될까? 내가 또 이렇게 좀 기운을 올려야 될까? 하는 순간에 어김없이 먼저 올려주셔서 되게
3: 근데
1: 감사했어요.
3: 저도 그렇긴 해요. 맞아요. 마카 씨가 알아서
2: 다행이네요.
3: 잘 저희 팀 분위기를 올려줄 때가 있단
1: 아,
3: 말이죠. 네, 막 사진 막 촬영할 때도 그렇고. 네.
2: 아, 갑자기 뭐
3: 훈훈하네요.
2: 네, 훈훈하네요. 네. 아, 좋다.
1: 그래서 아주 밸런스가 너무
2: 네.
1: 짱이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캠디박디랑 또 이게 그 케미스트리가 또 만들어졌어요.
3: 그렇죠.
2: 또.
3: 케미스트리. 네.
2: 어, 피디님이 또 인정. 이거 써주셨는데.
1: 네.
2: 아우,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자, 또 드라마 제목처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 이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
3: 최고의
2: 사랑이란 무엇인가?
3: 사랑.
2: 사랑.
1: 궁금하네요.
0: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최고의 사랑이죠.
2: 샤라웃!
0: 사랑해, 세진아.
2: 와! 오 마이 갓! 이거 대박이다. 나 해보고 싶다, 이런 거.
0: 더 러브이죠. 네.
2: 진짜 멋있어요.
0: 네, 이런 데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3: 뭐지? 혹시 궁금한 게 와이프분은
0: 네.
3: 이거 챙겨보세요, 항상?
0: 아, 못 챙겨봐요.
3: 아, 그래요?
0: 네.
3: 막 서운할,
0: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3: 아, 막 네. 서운할 때 있으신가요?
0: 제가?
3: 네.
0: 와이프에게?
3: 네, 못 챙겨봐서.
0: 아니요, 전혀요.
3: 전혀
0: 네, 너무너무 고맙죠. 네. 아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챙겨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나도 아마 시간이 있어도 뭐 다른 게막 눈에 보일 거예요. 집안일이라든가
2: 계속 해야 되는 게.
0: 육아라든가 이런 게 보일 것 같아서, 네.
2: 육아란 참
0: 네.
2: 바쁜 일이죠.
3: 네. 풋풋하네요.
0: 나중에, 네,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2: 그러게요.
0: 네.
2: 캠니는 무엇을 제일 사랑합니까?
3: 아, 무엇이요?
2: 그런 질문 아니긴 한데.
3: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질문으로 갑시다.
2: 최고의
3: 이제.
2: 사랑이란 무엇이죠?
1: 최고의 사랑은,
3: 저는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이랑 되게 잘 챙겨주는 거. 그리고 잘 맞춰주는 거. 저는 사실 뭐, 저도 전데 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멤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에 맞춰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오는 사랑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사랑은 사실 그거잖아요. 오고 가고가 있어야지 아, 그럼요. 나만 가면 이건 그냥 짝사랑인 거잖아요.
2: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네.
0: 어떤 포인트가 좋았죠?
3: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2: 되게 어떤 오고 가고가 좀 좋았어요. 오고 가고인데 아~ 나만 가면 짝사랑이잖아요. 아~ 이게 좀 약간 오 뭐 그러네.
1: 맞아요.
2: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구나. 왜냐면 이게 이거 좀 들어갈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 어느 정도 너무 한쪽이 너무 많거나 아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다.
2: 이것도
0: 포기가 좀 많으시네요.
3: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네.
2: 각자 기준이 또 다르니까.
3: 기준이 다르니까. 그걸 뭐하러 맞죠?
2: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네.
1: 저도 킴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 제일 1순위일 수밖에 없잖아요.
0: 1순위.
1: 근데 그 1순위를 다른 누군가한테 내줄 수 있는. 그 1순위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전 좀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최고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마지막 한 입.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네.
3: 아이스크림 얘기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야?
2: 한 입만 이러는데 한 입만 남은 거예요.
1: 아, 그 순간.
2: 네, 그 순간 그냥 내가 빨리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솔직히.
1: 하지만 그 순간 줄 수 있는.
2: 그렇죠.
0: 아까 엄청 칭찬을 했더니 또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분위기를 딱 트위스트 해주니까 아, 야, 네. 오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칭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네,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3: 네, 드라마 최고의 사랑 삽입곡 아이유 내 손을 잡아 그리고 케이윌 리얼 러브송까지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케인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애써 부인했던 자신의 마음을 인정한 K.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인정하다. It means to accept that something is true. In English, it's similar to the admit or acknowledge.
0: 네, 오늘의 한국어 인정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인정하다.
3: 인정하다.
4: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나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했어.
0: I quickly admitted my mistake.
3: 마카야의 순발력은 캠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0: Camden has to acknowledge Makaya's quick-wittedness.
4: Wow.
0: 네, 인정하다. 얘기

0: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이건 인정해줘야 돼! 소리치고 싶을 만큼 내가 제일 잘하는 나의 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두 분의 장점은
0: 오.
2: 스스로 생각한 장점.
0: 오. 저는 네. 하면 합니다.
1: 네. 하면 합니다.
0: 하면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쉽지 네. 않죠.
0: 하면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꼭 해야 되는 거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2: 오, 진짜 맞아요. 큰 장점.
3: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하면 합니다.
1: 피디님께서 멋있어요라고.
0: 샤라웃.
3: 네. 근데 사실 이 인정하다라는 말을 진짜 제가 많이 사용해요. 인정. 다들 요즘 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닌가요? 약간?
1: 그렇죠.
3: 인정, 인정.
0: 오, 인정.
3: 특히 문자에서 저는 되게 인정을 많이 사용해요.
2: 그렇겠지만 네. 저도 그렇죠. 뭔가 문자 하거나 할 때 그.
3: 그렇죠. 그 이은지읒, 이은지읒.
2: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많아지기 시작했죠.
3: 에이. 그렇죠. 네.
1: 소위 급식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인정, 인정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문화가 되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설명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0: 아, 네. 맞아요.
1: 숨이 딸릴 뻔했는데. 약간 설명 머신스러운 부분.
0: 아, 머신.
1: 네,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제 설명을 듣고 납득하고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는 걸 즐깁니다.
0: 아, 인정.
1: 네. 인정?
0: 인정.
1: 인정.
2: 저는 사실 그렇네요.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칭찬해주는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0: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네요.
1: 아, 그래요. 네, 진짜. 지음 씨 같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2: 아. 저는 약간 스스로한테는 좀 박한데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장점이 되게 잘 보이는 편이에요.
0: 아, 되게 좋으면서도 뭔가 좀 슬프네요. 아.
1: 스스로에게 박한 건 단점이고요.
0: 그렇죠. 아, 지우 씨도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1: 아, 그럼요.
3: 그러니까요. 네.
1: 정말 많아요.
0: 일단 웃음이 되게 예쁘세요.
2: 네.
1: 네. 네. 빵집에 어울리는
0: 빵집에
1: 미소.
0: 어울리는.
2: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풀어볼게요.
4: 사랑에 빠지면 시야가 흐려지고 눈에서 하트만 나오잖아요. 다음 중 눈앞이 가려져 사람이나 물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눈에 아이스크림만 잔뜩 보인다.
5: 여기가 천국인가?
4: 2번 눈에 짱구 캐릭터만 둥둥 떠다닌다.
5: 어허이.
4: 3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5: 아니, 앞이 안 보여.
4: 4번 눈에 헬스장 간판만 보인다.
6: 저기 혹시 3대 몇이세요?
0: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3: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6: 정답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
0: 그러게요.
3: 제가 요즘 콩나물 밥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콩나물 밥 아세요?
2: 알죠. 네,
3: 간장 이렇게 양념장에다가
2: 맛있잖아요.
3: 양푼.
0: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양념 간장?
3: 양념장.
0: 와, 나 그거 아는데?
3: 아니, 알겠어요.
0: 오!
3: 네, 양념장.
0: 오, 그거 네. 저 엄청 좋아해요. 되게 오랜만이네.
3: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저도 안 봤어요, 한 번도.
0: 아, 그치, 막 그래.
3: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0: 네. 되게 오랜만이다.
3: 네, 양념장 이렇게 스푼 해가지고.
2: 아,
3: 네.
2: 맛있죠,
1: 너무
2: 맛있죠.
1: 좀 고소하고.
3: 네. 콩나물밥이 먹고 싶은.
1: 네. 아, 갑자기 콩나물밥이 먹고 싶은 캠프였습니다. 네.
0: 콩콩콩.
3: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올까요? 엠믹스 별별별 듣고 올게요.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2: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쓰담쓰담 칭찬 타임.
3: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인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4: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3: 자, 그럼 메시지 확인해볼까요?
0: Let go!
3: 자, 햄찌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 Come on.
5: 주말이라 부모님 아침밥 차려드렸어요.
4: Since it was the weekend, I made breakfast for my parents.
6: Wow.
0: Wow.
6: 효자신지 효녀신지 모르겠지만.
3: 네, 그러게요.
6: 와, 이거 오? 쉽지 않은 일인데.
0: 효자가 남자예요?
5: 맞아요.
6: 보통 그렇죠.
0: Oh my gosh.
3: 왜?
0: 나는 그냥 그 생각을 못했네.
3: 아니 그럼 뭔 줄 알았어요?
0: 아 남자.
6: Yes. Yeah.
0: Oh my god. 전 그냥 효자는 그냥 good kid.
6: 아 뭐 다 통용하고 있죠.
0: 아 네네네. 그래요?
6: 꼭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0: 효녀. 네.
6: 네. 미안합니다. 이상한
0: 아니야, 진짜 너
6: 분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0: Good information. 좋았어요. 네. 그럼 부모님께 생신을 포함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린 적 있으신가요? 요리.
6: 언제 마지막으로 차려드렸더라. 아, 까마득한데요? 아.
5: 오, 네. 저는 당장 몇 개월 전에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0: 오마이 갓.
5: 그때 이제 미역국이랑 이것저것 그냥 반찬 간단하게 해서 차려드렸었죠.
6: 미역국 좋다.
3: 저는 새해 맞아서 떡국을 한번 끓였던 적이.
0: 아. 떡국?
3: 네, 떡국. 네.
6: 와우.
3: 떡국 좋아합니다.
0: 잘 만들었어요?
3: 아, 네.
0: 맛있었어요?
3: 예.
0: 고기 넣었어요, 고기?
3: 아니요.
0: 아, 고기 안 넣었어요? 네.
3: 근데 계란 지단이랑.
0: 아,
6: 지단.
0: 네. 좋지.
3: 김이랑 참깨 이렇게 넣고. 저는 항상 그리고 떡국 맨 위에다가 참기름 한 바퀴 뿌리는 거 좋아해요.
5: 향이 이렇게 확.
3: 맞아요.
5: 나잖아요.
6: 무조건 뿌려야죠.
3: 맞아요.
6: 흰 지단, 노란 지단 구분해서.
3: 아,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5: 근데 이미 지단을 이미 하셨다는 것부터가. 그렇죠. 왜냐면 전 귀찮아서 그냥 풀어서 네. 넣거든요.
3: 그것도 맛있죠.
5: 네, 맛있긴 하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하셨네요.
6: 맞아요.
0: 오늘 떡국 나쁘지 않네요.
3: 오늘이요?
0: 나중에 먹을래요?
3: 시켜드세요.
0: 맛있을 것 같아요.

0: 오늘 햄찌장님은 네. 네. 햄찌장님은 뭘 만들어 드렸을까요?
1: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알고 보니까 네. 막 물밥.
2: 상당입니다.
3: 저의 스토리를 듣는 것 같은데요.
1: 마카야 씨 한번 들어봅시다.
3: 네. 네. 저는 그래도 요리보다는 베이킹을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0: 네. 와우. 더 어려운데요?
3: 네, 동생들이랑 그러니까. 항상 베이킹을 좋아했어가지고.
1: 뭘 제일 잘하시나요?
3: 케이크 많이 만들었어요.
4: 네?
3: 케이크? 네, 케이크
5: 아니,
3: 만들고.
5: 그럼 제 생일 때 케이크 만들어주시지.
3: 저희 집에 오븐이 없어가지고.
1: 아~ 네. 무슨 케이크 만드세요, 보통?
3: 저희는 그래도 그 박스 케이크 있잖아요. 그 박스채로 파는 세트. 그걸 그냥 뭐 초코도 있고 뭐 스프링클 그냥 바닐라도 있고
1: oh, vanilla.
3: 항상 사서 한 번은 대결을 했어요. 그 아빠 생일이었는데 네. 마트에서 항상 먹는 머드 케이크라고 있어요.
4: 오, 머드 맛있죠. 케이크
3: 약간 찐득한 네. 케이크인데
4: 케이크.
3: 맞아요. 되게 호주에서 또 맛있고 유명한데 그거를 항상 먹어요. 근데 그거랑 저희가 머드 케이크를 만들어서 대결을
4: 아~
3: 한번 한 거예요. 아빠가 심사위원이고 오. 우리가 셰프인 거죠. 애들이 그냥 저희가 졌어요.
1: 머드 케이크 맛있겠다.
3: 머드 케이크 한국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4: 오 한국에도 파는 곳 있어요.
1: 있죠. 라바 케이크 아세요?
3: 어 알죠. 중간에 딱 그 녹여져 있는 초콜릿이 네, 초콜릿. 딱 나오는.
4: 오. 네.
3: 아 케이크 종류가 참 많아.
1: 많아.
3: Shout out 케이크.
1: 네. 자. 네.
0: 아신가요?
1: 네. 자 슬슬 그럼 저희가 또 수담수담 칭찬해드려야죠.
4: 네.
1: 오케이. 자 그럼 햄찌짱으로 오늘 한번 햄찌짱.
4: 가보겠습니다.
1: 좋아요. 5, 6, 7, 8.
6: 잘한다 잘한다 햄찌짱. 잘한다 잘한다 수담수담. 네.
3: 잘했어요.
4: 어, 진짜 대단하세요.
0: 너무 대단하십니다.
3: 네. 네. 네. 자 이렇게 수담수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1: 네.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3: 와우.
4: 네. 눈앞이 가려져 사람이나 물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3: 정답은 바로
0: 오늘은 3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1: 네, 오늘따라 아 이게 또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4: 네.
1: 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4: 아 시간 빠르네요.
1: 네, 오늘이 아하. 이제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3: 그동안, 아하, 가지마!
1: 그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한번 네, 한번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 오, 일단은 제가 두 분과 네. 이렇게 코너를 같이 진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가지고
1: 네.
4: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정말 두 DJ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으로 매번 잘 이끌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일단 오늘 제가 중간에 연기했던 네. 심장 처럼 네, 늘 설렜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항상 기분 좋은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3: 아이고
0: 두 분과의 케미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엠파샌드원 쭉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3: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슬프네. 아, 이별을 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4: 하지만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요.
3: 그렇죠, 그렇죠. 언제 뭐 저희 뭐 컴백할 때마다 여기 올 테니까 네. 그때 보는 걸로 합시다.
4: 네, 네.
1: 다 같이 출연합시다.
3: 네. 네. 네, 그럼 끝곡으로 투어스 마지막 축제 들으면서 저희도 마지막 축제.
0: 아, 왜 제목도 마지막 축제.
3: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1: 네, 한국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6: 안녕.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최근 한 미국 매체가 영화 상영 시간을 조사했는데요. 주요 극장 개봉 영화의 평균 상영 시간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약 106분이었는데 요즘은 114분 이상으로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중에 특히 액션 영화는 평균 128분, 1990년대보다 25분 정도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요즘 3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가 아주 인기잖아요. 그래서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재미만 있다면 3시간도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3시간에 비하면 2시간은 비교적 짧죠. 게다가 재미까지 있다면 더 짧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딱 2시간 자리 고정해 주시고요. 지루할 틈 없이 함께 주세요.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Mika featuring Ariana Grande, Popular Song.

0: 8월 25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박서연 님이요. 이브닝 스페셜 2시간 짧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해야 되나요, 우리? 네. 조혜승 님이요. 2시간에서 더 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또 뭐 한 5시간씩 하다 보면 더 이상 3시간 넘어가면서 들으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제재 님이요. 이브닝 스페셜은 진짜 2시간 순삭. 오늘도 재미나게 들을 준비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게 출발해야 됩니다. 제대로. 네, 다림 님이요. 그려요. 우리한텐 마유쌤이 맷 데이먼이고 크쌤이 해서웨이죠 하셨습니다. 오 맙소사 맙소사 부담을 안고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요즘에 진짜 3시간 영화 보는 동안 이게 길어가지고 피부 관리를 위해서 마스크 팩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쇼폼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3시간 영상 꾸준히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의 또 치료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미국 이민 가가지고 영화관에서 처음 본 영화가 어쩌다 보니까 상영 시간이 3시간 14분짜리 영화였습니다. 근데 친구가 없어서 혼자 영어 배운다고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본 영화 맞추시는 분들께 그냥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영화관 팝콘 대신 직접 재배한 옥수수로 뻥튀기 만들어서 유기농 소금 뿌리고 식혜 곁들여 드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
1: Oh, good evening, everyone. Hello.
0: 쌤, 영화 좋아하시죠?
1: Oh, so much. Mm-hmm. You know, this past weekend, I spent, because I finally had like a free weekend.
0: Right.
1: And so I watched, I think, 5 movies.
0: Oh, 5 movies. Wait. Did you go and see The Odyssey? Oh my.
1: It started Friday afternoon. And then all weekend, Saturday, Sunday, at home.
0: Movie
1: like
0: weekend.
1: One after the other. Wow. I like watched 5 movies.
0: 그동안 못 봤던 영화 몰아서 보셨군요. 항상 약간 빈지 워치를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이어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1: I just can't get enough. Wow. And I watched old movies like, oh,

0: I never watch this movie.
1: Right.
0: I watch Robin Hood.
1: Uh-huh.
0: There's two, but there's another one with Ridley Scott's production.
1: Right.
0: I never watched it.
1: It was still in the theaters?
0: No. In the streaming service.
1: Ah, okay.
0: Uh-huh.
1: All right.
0: So I was like, oh, that was so great.
1: 어쩐지 주말, 월요일에 약간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2: Dark Circle.
1: 아, 저도 빨리 영화 보러 가야겠습니다.
2: All right.
1: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0: The United States has launched Operation Economic Outcast to cut off Iran's financial lifelines and expand secondary sanctions on countries that do business with Iran. Iran brushed off the move as a bluff, saying it had already prepared countermeasures.
1: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고립 작전을 개시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를 허세라고 일축하며 이미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0: People who change their name 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ill only need to report the change to a single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updated information will then be relayed to other financial companies. The new system is expected to come into effect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1: 앞으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때 금융회사 한 곳에만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정보가 일괄 반영됩니다. 새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0: Museum and gallery thefts targeting gold and jewelry are on the rise in Europe, with criminals resorting to increasingly violent methods. Europol says more of these crimes are being carried out by loosely formed groups brought together through social media.
1: 유럽에서 금과 보석을 노린 박물관, 미술관 절도가 늘면서 범행 수법도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로폴은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조된 범죄 조직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An unusual tree-hugging world championship was held in the forests of Levi, Finland, where participants compete by hugging trees. Launched in 2020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 of forests, the event has made a name for itself as one of Finland's best-known quirky competitions.
1: 핀란드 레비의 숲에서 나무를 포옹하며 경쟁하는 이색 세계 나무 안기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숲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0년 시작된 이 대회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이색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0: The United States has launched Operation Economic Outcast to cut off Iran's financial lifelines and expand secondary sanctions on countries that do business with Iran. Iran brushed off the move as a bluff, saying it had already prepared countermeasures.
1: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고립 작전을 개시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를 허세라고 일축하며 이미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요, 이란이 선택할 모든 옵션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 기술, 금, 뭐 항공, 해운 분야 막 이런 데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이제 제재를 가하고요. 그리고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그리고 석유 수출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여 개 단체, 그리고 개인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이쪽에다 지원하면 안 된다 하고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전쟁 자체가 아니라 뭔가 돈 관련해 가지고 묶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0: Yeah, sure, right. Of course. I mean, sanctions. The idea of sanctions on Iran. I mean, they were there already.
1: Right.

0: Right? So the interesting thing is secondary sanctions, saying like the other countries, mm-hmm. watch out. You know, if you do business with these guys, mm-hmm. then, you know, something's going to happen. Wow. But then the problem is mm-hmm. China happens to import a lot of Iran's oil.
1: Yes.
0: So this is a sticking point. Mm-hmm. And so basically Iran, what Iran, how they're responding is, okay, like we already have, we knew this was coming.
1: Uh-huh.
0: We already have a two-year plan.
1: Wow.
0: And you know what? Our trading partners, they're probably not going to really take you seriously.
1: 왠지 이렇게 하면 겁을 확 먹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 이미 계획했거든요.
0: Yeah.
1: 그거 모를 줄 알았어. We already knew it was coming. 이런 느낌으로 해서 2년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라고
0: yeah.
1: 얘기를 하고 우리 그렇게 뭐 이런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0: right.
1: 하네요.
0: Right.
1: 강력하네요. Mm-hmm.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The United States has launched Operation Economic Outcast to cut off Iran's financial lifelines and expand secondary sanctions on countries that do business with Iran.
1: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고립 작전을 개시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2차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Operation 이름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Operation Economic Outcast라고 했는데 이 outcast라는 게 원래 좀 따돌림을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0: Yeah,
1: 그래서 너네들 right. 고립할 거야라는 뭔가 작전명 같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0: Mm-hmm.
1: To cut off Iran's financial lifelines 이것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그런 제재를 더 늘리는 것도 있고요. 자 일단은 이란의 financial lifeline을 cut off 한다는 것은 줄이는 정도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0: Yeah. If you cut off something, mm-hmm. it's basically you're stopping the supply.
1: Right.
0: So if you cut off the electricity, mm-hmm. there's no electricity.
1: Right.
0: If you have a father who is a millionaire or a billionaire mm-hmm. and he cuts you off, mm-hmm. the money stops.
1: 조금만 줄게도 아니라 부자 아빠가 아예 안 줄 거야.
0: Yeah. So this word cut off mm-hmm. is actually a very useful expression
1: right.
0: that you can use in a variety of ways. So mm-hmm. Just like if you don't pay your gas bill,
1: right.
0: it can be cut off.
1: Oh, no.
0: You can cut off a car. While you're driving,
1: mm-hmm.
0: meaning that like you're going straight and someone blocks.
1: 새치기 해버리는
0: 거예요. Yes, that's 와. It. That is also cut off.
1: 그냥 cut 정도가 아니라 off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끊겨버리는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0: Mm-hmm.
1: off가 접촉이 아니라 비접촉이기 때문에. So 뭔가를 cut off하는 것은 단순하게 줄인다는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 차단하다, 완전 끊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secondary sanctions라는 게 뭐 그죠? 2차 제재 같은 것도 더 expand 크게 만들 거고요, 그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로 너네 같이 거래하면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오케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0: Iran brushed off the move as a bluff, saying it had already prepared countermeasures.
1: 이란은 미국의 조치를 허세라고 일축하며 이미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느낌이 이란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맞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털고 가는 느낌. 뭔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느낌이에요. 그 표현을 굉장히 특이하게 했습니다.
0: That's right. Just like you made that gesture, like you brushed off the move. So the expression to brush off means that you don't really, it doesn't affect you.
1: Mm-hmm.
0: Whatever it is, you get a complaint or you get some minor injury or
1: right.
0: whatever it is. If you brush it off,
1: mm-hmm.
0: it's like, okay.
1: 그냥 털어내는 느낌?
0: Yeah, that's right.
1: 아.
0: That's the whole idea. It's like you kind of wave it off
1: okay.
0: as if it's not so important.
1: 그러니까 뭔가를 단순하게 털어내, 뭐 먼지가 묻었다고 그거가 막 어깨가 아프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먼지 정도 묻은 것처럼 그냥 brush off 해버린다.
0: Yeah.
1: 어깨에서 off my right. shoulders, right?
0: right?
1: 이렇게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냥 넘어가 버리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그러면 쌤 이런 것도 쓸 수 있었을까요? 뭔가 막 악플 같은 게 달린 거예요.
0: Yeah.
1: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거 그냥 just brush it off라고 해도 될까요?
0: Absolutely. So it's usually something bad. Like you know, some negative
1: right.
0: text or comment or a complaint or something like that. And if you brush it off, it's like you know, just let it go.
1: It's not a big deal.
0: Yes.
1: 그냥 툭툭툭 턴다. Okay, so brush off something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0: ending that you're really confident, but really you're not.
1: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카드의 패를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정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no, double down 막
0: Double
1: 하면서.
0: down. Yeah, that's right.
1: Okay, so 이런 식으로 가짜로 속이는 것, 허세 이런 것들을 bluff라고 부를 수가
0: Yes.
1: 있겠네요. 그럼 쌤, 그냥 bluff는 이런 허세라는 noun도 되고 bluff하다라는 verb도
0: Yes,
1: 될까요?
0: he's bluffing, we say. It's like, oh, he's just bluffing. Basically, he's saying these things and it's not really true.
1: 그러니까 결국에는 겁먹을 필요 없어. He's just bluffing 하는 거야. 이렇게 쓸수 있다는
0: That's right.
1: 얘기죠. Okay, so 이러하니, 에이, 이거 다 가짜야, 허세야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brushed off the move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방어할 거 있거든요. 2년간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서 countermeasures를 이미 prepare 했다라고 했습니다.
0: Yeah, that's
1: Right.
0: right. So basically, they took measures. The US took measures on Iran, threatened them with
1: Right.
0: economic sanctions, and then their countermeasures. They are countering that measure. So, meaning it is their response. Okay, you do that. Okay, we'll do this.
1: So counter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s.
1: 대응한다는 느낌. 그럼 쌤, 이긴 단어를 one word로 그냥
0: It is
1: 해버리나요?
0: one word.
1: With space 없이 그냥
0: Yeah, that's right. It's just
1: counter
0: one word.
1: measures, right? So measure 자체가 여러분 실제로 어떤 뭔가를 잰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조치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Take steps, take measures, right? So 근데 그거 어떤 measure가 있으면, 너희가 그런 measures를 냈어? 그럼 우리가 받아칠 거야 하는
0: Yes.
1: 게 counter measures.
0: Because they have to protect themselves. They feel they're attacked. And
1: Right.
0: usually that's the idea, that
1: Okay.
0: someone kind of threatens you or attacks.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지금 쌤이 웃으시는
1: I'm
0: 이유가
1: laughing.
0: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1: Yeah, there's all these messages.
0: 이런 저 뭐야 관심 감사드리면서.
1: Oh, we love our listeners.
0: 김희정님이요. Oh. 초기 오는데 맞나요? Forrest Gump. 142분. 네. 아, 아쉽게도 아닙니다.
1: No, okay.
0: 공민선님이요. 혹시 마유쌤 보신 영화 진주만 아닌가요? 제가 극장에서 봤던 영화 중 가장 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중간 쉬는 시간도 있을 정도로요. 177분. 자, 아닙니다. 아쉽게도.
1: That's a long one. Okay.
0: 네, 송영선님이요. 저도 영어 공부한다고 타이타닉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쌤도 195분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1: 딩동댕.
0: 네. 정답 맞추신 송영선님. 그냥 감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래요. 그래서 오디오 악당 1개월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Yay, congratulations.
0: 아, 갑자기 wow. 깜짝 퀴즈를 만드는 게 약간 저
1: oh, that's nice.
0: 흥이 돋았어요.
1: I know. 네. We should do that more often.
0: All right.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People who change their name 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ill only need to report the change to a single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updated information will then be relayed to other financial companies. The new system is expected to come into effect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0: 앞으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때 금융회사 한 곳에만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정보가 일괄 반영됩니다. 새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명을 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뭐 예를 들어 바뀌게 된다면 이 거래하던 은행, 뭐 카드사, 보험사 많잖아요.

0: 있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정보를 바꿔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한 곳에서만 변경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다 반영이 돼서 더 이상 여러 군데 갈 필요도 없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이 이런 게 진짜 잘 되는
1: really,
0: 것 같아요.
1: It's so great. Right. It's so great. Because you know, in 2024, there were about 84,000 approved name changes. A lot of people surprisingly changed names in Korea.
0: 8만 4천여 건이라고요? 이 개명 허가가 난 게요?
1: Yeah. Yeah.
0: 와,
1: and so yeah, and 1200 approve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hanges. So there are actually I mean, I don't know if you've changed your name. I haven't changed my name.
0: I haven't.
1: So I don't know, but a lot of people do. And so this system is going to help these people, you know, kind of fast track,
0: 그렇죠.
1: You know, just
0: 한 번만 하면 다 되니까.
1: Just do it to one financial institution
0: right.
1: and then it will 네. you know, distribute that information to other
0: 거기서 알아서 금융기관에서 share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물론 이제 인증서나 OTP 같은 그런 것들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last name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바꿀 게 너무너무 많대요.
1: That is so true.
0: 그래서 실제로 last name을 그대로 maintain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1: And of course you know that in America things take triple the time.
0: Right.
1: Like in Korea it's so fast.
0: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1: It's such a process.
0: 3배에서 한 4배 걸릴 겁니다.
1: Oh yeah. Oh yeah.
0: 네. 아무튼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뉴스 속 표현 볼게요.
1: People who change their name 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ill only need to report the change to a single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updated information will then be relayed to other financial companies.
0: 앞으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때 금융회사 한 곳에만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정보가 일괄 반영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 영어로 뭐라고 할까 하면은 아, Resident Registration Number이구나.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곳에만 바꾸면 다 다른 곳에서 Updated Information이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 곳에 Information을 업데이트 했다. 그럼 다른 financial 뭐 institute 뭐 institutions or companies 이런 데 퍼져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어지고 퍼져나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하게 뭔가가 spread 된다 하기엔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1: Yeah, that's right. Right. So the word that we use today is relay. R-E-L-A-Y.
0: Relay, okay.
1: Relay, okay. Now, everyone imagine a relay race. Right. Oh, my favorite, right? There are four people on one team and they run and they throw and they give the baton and they then, you know,
0: that is
1: so fun.
0: Right, right.
1: Okay. Any relay race is a lot of fun. So the idea of to be relayed means you get the information, you receive the information and you pass it to another.
0: 그러면 어떤 information이 있으면 그게 it's relayed to more other compani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이어 가면서 퍼져 나간다는 느낌. 달리기 할 때, 릴레이 할 때
1: I love a relay race.
0: 저기 마요 넣지 마라. 제 떨어뜨린다 바톤 뭐 이런
1: oh,
0: 얘기
1: no.
0: 있었어요.
1: Maybe you can start the relay.
0: You know? 처음에요. 네. Yeah. 처음부터 떨어뜨리고 아예 시작을 하는 거죠. Alright. 자, so be relay to 하면은 뭔가에 전달되다, 전해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 new system is expected to come into effect o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0: 새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effect라고 하는 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the new system is expected, 기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To come into effect. 이 effect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때 시작이라는 얘기일까요?
1: That's right. So EFF, not A, EFFECT. So any law, rules, or policy, basically it's going to turn on, it's going to start, it's going to be used and enforced.
0: Okay. 그러니까 지금이란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랄까 expected 된다고 얘기는 하니까.
1: That's right. Not right now, but it will.
0: Okay. So, come into effect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take effect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So, 결국에는 둘 다 의미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뭔가가 시행되거나 효력이 발생하거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장이 아니고 여기 또 그 딱 언제 나오는지도 나왔어요.
1: So, okay.
0: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시기가 나오고 숫자 나오죠.

0: 잖아요. 순간 헷갈려요. 자, 일단은 내년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1: Yes, next year.
0: In the first half라고 얘기를 하면요.
1: Okay, so this is a real good thing to know.
0: Right.
1: In the first half, here in this case, it's next year. Mm-hmm. So the first half would be 6 months.
0: Right.
1: Second half would be like from July to uh-huh. December. You have a soccer match. Right. You have a game. Uh-huh. You have the first half. And then you have the second half. Mm-hmm. So it's really describing that first part, mm-hmm. and then the second part is really the latter part.
0: 아,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1: That's it.
0: First half니까 반으로 나눈다면 그 반 나눈 거에서 첫 번째니까 상반기. 그러면 second half라고 하면 하반기 볼 수
1: That's
0: 있을까요?
1: That's right. So the first half is our headline news at evening special. Uh-huh. The second half is deep dive daily.
0: Oh, deep dive daily.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1: Yeah.
0: 이게 이상한 게 별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뭔가 숫자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 It's
0: 영어 할때 헷갈릴 수 있어요.
1: I can understand it. Because you're like, first half.
0: Okay, first. 뭐지? 아, yeah. 근데 have가 들어가? Mm-hmm. 뭐 몇 times 몇 해야 되나?
1: yeah, right.
0: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Al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People who change their name 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ill only need to report the change to a single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updated information will then be relayed to other financial companies. The new system is expected to come into effect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Museum and gallery thefts targeting gold and jewelry are on the rise in Europe, with criminals resorting to increasingly violent methods. Europol says more of these crimes are being carried out by loosely formed groups brought together through social media.
0: 유럽에서 금과 보석을 노린 박물관, 미술관 절도가 늘면서 범행 수법도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로폴은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조된 범죄 조직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럽연합 EU 경찰기구인 유로폴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전통적인 미술관 털이범들이 이제 그동안은 그런 영화에서도 그렇고 속임수라든가 몰래 들어가거나 이런 은밀한 수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Ocean's Eleven에서도 보면 대놓고 들어가서 하지 않잖아요.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굉장히 violent 해지고 그냥 대놓고 뭔가 들어가서 뭐 망치, 도끼 이런 거 써가면서 정말 뭐 다 부수고 그냥 가져오는 이런 yeah. 스타일로 바뀌었다 그래요.
1: Right. And as you know, our listeners know that gold prices mm-hmm. have gone through the roof.
0: Right.
1: Right. And also these sort of precious metals are very attractive because mm-hmm. they can be melted down. Mm-hmm. And once you melt that down, you can't trade. Like if you have some piece and you sell it, They can trace your steps, mm-hmm. right? But with gold and these precious metals, right. once it's melted, mm-hmm. it's hard to figure out who...
0: Virtually untraceable.
1: Untraceable, right?
0: 이거는 진짜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뭐 어디다가 뭐 계좌에 넣어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1: yes.
0: 보니까
1: yes.
0: 약간 범죄자들이 그쪽을 좀 많이 노리는 거네요. Mm-hmm. 그렇죠? Okay.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Museum and gallery thefts targeting gold and jewelry are on the rise in Europe, with criminals resorting to increasingly violent methods.
0: 유럽에서 금과 보석을 노린 박물관, 미술관 절도가 늘면서 범행 수법도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thefts들이 굉장히 on the rise라는 거는 진짜 rising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유럽에서 늘고 있는데요. 이 범죄자들이 with criminals resorting to increasingly violent method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폭력적인 그런 방법들 쪽으로 resort to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This is a really good expression. If you resort to something, mm-hmm. it is when you have tried many things and you only have one choice mm-hmm. or one option
0: right.
1: left. It's like you tried this and you tried that. It doesn't work. So you resort to the final thing.
0: 와, 이게 핵심 뉘앙스인 것 같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뭔가를 하기로 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이
1: yeah.
0: 없어요.
1: Yeah. 어. So, for example, you see these, you know, because I love watching movies, but when you're poor and you're hungry, yes, people in history have resorted to stealing. Because that's

0: that's the only way they can survive.
1: Right.
0: Right. It's not that they wanted to steal, mm-hmm. but it was almost out of necessity and right. they had no choice.
1: Okay.
0: Or they would die.
1: So resort to something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요거 해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No. 그렇죠? 다른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쪽에서도 몰래 이렇게 하고 해보는 것도 해봤지만 이제는
0: just
1: 그 security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하잖아요. Mm-hmm.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대놓고 이거를 털자.
0: That's
1: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0: That's right.
1: Right. Okay. So resorting to more violent methods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그 폭력적인 그런 방법 쪽을 결국에는 사용하다. 뭐 근데 중요한 건 가로치고 대안이 없어서 이게 되겠습니다.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0: Europol says more of these crimes are being carried out by loosely formed groups brought together through social media.
1: 유로폴은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조된 범죄 조직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지금 요즘에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에서 몇 시 몇 분에 뭘 할 건데 이거는 진짜 너무나 조직적이지도 않고 갑자기 모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런 crimes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So these crimes are being carried out.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carry out 한다는 거는 미션 같은 것을 carry out 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쵸?
0: Yeah, absolutely. So usually if it is a mission or if it is a plan or some sort of task, you carry them out.
1: Okay.
0: And you do feel like carrying out, there is a process
1: okay.
0: that's involved.
1: 단순하게 do something보다.
0: Yes, okay. that's right. To carry out something. And it's usually formal. Mm-hmm. Like it's not something that we would just say, oh, we're going to go through with a plan.
1: Okay.
0: That would be the more casual, conversational expression. But you, like researches and studies, they carry out these studies or researches for like 10 years or 5 years or 20 right. years, right? So it does feel like there's a process.
1: Process,
0: involved.
1: okay. Yeah. So 뭔가 하나의 단순한 single step을 그냥 do 한다,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의 스텝이 있고 뭔가 research도 필요하고 이런 걸 조금씩 해나가는다는 느낌 좀 있다. Mm-hmm. So carry something out인데 여기서는 그 crimes가 먼저 나오니까 these crimes are being carried out. 뭔가 실행되고 있다, 수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막 뭔가 영화에서 보듯이 너 이거 맡아. 너는 뭐 시큐리티를 뭔가 브리치해라. 뭐 나는 여기를 뭐 방어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닌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by 그냥 groups가 아니고요. loosely formed groups에 의해서라고 했네요.
0: That's right. So the key word being loosely, right? And so loosely is just meaning, it just means that it is very unofficial, it's very informal, there's no structure, they kind of like met each other online or through social right. media, hey, bro, you know, and they kind of said, okay, I have a friend and a friend right, right. who knows a friend, and it feels like that is, this is how they came together.
1: 뭔가 band가 없고 간 만들어져서 헐렁헐렁한 느낌이네요.
0: Yeah.
1: loose한 느낌이에요. Hey. Hey, what's up? What's your name?
0: Yeah.
1: Okay, you want to do it? 뭐
0: yeah,
1: 이런 느낌이네요.
0: Are you in?
1: 아, yeah. okay. So loosely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느슨하게 혹은 뭐 급조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Mm-hmm.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들, 예전부터 치밀하게 함께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0: And Sam, you mentioned Ocean's 11.
1: Right.
0: I mean, these are experts. Uh-huh. All experts in their field. 그쵸? They've known each other. Uh-huh. They've done many, you know, heists together.
1: Training for months.
0: But
1: right?
0: here. It's very loosely formed.
1: 헐렁하게.
0: Yeah.
1: So loosely formed groups라고 얘기를 하면요. 느슨하게 조직된 집단 혹은 급조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Museum and gallery thefts targeting gold and jewelry are on the rise in Europe, with criminals resorting to increasingly violent methods. Europol says more of these crimes are being carried out by loosely formed groups brought together through social media.
1: 네, 여기서 세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방금 유럽 박물관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다음 중 나라, 도시와 박물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Paris, France, the Louvre Museum. Number two, London, England, the British Museum. Number three, Madrid, Spa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 Right.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나라, 도시와 박물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Paris, France, the Louvre Museum. Number two, London, England, the British Museum.

0: 3, Madrid, Spa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 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Keane with Somewhere Only We Know.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중 나라, 도시와 박물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 The answer would be Madrid, Spa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 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뉴욕에 있죠, 그렇죠? Alright,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074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Alright,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An unusual tree-hugging world championship was held in the forests of Levi, Finland.

0: Finland, where participants compete by hugging trees. Launched in 2020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 of forests, the event has made a name for itself as one of Finland's best-known quirky competitions.
1: 핀란드 레비의 숲에서 나무를 포옹하며 경쟁하는 이색 세계 나무 안기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숲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0년 시작된 이 대회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이색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유럽에서도 숲이 많은 나라로 꼽히는 곳이 이제 핀란드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세계 나무 안기 선수권 대회.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World Tree Hugging Championships 이것을 여는데요. 말 그대로 나무를 껴안으면서 누가 나무에 대한 애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지 겨루는 대회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쌤 나가보셔야 돼요. 이거 나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승산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0: I will go. You know, I did 네. not know about this, but I think I would be very good at it. Okay. 네. So, it has three events. The first is speed hugging. So, you hug as many trees okay. as possible in one minute.
1: Speed hugging.
0: Oh, speed hugging.
1: 그러니까 It's not speed dating.
0: Yeah, that's okay. right. Then there's like dedication, which is you spend 1 minute hugging a tree to show your love and respect.
1: 자, 두 번째는 헌신, dedication이라는 종목인데 1분간 나무에게 사랑과 존중, 인정을 표현하는 포옹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yeah. okay. 이거 제 생각에 여기에 쌤이 잘할 것 같아요.
0: I think I could do it. Okay, final is freestyle and the participants, they come up with the most creative hug.
1: 저 실제로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자유형이래요. 마지막은 자유형인데 가장 창의적인 포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희 PD님께서도 밖에서 지금 창의적인 이런 걸 하는데 저 3번 나갈게요.
0: Okay, how would you do it? How would
1: 저요?
0: you hug the tree?
1: I'd be like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0: I think you would do very well. And your expression, your facial expression, really. All right, you can do freestyle. I will do dedication.
1: 아, 지금 너무 재밌어서 저 진짜 실제로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2번, 3번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요. 아, 1번은 스피드가 있겠으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0: Okay. 네.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n unusual tree-hugging world championship was held in the forests of Levi, Finland, where participants compete by hugging trees.
1: 핀란드 레비의 숲에서 나무를 포옹하며 경쟁하는 이색 세계나무 안기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An unusual tree hugging world championship was held in the forest of Levi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held 됐다는 것은 거기에서 개최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0: Yeah.
1: It took place, right?
0: Mm-hmm.
1: So 뭔가를 hold 한다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회라든가 뭐 파티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있겠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저 진행해야 돼요. 이 사진들
0: yeah,
1: 보시면
0: You have to stop.
1: 와.
0: Yeah. So some people are hugging the tree with their legs.
1: Right.
0: Yeah. That's great.
1: And some people are upside down.
0: Upside down. Right. Well, that is really creative.
1: 와, 와. 여러분들 사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All right.
1: So hug trees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무를 껴안다가 될 수 있겠네요.
0: Yeah.
1: 그렇죠?
0: Yeah. And sometimes we call people like tree huggers.
1: Right.
0: People who are very much want to protect trees uh-huh. and so forth. So there is a kind of literal meaning, uh-huh. but there's also a figurative.
1: 뭔가 아낀다라는 느낌,
0: yes.
1: 보호한다라는 느낌으로
0: That's right. Right.
1: 허그를 쓸 수도 있겠네요. Mm-hmm.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Launched in 2020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 of forests, the event has made a name for itself as one of Finland's best-known quirky competitions.
1: 숲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0년 시작된 이 대회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이색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에 일단은 런칭이 됐는데요. 근데 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아, 이 숲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0: yeah.
1: 해서 raise awareness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0: So if you raise awareness, you are trying to kind of educate the public about a certain issue
1: mm-hmm.
0: or a problem, you know, as such as climate change
1: right.
0: or animal protection. Mm-hmm. These sort of Usually they pertain to environmental
1: okay.
0: issues.
1: Yeah. 아, 그러니까 뭔가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aware 한다는 게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0: Yeah.
1: So 아, 인식을 높인다라는 느낌.
0: Yeah, so I mean I have to take back my comment.
1: Right.
0: It is not just a lot of it is environmental, but it could also be like mental health.
1: Mm-hmm.
0: It can really be a whole wide range of things that people may not really know about.
1: Okay.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라고 할 때 raise awareness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실제로 근데 raise를 쓰니까 몰랐던 걸 알게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raise a question 이러면 mm-hmm. 사람들이 의심 안 하고 있다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 그렇죠?
0: Yes.
1: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raise eyebrows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0: Yes.
1: 이것도 눈을 이렇게 위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0: Suspicion.
1: 사람들이 별로 놀랄 일이 없다가 갑자기 놀라게 된다든가.
0: Yes, that is
1: so,
0: true.
1: 뭔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을 raise를 많이 쓰네요. 그렇죠?
0: Mm-hmm.
1: 자, 그리고 이 이벤트가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so the event has made a name for itself 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became popular 뭐 famous랑은 좀 다를까요?
0: Well, it is very similar.
1: Mm-hmm.
0: So for an organization or for a certain business,
1: mm-hmm.
0: If it makes a name for itself, it means it's become very popular
1: right.
0: and well-known.
1: Okay.
0: Well-known. But in a case of like a person making a name for themselves, mm-hmm. it's more of a kind of building a positive reputation.
1: Mm-hmm.
0: Like really like they've established themselves mm-hmm. and they have the respect and, you know, the people recognize them for what they did.
1: Okay, so mm-hmm. it's like they had to work them, you know, their way up. Right?
0: Sure.
1: So,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become famous 하는 것보다 왠지 for oneself가 들어가니까 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컸다라는 느낌이
0: Absolutely.
1: 강하네요.
0: Yeah, that's
1: 아,
0: right.
1: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0: For sure. For people okay.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It's kind of like they worked hard and finally people, they've built this reputation
1: okay.
0: Over time.
1: All right. 결국엔 유명해지다라고 하지만 사람한테 특히나 썼을 때는 make a name for oneself라고 하면 스스로 좀 열심히 해서 명성을 날린다는 뉘앙스가 더 들어간다.
0: That's right.
1: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n unusual tree-hugging world championship was held in the forest of Levi, Finland, where participants compete by hugging trees. Launched in 2020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 of forests, the event has made a name for itself as one of Finland's best-known quirky competitions.
1: 자,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중에 중요한 것 몇 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Cut off는 단순하게 줄인다라는 느낌이 아니어서 cut back 수준이 아니라 뭔가를 완전히 끊고 차단하다.
0: The storm cut off power to the whole town.
1: 폭풍 때문에 마을 전체에 전력 공급이 끊겼어요.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자, 뭔가 어깨에서 털어낸다는 느낌. So brush off 한다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되겠죠.
0: The company brushed off the move as unnecessary.
1: 그 회사는 그 조치를 불필요하다며 일축했어요. 그냥 넘긴 거예요. 툭 하면서 그거 필요 없어요 하고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bluff 하는 거, bluffing 하는 거, 허세, 엄포 정도가 되겠습니다.
0: He said he would quit, but I think it was just a bluff.
1: 그는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그냥 허세였던 것 같아요. 다음날 다시 왔어요. 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countermeasures는 일단 measures 자체가 뭔가 조치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맞서는 겁니다. So 대응책, 대응 조치가 되겠죠.
0: The government announced new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attacks.
1: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발표했어요. 되겠고요. 자, 릴레이 경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달린다는 느낌, 이거 주는 느낌. So be relayed to라고 하면 어딘가에 전달되다.
0: The message was relayed to all staff members.
1: 그 메시지는 모든 직원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pass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0: Mm-hmm.
1: 그렇죠? 결국에는. 자, come into effect or take effect라고 하면 어떤 법 같은 것이 그런 시행되거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0: The new rule will come into effect next month.
1: Right, 새 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돼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Michael Bolton. It's Lean On Me.
1: Stick around.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Stay tuned.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물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죠. 이 미국 물가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이 오늘은요, 식량 불안 해소를 위해 생긴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Losing his job pulled the rug out. Optional, from under him.
0: Mm-hmm.
1: Losing his job pulled the rug out from under him, 네. or the rug from under him.
0: 네. 다음 영어 문장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라는 퀴즈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을 필요 없이 틀려도 됩니다.
1: Yeah.
0: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브닝 스페셜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죠. 그렇죠?
1: The answer is there.
0: All right. Mm. So losing his job pulled the rug out from under him.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오늘 기사 제목은요.
1: Books and bread. Free grocery stores and libraries tackle food insecurity.
0: 자, 제목에 나온 tackle이라는 거 우리 최근에 많이 좀 나왔었는데요.
1: Yesterday, yes.
0: 뭔가 단순하게 남한테 나 말하고 있는데 태클 걸지 마. 이런 태클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Right? So 이거는 실제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을 tackle한다. Tackling problems.
1: That's right. Yeah,
0: 있었죠.
1: you're fighting the problem.
0: Right.
1: Fighting and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0: Right.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 right?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글 제목은 책과 빵을 함께 도서관 속 무료 식료품점 식량 불안 해소에 나서다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들어볼 텐데요.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한 도서관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일정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과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료로 장을 볼 수 있는 식료품점인데요. 이 식료품점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Brooks surveyed the selection. Rows of cereal, crackers, and pancake mix stacked on the shelves. Pizza and chicken in the freezer, and baskets of apples and oranges, onions and bell peppers. Then she mentally calculated what she would need to feed her five children for the week, settling on pasta, rice, and chicken, staples she could stretch. It was all free.
0: 브룩스는 진열된 식품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선반에는 시리얼과 크래커, 팬케이크 믹스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냉동고에는 피자와 닭고기가 있었습니다. 바구니에는 사과와 오렌지, 양파와 피망도 가득했습니다. 다섯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 먹일 음식을 머릿속으로 계산해본 브룩스는 여러 끼니에 활용할 수 있는 파스타와 쌀, 닭고기를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정말 무료라는 게 일단은 가장 반전일 것 같아요. 얼핏 듣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장을 봤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1: right.

0: 지금 최근 몇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 이런 무료 식료품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품을 좀 안정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식량 불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좀처럼 좀 내려가지 않는 이런 높은 식료품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 매장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Yeah, it's really hard to imagine that a place as wealthy as America would have these citizens having to get free food. But it is real. It is really, I mean, right now, people are struggling.
0: 아, 물론 이제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아, 뭔가 이렇게 음식 꾸러미가 있으면 한 명씩 다음 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조금
1: That's
0: 다릅니다.
1: right.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현 살펴볼게요.
1: Brooke surveyed the selection. Rows of cereal, crackers, and pancake mix stacked on the shelves, pizza and chicken in the freezer, and baskets of apples and oranges, onions, and bell peppers.
0: 브룩스는 진열된 식품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선반에는 시리얼과 크래커, 팬케이크 믹스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냉동고에는 피자와 닭고기가 있었습니다. 바구니에는 사과와 오렌지, 양파와 피망도 가득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아니,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여유, 지금 보니까 시리얼도 있고 뭐 크래커도 있고 팬케이크 믹스도 있고 이런 셀렉션이 있는데 그것을 서베이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얼핏 보면 안녕하세요. 저기 그 크래커이신가요? 제가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서베이는 설문조사하다라는 동사가 아닌 거죠.
1: That's right. That's so true because we always according to the recent survey, right? Here, survey just simply means to look over something, to examine something. So basically, she is, in her own way, looking at the situation and, you know, seeing what's going on, right? To kind of really look over what she is seeing.
0: Okay.
1: To look at something carefully.
0: 서베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대충 훑어본다라는 느낌에 더 쓱 하고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게 맞을까요?
1: It's a little bit more 자세히.
0: 아, 자세히.
1: Yeah, okay. It's a little bit more examining. Okay, let me see. Okay, now there's a cereal, and then there's this. Okay, and I've got that.
0: Okay.
1: Yeah, so it's this sort of like, you're looking at the situation and looking at really detail by detail.
0: 아, okay. So 이거는 얼마고, 이거, 아니네요. 여기 무료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it's free.
0: 아, 이게 더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뭐 일주일 더 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서베이한다. 그래서 survey the selection 하고 나서 그 selection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가 나왔습니다. 아, 참고로 마지막에 bell pepper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피망.
1: Yeah.
0: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파프리카에 가깝기도 하죠. 그렇죠?
1: Right.
0: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파프리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죠. 그렇죠?
1: Well, there is the paprika spice, like the dried spice.
0: Yes, yes.
1: We know paprika.
0: 보통 말려서 쓰죠.
1: Yes, but we don't equate it with the bell pepper paprika.
0: So, yeah. 왠지 파프리카 하면 딱 봤을 때 이거 bell peppers인데 이렇게
1: yes,
0: 생각이
1: yes,
0: 많이 들 수도 있어요.
1: Right.
0: Okay. 자, 다음 연결해 볼게요.
1: Then she mentally calculated what she would need to feed her five children for the week, settling on pasta, rice and chicken. Staples she could stretch. It was all free.
0: 다섯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 먹일 음식을 머릿속으로 계산해본 브룩스는 여러 끼니에 활용할 수 있는 파스타와 쌀, 닭고기를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Then she mentally calculated what she would need to feed her five children for the week.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자녀분이 많아요.
1: Five,
0: 그렇죠? five children. 어떤 걸로 먹여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자, 세 명이 있으니, 다섯 명이 있으니, 뭐 몇 그램을 이렇게 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And she didn't write it down.
0: Right.
1: She had to look at it and have all of this sort of like thinking in her head. So calculate, of course, is like 계산, you know, kind of adding and figuring out. But it's mentally done.
0: Okay.
1: So she's doing it in her brain.
0: Okay.
1: So she's looking at it and saying, five children. Okay, we need this amount of chicken. And then, so she's doing this as she's looking, surveying the selection.
0: Not out loud.
1: No.
0: Or not writing anything down.
1: No.
0: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Mentally calculate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다. 뭐 쉽게 말하면은 calculate in my head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파스타하고 라이스하고 치킨이 이제 winners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면 settle settling on pasta, rice, and chick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settle 하면 어떤 나라에 settle down 하고 이런 거를 떠올린단 mm-hmm, 말이죠. Mm-hmm.
1: Now here is settle on. Mm-hmm. So if you settle on something, it is that you are deciding mm-hmm. something
0: okay.
1: after much consideration. You're like, okay, mm-hmm. you have to make a decision.
0: Okay.
1: And I don't know, should I do this? Should I get 5 chicken or should I get mm-hmm. like 3 bell peppers? Like, so you're considering and hesitating mm-hmm. and finally you settle on something. Wow. You make your decision.
0: 엄청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Oh.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1: The, and he eats too much and like, oh, then, I mean, 5 children.
0: Right.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제일 오래 갈 것 같다.
1: Yeah.
0: So 뭔가 settle on something 한다는 게 뭐 직역을 하면 아, 오케이 이걸로 합의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 세 개로 합의할게요. 결국에는 아, 뭔가로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staples라고 했어요. 이게 주식이라고 한 거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That she could stretch 할 수 있는 이것도 예전에 뭔가 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길게 늘린 다라는 얘기는 아껴서 오래 쓴다 혹은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 이걸로 최대한 버틸 수 있겠어 하는 스테이플스인 바로 여기 파스타, 라이스 앤 치킨으로 yeah. 결정한 거네요.
1: That's right.
0: Okay.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Brooks surveyed the selection. Rows of cereal, crackers, and pancake mix stacked on the shelves. Pizza and chicken in the freezer. And baskets of apples and oranges, onions, and bell peppers. Then she mentally calculated what she would need to feed her 5 children for the week, settling on pasta, rice, and chicken. Staples she could stretch. It was all free.
0: 네,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갈게요.
1: Here's D.O. with Ros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Books and Bread. Free grocery stores and libraries tackle food insecurity.
0: 그렇다면 이 무료 식료품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물건을 제공받는 걸까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1: Generally, the foods offered at free grocery stores are supplied by companies that collect and redistribute surplus foods from retailers and direct donations from traditional supermarkets. Food

0: manufacturers and farms. Some stores also rely on funding from a mix of private donations, grants, and corporate sponsorships to make large food purchases.
1: 무료 식료품점에서 제공하는 식품은 대체로 소매업체에서 남은 식품을 수거해 다시 나눠주는 기업이나 일반 슈퍼마켓과 식품 제조업체, 농장 등에 직접 기부를 통해 마련됩니다. 일부 매장은 개인 후원금과 보조금, 기업 후원금을 활용해 식품을 대량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가정이요, 이 한정된 생활비 안에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식비, 그러니까 먹는 건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0: Yes.
1: 그렇게 먹는 거하고 다른 또 필수 지출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렌트를 낸다든가 기타
0: yeah.
1: 등등등.
0: Bills, yeah. Mm-hmm.
1: 그거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right? 근데 먹는 걸 줄이자니, 이걸 또 내야 될 것 같고 막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 1년 사이에 식품 가격이요. 전체적으로 3.1%가 올랐다고 합니다.
0: Yeah.
1: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컴이 오른 건 아닐 거잖아요.
0: Yeah, that's true. This is really, and you know, if you have a big family, this is really
1: right.
0: tough times.
1: 진짜 어깨가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0: Of right? course, okay. of course.
1: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 Generally, the foods offered at free grocery stores are supplied by companies that collect and redistribute surplus foods from retailers and direct donations from traditional supermarkets, food manufacturers, and farms.
1: 무료 식료품점에서 제공하는 식품은 대체로 소매업체에서 남은 식품을 수거해 다시 나눠주는 기업이나 일반 슈퍼마켓과 식품 제조업체, 농장 등에 직접 기부를 통해 마련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진짜 윌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Sure.
1: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redistribute surplus foods라고 합니다. From retailers. So 이런 surplus foods들을 다시 redistribute 하는 쪽으로 또 많이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Surplus 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0: Well, if there is a surplus, it means that you have extra.
1: Right.
0: It is more than you have,
1: right.
0: more than you need.
1: Okay.
0: And you know, one thing is that this many years ago there was an article about how U.S. Has the biggest, like they throw away like 30%, I don't know, some ridiculous number of ugly foods, like produce.
1: Right.
0: They just throw it away because it's ugly.
1: 아, 너무 아까워요.
0: 너무 아까워요.
1: 생긴 거랑 상관이 없는데.
0: It doesn't matter, right? So what do you do? So now the people are hungry. They are probably, in my opinion, they are redistributing and also just regular you know, produce and food to these people who need the food.
1: 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베이글 가게 갔는데. 끝나면은 이게 상하니까 그냥 다 쓰레기에 버리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아까웠단 말이에요.
0: So.
1: 근데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So surplus.

0: mix of private donations, grants, and corporate sponsorships to make large food purchases.
1: 일부 매장은 개인 후원금과 보조금, 기업 후원금을 활용해 식품을 대량 구매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들은 이런 펀딩에 좀 rely on, 의존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A mix of private donations, 뭐 grants and corporate sponsorships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private donation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개인이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0: It could be. Yeah, it could be by just private individuals who maybe have a lot of money and would like to help people, or just private organizations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right? And so it's a mix of that.
1: 아, 그러니까 private라고 한다고 해서 꼭 individual일 필요는 없다.
0: Yes,
1: 그럼
0: yes.
1: private companies도
0: It can
1: 이렇게
0: be.
1: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게 private donations가 될수 있다는 얘기네요.
0: Right.
1: 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섞은 느낌이에요, 지금. A
0: Yeah.
1: mix of가 나왔으니까.
0: Right.
1: Right.
0: So, on the other hand, you also have corporate sponsorships. So, now if we have private, we go to the other spectrum, corporate, meaning these huge companies, right? And they are also giving. They are sponsoring food to the people who need these free grocery
1: 뭐
0: stores.
1: 대기업 같은 곳이나 이런
0: Yes.
1: 큰 organizations를 얘기를 할 때,
0: Yeah.
1: corporate sponsorships라고 하면 기업 후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ah,
1: 좋은 일을 하는 게 맞네요.
0: well, it is true. I mean, that is true. Like, surprisingly, we don't see it, but a lot of things happen. And there are a lot of good, companies and good people who want to help, people who are having a difficult time.
1: Right. 그래서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corporate sponsorships라든가 아니면 private donations 하는 데 물건을 더 쓴다. 막 이런 또 movement도 있고. 또뭐 아무래도 그런 뭐라 그럴까 스스로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0: Sure.
1: 그리고 중간에 이 사이에 grants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같은 게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남한테 뭔가를 grant 한다는 게 give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0: It is
1: 그렇죠?
0: kind of that is the idea. So this goes back to my college days. And certain times, if you income, if your household income is kind of low, you can get a grant from the government. And so you wonder, okay, is that a scholarship? Not necessarily. A grant, though, however, is not something like a loan. That's separate. It's something that you just get as help from the government.
1: It's given and you don't have to pay back.
0: You don't have to pay it
1: Okay,
0: back.
1: so 이게 보통은 정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0: That's right.
1: Right. So grant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기부금 인데 그러니까 후원금 뭐 보조금, 보조금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믹스로 나오는 그런 펀딩에 의존하고 있대요.
0: Yeah.
1: Right.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Generally, the foods offered at free grocery stores are supplied by companies that collect and redistribute surplus foods from retailers and direct donations from traditional supermarkets, food manufacturers, and farms. Some stores also rely on funding from a mix of private donations, grants, and corporate sponsorships to make large food purchases.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우리말로 해석해 주세요.
0: Losing his job pulled the rug out from under him. Losing his job pulled the rug out from under him.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 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Okay, let's go back in time with Tony Basil. It's Micke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Books and Bread, Free Grocery Stores in Libraries Tackle Food Insecurity.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식료품점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연방정부 인력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메릴랜드주에서만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 사이에 연방정부 근로자 2만 9천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You have so many people who have worked their entire lives 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n all of a sudden, the rug is pulled from under them, said Shayla Adams Stafford, a Prince George's Council City or County Council member who helped bring the store to the community. The impact of what happened on the federal level is very real in this region.
0: 무료 식료품점 유치를 도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의회 의원 셰일라 애덤스 스태퍼드는 평생 연방정부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요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메릴랜드주 주민 3만 9천 명 이상이 정부의 대표적인 식품 지원 제도죠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SNA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진짜 그 IRS 그렇죠 그 미국 국세청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완전 대거 직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그 앞에서 울고 왜냐면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와 너무 충격을 받는 게 저도 상상이 가는 거예요.
1: It is devastating.
0: 그쪽에서 막 왜냐면 1, 2년이란 게 아니라 mm-hmm. You know, I've been working here for
1: 20
0: the, like
1: 20, yeah.
0: 30
1: yeah.
0: years and
1: yeah.
0: then now I'm jobless. Mm.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eah. 너무 충격이 심하더라고요.
1: Absolutely. Yeah.
0: 자, 어떤 표현이 나은지 살펴보겠습니다.
1: You have so many people who have worked their entire lives in the federal government. Then all of a sudden, the rug is pulled from under them, said Shayla Adams Stafford, a Prince George's County Council member who helped bring the store to the community.
0: 무료 식료품점 유치를 도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의회 의원 셰일라 애덤스 스태퍼드는 평생 연방정부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충격이 큰 게 당연히 이제 Federal Government 쪽에서 일하니까 나는 job security가 있다. 나는 이거 안전하다. 평생 갈 직업이다라는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뭐 3년 후부터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이때도 아니라 갑자기 just like that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all of a sudden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1: Okay. So you may wonder like okay, suddenly, all of a sudden, isn't it the same? Actually, yes it is. However, all of a sudden is a little bit more idiomatic. It's more conversational.
0: Right.
1: And it does feel more sudden. You know, like
0: sudden도 갑자기인데 more sudden.
1: A little bit more sudden. So it's like suddenly, right. but all of a sudden, it just feels like there's more, it's more impactful.
0: Right. 그래서 보통 영화나 아니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suddenly란 단어도 당연히 좋지만 and all of a sudden.
1: Yeah.
0: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더욱더 긴장감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Agreed.
0: 그렇죠. Right. So very suddenly and very unexpectedly. So 갑자기 느닷없이 기대하고 있지도 않은데라고 할 때 all of a sudden.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The rug is pulled from under them.
1: Yeah.
0: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들었어요.
1: I think so.
0: Yes.
1: I heard it. I heard that.
0: Right.
1: Yes. The rug is pulled. Originally, it's the rug is pulled out from under them.
0: Mm-hmm.
1: But a lot of the times, the out is just gone.
0: Right.
1: We just don't even bother.
0: 왜냐면은 빼내는 걸 강조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럼 쌤, 러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그 맞는 거죠. 그렇죠?
1: Yes.
0: 뭐 깔개나 카펫으로 쓰는 그런 러그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요?
1: Right. So imagine you're standing on the rug.
0: Right.
1: And it's like yanked out, right? Mm-hmm. What happens to you? You lose your balance. Right. You'll probably fall.
0: Yeah.
1: You lose the support.
0: Mm-hmm.
1: So when the rug is pulled from under you, it means that you are caught off guard. It's like the sudden stability mm-hmm. or support is gone.
0: 아, 진짜 무너지는 거네요. 갑자기
1: yes.
0: 내가 분명히 rug 위에 서 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당길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편안해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 그거를 pull 한 거네요. 와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일까요?
1: Yes,
0: right?
1: There is that there and so because of that there is that feeling of betrayal
0: right.
1: and also being blindsided.
0: Okay,
1: which means that it's like you couldn't even see what was coming.
0: 특히나 믿었던 것에 좀 당했다라는 느낌이 있겠네요. 그죠?
1: Yeah.
0: So the rug is pulled from under them. 뭐 여기서 them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아 아래로부터 rug이 pull 됐다는 것은 좀 믿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뒤통수 맞듯이 무너지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Because Sam, a federal job like a government job
0: right.
1: seems the most secure.
0: 맞아요. 이거는 yeah. 연방 정부에서 잡을 준 건데 아 이건 그냥 평생 가라는 얘기구나라는
1: That's right.
0: 생각인데
1: right.
0: 갑자기 럭을 퐁 하고
1: yeah.
0: 이렇게 당긴 거죠.
1: That's right.
0: right. 그래서 굉장히 무너지다.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뭐 무너지게 만들다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So pull the rug from under someone 이런 식으로 풀을 동사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impact of what happened on the federal level is very real in this region.
0: 이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o the federal level에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이제 벌어진 상황인 건데 mm-hmm. it's very real이라고 mm-hmm. 했습니다. 갑자기 the sticker shock is very real.
1: There you go.
0: 나네요.
1: Yeah. So this is a very popular expression and here it's used with very. So it means that this situation is really legitimate.
0: Mm-hmm.
1: It's emphasizing the fact that it is having
0: okay.
1: a real impact on
0: it
1: the community.
0: It is actually happening.
1: It is absolutely happening
0: okay.
1: and you can see it.
0: Okay. 단순하게 it's real. 진짜예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우리 피부에 느껴져요. 막 이러면서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very real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You have so many people who have worked their entire lives 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n all of a sudden, the rug is pulled from under them, said Shayla Adam Stafford, a Prince George's County Council member who helped bring the store to the community. The impact of what happened on the federal level is very real in this region.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Kimbra with Settle Down.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현재 고등학교와 교회 노인 복지

0: 시설뿐 아니라 병원, 도서관에 이런 무료 식료품점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무료 식료품점은 밝은 조명 그리고 진열 통로를 갖춰서 일반 슈퍼마켓과 비슷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Unlike at some food pantries, there are no pre-selected packages handed out and no long lines. Instead, customers fill their bags with foods that they select during private appointments. Jasmine Crow Houston, the founder and CEO of Gooder, which worked with Prince George's County to open the Fairmount Market, said the free stores were not just about shopping, but giving the customer a dignified experience.
0: 일부 무료 식품 배급소처럼 미리 정해진 식품 꾸러미를 나눠주거나 긴 줄을 서게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용자는 예약된 시간에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식품을 직접 골라 가방에 담습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함께 페어마운트 매장을 연 구더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제스민 크로 휴스턴은 무료 식료품점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곳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스트레스 자체를 많이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질 수도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선택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1: I agree.
0: 너무 눈치 보지 않게.
1: Right. Right. Yeah, and it's private. Mm-hmm. So which we'll talk about in just a bit.
0: That's right. Mm-hmm.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Unlike at some food pantries, there are no pre-selected packages handed out and no long lines.
0: 일부 무료 식품 배급소처럼 미리 정해진 식품 꾸러미를 나눠주거나 긴 줄을 서게 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food pantries랑은 좀 다르게 일반적인 그런 거랑은 다르게 뭐 줄도 없고 뭐 이런 식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왠지 우리가 pantry라고 하면 집안에 음식 넣거나 아니면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청소기를 넣든 뭐 어떤 공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1: That is so true. So right. these days I've noticed with newer apartments, right. oh, we have a pantry here.
0: Pantry. Yeah. 아, pantry here.
1: I know, pantry. 여기 pantry 있어요. 네. So originally the idea of pantry uh-huh. is like a kitchen pantry mm-hmm. where you store like, you know, your non-perishable right. cereal, mm-hmm. you know, things like that. Usually right next in the kitchen.
0: 맞아요. 상하지 않은 음식 같은 mm. 거는 다 거기 넣죠.
1: That's right. Mm-hmm. But the food pantries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are where organizations, they're places where organizations give free food.
0: Okay. Mm-hmm.
1: That is a food pantry.
0: 아, 그러면 food pantry는 이 컨텍스트에 따라 뜻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일반 집에 있는 food pantry가 실제로 될 수도 있고
1: yeah.
0: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무료로 식품을 배급하는 그런 배급소를 얘기를 하겠네요.
1: That's right.
0: Okay. Mm-hmm. So, 그런 것과는 다르게 보통 그런 데서는 뭐 미리 이렇게 뭐 우리의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냥 음식 정해놓고 이거를 뭐 패키지로 준다던가 mm-hmm. 줄을 길게 서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So, 근데 여기서는 there are no pre-selected packages handed out 이렇게 돼 있습니다. Mm-hmm. 뭔가를 handout 한다는 거는 보통 학교에서 보면 이게 시험 쪽지 같은 거 handout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1: Yeah, that's right.
0: 나눠주는 걸까요?
1: That's right. To distribute something, and usually like to not just one person, but to maybe many people.
0: Okay.
1: And in this case, of course, to hand out food, supplies, or even like. Quiz papers.
0: Okay. Quiz papers. Handout 한다 그랬을 때, okay, I'm handing you guys. 뭐 이런 거 할 때 너무 싫었어요. Alright, so handout. 조금 어렵게 하면 distribute 한다는 거. 아니면 give out도 괜찮겠네요.
1: Yes.
0: 뭔가를 나눠주다, 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nstead, customers fill their bags with foods that they select during private appointments.
0: 대신 이용자는 예약된 시간에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식품을 직접 골라 가방에 담습니다. 지금 쌤이 that they select foods that they select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그런 커스터머들에게는 그동안은 없었다. Right?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서는
1: yeah.
0: I'm sorry. 여기서 they select라고 하는 것은 그 customers들에게 choice가 있다.
1: Yeah.
0: 뭐 남들에게 미리 골라놓은 그런 것이 아니다.
1: Yeah, usually because food pantries, they kind of select it for you and just give it to
0: right,
1: you in
0: right.
1: bulk.
0: But in this case, the customers have the choice,
1: yeah.
0: right?
1: Mm-hmm.
0: 그리고 private appointments를 미리 잡고 가야 된대요. 그게 이제 사적으로 잡아놓은 예약 시간을 얘기를 하겠죠.

0: 연결해 볼게요.
1: Jasmine Crowe Houston, the founder and CEO of Gooder, which worked with Prince George's County to open the Fairmount Market, said the free stores were not just about shopping, but giving the customer a dignified experience.
0: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함께 페어마운트 매장을 연 구더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제스민 크로 휴스턴은 무료 식료품점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곳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Yeah. 그냥 경험이 아니라 dignified experience.
1: Yeah. Because really this experience is really kind of embarrassing mm-hmm. for most people.
0: Could be, yes.
1: You know, to get free food because mm-hmm. you can't afford it.
0: Right.
1: So they're trying to give them a dignified experience. Mm-hmm. Dignified here means respect, give them a kind of, you know, serious mm-hmm. Experience.
0: Right.
1: Like, it's not embarrassing.
0: Okay.
1: Everybody totally understands mm-hmm. and gives them that sort of like, you know, you're not less than other people
0: 그러니까,
1: experience.
0: 그렇죠. 진짜 making you feel like, oh, 당신은 돈이 없군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1: Yes.
0: Right? So, dignified 돼 있는 거. Dignity라는 게 원래 위엄, 존엄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주는 경험이라고 볼
1: That's
0: 수가
1: it.
0: 있겠네요.
1: Mm-hmm.
0: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Unlike at some food pantries, there are no pre-selected packages handed out and no long lines. Instead, customers fill their bags with foods that they select during private appointments. Jasmine Crowe Houston, the founder and CEO of Gooder, which worked with Prince George's County to open the Fairmount Market, said the free stores were not just about shopping, but giving the customer a dignified experience.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을 듣고 해석하는 것이었죠?
1: Losing his job pulled the rug out from under him.
0: 네, 정답은 직장을 잃으면서 그는 갑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졌어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8946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0: Right,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1: Here's Tamia with Officially Missing You.

0: 네, 오늘의 딥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일부 도서관에서 무료 식료품점 운영한다는 거 들었어?"
0: 아, 진짜?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좋은 방법이네.
1: 게다가 남는 걸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원하는 식료품을 고를 수 있대.
0: 그래. 요즘 식료품 값이 좀 너무 비싸긴 해.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
1: 아니, 너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0: 아, 그냥? 아, 이유가 필요 없는 거군요.
1: 이유 없어.
0: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1: There's no
0: 저는?
1: reason.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강력하셔서. 네,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좋은 방법이네. 이것을 영어로 바꿔볼 건데요. 자, 일단은 뭔가를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보답하고 환원하는 거. 이 표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1: Yeah, this is really important. And the expression is to give back.
0: Give back.
1: And usually, to someone,
0: Right.
1: or sometimes we just say to give back,
0: Right. 이거는
1: meaning
0: 그럼
1: to
0: 좀
1: society.
0: 단순하게 뭔가를 빌렸다가 돌려준다. 이거를 넘어서서 굉장히 좀 리치한 느낌이 있네요.
1: Absolutely.
0: Right.
1: So the idea is, oh, give me back my pen.
0: Right.
1: You can use it in that context,
0: Yes.
1: but the expression here is used in the way that you are giving back to your community, you are giving back to society.
0: Right.
1: It is the act of kindness.
0: 내가 받은 뭔가 도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느낌.
1: That's the whole thing. So if
0: Okay.
1: you've received something big, it's
0: Right.
1: the idea is to give it
0: Give
1: back.
0: it back.
1: Yeah.
0: So 이걸 문장으로 그럼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You could say that's one way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0: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 돌려주는 방법 하나가 그게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자, 추가적인 표현이 좀 있습니다. 크리스틴 쌤이 남는 걸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원하는 식료품을 고를 수 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뭔가를 이제 골라내는 거 있잖아요. 사과가 있어요.
1: Yeah.
0: 사과를 이렇게 막몇개잘 익은 녀석으로 이렇게
1: Yeah.
0: 고른다든가 어떤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고르는 거.
1: All right, to pick
0: To
1: out.
0: pick out.
1: Yeah, because you've got a lot of choices in front of you.
0: Right?
1: You know, the selection, you've got a lot of things. So from that, you pick out the ones that you like.
0: Okay, 원하는 걸 쏙쏙 골라낸다라고 할수
1: Yes.
0: 있겠고요. 마유도 이런 표현을 하나, 문장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요즘 식료품 값이 너무 비싸긴 해라고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뭔가 이유, 바로 전에 말한 게 이유, 그게 이유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출발하면 될까요,
1: Well,
0: 문장은?
1: instead of saying that is the reason, that is the reason why, we just simply say that's why.
0: That's
1: Just
0: why.
1: simply, that's why 뭐뭐뭐.
0: 뭐뭐뭐. 그러면은 그 바로 전에 말한 것이 the reason, 한마디로 why가 되겠네요.
1: That's
0: why.
1: right.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that's why I like you, man. 이런
1: Yeah.
0: 식으로 하면 그래서 내가 너 마음에 드는 거야라고
1: Yeah.
0: 한다든가.
1: That's why you failed the test.
0: 그래서 너
1: Because you studied for one day.
0: that's why you're still single. 뭐 이런 식으로
1: That's why you're
0: 얘기한다든가.
1: still
0: right? 아 이게
1: single.
0: 악담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So
1: Yeah.
0: that's why라고 하면 그래서 뭐뭐인 거야라는 표현까지도 완성되겠습니다.
1: Yeah.
0: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1: Did you hear some libraries have free grocery stores now?
2: For real? That's one way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1: And people get to pick out their own groceries instead of taking whatever's left.
2: Yeah, groceries are so expensive these days. That's why I'm going on a diet.
1: Well, you don't need that reason. You
2: Okay.
1: should just go on a diet.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Likewise, my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My Chemical Romance. It's Welcome to the Black Parade.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please join us again tomorrow. Bye-bye.
0: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단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0: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It's Food Week here at Start English.
0: Oh, 배가 벌써 고프네요. Food라는 단어만 들어도 배가 고픈데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와, 정말 너무 맛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 맛 최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속어적으로 쓰는 표현들도 많기는 하죠. 방송에서 적합하지는 않지만 네, 뭐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영어적으로는 이 표현을 쓰시면 이 맛 정말 최고예요 라는 거를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1: This is to die for.
0: This is to die for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음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말은 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이걸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정말 끝내준다. 그만큼 맛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음식에만 국한돼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멋진 경치가 있다. 그랜드 캐니언에 왔어요. 와, 이 경치는 진짜 너무 좋다. 이럴 때도 This is to die for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누군가가 입고 나왔어요. 와, 이 드레스 진짜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최고의 상태일 것이어야 돼요. 그냥 아름다워서는 안 되고 그냥 맛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맛있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최고일 때 쓸 수 있는 이 표현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파헤쳐 보고 올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This is to die for.
0: 그렇죠. This is to die for. 자, 이거 정말 최고다인데 일단 이거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보고 있는 경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this라고 하죠. 그래서 this, 이것은 이라는 표현이고요. is 자, is는 비동사인데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 보통 is를 쓰죠. 그래서 보통 is 뒤에는 형용사가 올 때가 많죠. 상태를 나타내니까. 물론 오늘은 아니지만요.

0: 자, 그래서 this is 뭐뭐. 이것은 어떤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 오는 표현이 to die for 인데요. 요 표현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죠. 무엇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좋다. 뭐 정말 최고다. 정말 끝내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도로 좋다는 것을 표현할 때, 최고로 좋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This is to die fo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this 대신에 이제 다른 주어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this를 넣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This is to die for.
0: This is to die for.
1: This is to die for.
0: This is to die for. 네, 정말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예상이 가시죠? 뭘까요?
1: Well, the sentence is, this is to die for. We're going to change this. So it could be more specific or just a different word. Momo is to die for.
0: Right. Momo is to die for. This 대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최고인지, 정말 최고인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 얘기했듯이 이번 주는 음식의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음식 얘기 한번 해볼까요?
1: Okay, how about their pasta is to die for?
0: Their pasta. Their pasta는 그들의 파스타거든요?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1: You're probably talking about a specific restaurant.
0: 맞아요. 그 식당의 파스타는 정말 맛있어요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그들의 파스타는 특정 식당을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Their pasta is to die for. 만약에 친구나 내 와이프다, 그럼 보통은 뭐 her pasta. His pasta, 혹은 셰프의 파스타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식당을 얘기할 때는 there라는 표현을 씁니다.
1: Maybe the server comes by and asks if you would like dessert.
0: 아, 디저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디저트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1: Kaylin, you have to eat it. The
0: 진짜요?
1: dessert here is to die for.
0: 여기 디저트가 정말 최고라고요? 아, 그쵸.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The dessert here는 이곳의 디저트, 이 식당의 디저트라는 말이에요. 디저트 스펠링 어떻게 될까요?
1: Dessert.
0: S가 두개 들어갑니다, 여러분. S 하나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막이라는 뜻이 되죠.
1: Desert.
0: 네, 발음도 다르고요.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Oh my goodness, Kaylin.
0: Why?
1: Did you see Sarah?
0: Sarah, why? Why? Why? Why? What about
1: Her
0: Sarah?
1: dress is absolutely to die for.
0: 그녀의 드레스는 정말 너무 예쁘네요.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단어 하나가 추가됐네요. 그쵸? Her dress is to die for. 까지만 얘기해도 사실 그녀의 드레스는 진짜 정말 너무 예뻐요인데 absolutely까지 넣었어요. absolutely는 완전히 완벽하게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거든요.
1: So it takes a dramatic sentence and turns it up. It makes it even more dramatic.
0: 드라마틱한 이 문장을 한층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Her dress is absolutely to die for.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 So here we are at the restaurant that I said earlier their pasta is to die for.
0: 아, 네.
1: Here, try the pasta. 자, 파스타 먹어봐.
0: 알았어. 오, 와우! 와! It's to die for! 이거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는 거죠. It's to die for. This is to die for. 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it's to die for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the dessert도 꼭 먹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1: Oh, and

0: And speaking of dessert,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Remember that sentence?
1: Yeah.
0: Specifically, the homemade cookies are to die for.
1: Homemade cookies? 맛있겠다. 레스토랑에 가도 homemade cookies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homemade cookies는 수제 쿠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I wish there were more.
1: I know, right?
0: Yeah.
1: Homemade cookies are so good. The homemade cookies. 여기서 파는 그 수제 쿠키들은 여기서는 cookies 복수니까 are to die for가 되겠네요.
0: Mm-hmm. Now we've mostly said food mm-hmm. or things that you can eat or drink. So let's say something else this time.
1: Okay.
0: The piano performance is to die for.
1: 아, 제가요, 우리 잭쌤이 피아노 연주하는 거 몇 번 들어봤는데요. 진짜, his piano performance is to die for. 너무 wow. 잘하시더라고요. 피아노 연주가 정말 훌륭해요. 이런 뜻이죠. The piano performance는 지금 본 그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his piano performance라고 했잖아요. 그의 피아노 연주. 이렇게 또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겠죠.
0: Wow, here we are at the Grand Canyon.
1: Grand Canyon, 우와, 멋지다.
0: The view from here is to die for.
1: The view from here. 여기에서 보는 경치는 진짜 너무 멋지네요. The view from here is to die for.
0: I've been to the Grand Canyon.
1: Oh, I haven't. 저는 아직 못 갔어요.
0: It's very big.
1: 아, 진짜 크니까 it's, grand겠죠?
0: Yes, great views.
1: 네.
0: We could also say their coffee is to die for.
1: Oh, their coffee. 아까 their pasta 얘기했지만 우리 커피도 집집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0: Mm-hmm.
1: 그 집에, 그 카페의 커피는 진짜 맛이 너무 좋아요. Their coffee is to die for.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이 세상에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잖아요.
0: 네.
1: 그렇죠? 진짜 많아요. EBS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0: 맞아요.
1: 혹시 mm-hmm. 그중에서 정말 끝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0: You know, I've heard
1: uh-huh.
0: that Start English is to die for.
1: 여러분, Start English 때문에 die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이죠.
0: 죽지 마세요,
1: 네.
0: 여러분.
1: 아, 너무 갔나요? 많이 들어주시라고 농담삼아 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문장 빼고 나머지 다른 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0: Their pasta is to die for.
1: Their pasta is to die for.
0: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1: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0: Her dress is absolutely to die for.
1: Her dress is absolutely to die for.
0: It's to die for.
1: It's to die for.
0: The homemade cookies are to die for.
1: The homemade cookies are to die for.
0: The piano performance is to die for.
1: The piano performance is to die for.
0: The view from here is to die for.
1: The view from here is to die for.
0: Their coffee is to die for.
1: Their coffee is to die for.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잘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자, 파스타 먹어봐.
3: 우와, 세상에! 이거 정말 최고다.
2: 다행이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3: 이 레시피 꼭 알려줘.
1: 아, 할머니의 레시피 저도 갖고 싶습니다. 자, 일단 홈파티에서 파스타를 먹어봤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일단 파스타를 먹어봐라고 했는데 먹어봐, 시도해봐 이니까 try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ry는 시도해봐에서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먹어보다, 입어보다 다. 우와, 세상에, 이거 정말 최고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표현 있어요? 있죠? 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근데 여기서의 다행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기쁨의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레시피는 여러분 영어일까요? 아닐까요? 영어입니다. 하지만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

0: 그리고 스펠링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레시피 꼭 알려줘. 요거는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이 레시피 꼭 나한테 줘야 돼.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동사와 어떤 단어들을 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떠올려도 여러분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들어볼 차례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 try the pasta.
2: Oh, wow! This is to die for!
1: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2: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자, 파스타 먹어봐.
1: Here, try the pasta.
3: Here, try the pasta.
0: 자, 이렇게 건네줄 때 뭐든지 간에 here 이렇게 보통 많이들 주죠, 그쵸? 그래서 here 파스타 먹어봐. Try the pasta라고 했어요. Try가 시도해봐에 모두 다쓸수 있어요. 입어봐, 먹어봐, 뿌려봐, 써봐 다 되겠죠, 그죠? 그리고 the pasta는 지금 내가 건네주는 바로 이 파스타니까. 특정 파스타라서 the past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는 pasta라고 안 하죠?
3: Some places do say it kind of like
0: 아,
3: that.
0: 그래요?
3: But mostly the primary pronunciation is pasta.
0: 그렇죠. 저도 pasta를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왠지 미국에서는 pasta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pasta라고 많이들 합니다. 와, 세상에, 이거 정말 최고다!
2: Oh, wow! This is to die for!
3: Oh, wow. This is to die for.
0: 우와, 세상에! 이거는 Oh, wow!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 정말 최고다!
3: This is to die for.
0: 네, 뭐이 문장은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쵸?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최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행이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1: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3: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0: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다고요?
3: I'm so glad.
0: I'm so glad라고 했죠. 여기서는 어떤 큰일이 있어서 아이고 다행이다가 아니잖아요. 그 경우에는 뭐 phew라든지 that's a relief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여기서는 아이고 너가 좋아해서 다행이다 내가 기쁘네라는 의미라서 I'm so glad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요거는 뭐 비교적 간단한데요.
3: It's my grandmother's recipe.
0: 그렇죠. It's my grandmother's recipe라고 했어요. 자, 레시피 recipe 이렇게 발음하고요. 근데 스펠링은 R-E-C-I-P-E예요.
3: Yes, I think the
0: 이것도
3: first time I saw this word, I thought it was recipe.
0: 맞아요. 그렇게 마치 읽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recipe라고 읽습니다. 영어는 참 예외가 많아서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친구가 이 레시피 꼭 알려줘라고 했죠.
2: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3: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굉장히 강요하는 것 같죠? 자, you have to 뭐뭐는 뭐뭐를 해야만 해인데 여기서는 강요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내가 원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So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이 레시피 꼭 알려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3: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1: Here, try the pasta.
2: Oh, wow! This is to die for!
1: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2: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 문장에서 연음은 this is 이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서 this is to die for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0: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j.
0: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외국을 한번 여행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써 보면 어떨까요? 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 Right?
0: 네. 사실 뭐 그 늘 주치생이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특히 오가는 상태에서는 right. keep it short and simple and very concise. 그러니까 yes. 아주 짧고 확실하게 명료하게
1: 뭐 짧고 굵게 그렇죠.
0: 네. 굵까요? 네.
1: 의미 있게
0: 의미 있게 그렇죠. 정확히 전달하면 좀 잘 right. 말씀 주셨죠. 그래서 keywords만 말해도 사실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이다 yeah.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좀 더 천천히 또박또박 풀 센텐스로 말해보는 연습을 오히려 right.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좀 연습하다 보면 그게 right. 참 좋은 그 경험도 됐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좋은 그 디딤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1: Yeah. I think the more you practice with us, because these are practical English expressions, but sometimes you forget if you don't review enough.
0: Right.
1: But at least try to remember the keywords, because the keywords themselves can really take you far.
0: Right. 그렇죠.
1: Like, 모르게 궁에 가야 되는데 궁이 뭐였더라 영어로.
0: 그렇지.
1: 뭐 풀 센텐스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palace만 알고 있으면 돼요. Palace. Where is palace?
0: 근데 궁하고 성하고를 또 헷갈려서
1: 성은
0: palace냐 castle이냐.
1: 그렇죠.
0: 그러다가 또 이제 엉뚱한 다른 단어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거든요.
1: right.
0: 자, 이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한번 찾아보시고
1: yes.
0: 또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서 연습을 좀 해요.
1: 네, okay.
0: 하고 거울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몇 번 해보고요.
1: Really?
0: 그리고 wow.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Wow.
0: 네, 그랬더니 it really helps a lot.
1: Practice makes perfect.
0: 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자 언젠가 이런 프랙스가 하나도 필요 없고 머릿속에 생각났다 하면 바로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꼭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1: Yeah,
0: 꼭
1: I think
0: 안
1: so.
0: 그래도. 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Yeah, I think that's true. 네. It works.
0: 하여튼 yeah. 연습해 보자고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1: That's right.
0: 오늘 128쪽이고요. 자, 25일 화요일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는데 그야말로 어느 palace, 궁을 관광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투어 티켓을 구입했는데 이걸 30분 후에 투어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이 될런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자, 어떻게 이런 말들을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Oh, 안녕하세요. 궁 투어 티켓 두 장 주세요.
1: 네,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0: 아, 잘 됐네요. 그럼 그 오디오 안내도 혹시 포함되어 있을까요?
1: 네, 몇 개 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어, 그렇군요. 어, 좋다. 정말 도움이 되겠어요. 네. 자, 궁 투어.
1: 궁 투어. 네,
0: 궁 투어. 네, 티켓을 두 장 달라고 해서 지금 네. 티켓을 구입을 했는데 다음 투어가 30분 후에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1: That's right.
0: 자, 먼저 뭐뭐 주세요라는 말 나오네요.
1: Hi,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0: 네. Hi. 먼저 안녕하세요. 한 다음 I'd like two tickets. 두 장 표를 받고 싶습니다. I'd like two tickets. 근데 어디

0: 어디로 가는 표냐 하면 for the palace tour. 궁 투어를 가기 위한 티켓이죠.
1: 네, 한국에도 팰리스 투어 참 많죠?
0: 그럼요.
1: 이런저런 궁들이 많으니까.
0: 네네, 이런저런 궁들이
1: 유럽과도
0: 많습니다.
1: 엄청 많잖아요.
0: 네.
1: So Europe has so many palaces and castles.
0: Right.
1: Right.
0: Castles, palaces, 그렇군요.
1: Yeah.
0: 네. 많이 못 가봐서 몰라요.
1: They're very interesting.
0: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근데
1: Wow.
0: 사실 어느 캐슬이 있는 곳을 이제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 캐슬의 주인 되는 분이 이 캐슬을 유지하고 maintain 하기가 it
1: Okay.
0: costs a lot of money.
1: A lot of money.
0: 그래서 they ended up deciding opening the castle to the general public
1: Ah.
0: or the tourists.
1: Right.
0: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대요. 성을
1: Right.
0: 개방을 해서 조금
1: Right.
0: 이제 뭐 입장료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1: So
0: 하더라고요.
1: the tour ticket prices will maintain the castle.
0: Exactly. That's the whole point.
1: That's very
0: 그렇죠.
1: smart.
0: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못 가봤지만 얘기는 들었어요. 여기에서도 궁 투어를 하기 위한 티켓 2장을 달라고 하면서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라고 합니다.
1: 우리 지난주에 please라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배웠는데,
0: 네네.
1: I'd like, it's perfect. But you can also say,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please.
0: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please. 아,
1: 이렇게도
0: 그래도
1: 좋죠.
0: 되겠네.
1: 네.
0: 그렇죠. 어떤 걸 달라고 할 때, 그죠? 자, two tickets, 뭐, for, 뭐, please 해도 되겠고, 여기서처럼 I'd like two tickets for the,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표를 구매한다라고 할 때, I'd like 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사실 나는 뭐뭐를 원한다. Would like는 want를 이제 풀어놓은 말이라고
1: Sure.
0: 보게 되는데요. 근데 I'd like는 I want하고 같은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오가는 상황에서 I'd like 하게 되면 뭘좀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1: It's a nicer way of saying I want. I would like something. It's just a polite way of saying I want
0: I
1: something.
0: want something. 그렇죠. 내가 지불을 할 테니 달라라고 할때 I want의 뜻으로 I'd like, 그죠? 예를 들어서 보트 타는데 그 하라고 하는데 보트 타기 표한장 주세요라고
1: Right.
0: 한다면 I'd like one ticket or I'd like a ticket for the
1: Boat ride.
0: boat ride라고 하면 된다는
1: I'd
0: 거예요.
1: like a ticket for the boat ride.
0: I'd like a ticket for the boat ride.
1: Right.
0: Boat ride. 아이, 참, 이거
1: 이제 텅
0: 어렵네.
1: 트위스터네요.
0: 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
1: Boat ride.
0: 배 타기, 배를 타는 거, 보트 타기, boat ride.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1: Yes.
0: 또, 시내 투어를 하려고 하는데, 지도 하나 주세요. 라고 한다면,
1: I'd like a map for the city tour.
0: I'd like a map for the city tour. 이거는 뭐, 지불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 어떤 목적을 위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I'd like something for 뭐뭐. I'd like a map for the city tour.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1: That's
0: 자,
1: right.
0: 활용 범위가 꽤 넓습니다.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했더니, 아유, 물론이죠. 티켓을 이제 주면서. 근데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1: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0: Sure라고 한 다음, the next tour, 다음 투어가 starts, 시작합니다. In 30 minutes, 30분 후에라는 말이군요.
1: Yeah, the next tour. So you have to wait
0: 네.
1: 30 minutes for the next tour.
0: The next tour, next tour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xt tour, 그죠?
1: Yeah, because there are two T's back to back. Next tour 보다는 The next tour.
0: The next tour.
1: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0: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자, 어떤 것이 시작됩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요.
1: Right?
0: 시작됩니다. 그래서 is started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시작을 합니다. The next tour starts. 그다음에 in 30 minutes. 근데 이는 몇분 안에, 몇분 내로라는 뜻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몇 분만큼이 지난 다음에라는 뜻이 됩니다. In 30 minutes, 즉 30분 있다가라는
1: Right.
0: 뜻이죠.
1: Here, in is the same thing as after.
0: 그렇죠.
1: Starts after 30 minutes.
0: Starts after 30
1: But
0: minutes.
1: in sounds more natural.
0: Ah, 30 minutes after.
1: In 30 minutes.
0: In 30 minutes.
1: Or after 30 minutes.
0: After 30 minutes. Sure. 아, 그렇군요. After 30 minutes. Mm-hmm. The next tour starts after 30 minutes. 아, 30분 후에 시작이 됩니다.
1: Right, right.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표를 일단 달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요. Mm-hmm. 언제 시작합니다 라는 뜻으로 starts 나왔습니다. Mm-hmm.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Hi,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3: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0: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이렇게 말하는군요.
1: Yes.
0: 그랬더니,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간 일정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지 잘 됐네요. 라고 해요.
1: Perfect.
0: Perfect.
1: Perfect.
0: 자, 이때 good sounds good. Great 말고 perfect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다 좋아요. 네. 왜냐면 when you say perfect, that's exactly what I want. That's I really like it,
0: 아,
1: right?
0: 바로 그거죠.
1: Because I want to rest a little bit, and I want to give myself a little bit of time before I go on the tour.
0: Perfect. Yeah. Yeah. I want to give myself a little bit of time before the next tour starts. 이
1: yes.
0: 말이군요. 나 자신에게 시간을 좀 주고 싶다. 화장실도 왔다 가야 되고 전화도
1: yeah.
0: 몇 통 걸어야
1: right.
0: 되고
1: right.
0: 라고 한다면 I'd like to give myself a little bit of time. 나 자신에게 시간 여유를 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30분 있다가 시작한다? 완벽한 거죠.
1: Perfect.
0: Perfect. 딱 떨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질문. 오디오 안내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1: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0: 네, 오디오 가이드들이 include가 되어 있나요? 라는 말로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라고 묻습니다. 자, 오디오 가이드라고 하는군요.
1: Audio guides.
0: Audio guides.
1: It's that little tiny machine, like a recorder looking machine.
0: Yes.
1: You can listen to the electronic audio guide in your language.
0: Right. Yeah. Hopefully in your own language. 맞아요. 우리 모국어로 진짜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1: right.
0: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1: That's right.
0: 자, audio guides. 이거 듣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1: Oh, you learn so much when you listen to the audio guide. It's like a tour guide
0: yes.
1: on a little machine.
0: Right, right. 근데 한 번은 루브르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1: okay.
0: 루브르였나 뭐 어디 어쨌든 비슷한 데 있잖아요. 오르세였나 하여튼 근데 그때 right. 오디오 가이드가 it was in Korean.
1: Okay.
0: 근데 정말 the feeling itself was just amazing. 외국에서 한국말로 너무 촌스럽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너무 기뻤어요.
1: Well, they want you to really understand and really learn about the painting,
0: yes.
1: the art, the artist, and you want to fully understand and experience. Of course, you do that best in your own language.
0: In your own language.
1: Yes.
0: There's no such thing as your own mother language. 정말, that's the best.
1: 그러니까 that's
0: 모국어로
1: right.
0: 듣게 되니까 잘 들리기도 하지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1: Of 네. course, of course.
0: 자, 그래서 여기서도 our audio guides included. 자, include. Includ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Include, 어떤 걸 포함한다는 말이죠.
1: Sure.
0: 근데 오디오 가이드들이 include가 되어 있나요? 라고 묻는 거니까 is audio guide라고 해도 상대방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1: Right, right.
0: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are audio guides included,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 Are they included too?
0: Are they included too?
1: They. Audio guides, right?
0: 그렇죠. Mm-hmm. Audio guides. 그것도 좋겠다. Audio guides라고 먼저 말하고 by the way, audio guides, are they included too?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네요.
1: You can say it that way.
0: 어.
1: Yeah, audio guides, 한 박자 쉬고
0: 네.
1: 점점점. Are they included too?
0: 그렇죠.
1: Yeah.
0: 그 오디오 가이드 있잖아요. 그거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죠. 우리말로.
1: 딱 그거네요.
0: Audio guides, are they included too? 이렇게 말이죠. Include, 포함하다. 여기서는 are audio guides included, 오디오 가이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1: Yes.
0: 자, perfect.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들어보세요.
2: Perfect.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0: 네, 이렇게 해외 여행할 때 뭐 어딜 여행하든지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로 뭐뭐 is included 참 많이 쓰죠.
1: Yeah.
0: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Breakfast is included.
0: 그렇죠. Breakfast is included. 혹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1: Tax included.
0: Tax included. 혹은
1: right.
0: tax is included 하고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Sure.
0: 근데 혹은 그 투어가 점심 식사도 포함하는 겁니다. 라고 능동형으로 말한다면 the tour includes lunch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1: includes
0: 거죠.
1: Includes lunch. 네, that's right.
0: 이건 투어가 런치를 include한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1: Right.
0: 네, 여기서는 are audio guides included to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네, 몇 개의 언어로 준비가 딱 되어 있죠.
1: Yes, the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0: 네, yes,

0: The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Available 이란 단어 나왔네요.
1: So if something is available, they do exist, and you can access them.
0: 그렇습니다. Yeah.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들이 거기 있고, mm-hmm. 일단 마련이 되어 있고, right. 원한다면 가서 쓸 수 있는 상태다라고 yes. 할 때 available, right. 즉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고, 구매하려면 구매할 수 있고 이럴 때 available을 다양한 상황에서 yeah.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they are available, 즉 audio 가이드들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서너 개의 언어로요.
1: Ooh, several languages.
0: In several languages. Yeah. 몇 개의 언어로 딱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1: Mm-hmm. 네.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0: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1: Great.
0: 네. 그럼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1: That'll be really helpful.
0: That'll be really helpful. 자, 이때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이렇게 말하기보다 that will be really helpful.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군요.
1: 야, 그렇죠. 왜냐면 they are available. 근데 확실하지 않게 they might be available 하면 아직 확인 중이에요.
0: 네.
1: 그럴 때는 that would be helpful. If you had them.
0: 그렇습니다.
1: 그런 맞아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0: 그렇죠. Several languages로 준비가 앞으로 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실현이 되면 진짜 그때는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인데
1: They would be helpful.
0: 그렇죠. 그래서 They would be helpful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처럼 이미 They are already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라고 하니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1: Yes.
0: That will be really helpful 이라고 말하는군요.
1: Exactly.
0: Would be 하고 will be 하고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들어볼까요?
2: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3: Great, that'll be really helpful.
0: 네, 대화 전체 듣겠습니다.
3: Hi, I'd like 2 tickets for the palace tour.
2: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3: Perfect.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2: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3: Great, that'll be really helpful.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크게 따라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안녕하세요. 저 궁 투어 티켓 두 장 주세요.
3: Hi, I'd like 2 tickets for the palace tour.
4: Hi, I'd like 2 tickets for the palace tour.
0: 네, 그러시죠. 저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3: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4: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0: 정말 잘 됐네요.
3: Perfect.
4: Perfect.
0: 그런데 그 오디오 안내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3: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4: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0: 네, 몇 개 언어로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3: Yes, the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4: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0: 정말 잘 됐네요.
3: Great.
4: Great.
0: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3: That'll be really helpful.
4: That'll be really helpful.
0: 여기까지입니다.
1: Yeah! Good job, everyone.
0: 그러니까 그 점심 포함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1: Is lunch included?
0: 그렇죠. Is lunch included?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네. 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연이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라고 한다면 The concert starts in 30 minutes. 라고 하시면 되고요.
1: In 30 minutes.
0: 네. 많은 예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onsecutive, 뜻은 연속적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Seoul has been named the world's favorite city among Gen Z and millennial travelers for a fifth consecutive year, according

to US-based business travel publication Trazy Travel. 여기서 consecutive라는 표현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won the title for 3 consecutive years. 그는 3년 연속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뉴스에서 consecutive wins, consecutive day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onsecutiv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반짝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북카페가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거운 한낮 라디오에 귀 기울이다 보면 북카페는 더위를 잊게 해주는 피서지면서 바쁜 일상 속 마음의 쉼터이기도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변함없이 좋은 책과 좋은 이야기, 좋은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속 시원한 그늘 같은 북카페로 함께해 주세요. 7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카페인 류재민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 오늘 역시 우리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엽서 속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살짝 이렇게 공개해 뒀는데요. 류재미님이 보내주신, 제가 지금 들고도 있습니다. 류재미님의 엽서, 7주년 축하 엽서의 내용으로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류재미님도 오늘은 내가 연다상, 문장 카펫으로 소개됐기 때문에 내가 연다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내용, 읽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여기 다 담아둔 것 같았어요. 특히 북카페는 그 생일이 여름에 있기 때문에, 여름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8월 26일, 여름의 좀 끝자락이죠? 한 여름을 다 이렇게 지내고서 겨우 도달한 것 같은 그 날짜에 우리 또다 모여 앉아서 이번 여름 참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견딜만 했어. 너 덕분에 살았어. 이런 얘기들 주고받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다 고려해서 그날 문을 열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근데 그 여름의 끝에 우리 생일이 있는 것도 더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딱 담아서 류재민님이 보내주신 엽서로 문장 카펫 깔아봤습니다. 그리고 음악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흘러나가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또 북카페가 그동안 묶어낸 7년간의 시간이 책이 돼서 호로록 이렇게 바람결에 책이 쭈루룩 이렇게 책장을 펼치는 것 같은 이미지가 흘러나가는데 영화 같죠? 이것도 우리 수뇌부 박예드 PD님 만드셨나 봐요. 저 몰랐는데 보면서 너무 뭉클했습니다. 아, 우리 내일이 이제 본격적인 생일 파티 그리고 7주년 엽서 시상식도 하는 날이니까 많이 즐겨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 이 자전거 탄 풍경의 이 노래는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그 제가 예전에 북카페가 아니죠. 뭐만 하면 다 북카페라 그러는데, 북카페를 몰랐던 시절에 제가 북카페에 출퇴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묶어낸 그 에세이에 수록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북카페 몰랐던 시절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여행 갔다가 혼자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태국의 그 거기에 그 이동수단 있잖아요. 툭툭이. 그쵸? 툭툭이, 툭툭이를 타고 공항까지 간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캐리어 딱 넣고, 24인치 딱 넣고, 딱 앉아가지고 공항으로 가는데, 갑자기 좀 무섭더라고요. 너무 자정이 너무 깜깜한 시간에 나 혼자 타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동네 길이 아니라 그 국도 같은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긴장 모드가 됐는데, 아, 괜히 탔나? 뭔가 이렇게 샌딩 차량을 예약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운전 기사님이, 툭툭 기사님이 저에게 한국인인지 묻고,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왜 묻지? 했는데 그때 그 다음에 딱요 곡을 틀어주셔가지고 제가 와, 이 음악 하나로 낯선 그 밤길이 되게 다른 풍경이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 7주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또이 음악을 딱 들으니까 그때의 그 낯선 기분이 순식간에 편안하게 로맨틱하게 따뜻하게 바뀌는 그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아, 뭔가 기분이 지금 이상합니다. 아, 전날부터 이상합니다. 우리 내일이 소풍 당일인데. 아, 6270 쓰시는 카페인님. 아, 류재민님이십니다. 반짝 늘 밟기만 했던 문장 카펫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깔아보네요. 이렇게 북카페의 시작을 함께 할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가슴이 괜히 콩쾅콩쾅 거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깔고 싶은 엽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고르고 골라서 좀 종류별로, 테마별로 골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름을 쫙 통과해서 지금에 이른 우리 마음을 담아둔 것 같아서 많은 카페인님들 정말 시원한 그늘처럼 북카페 챙겨주시는 마음, 아, 그거 대표해서 써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 이렇게 읽어보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권용상님, 북카페도 곧 생일, 그리고 우리 아내는 8월 25일 생일입니다. 오늘이네요. 용상님의 그 아내분. 고은님의 맑은 목소리로 반말 축하 부탁드립니다. 북카페에는 그 반말 축하라는 게딱 이제 이벤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데,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맑은 목소리로 반말 축하를 하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맑은 목소리로 제가 반말 축하 가겠습니다. 아, 정선님이시네요. 강정선님. 정선아!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지금 정선님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선아, 지금 용상이가 생일 축하한다고, 사랑하는 아내 생일 축하한다고 반말 축하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정선이의 생일, 45번째 생일인데, 진짜 축하하고 그 마음, 그리고 이 축하 멘트에 아마 그 남편인 용상이의 그 사랑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묻어서 가리라고 생각해.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계속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모습 북카페에도 많이 흘려줘, 자랑해줘.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고, 건강해. 네. 그리고 우리 카페인 서보람님이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 주셨는데, 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요 사연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훅 지나갔던 말인데, 이걸 또 기억하고 홈페이지에 딱 남겨주신 마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스위스로우의 설레고 있죠. 그리고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우리 북카페 뮤직비디오예요. 이렇게 지금 7주년에 맞춰서 북카페에 새롭게 등장한 이 보라 화면이 흘러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얼핏 보고서, 저기 북카페가, 있네? 내가 있고? 그 시간이 묶여있네 책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카페인 분들이 바로 간파를 하셨네요. 이 사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박주영 님이 고은님 처음 방송 때 긴장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녹여놓은 책 영상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방향수 님도 긴장했던 고은님이 편안해진 표정으로 바뀌어가는 그림들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표정 변화가 쭉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와, 이첫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 책의 끝자락쯤에는 또 어떤 모습이 묶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라 화면을 못 보게 됐어요. 보면 약간 눈물이 날것 같은 느낌이. 제가 웃음도 많은데 눈물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북카페에 와서 그걸 깨닫게 됐는데, 지난 7년간. 그래서 지금 보라를 외면한 채로 모니터만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 예, 영상을 또 수뇌부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용상님, 축하 인사, 아까 반말 축하 인사 드렸죠? 모두들 감사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저는 북카페, 감동 가득한 지금이네요. 사랑해요, 북카페. 하셨습니다. 아, 잘 전달돼서 다행이고요. 김미향님은 반말 축하 파격적으로 들려요. 재밌어요. 라고 하셨고요. 김선화님은 근무 중에 살짝 북카페 들어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미경님은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서 오늘 오랜만에 집에 있는 화요일이지만 저도 곱게 화장하고 보이는 카페인 모드로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연 재미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스피커를 연결해서 북카페를 들으면서 7주년 이브 즐기신다고 하셨는데 와, 라디오 청취자가 또 이렇게 보이는 청취자 모드로 이렇게 꾸미고서 들어요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미경님 오늘 즐겨주시고 내일도 북카페 소풍, 7주년 소풍 놀러 오실 거죠. 그리고 정경희님, 북카페 알기 전과 후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책을 읽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진짜 누구에게나 힘들죠. 올빼미 형이든 종달새 형이든 다 사실 힘든데,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일어나서 책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신 거잖아요. 북카페가 또 거기에 도움을 드린 거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살짝 드렸는데, 서보람님이 우리 지난 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염승숙 작가님과 그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런 얘기 나눴어요. 책을 먹는 행위 얘기하다가 승숙 작가님이 그때 요즘 책에는 그 한국 책에 돌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진짜요? 했더니 승숙 작가님이 모든 책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 종이에 돌가루가 들어간다는 내용 들으면서 저건 나의 전공 내용인데? 했답니다. 저는 제지공학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 나눌 때두 분이 그 확신 없이 대화 나누긴 하셨지만, 종이에 돌가루 들어가는 거 맞아요. 제가 그 종이에 들어가는 돌가루를 미세하게 빻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이 소설 북클럽을 제 방으로 들으셨대요. 다시 듣기로. 근데 수요일 좀 지난 것 같아서 뜬금없어서 어제 날짜 맞춰서 또, 월요일 소설 북클럽 시간에 맞춰서 북클럽 이제 들어가는 중에 올려주셨는데, 북클럽 끝나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이 화요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람님 신기합니다.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아 돌가루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걸 또

곱게 파는 일을 하시는 그것이 또 보람님의 첫 업무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재미났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좀, 이 북카페 정말 카페인 분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일간 카페인 이번 주 7에 집중해서 숫자 7이 품는 그 세계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서양 문화권에서 숫자 7은 흔히 맹목적인 행운을 상징합니다. 던진 주사위 2개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오는 숫자의 합이 7이고 슬롯 머신에서 짜릿한 잭팟을 터뜨리는 기호 역시 나란히 늘어선 세계의 7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마법 같은 숫자 7이 내 삶에도 우연히 뚝 떨어지기를, 그 서늘하고도 달콤한 요행을 기대하며 하루를 견뎌내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사유해보면 우리 삶을 진정으로 지탱하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가벼운 행운이 아니라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묵묵히 쌓아올린 축적의 시간들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낸다는 것은 결코 얄팍한 요행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어코 일터로 나섰던 맹렬한 성실함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선 세상 앞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애썼던 치열한 태도가 모여 빚어낸 속 깊은 결과물입니다. 요행은 한순간에 쾌적한 쾌감을 주지만 이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반면 비바람을 맞으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쌓아올린 7년이라는 나이테는 앞으로 어떤 서늘한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하고 너그러운 요새가 되어줍니다. 북카페가 여러분과 함께 다정하게 주파수를 맞춰온 지난 7년의 시간 역시 그러합니다. 이 공간이 이토록 애틋하고 투명한 온기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죠. 매일 정오마다 어김없이 라디오를 켜주신 여러분의 다정한 습관, 팍팍한 일상을 쪼개어 보내주신 수많은 사연들, 그리고 묵묵히 문장들을 엮어낸 치열한 시간들이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여 완성된 필연의 결과입니다. 진짜 럭키 세븐이란 운명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땀과 애정으로 기어코 만들어내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막연한 행운을 쫓으며 초조해하기보다 내가 묵묵히 견뎌온 지난 시간들의 무게를 가만히 어루만져 보는 건 어떨까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쌓아올린 당신의 모든 오늘이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진짜 행운이라는 사실을 기분 좋게 믿어보면서 말이죠.

일간 카페에 이어서 적재 권진아가 함께한 곡, 빛나는 당신을 위해 띄워드렸습니다. 와, 우리 7년의 시간을 이렇게 약간 또 영상으로, 그리고 지금은 또 일간 카페인으로 이렇게 또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 수뇌부들이. 아, 카페인님들, 왜 우세요? 카페인님들이 지금 눈물 난다고 하는 사연 보니까 저도 지금 눈물이 지금 막 차올랐다가 막 이러잖아요. 카페인님들. 아, 지금 내일인데? 7주년 소풍은 내일인데? 아, 이거. 어떡하나 싶습니다. 허기윤님, 처음으로 보라로 접속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와, 보이는 라디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북카페 또 가끔 보라로 뭔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스튜디오 풍경을 띄워드리기도 하니까 자주 또 활용하고 싶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정님, 다섯아이 키우고 계시죠? 다섯아이 자라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요. 북카페와 함께 자라가는 저를 만나는 것도 또 카페인 분들을 알아가는 것도 행복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런 청취자들이 어디 계실까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거든요. 김미숙님, 와우, 엽서가 엄청 많이 왔네요. 북카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듯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엽서 여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카페인님들, 엽서, 이게, 우리 두 장, 오늘까지 두 장은 미리 내용을 공개했죠? 문장 카펫으로 깔았으니까요. 내일의 엽서는 또 무엇일지 기대하시면서, 내일 또 많은 엽서 소개할 테니까 꼭, 북카페 7주년 소풍 당일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박양숙님, 그림을 또 들여다보니까 수뇌부님들이 고님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림에서 느껴져요.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 오래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마음도 너무너무 다정합니다. 아, 우리 수뇌부, 아, 진짜 이런 제작진도 없죠. 북카페에 그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스트들이 또 따로 없고, 북카페만의 어떤 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도 없죠. 아, 홍은심님, 북카페 이렇게 읽어주고 들으면서 파파 할머니 할부지 될 때까지 쭉 갑시다 라고 하셨는데 갑시다 진짜로 우리 함께 가보시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가장 말만 읽었는데 왜또또 갑자기 또 눈물이 날것 같은 느낌이죠? 아, 뭔가 이긴 세월을 같이 지나왔고 또 꿈꾸는 얘기들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뭉클한 것 같아요. 진수장님, 오늘 일카 왜 눈물샘 자극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 맥동민 작가님이 쓰셨는데, 아, 동민 작가님도 우시면서 쓰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선희님, 북카페 7년하고 마지막은 아니죠? 왜 이렇게 뭔가 대장정의 끝 같은 느낌이에요? 하면서 지금 의심하고 계신데, 네. 우리 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심하시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저는 내일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은 남의 행사 진행하는 사람처럼 오려고 합니다. 그게 선글라스 끼고요. 모자 눌러 쓰고 남의 행사에 그렇게 진행을 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 행사라고 생각하면 진짜 저 엉엉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행사 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올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우리 팀 마이어스의 더 럭키 원스 들으면서 무리하는 신을 만나러 갈 건데요.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백일장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요 오렌지빛의 탁구공 들고 있는데, 북카페 앞에 그 테이블 위에 또그 탁구공이 가득한 그 바구니예요. 원래는 제가 쓰고 온 모자인데 모자에다 가득 담아뒀는데요. 그걸 뽑아서 오늘의 시제를 우리 카페인 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백일장 있는 거 즐겨주시고요.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그 사진 올려뒀습니다. 음악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시죠.

0: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1: 계속 무리하려고요.
0: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1: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두 분 앞에 막 컴퓨터도 한 대씩 딱 두시고, 네, 굉장히 지금 다부진 각오로 오셨습니다. 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100일장이 있죠.
1: 네, 네, 전문 심사위원처럼 이렇게 컴퓨터와 여러 가지 필기구를 놓고
0: 그러니까요.
1: 준비하고 있으니까 설렙니다.
0: 뭔가 해설위원 같기도 해요.
1: 그
0: 스포츠. 약간 스포츠의 속도로 우리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시제가 발표되면 그것으로 시를 써서 오늘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는 경로는 두 개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다른 하나는 반디 앱입니다.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어디로 보내셔도 되는데 오늘 또 수상자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북카페 홈페이지에 그 당선자 명단을 올릴 거예요. 거기다 꼭 댓글로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늘도 책 선물 수상하신 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 앞에 탁구공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1: 네, 네.
0: 아, 거기서 우리가 이제 딱 뽑아서 전달을 하면 카페인 분들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 바구니가 우리 앉은 의자에서 좀 멀리 있네요. 우리 수뇌부가 들어오셔서 지금 바구니를 우리 바게트 PD님이 지금 바구니를 네 이동시켜주시면 두 분이 그중에 세 개씩을 고르실 거예요. 자, 소연 씨님 세 개의 공을 골라주시죠. 보지 않고 지금 고르고 계십니다. 상혁 씨님도 네. 달그락, 달그락, 네. 네. 세 개씩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분의 이름이 네. 적혀 있거든요.
2: 네.
0: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더 많이 불리는 경우, 그분이 이제 가지고 온 시제가, 오늘의 시제. 하나만이에요. 자, 하나씩 공개해 주시죠. 먼저 상혁 시인님. 네. 소연 시인. 네. 그 다음.
2: 저 소.
0: 소연 시인님.
1: 소.
0: 소연 시인님.
2: 상.
0: 상 시인님? 네.
1: 소.
0: 소연 시인님?
2: 저는 소.
0: 자, 그래서 네. 상혁 시인님이 한 표 나왔고요. 지금 소연 시인님이 다섯 표가 나온 겁니다.
1: 아, 저는 어떻게 소를 세 개를 뽑았을까요? 제가 소연 시인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 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시제 중에서 오늘은 소연 시인님이 고르신 시제가
2: 네.
0: 오늘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연 시인님이 오늘의 시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 네, 오늘 100일장의 시제는 뿔입니다.
0: 뿔! 뿔. 좋다.
1: 네. 너무 멋있다.
0: 멋있어요.
1: 네.
0: 상혁 씨님 어때요? 이 뿔이라는 시제
1: 네.
0: 어때요?
1: 저는 제 시제가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왜요?
1: 너무 멋있어요. 뿔. 뿔을 생각을 못 해봤고 뿔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뿔 어떻게 뿔이라는 시제를 생각하셨어요?
2: 제가 작년에 도를 했어요.
0: 네.
2: 그래서 그걸 상기하자 한 글자였으면 좋겠다. 뭔가 이 저도 시리즈로 가져가고 싶다.
0: 네.
2: 그렇게 생각해서 돌, 뭐 불,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뿔 재밌겠는데 하고 뿔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0: 뭔가 우리 돌에서 뿔이 솟아나는 느낌, 안테나처럼
1: 네. 네.
0: 그런 느낌, 우리의 성장을 말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시제는 뿔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죠.
1: 네. 우선 말머리를 100일장이라고 달아주셔야 되고요.
0: 네.
1: 두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미 시제가 제목이 되는 거니까
0: 네.
1: 제목 없이 시의 본문만 두 문장 이내로 두 문장으로 할게요. 두 문장으로
0: 네.
1: 보내주시면은 됩니다. 그럼 저희가 대상 한 분, 우수상 두 분, 가작 세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너무 두 분 이름 시옷의 세계네요. 이제 또 발견을 하시기도 했고요. 자, 오늘 상혁 씨님이 그래서 소연 씨님 이름을 세 번이나 뽑았는데 여기에 얽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 101장 심사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그러면 오늘 일단 우리 카페인 분들 글 쓰실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 네.
0: 또 우리 만나볼 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시가 있죠?
1: 네. 이원 시인이 새 시집을 냈습니다. 브로콜리 사냥.

0: 작은 사람이라는 시집인데요. 그 중에서 헬무트 랭, 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헬무트 랭은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옷 디자이너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나만 몰랐나 싶어서 조금 자괴감이 들었지만 유명한 디자이너였어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원 시인이 헬무트 랭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시를 쓰면서 어쩌면은 오늘 조금 주제와 맞게 시 쓰는 사람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썼겠다. 이 시를 그런 생각을 해서 또
1: 네.
0: 특별히 가져오게 됐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헬무트 랭, 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 이원. 해체의 가위질에 서슴없던 사람, 사정없이 잘라버려 존재할 몸도 제거해버린 사람, 존재하지 않기를 시도한 사람.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에 가깝고 성공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까운 사람. 옷에서 남자와 여자를 해방시킨 남자도 여자도 그의 옷 앞에서는 한 번은 숨을 멈추게 한 사람. 울고 있는 표정을 모노톤으로 잠근 사람. 세상은 하양, 검정, 회색이라고 받아들일 즈음 빨강 스커트를 조합한 사람. 있는 것은 있었고 있을 것도 있었던 것이라는 성서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 헬무트 랭. 미끄러지는 발음을 가진 사람. 단축구멍 입모양을 만들게 하는 사람. 고요를 신소재로 알게 한 사람. 고요가 남긴 바느질 자국을 내보이면서 아직도 벗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준 사람.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음까지 없애야 한다고 그곳에 당근, 브로콜리, 아무도 모르게 네잎 클로버, 기괴하게 네잎 클로버, 끔찍하게 네잎 클로버. 농담처럼 다가올 인간의 형태를 미리 실측한 사람.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이우헌 시인의 시집 브로콜리 사냥 작은 사람에 담긴 시, 헬무트 랭, 옷 만드는 사람의 이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 시의 느낌이 너무 잘 전달이 돼요.
1: 네, 그 뭔가 조금 읽을 때도 오늘 저는 뭐 재미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우 마음가짐을 뭔가
0: 비장하게?
1: 비장하고 좀 단단하게 하고 왔거든요. 아, 오늘 진짜 좋은 작품 뽑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그 비장미를 담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를 쓸때뭐 재밌게 쓰는 분들도 있고 뭐
0: 네.
1: 약간 놀이처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인들이 정말로 자기 시를 쓸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멋있는 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감상했습니다.
0: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저는 아직 이 시집을 펼쳐보지 못했어요.
0: 네.
2: 책상 앞에 고이 두기만 하고 너무 바빠서.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원 시인이야말로 시집이 한권한권 이렇게 우리 앞에 선보일 때마다 시세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달라지는 성큼성큼한 걸음이 있어서 좀 마음 먹고 읽어야지 했었는데, 아,
0: 네.
2: 이번엔 이런 느낌이구나. 너무 좋다. 이러면서 들었고요. 이 이원 시인이 하고 있는 이 쓰고 있는 문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말놀이하고 언어 유희하고도 닮았는데, 이 언어 유희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철학적인 미묘한 순간들을 캐치하기도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대목이 여전히 너무 날카롭게 살아 있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에 가깝고 성공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까운 사람. 이런 거는 뜻도 너무 좋지만, 읽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 뒤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
1: 네.
0: 있는 것은 있었고, 있을 것도 있었던 것이라는 성서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 이 말도 그렇고요. 이런 게 너무 도처에 엄청나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1: 이 옷만 입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말이 제목에 딱 들어가 있는데, 본문 읽자마자 맨 처음 나오는 게 해체의 가위질. 일단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을 딱
0: 그죠.
1: 하는 것도 좀
0: 네.
1: 재밌었어요. 왜냐면,
0: 만든단데.
1: 맞아요. 만든다는데 보통은 이게 꿰매고 뭐 엮고,
0: 그쵸.
1: 이런 걸 먼저
0: 네.
1: 생각할 법한데,
2: 그러니까
1: 일단
2: 저는
1: 해체구나.
2: 헬무트랭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를 읽었는데요. 딱히 이걸 굳이 뭐 시인에 대한 은유로 읽지 않더라도
1: 네.
2: 그냥 헬무트랭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업을 했겠구나를 대단히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또 작품이기도 했어요. 아,
1: 네.
2: 이런 작업, 뭐 해체의 가위질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실패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깝고 성공의 관점에서 봐도 거의에 가까운 사람 같은 정의는 아,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훨씬 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1: 네.
2: 뒤에도 저는 전혀 알수 없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하얀 검정 회색이라고 세상은 받아들일 때쯤 거기에다가 갑자기 빨강 스커트를 조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뭐이 회색빛에다가 갑자기 스커트를 확 두르는 것처럼 그
1: 그쵸.
2: 칙칙한 이미지에 이런 문장들도 어떻게 보면 헬무트 랭과 얼마나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강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그리고 중간쯤에는 헬무트 랭, 미끄러지는 발음을 가진 사람, 요렇게 이름의 느낌까지도 넣어두셨잖아요.
2: 네.
1: 이것도 참 좋은데요. 멋져 보이는데요.
0: 그렇죠. 사실은 이 흐름에서 이 문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1: 네.
0: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시의 목적? 예, 기여하지 않은 문장들이 그 묘하게 등장했을 때
1: 네.
0: 적재적소에 등장했을 때 시의 환기력이 어마어마해진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그런 느낌.
0: 예. 그래서 이 태연함이 너무 좋습니다.
1: 그 아래 줄에 고요를 신소재로 알게 한 사람.
0: 맞아요.
1: 이것도
0: 이것도.
1: 너무
0: 예. 네.
1: 기발한데요.
2: 그래서 이
0: 그러게요.
2: 부분 때문에 조금 왜냐면 시가 의외로도 침묵에 대해서 많이 사유를 하기도 하니까요.
1: 네.
2: 그래서 혹시 작가적인 어떤 생각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요거 읽으면서 집에서 두번 정도 읽어봤는데 어느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단축구멍 입모양을 떠올리게 만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1: 네.
2: 게 있는데 제 이렇게 사람이 집중하면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요걸 읽을 때마다 입모양을 제가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2: 이 부분도 아 정말 누군가의 작업에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의 작업에 좀 집중하게 되면은 요 입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겠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습니다.
1: 맞아요. 너무 집중하면 이렇게 입을 살짝 입술을 이렇게
0: 그쵸?
1: 벌어지게 하기도 하니까
2: 네네네.
1: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맨 마지막 줄도요. 다가올 인간의 형태를 미리 실측한
0: 실측한
1: 사람.
2: 네.
1: 와, 그 아직 안온 거예요.
0: 그쵸. 네.
1: 다가올 미래의 인간의 형태를 실측하다니.
2: 어떤 시가 마지막 줄에서 읽었을 때 조금 열려 있어서 상상을 하게 하는 시들도 있고, 근데
1: 네.
2: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딱 맞아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시가 있는데, 요 시는 어떻게 읽어도 요 부분이 옷에 대한 작업 같기도 하고, 글쓰기에 대한 작업 같기도 해서 양쪽에 너무 잘 걸쳐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2: 옷이라는 게그 사람을 미리 생각하며 뭐 하기도 하지만, 먼저 옷을 만들고 그 사람을 상상하기도 하잖아. 이걸 입을 사람을. 그런 면에서 다가올 형태를 미리 실측한다. 이 말은 너무 절묘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오늘 또 백일장을 고려하셔서 요 문장으로 딱 이렇게 또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2: 네,
1: 상혁 씨님이
2: 아,
1: 골라오시면서.
2: 비장하게 읽었는데 비장하게 들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여기
2: 네.
0: 멋있었다고
1: 아,
0: 누가
1: 지금 이
0: 예.
1: 사연에 네, 우리
0: 네.
1: 카페인 분들도 그렇게
2: 아,
1: 보내주셨다는
2: 저는
1: 거죠?
2: 다른 게 눈에 띄었습니다. 요거 보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1: 네.
2: 패셔너블 했다. 저의 낭독이 그걸
1: 네.
2: 보고 제가 아주
1: 와, 이 사연에서
2: 네네.
1: 아, 이제 두분 계속 컴퓨터 갖고 끼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바로바로 알수 있어서. 그렇죠. 좋은데요. 자, 그럼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다음 시를 만나볼 예정인데 살짝 비밀을 공개할게요. 여기서 그냥. 상혁 씨님. 오늘 상혁 씨님이 소연을 세 번을 뽑은 것은
2: 설마?
1: 자, 여기까지만 일단 흘리고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설마,
2: 뭔가 당했다.

0: 뭐 이상하다.
1: 이상하다.
0: 수상하다. 네. 우리는 또 그냥 못하잖아요. 뭘까? 왜 소현실을 세번 뽑았지? 네, 우리 카페인 무술도 한번 예상하시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브루스 길버트의 엘린 코트 2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또 무리하는 시인들 101장으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1부에서 2부 넘어오는 사이 너무 짧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01장 시제가 소연 시인님이 정해오신 거, 뿔, 뿔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뿔이라고 하는 그 시제를 제목으로 생각하시고 시를 두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세 문장이면 안 된대요. 예, 두 문장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101장 말머리 달고 샵 1045 유료 문자나 아니면 반디 앱으로 무료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두 분이 너무 심사 열띤 심사를 하고 계시고요. 작품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저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 보여가지고 어떻게 골라요?
1: 그러게 말이에요.
2: 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이디어를 내셔서 두 줄을 만들어내시는지 너무 놀랍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데도 세 문장이 와서 탈락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규칙을 지켜주시면 더 어떻게 보면은 수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규칙을 지켜달라. 네. 소연 씨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1: 아,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0: 네.
1: 예, 근데 이게 두 문장이지만 어떤 분은 한 문장을 길게 끌고 가는 그 묘미도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0: 오.
1: 참고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을 땐 그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문장을 끝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된다라고 네. 하는 거. 그럼 만약에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도 괜찮은 거예요? 두 문장 이내니까? 아니면 두 문장 이어야 하나요?
2: 한 문장도 그냥 우선은 뽑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상 한 분, 우수상 두 분, 가작 세 분 해가지고 모두 여섯 분 오늘 방송 말미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이 여섯 분께는 이 오늘 톡톡한 역할을 했던 요 타쿠공 여기다가 지금 소가 적혀 있고 상이 적혀 있고 한 그 뒤에다가 뿔 오늘의 그 이 시제를 같이 적어가지고 이것도 책 선물에 같이 넣어서
2: 조작공.
0: 네, 이게 소에다가 그 얼마 안 되는 상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사실 우리 좀 장난을 쳤어요. 네, 우리 장난을 쳤습니다. 네, 상혁 씨님 이미 간파하셨죠? 카페인물도 간파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아니,
2: 처음에 근데 뽑을 때는 제가 원래 이런 그 뭔가 뽑기 운이 정말 없어서 도박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거든요.
0: 네.
2: 뭘 뽑으면 항상 꽝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뽑을 때도 그냥 내가 안 되려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5-1이 나오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아, 원래 조작이었구나. 그럼 잘했네.
0: 우리가 원래는 이 공평하게 나눠서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무감 우리 좀 그 재미를 추구하는지라 그래 이번에 한번 소연 시인님한테 몰아줘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혁 시인님은 26개 공 중에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래도 읽혔어요. 그쵸?
1: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게 너무 제 자신이 기특하네요.
0: 자, 아무튼, 요렇게 공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만들어주신 카페인 굿즈 있죠? 필통과 연필까지 포함한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101장 패키지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도 우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연 시님이 골라오셨죠?
1: 네. 제가 너무나

0: 좋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따라 읽었던 조은 시인이 새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그 새로운 시집들을 저희가 여름방학 내내
1: 네.
0: 소개를 안 하고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제일 먼저 소개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 네.
0: 잘못한 인사라는 시집이에요. 거기서 소박한 듯 하지만 인생의 어떤 깊이 있는 무언가가 찌르듯이 담겨 있는 시한 편을 골라와 봤습니다.
1: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잃은 것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잃은 건 나약했던 젊음 뿐인데 왜 다 잃어버린 듯할까? 나직이 자신을 달래는 나날, 눈앞의 구덩이가 나를 따라 언덕 오른다. 나를 따라 비탈 구른다. 입을 쩍쩍 벌린다. 어둠이 붉은 해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넋놓고 바라볼 때 반전이 온다. 어둠 속에 잠기는 것들 묵묵히 바라볼 때 생의 불꽃 튄다. 어느 날 다 잃고 다른 세상 얻는 순간 올지도 모른다. 그때는 여기서 보낸 날들 그리워질지도 모른다. 그땐 한생 꿋꿋했다며 두 팔로 나를 끌어안고 환히 웃을지도 모른다.

0: 시빌바이어의 I Lost Something in the Hills 듣고 왔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좋은 시인의 시집, 잘못한 인사에 담긴 시, 허무의 반전 들려드렸어요. 지금 우리 카페이님 사연 중에서 이 좋은 시인님의 시가 소개되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반갑다고 이지연 님이
1: 아,
0: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1: 네.
0: 했거든요. 선물 받은 기분일 것 같아요. 그쵸?
1: 네.
0: 지금 골라오신 시, 이 좋은 시인의 시집 중에서도 이 시를 골라서 이렇게 또 오늘 읽어주셨습니다.
1: 네. 백일장하고 분위기를 좀 맞추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백일장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힘을 빼고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기도 해서,
0: 네.
1: 일단 골라봤고요. 그리고 그냥 이걸 읽었을 때 그냥 제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가닿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2: 저는 이첫 번째 연 너무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허무의 반전이라는 정말 쓰기 어려운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요 제목을 감당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 나오길 기대하게 되는데 그
0: 네.
2: 기대치를 훨씬 초과하는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은 것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럼 뭘 잃었기에 이러지?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잃은 건 나약했던 젊음 뿐인데 왜다 잃어버린 듯할까? 이 문장이 정말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시인들이 말하는데 젊음을 잃었다는 얘기도 많죠, 시에.
0: 그쵸.
2: 그런데 잃은 건 그걸 젊음을 나약했다라고 규정하는 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젊음을 잃었다고 하면 되게 큰걸 잃은 것 같지만 사실 젊은 날을 돌아보면 내가 가장 나약했던 시절이기도 하거든요.
0: 맞아요.
2: 아름다운데 너무 나약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가난하기도 하고 자유도 덜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우면서도 대단히 구속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한데
0: 네.
2: 그걸 그냥 나약과 젊음을 붙여가지고 함께
0: 그러게요.
2: 써버리니까 요게 지난 시절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규정이겠구나 싶습니다.
0: 이게 정말 압도적인
1: 그쵸.
0: 표현 같아요. 나약했던 젊음. 뭐 우리 젊음 얘기할 때 풋풋하다, 싱그럽다,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2: 네.
0: 다 얘기하시는데 그걸 나약함으로 표현을 했고, 근데 또그 뒤에는 그 나약했던 젊음을 잃어버린 것뿐인데 왜다 잃어버린 듯? 그러니까 이 마음도 뭔지 알겠잖아요.
1: 그쵸. 아, 진짜로 이 마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거라는 게이 문장을 읽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되게 오묘해요.
0: 그러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얘기 같다라고 사연을 주시는 거 보면 공감하는 측면이
1: 그쵸.
0: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보편적으로 젊음이 가진 속성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눈앞에 구덩이가 나를 따라서
1: 따라 얹어 고른다.
0: 언덕을 나랑 같이 오르고
1: 네.
0: 입을 쩍쩍 벌리고 이러는데, 이 구덩이는 뭔지 알것 같나요? 두분
2: 아니,
0: 시인.
2: 그냥 요거는 너무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0: 네.
2: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는 구덩이를 피했다, 뭐 위기를 피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보는 삶이라는 것은
0: 네.
2: 구덩이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1: 그쵸.
2: 요게
1: 그림자처럼.
2: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네.
0: 근데 저는 지금 그림자처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같은 맥락인데도 조금은 그래도 약간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아, 구덩이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더이 고난도가

0: 왜 무언가 같아요. 같이 가기
1: 그러니까요.
0: 싫은 것 같아요. 더 그림자보다도.
1: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시인의 그 이상한 묘한 호연지기가 있어요. 저는 좋은
0: 아,
1: 시인의
0: 네,
1: 시에는 그래서
0: 호연지기.
1: 구덩이랑 이렇게 동행하는 자가 구덩이를 무서워하지 않은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읽혀서 그
0: 네.
1: 대목이 좀 다른 시인들의 시하고 다른 그런 면모이기도 한것 같아요.
0: 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기도 하군요. 백일장 앞두고 있는 우리 카페인
1: 그쵸,
0: 분들께도,
1: 그쵸, 맞죠.
0: 네, 이 호연지기가,
1: 네.
0: 네. 이 꿋꿋했다라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땐 한생 꿋꿋했다며 두 팔로 나를 끌어안고 환히
1: 환히
0: 웃을지도
1: 웃을지도
0: 모른다.
1: 모른다. 네.
0: 네, 이런 부분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1: 그쵸. 아마 환히 웃을 준비가 거의 끝난 사람의 마음같이도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0: 네. 자, 이 시를 지금 만나는 동안에도 카페인 분들은 계속 이제 백일장 말머리 달고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영주님은 이 따스한 목소리 소연 시인님 그 목소리 덕분에 또 토닥토닥 위로를 받는 기분으로 이 좋은 시인의 시를 만났다라고도 하셨고요. 이제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카페인님들이 올려주신 시를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소영님도 보니까 아직 계약하지 않은 딸과 매일 듣고 있는데 자기도 꼭 참여해야겠다며 옆에서 종알종알입니다 하셨거든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미 시를 제출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늘 백일장에 참여하셨는지 그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중계도 해주셔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찬혁의 타임스탑 듣고 그러면 우리 카페인들의 시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계속 보내주셔도 좋고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여름 100일장입니다. 카페인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가 딱 보니까요. 사연 통해서 보니까 김인혜님은 지금 출근길에 뿔뿔 하면서 지금 적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최유하님은 저희는 부부 애견 미용사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부부 애견 미용사신데 미용실 안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서로 시를 보낸 후 각자 작업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풍경도 근사합니다. 그리고 김신타님은 운동 겸 걸어서 노인 일자리 일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100일장에 참여한 뒤 전기 자전거 타고 출근하자고 마음을 바꿨어요.
1: 시가 힘이 네. 된 거네요.
0: 그러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 이렇게 계시는구나.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들을 볼까요? 두 분이 진짜 와, 이 두 분과 함께는 100일장도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예, 할수록 점점 멀티가 되어 가시는 두 분. 지금 얘기하면서 네. 시 소개하면서 또 그 와중에 또 막 메모도 하셔가지고
2: 네네. 네.
0: 자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자 2347 쓰시는 카페인님 뿔 뿔이라고 가만히 써보니 글자에도 뿔이 볼록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비읍이 두 개의 사슴뿔처럼 위로 쫑긋 이라고.
1: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0: 두 분이 동시에 고르신 작품.
2: 네, 저도 네. 골랐습니다.
0: 네,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들어왔나요?
2: 저는 이 뿔이라는 글자를 제가 써보기까지 했어요. 저 여기 와서 족자에다 쓰게 될까봐.
0: 이번에는 공으로.
2: 네, 네,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이 이거였고, 이 형태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기대했었어요.
0: 네. 그러네요, 진짜 딱 그렇게 담으셔서.
1: 저는 사실 뿔하고 글자를 떠올리긴 했는데 네. 뿔이라고 글자를 쓰면 비읍부터 떠올라야 되는데 시옷만 떠올랐었거든요. 뿔하면 시옷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비읍을 떠올리니까 정말로 그 두 개의 사슴뿔처럼 혹은 소뿔처럼 이렇게 네. 나와 있는 모습이 저는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 뿔이.
0: 귀엽게 네네. 뿔이라는 글자가. 이 뿔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도 사람 그 필체에 따라서 그 굉장히 각져 있잖아요. 글자가.
1: 네, 맞아요.
0: 그걸 살려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모서리를 다 닳고 닳겠죠. 둥글리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거거든요. 두 분도 잠시 공에다 써주실 겁니다. 어떤 글씨 제일지. 2352 쓰신 카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2: 네. 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억측의 엄지를 치켜세우는 무리들을 등지고 나는 오늘 하루만 그들을 심판하는 황제 네로가 되어본다. 뿔은 아래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을.
1: 아이디어가 네. 좋았던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뿔은 아래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을 네. 네, 또 보겠습니다.
1: 네. 6998님 100일장 말머리 달아주셨고요. 내 가슴에 네가 꽂은 뿔을 뽑아 뿔나팔을 만들었다. 뿔 조각은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뿔나팔을 한 번도 불지 못했다.
0: 아니 그새 그 뿔로 지금 뿔나팔 제작까지 하신 거예요? 시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와 뿔나팔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확장이 되네요. 그렇죠? 네.
1: 저는 그냥 뿔하면 뿔을 단순하게 뿔을 소재로만 쓸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뿔이라는 그 말, 맛, 뉘앙스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2: 네, 동음 이휘어로도 네. 쓰고 재밌더라고요.
0: 그렇죠. 3494 쓰신 카페님 올해는 여름이가 단단히 뿔이 났나 보다. 염소뿔도 녹일 정도로 덥다. 여름의 뿔이 뿔이 난 게 염소뿔도 녹일 정도로. 네, 또 보겠습니다.
2: 네, 이규라님. 밑바닥은 원으로 할까 네모로 할까 별 모양으로 해보자. 차곡차곡 위로 위로 꼭대기는 뾰족하고 외로운 것 같아 다시 내려온다.
0: 꼭대기에 뾰족하고 외로움을 아시네요. 그쵸?
2: 그러니까요.
0: 다시 내려온다. 6634 쓰신 카페인님.
1: 네. 우리는 걸었는데 말없이 걸었는데 발자국 아래에서 뿔그락뿔그락 소리가 거슬렸다. 나는 왜 뿔을 밖으로 세웠는데 명치에 뿔끝이 따끔따끔 닿는 거지라고 해주셨습니다.
0: 명치에 그 따끔따끔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5537

카페인님, 장미에겐 뾰족뾰족 방패, 우리에겐 가슴 따뜻한 작은 뿔,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그쵸? 스텔라장의 뿔 듣고요. 뿔이 있습니다. 스텔라장의 뿔을 듣고 다음 작품들도 또 볼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3회인 거예요. 제3회 격렬하고 꼼꼼하고 즐거운 백일장 함께 누리고 계시고요. 오늘의 시제는 뿔입니다. 2129 쓰신 카페이님,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였어. 너를 위한다는 말들이 자라 찌르고 있었다는 걸 남기고 간네 신발에 묻은 흙을 보고야 알다니. 요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뭔가 이야기가 있네요.
1: 네.
0: 그쵸? 시 안에. 그 다음도 볼게요. 0282 쓰신 카페이님.
1: 네.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뿔이 나 있네. 이해하려 마음 풀어보려 이것저것 해봐도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너의 뿔에 결국 나도 뿔 나네.
2: 뿔이 잔뜩 있는 시입니다.
0: 그러니까요. 사방팔방으로
2: 네.
0: 지금.
2: 네. 강태구 님이 누나는 내가 소란다. 눈만 꿈뻑 뿔도 없는 누렁이란다.
0: 눈만 꿈뻑 뿔도 없는
2: 네.
0: 누렁이란다. 7620 쓰시는 카페이님, 묶은 머리 아장아장 유니콘이
2: 네.
0: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2: 아기를
0: 아,
2: 표현하신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또요.
2: 네. 조지현 님이, 나의 뿔에 닫힌 너의 안에 더 슬픈 뿔이 자라고 있었구나라고 해주셨습니다.
0: 아, 나의 겉에
2: 네.
0: 있는 뿔에 닫혔는데 안으로 또 슬픈 뿔이 자란다. 4903 쓰신 카페이님, 이봐요, 별거 아닌 일에 뿔내지 마슈. 그러다 엉덩이에 뿔나요. 네, 이렇게 평화로운 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엉덩이에 뿔난다는 이 얘기 자체가. 그쵸? 9447 쓰신 카페이님, 세 번을 보내셨습니다,
2: 네.
0: 지금.
2: 도시엔 가로등이란 뿔이 줄지어 있다. 쓸쓸한 누군가, 환대받는 누군가, 전부를 걸고 사랑을 나눠주는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따뜻함을 나누어 준다.
0: 가로등을 뿔로 표현하신 게
2: 네.
0: 오, 신선한데요.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김인혜님.
1: 김인혜님, 친구를 생각하면 씻겨 나가지 않는 거품처럼 미끌거렸다 닿을수록 솟아났다.
0: 씻겨 나가지 않은 거품처럼 미끌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2: 네.
0: 이게 이제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친구를 생각한다는 게 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어떤,
1: 묘해지죠.
0: 맞아요.
1: 묘하네요.
0: 그리고 끝에 닿을수록 솟아났다. 이렇게도
1: 네.
0: 언급을 하셨습니다. 풀의 이미지로. 신수아님, 비 오는 날 물방울만은 아니었고, 눈 오는 날 눈송이만은 아니었고, 바람 부는 날 바람결만은 아니었고, 너가 있어도 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흩뿌려지는 배경 뒤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지나가고 있었다. 어쩐지 읽으면서 속도를 늦추게 되는
1: 그러니까요.
0: 구절이었어요.
1: 예.
0: 네. 이렇게 지금 여러 편을 보내주셨네요.
1: 네, 여러
0: 네네.
1: 편인데 이게 아마 처음에 보내주신
0: 맞아요. 예.
1: 시라고 저는
0: 그렇게 기억하시는
1: 생각했는데
0: 거죠? 네.
1: 요거 저는 특히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지금. 정경희님 보겠습니다.
1: 네. 뿔은 아이스크림 콘처럼 달콤하게 서 있다. 그 위에서 녹아내린 바닐라가 길을 만든다.
0: 네. 어, 길을 만들어. 아이스크림 길.
1: 네.
0: 아이스크림으로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상상력이 좀
0: 네.
1: 다른 방향으로 가서 재밌어 보여요.
0: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뿔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마음도 타 제각각이잖아요. 시에 담으신 게.
1: 네. 그쵸.
0: 나를 찌르는 아픔, 슬픔에 도단하는 것도 있고,
1: 네.
0: 불빛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또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으로 연결을 지으셨어요.
1: 요거를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요. 요게 대단히 그 신춘문예 심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지금?
1: 네.
0: 네.
1: 왜냐하면 빨리 읽어야 되고, 시간이
0: 맞아요.
1: 제한되어
0: 맞아요.
1: 있고,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세심하게 못 보는 건또 이렇게 서로 나눠서 보잖아요.
0: 네.
1: 나눠서 보는데, 강렬하면서도 약간 그 문장이 정확한 거에 눈이 먼저 가서, 그걸 뽑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비슷한 감정이 듭니다.
0: 그러네요. 신춘문예 심사는 그래도 하루를 그 주간을 다 이제
1: 네,
0: 드리잖아요. 하루
1: 그렇죠.
0: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한 1시간 정도 안에
1: 다 해결하는 거죠.
0: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음악 나갈 때만 모으면 지금 두 분이 정말 멀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공들여 썼는데 제거 읽히지도 않았어요. 못 보신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너무 그걸로 거기에 많은 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맞습니다. 저 그건 그냥 저희가 못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0: 맞아요. 지금
1: 맞아요. 네.
0: 몇백 개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1: 네.
0: 자, 9339 쓰시는 카페이님. 느릿느릿 해삼. 인삼 대신 해삼. 뿔이 곧제 몸값이라지요. 세상 빛에 굳어버린 뿔. 칼질에도 맑은 물만 개워내는 해삼. 해삼으로도 연결을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1: 네, 6959님, 전남으로 날아간 새한 마리, 뾰족한 우둠지에 찔리지 않고 잘도 서 있다.
0: 새한 마리가 우둠지에 찔리지 않고 잘도
1: 네.
0: 서 있다. 이렇게. 자, 또 보겠습니다. 김완식님.
1: 김한식님이 나의 뿔을 잡고 각을 떠서 내 눈이 붉은 눈송이로 가득 찼을 때, 마지막 너가 뜯어준 풀더미를 먹고 너의 노래를 듣고 잠이 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0: 나의 뿔을 잡고 각을 떠서.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뿔에서 이 생각이 더 행동으로도 막 옮겨가고요. 이 스케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감정들 우리 많이 느끼죠. 그렇죠.
1: 네.
0: 분명히 나는 있는데 만져지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라고 하는 거. 짙은의 백야, 듣고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격렬하고 꼼꼼하고 즐거운 백일장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회일 때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시제 써가지고 그쵸? 돌돌 말아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2회 때는 족자가 등장했고요. 아, 지금 3회 때는 이 탁구공 추첨볼 형식으로 됐습니다. 4회 때 어떻게 할까요? 저 너무 지금 벌써 얼마 전에 북카페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종이배 비슷하게 색종이로 접어가지고 동서남북 하던 놀이.
1: 네.
0: 그런 것을 전지 크기로 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열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
0: 시제를.
1: 네.
0: 거기다가 이제
1: 좋네요.
0: 적어서.
1: 저는 고은 작가님이 하는 건 무조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존경하니까요.
0: 아, 왜 존경해요, 저를요? 자,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또 보겠습니다. 이주연님. 보이지 않는 뿔을 달고 뻗어가는 와이파이처럼 너의 슬픔을 수신해. 뿔뿔뿔 코뿔소에 뿔을 자르면 털이 빼곡히 나 있대. 와, 이건
1: 와,
0: 와이파이부터
1: 와이파이.
0: 코뿔소 뿔 슬픔을 수신하다. 오, 이렇게 또 진짜 뿔처럼 뻗어나가네요.
1: 네,
0: 아이디어가.
1: 그러니까.
0: 그쵸? 또
1: 네,
0: 보겠습니다.
1: 7205님, 아뿔싸, 먹먹한 잠, 수렁 속이다. 뾰족히 촘촘히 후둑후둑, 여기에 사는 정령은 누구지?
0: 후둑후둑 이거 훅 들어오네요.
1: 아뿔싸, 뿔.
0: 그쵸? 아뿔사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1334 쓰시는 카페이님. 네.
2: 우리 마음속엔 든든한 뿔 하나 간직하고 있지. 문제는 그게 자꾸 간지럽다는 거야. 네,
0: 마음속에
2: 그쵸.
0: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1: 네.
0: 뿔. 요 간지러운 건뭐 있어요, 두 분은? 어떤
1: 저는
0: 뿔이 간지러움을 유발해요?
1: 놀러 가고 싶은 마음.
0: 그런 거 정도 간지럽다고
1: 네.
0: 할수 있겠네요.
2: 네.
0: 진짜 내가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데,
1: 네.
0: 나를
2: 그쵸, 그쵸.
0: 자극하는
2: 예. 네.
0: 소현 시인.

0: 님은요?
1: 저도 해야 할일 많은데 놀고 싶을 때.
0: 그럴 때 간지러운 마음. 나또 보겠습니다. 유영주님.
2: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그리니 구름 머리처럼 뭉툭해진 색연필. 밤하늘 미소 짓는 초승달 입꼬리를 그려 넣으려고 색연필 끝을 뿔처럼 다듬으며 나도 미소 지어 본다. 빙그레.
1: 너무 좋네요.
0: 색연필 끝을 뿔처럼 다듬으며,
2: 네.
0: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그쵸?
2: 네.
0: 네, 또 보겠습니다.
1: 예, 박상우님. 한여름에 곧불이 걸렸다. 아무래도 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화를 내서 그런가 보다.
0: 곧불. 이렇게 연결을 하셨습니다.
1: 네.
0: 다양한 불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아,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화를 내면 마음이, 그쵸? 이게,
1: 좀 화가 날 수는 있죠.
2: 있죠.
0: 그쵸.
1: 네.
0: 근데,
2: 이해합니다.
0: 네.
2: 화가 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근데
1: 네.
0: 그걸 또, 그것과 그 곧불 걸린 것이 또 연결을 지으시는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 네.
0: 이게 또 마음에게 또 걸리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김현자님. 내 안에 들어와 너의 세상이 쓰러지게 쑤셔놓은 뿔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없는 지금 내 안에 들어온 이 뿔은 때려도 보고, 부러뜨려 보고, 쓰다듬어 봐도, 찌르기만 하는 이 뿔이 너인지 나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2: 네.
0: 와, 이거 정말 뒤엉켰습니다. 그쵸? 너와
2: 그러게요.
0: 나의 경계가. 또 보겠습니다.
1: 네, 조선영님. 울 공주 뿔났네. 한우 뿔로 뿔을 볼뽀뽀로 바꾸는 매직.
0: 너무 귀여워요. 울공주 뿔났네. 한우 이거 발음 어렵네요.
2: 네. 네.
0: 읽으려고 하니까 또. 한우 뿔로 뿔을 볼뽀뽀로 그러니까 뿔이 아무튼 볼뽀뽀로
2: 네, 그렇죠.
0: 바꿔주는 매직. 아, 재밌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유진님.
2: 네, 엉덩이에 뿔이 갖고 싶은 아이는 온종일 울다 웃다. 예쁘게 돋은 뿔을 엄마 보여주려고.
0: 예,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뿔도 있는 거네요. 그쵸?
2: 그러니까요.
0: 그다음 보겠습니다.
1: 네, 7178님. 수많은 간질간질한 날들과 아픈 날을 지나 지금도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을 송아지는 알지 못한다. 뾰족함이 자랄수록 도살장에 가까워지는 것도.
0: 슬퍼요.
1: 예.
0: 우리 약간 그 간지러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슬픕니다. 이게 또 이제 삶의 어떤 또 부분이기도 하니까. 지금 김정희님, 인도에 살고 계시대요. 지금 인도에서 북카페를 들으시는 거예요. 뿔 시제를 듣고 생각해 보니, 소를 보고 느꼈던 마음이 생각나서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이게 뿔에서 자연스럽게 또 소를 보고 느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와,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이제 듣고 와서 우리 한번 시상식을
2: 시상식을 해야죠.
0: 네, 해볼까요?
2: 네.
0: 카페인님들. 내가 반드시 상을 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사연으로 피력해 주시죠. 이미 결정은 되는데 궁금합니다.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한영애가 부른 콧불소 들려드릴게요.

0: 김건의 EBS 북카페 두 시인과 함께하는 3회 격렬하고 꼼꼼하고 즐거운 백일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이선희님이 지금 그 사연이 저 아래로 갔네요. 자, 보낼 때는 왠지 될것 같았는데 카페이님들 시를 들으니 완전 깨갱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주셨고요. 4835 쓰시는 카페이님, 제 글은 안 읽혔으니까 당선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아,
0: 이런
1: 저도 그거 읽고 너무 놀랬어요.
0: 놀랐어요.
1: 네.
0: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인혜님, 아, 저도요, 참가의 의의를 두려고요. 아, 뿔이 이렇게 다양하다니요. 다 같이 읽으니까 재밌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런 지금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시가 엄청 많고요. 다 보지 못했어요. 사실 너무 많아서. 그러나 요렇게 심사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우리 대상 한 분, 그리고 원래는 대상 외에 5분 더 드리기로 했는데, 6분을 드리기로 했죠. 네.
1: 네.
0: 그래서 모두 7분께 책과 탁구공, 오늘 시제가 적힌, 그리고, 북카페 우리 카페인 분들 21분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주신 필통과 연필 세트까지 이렇게 선물 드립니다. 대상과 우수상 6명인데요. 이 대상이든 우수상이든 다 똑같아요, 상품은. 네, 그런,
1: 네.
0: 그 호칭이 다를 뿐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보내주신 모든 카페인님들 상못 받으셔도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 있으니 너무 다 귀한 그 백일장 참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부터 발표를 할까요? 6분. 네,
1: 네.
0: 먼저. 네.
2: 네, 정경희님.
0: 네.
2: 뿔은 아이스크림콘처럼 달콤하게 서 있다. 그 위에서 녹아내린 바닐라가 길을 만든다.
0: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어떤 것에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2: 그냥 그려지는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결이 달랐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여름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렸고요.
0: 맞아요. 왠지 상상하게 되죠. 그 아이스크림 길로
1: 네.
0: 걸어가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다음요.
1: 네. 유영주님.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그리니 구름 머리처럼 뭉툭해진 색연필. 밤하늘 미소 짓는 초승달 입꼬리를 그려 넣으려고 색연필 끝을 뿔처럼 다듬으며 나도 미소 지어 본다. 빙그레.
0: 아마 이 빙글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셨을 것
1: 네,
0: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쵸. 근데 요 시를 고르신 마음은 무엇인가요?
1: 아까 그 뿔은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서 있고 녹아내린

0: 바닐라가 길 만들잖아요.
1: 네.
0: 이렇게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파란 하늘 구름을 그리니 구름머리처럼 뭉툭해진 색연필. 이 부분이 너무 예뻤습니다.
1: 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느낌. 7178 쓰시는 카페이님, 수많은 간질간질한 날들과 아픈 날을 지나 지금도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을 송아지는 알지 못한다. 뾰족함이 자랄수록 도살장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까 좀 비교적 후반에 소개했던 글인데, 이곳은 어떤 이유로 고쳤나요?
2: 이렇게 가슴을 쿵 치는 그런 문장이 여기에 많았지만 주로 다 우리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놀라웠어요.
1: 그러네요. 이 거리감으로, 그쵸? 우리가 바라보게끔, 우리가 아닌데 또 쿵하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0: 김인혜 님이 친구를 생각하면 씻겨 나가지 않는 거품처럼 미끌거렸다. 닿을수록 솟아났다. 요거는 저는 그 비누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비누를 계속 만지다 보면 그 거품이
2: 뿔처럼.
0: 뿔처럼 솟아나잖아요. 근데 요 이미지를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저 재밌게 읽었습니다.
1: 자, 그리고 박상욱님. 한여름에 곱풀이 걸렸다. 아무래도 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아무래도 어제 태어난 지 3년도 안된 너에게 화를 내서 그런가 보다.
0: 이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1: 공감이 돼서, 곱풀.
0: 정말 3살, 3년 아기한테 화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화가 나고 그걸 또 가라앉히면서 자괴감이 들고 나는 왜 화를 낼까? 이런 예전 일이 생각나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1: 또 공감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
2: 그쵸.
1: 힘이죠. 이
0: 이럴
1: 심사를
0: 때
1: 할 때.
0: 보통 심사위원을 잘 탔다 이렇게.
1: 아, 푹 들어왔다. 그다음요.
2: 이유진님, 엉덩이에 뿔이 갖고 싶은 아이는 온종일 울다 웃다. 예쁘게 돋은 뿔을 엄마 보여주려고. 아, 엄마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서 이거 뭔가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유로 또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상 6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축하합니다.
1: 대상작 남았습니다. 대상작, 어떤 분이 오늘
2: 상혁
1: 상혁
2: 씨님.
1: 씨님이 대상 발표의 기회를
0: 그러면
1: 몰아줍니다.
0: 이름을 안 읽고 먼저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비 오는 날 물방울만은 아니었고, 눈 오는 날 눈송이만은 아니었고, 바람 부는 날 바람결만은 아니었고, 네가 있어도 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흩뿌려지는 배경 뒤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지나가고 있었다.
1: 아까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게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던 그
0: 맞습니다.
1: 글이었던 거네요. 그쵸? 두 분이 동시에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대상이 됐어요.
0: 맞습니다.
2: 이거 말고도 많이 올리셨어요. 다 훌륭했고요. 이렇게 단숨에 어떻게 쓰죠? 좀 놀라웠어요.
1: 저는 지금 모든 게 놀라워요. 카페인분들 단숨에 쓰시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심사하시는 것도, 우리 이름 얘기 안 하고 지금 한 거예요?
0: 신수아님입니다.
1: 신수아님입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분이 우리 격곰즐 101장 제3회에서 수상하셨고요. 이렇게 7분은 모두 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 명단 올려둘 테니까요. 거기다가 꼭 주소, 연락처,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물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 눈에 떡 들어온 사연이 박진경님. 다음 101장에는 읽히는 걸 목표로 뿔을 갈며 시를 읽을게요. 다음 101장 기다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뿔을 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101장 4회가 또 다가오겠죠. 아까 어떤 사연 보니까 4회 101장 시제를 이런 식으로 공개해 보세요 하는 사연들도 막 오던데,
0: 아이디어.
1: 상혁 시인님께 큰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우리 시제 오픈식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같이 또 머리 맞대고 많은 역할을 드릴게요. 그때는 상혁
0: 감사합니다.
1: 시인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함께한 시간.
0: 저는 앉았는데 끝났다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고 읽느라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너무 즐거웠어요. 이 스피디하게 올라오는 걸 이게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한 거거든요.
1: 맞아요. 직접 노트북 두고.
2: 아주 후끈후끈하네요.
1: 그러니까요. 이 열기 어떡하죠? 잘 모았다가 다음 101장에서 또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뇌부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카페인 분들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더 해요. 지금 신영아님 새로운 주제로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두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르 커플의 위시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바닷속을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 언뜻 보면 그냥 가만히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몸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대요. 겉으로 보기엔 제자리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꾸준하게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없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더라도 조급함은 내려두는 게 어떨까? 우리만의 속도로 계속 나아가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8월 25일 오늘의 첫 곡으로 제가 참 좋아했었던 노래인데 패닉의 노래였죠. 달팽이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해파리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해파리는 물 속에서 몸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물을 밀어내고요. 그 힘으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대요. 겉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앞으로 움직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장 성적이 확 오르거나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도 어제보다 하나를 더 알게 됐으면 분명히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보인다고, 9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떡하냐고 너무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내 안에서는 쌓이고 있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하니까요. 스타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쌤, 항상 라디오로만 들었는데 보이는 라디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고민이 생겼다고. 뭐니? 왜 고민이 생겼다고 끝났어요?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목요일에 고민 상담 해드리니까 해정순재 크로스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상담 요청해도 돼요. 민예원님, 어제 오빠를 군대로 보내고 엄마 아빠랑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나 마음이 무겁더군요. 오빠가 군대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민예원님, 월요일 날 입대했구나. 저도 1998년 7월 27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입소대대에 들어갔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갑자기 배탈이 나서 고속버스 타고 논산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힘들었었던 기억도 나고 막 그러는데, 오늘쯤이면 뭐 하고 있을 때냐면 지금 10시 8분이죠. 잠잔 지 8분 지났거든요. 곧바로 잤을, 잠에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힘든 일은 아직 아니고 하루 종일 신체 검사 받고 밥 먹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몸무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 좋아요. 화학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화학이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참 많을 텐데, 화학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분 얘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대요. 오늘의 경청 초대석, 우리 일상 속의 화학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주시는 장홍재 교수님이 함께 합니다. 화학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거, 아니면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와 반디 앱에서 같이 즐겨주시면 됩니다. 사연과 질문은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유튜브 반디 앱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님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바다님들의 손때가 묻은 엽서 한 통. 정승재 경청 1주년 축하 엽서. 알고 계신 바다님들도 계실 텐데.

9월 8일이면 정승제의 경청이 한 살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님들한테 예쁜 엽서 꾸며달라고 지금 제가 강요하고 있는 중이에요. 취향껏 예쁘게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메시지만 쓰셔도 괜찮고요. 경청과 함께한 추억도 좋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도 좋고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 EBS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좋고 아니면 다른 바다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너무 좋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월드로 281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앞 담당 담당자 앞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엽서를 9월 8일까지 받겠습니다. 어떤 엽서들이 도착할까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못생겨서 더 사랑받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못생겨서요. 요즘 나오는 애니메이션 보면 그림도 참 예쁘고 움직이는 것도 정말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너무 투박해서 오히려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제목은 뉴라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처음에는 그림이 너무 어설퍼서 야 이게 어떻게 극장에 걸렸지? 라는 말까지 나왔대요. 알고 보니까 제작자가 60살 어머니와 함께 5년 동안 애니메이션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림도 배우고 각본도 쓰고 성우 연기까지 직접 했대요.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림이 너무 어설프니까 작품을 조롱하는 경우 그런 반응도 많았었는데 제작 과정이 알려지고 나서는 야 이거 서툴지만 이거 진심이 느껴지잖아 하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입소문을 타서 흥행에 성공을 했었대요. 요즘은 AI로 그럴듯한 영상을 단 몇 초면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만든 그 서툰 진심이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지코의 노래, 만화, 영화 듣고 왔습니다. 아일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사람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제일 좋아하죠. 최장서희님은 왕, 나 예쁜 캐릭터보단 못생긴 거 좋아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민예원님은 저는 하찮은 캐릭터? 이게 무슨 말이지? 하찮은 캐릭터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죠? 저도 봤는데, 정말, 투박하다란 말이 맞겠다. 못생겼다라기보다, 이런 느낌. 요즘은 애니메이션 되게 자연스러운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느낌이에요.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 중국 애니메이션 뉴라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갓 태어난 송아지래요. 생김새가 투박하게 생긴 모습. 진짜 못생겼죠? 송아지 치고. 처음 공개됐을 때, 야, 이게 극장에 걸릴 수가 있다고 이런 반응이었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개봉한 다음에 열흘 동안 수익이 우리 돈으로 16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16만 원의 수익이니까, 뭐, 그냥 뭐, 망한 거죠, 뭐. 그쵸. 그런데 SNS에서 입소문이 탄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오디세이,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들이랑 중국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이 16만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넘었대요. 와. 그리고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도 이렇대요. 이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는 86분간 후회를 하겠지만, 영화를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이런 느낌. 와,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하면 저는 안볼것 같아요. 왜? 저는 놀라지 마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극장 아니더라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막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을 좋아해서 막 사람들 날라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잘 흥미가 없는데, 이거는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이신혜님, 경청의 1주년 축하 엽서 보내기 너무 기대된다고. 옆에서 같이 듣는 중학교 아들이 엽서 보낼 주소를 듣더니, 저기가 정승재 선생님 사는 데야? 이래가지고 빵 터지셨다고. 아주 귀여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몇 학년일까? 중학교 아들을 두셨네요. 아이들의 노래. Last Forever 이 노래 듣고 와서요. 여러분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장르 분문 생선물 함께 하겠습니다.

과다님들 이야기에 같이 웃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그림은 좀 투박하지만 오히려 그 매력으로 사랑받은 중국 애니메이션 유라이 얘기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좀 서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든 그 애정이 결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잘하지 못해도 좋아서 계속하게 되는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서툴더라도 계속해보고 싶은 거.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서툴러도 좋아해. 라면 끓일 때마다 물 조절에 실패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리가 좋습니다. 라든가 조금만 뛰어도 너무 힘든데 저는 러닝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좀 서툴지만 그래도 이거 정말 좋아해요. 잘하지 못해도 계속 이걸 해보고 싶어요 하는 게 있다면 그 이유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다가 와 이거 진짜 응원해드려야겠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시는 바다님들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고요.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노래입니다. 비타민 미.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들었습니다.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의 주제, 서툴러도 좋아해. 우리 바다님들이 잘하진 못해도 좋아서 계속하게 되는 거, 서툴지만 잘하고 싶어서 자꾸 도전하게 되는 거 여쭤봤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야구. 야구 땅볼 처리. 누가 펑귄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잘하지는 못하는데 운동신경이 없어서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저 하루 종일 놀수 있어요. 야구장에서 누가 펑귄만 쳐주면 그 느낌. 아니면 피아노. 피아노를 저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독학으로 코드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보면서 때로는 외우고 때로는 코드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하지만 너무 서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 이렇게 누구나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759님. 셀프 리모델링에 서툴러서 페인트 칠하다가 머리카락에 흰색 페인트 묻어서 귀신처럼 됐지만 제 손으로 밝아진 집을 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되게 많아요. 인테리어비도 인건비 때문에 많이 비싸졌잖아요. 직접 하시는 분들 참 많던데 인테리어 하다가 햄버거 드시라고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4님, 꽃꽂이를 배우는데 꽃을 꽂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 그래도 예쁜 거 보면서 힐링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꽃은 참 저도 좋아하는데 금방 시드니까 그게 참 아쉬워요. 그쵸? 수학을 좋아하는 6788님도 계시네요. 중학교 2학년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데 자꾸 틀린다고. 그래서 자꾸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너무 좋다. 근데 또 틀려요. 원래 틀리는 거예요. 수학은. 틀리니까 재밌는 거고, 틀리면서 맞추는 그 기쁨도 느끼는 거고, 게임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언젠간 만점 받는 날이 오겠죠. 좋아. 너무 좋습니다. 스타! 스타님은 그림을 그릴 때 팔을 1대1로 맞추고 다리의 비율을 1대1로 맞춰야 되는데 몸의 구조를 아직 잘 모른다고. 그래도 저는 그림을 계속 열심히 그려서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장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이팅 해드려야 되겠다, 스타님에게. 뭐 드릴까요? 마찬가지로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정연주님은 저는 비염도 심하고 동물 털 알러지가 있는데 주말마다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간다고. 와, 멋지다. 순수한 강아지들 보면, 그쵸. 너무 순수하잖아. 동물들보다 제가 오히려 힐링을 받는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에 수의사가 추가되었다고. 와, 이분 뭐 보내드릴까? 연주 바다님한테. 저거, 치킨. 치킨의 그 뼈를 하나씩 맞춰보면서 수의사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서우님, 기타 배우고 있는데 잘하진 못해도 매일 연습해요. 곧 엄마 생신이라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드린다고. 엄마 생신에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기타도 쳐드리고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도 드리고 꼭 그렇게 하세요.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게시판 거기에 이름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어둠의 화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장홍재 교수님과 경청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다이아몬드.

0: 화학은 요리와 같다. 누가 한 말일까요? 요리라는 게 레시피만 달달 외우고 책으로만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처럼 화학도 직접 실험해보고 경험해봐야지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재미 오늘 한번 느껴볼까요? 오늘 경청 초대석 직접 보고 느끼는 화학의 재미를 알려주실 장홍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장홍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멋있으십니다. 정말. 광운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와, 지금은 방학이라서 출근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한번 가시나요?
1: 그래도 제가 또 학과장직을 맡고 있어서.
0: 아, 학과장님이세요?
1: 네,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일 없으면 매일 가고 있습니다.
0: 와, 학과장님이시구나. 학과장님, 저 기억나는 건 학과장님이면 할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젊으세요?
1: 아, 예, 보통 그 다들 별로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예. 순서가 돼서 하고 있고요.
0: 진짜요?
1: 네, 아무래도 좀 책임질 일도 많고 관리할 것도 뭐 학생들 입학이나 뭐 졸업이나 상담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일이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0: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학교에 자주 가시니까 그 근처에 사시는군요.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직주 근접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0: 제자 어떤 거 쓰세요? 저도 어에이라서.
1: 저 어이로 다스릴제 쓰고 있어요.
0: 다스릴제가 뭐지?
1: 그 이 모자 써.

0: 가지고 양쪽하고 밑에 다롤자 같은 거 붙어 있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1: 저는 그 건널재랑 다른 거죠.
0: 네, 달라요. 네.
1: 그쵸?
0: 네. 그 많이 쓰는 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1: 그렇구나.
0: 워드 프로세스에서 찾으면 한참 막 어디 갔나 찾아야 되는 그런 한자여서.
1: 그러면 교수님도 어디 가서 이름 얘기할 때, 지금은 이제 알려져서 이름 얘기하기 쉽지만, 예전에는 장홍재 어에이 항상 그리셨죠?
0: 저 요새도 그래요.
1: 저도 그래요. 아, 맞아요. 어에 이인 사람이 거의
0: 네,
1: 없어가지고
0: 맞아요.
1: 대부분
0: 네.
1: 그냥 쓸 때는 아예 이
0: 아이로
1: 말을
0: 쓰니까. 네.
1: 쓰잖아요.
0: 또 저는
1: 맞아요.
0: 나름 발음을 제라고 한다고 타는데 다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게 아나운서분들은 쟤랑 또 다르잖아요.
0: 네.
1: 장음도 있고
0: 그죠. 학교 다닐
1: 그죠?
0: 때 배우죠, 맨날.
1: 그렇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이름을 그렇게 하세요?
0: 아, 하는데
1: 예.
0: 백날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어입니다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1: EBS 이 건물이 또 제2의
0: 아,
1: 직장인이시잖아요.
0: 이제는 뭐, 마음이 편하죠, 여기 오면은.
1: 그쵸. 취미는 과학에 출연하고 계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쵸.
0: 네.
1: 맞습니다. 유튜브 화학의 운영자이시기도 합니다.
0: 네네. 개인 운영하는 채널이고, 아무래도 이제
1: 예.
0: 화학 채널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1: 예.
0: 그냥 아예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뭐, 어디서나 볼수 있는 내용보단 좀더 하드코어한 내용들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하드코어한 내용이요. 블랙 사이언티스트 나오셨다. 사파크사님인데, 암흑의 화학자라는 별명, 어둠의 화학자는 어디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0: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 있었어요.
1: 왜 그럴까요? 어둠이 어디서 나온 거죠?
0: 아무래도 약간 뭐 세상이 아름답고 화학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음지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1: 네.
0: 뭐 폭발물 이야기가 됐건 독 이야기가 됐건
1: 아, 그렇지.
0: 이런 게또
1: 과학이죠.
0: 들으면은 재밌기도 하고 저도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1: 예.
0: 너무 신나서 말을 하던 모습들이 노출이 되다가
1: 그게, 아, 이 사람은 되게 어둠의 저승사자 같은 느낌의 화학자다. 이런
0: 예,
1: 말이겠네요,
0: 뭔가
1: 그러면.
0: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 같다가 이런 뉘앙스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뭐
1: 정말.
0: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재밌는 별명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자작나무 1114님은 취미는 과학의 팬이자 교수님 정말 팬이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책들도 보고 나오는 취미는 과학, 과학을 보다 화학 다 봤다고 진짜 팬분이신가 봐요.
0: 아이고. 아, 너무
1: 그죠?
0: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그쵸. 시원소다님은 장 교수님 유튜브 나오시는 거랑 화학도 다 보고 있다고. 라라라333님은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교수님한테 예술가 느낌이 물씬 멋지시다고. 저처럼 화학 바보도 오늘 재밌게 들을 수 있겠죠? 화학 싫어하는 학생도 진짜 많고.
0: 많죠, 네.
1: 정말 많잖아요. 그거
0: 근데
1: 주기율표부터.
0: 오늘은 뭐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보려는 게 아니라 즐겁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아무런 걱정 없이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1: 그거 미용실에서 파마하신 거예요, 교수님?
0: 저는, 네, 원래 반곱슬이긴 한데
1: 예.
0: 했어요.
1: 파마도 화학적, 그게 중화 이런 거다 화학인 거죠.
0: 네.
1: 그게 화학, 제가 어떻게, 이게 원리가 뭔지 물어보니까, 파마약이 이 머리카락의 그 구조를 끊어서, 이렇게 만 다음에, 그 끊어져 있는 거를 다시 잇는 게 중화라, 그것도 맞는
0: 네,
1: 표현인가요?
0: 정확해요.
1: 아, 정확한 건가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를 거예요, 그죠?
0: 재밌죠. 그냥 고데기로 우리 열로 하는 것도 사실 그 과정에서도 또 화학 반응도 일어나거든요.
1: 아, 열로 하는 거
0: 네. 왜냐면
1: 그거요?
0: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은 뭐 소금도 더잘 녹고 뭐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처럼 백날 돌돌 말아봤자 온도가 안 높으면 잘안 되잖아요. 그래 그것도 이제 고데기가 됐건 화마약이 됐건 다 사실은 속에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숨어 있기 때문에
1: 그쵸.
0: 그것도 따져보면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1: 고데기 말때 요거 나오는 게 그게 수증기라면서요? 머리 모발 안에 있는, 맞나요? 틀린 건가요?
0: 맞죠. 근데 그렇게 나올 게 수증기가 아니라는 상황이면 머리가 탄 거기
1: 그러니까,
0: 때문에.
1: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발의 안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하면서 그 열로, 그러면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겠네요.
0: 네, 왜냐면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더잘 될까? 효과적으로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게 과학과 실용이 만나서 어떤 제품이나 기술로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우리 남자들은 다 이해할 텐데 여기 이렇게 무슨 헤어 제품 바른 다음에 자다 일어나면 완전 떡지잖아요. 그 상...

0: 머리를 감고 다시 이렇게 저 뭐야 그 드라이하고 나면 또 아주 뽀송뽀송해지잖아요. 이런 과정도 다 화학적인 과정인 거잖아요.
1: 근데 뭐 화학적인 것만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뭐 물리적인 작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원리들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근데 머리카락도 결국 물질이다 보니까 그 물질의 성질이나 형태를 제어하는 건 화학적인 게 작용하고 또
0: 그쵸.
1: 예를 뭉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또뭐 물리적인 역할도 있겠죠.
0: 그러네요. 생명과학 쪽도 분명히 있을 것
1: 나 우리 몸이 뭐
0: 같고.
1: 생명과학이니까 그렇긴 한데
0: 그러니까,
1: 뭐 제가
0: 그렇죠.
1: 뭐 거기까진 큰 관심은 없어서.
0: 초등학생들도 이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함께 하거든요.
1: 아, 네네.
0: 초등학생 분명히 이럴 거예요. 엄마, 화학이 뭐야? 저기 장홍재 교수님 나오셨다. 한번 들어봐. 화학이 뭔가요, 선생님?
1: 이제 화학이 뭔가를 설명하는 표현이나 정의는 되게 다양할 텐데,
0: 예.
1: 보통 많은 사람들은 뭐 변화의 학문이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다루는 거에서는 이제 물질에 대한 과학이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긴 해요.
0: 뭐예요?
1: 저는 그 우주의 법칙과 삶의 규칙 사이에 다리를 놓는 학문이라고 말하거든요.
0: 우주의 법칙과 삶의 규칙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1: 네. 그러니까 우주는 뭐 우리가 말한 대로 물리적인 법칙이나 수학이나 천문학적인 걸로 다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고, 삶의 규칙은 우리 생명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화학이란 게 없으면은 어떤 것도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현실로, 꿈을 현실로 바꾸어서 만들려면 화학이 필요해요.
0: 예를 들어서요.
1: 예를
0: 예를 들어서
1: 들어서 진짜 우리가 첨단 과학 얘기를 한다면 지금
0: 예.
1: 요즘에 막 양자역학을 넘어서 막 양자 컴퓨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양자 컴퓨터는 누가 봐도 굉장히 물리학적인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제품이 돼서 우리 집에 양자 컴퓨터가 놓이려면 뭔가 이걸 만들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0: 그렇지.
1: 이론으로 있던 거를 현실로 바꾸려면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이거는 화학적으로 만들고 설계하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0: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상상하거나 꿈으로 갔던 게 진짜 우리 삶 속으로 오려면 화학이란
0: 그러네.
1: 다리를 안 거치면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0: 현실화가 되려면
1: 네, 그래서
0: 그렇죠.
1: 가장 현실적인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0: 가장 현실적인 과학. 그런데 선생님, 교수님, 저는 저도 이과여서 화학 2까지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고
1: 네네.
0: 막종 나오고 오비탈 나오고 뭐 껍질 나오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현실과 너무 멀어져 보여요.
1: 네네.
0: 그러니까 미시 세계를 왜 저렇게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 확실히 막 벤젠 그러면 막 CH 막 해가지고 막 이거 있잖아요.
1: 네.
0: 아니 저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거 물리는 그래도 차라리 던져서 제일 멀리까지 가내려면 45도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그것도 다 수학적 물리적으로 설명이라도 가능한데 화학은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짜증나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1: 이제 만약에 이 질문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화학을 내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냐라는 거라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0: 하지 말라고요?
1: 네. 왜냐하면 이 물리도 던지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 우리가 물리에서 배운 것 중에 굉장히 극히 일부긴 해요. 막 저항 막 복잡한 거 계산하고 막 키르요프하고 이런 거 어려웠을 건데 그것처럼 화학에도 쉬운 게 있어요. 당연한 거고 쉬운 거.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소금이 많이 녹는다거나 이런 거
0: 맞다.
1: 다 화학이고 굉장히 기본적이고 우리 삶에서 이 정도 쓸모 있는 거다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화학을 알아야만 삶을 살수 있는 건 아닌 게 자동차를 만들 줄 모르지만 우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만들지 모르는데 다 쓰고 있잖아요. 화학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0: 근데 화학 전공하시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나는 알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약올라요.
1: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한 건 살아가는 것만 말하고 아마 수학을 하시니까 비슷할 거예요. 수학을 뭐 사칙 연산하고 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똑같이 화학도 그냥 사는 데는 상관이 없고 진짜 필요하면 화학 잘하는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하면 되긴 해요. 근데 화학을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다른 게 생겨요.
0: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나요?
1: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본다면 우리 앞에 하얀색 가루가 있어요.
0: 하얀색
1: 근데
0: 가루.
1: 먹어봤더니 짠맛이 나요. 그럼 우리가 내가 화학을 아예 몰랐다면 내가 아는 건 소금은 짜다는 알잖아요. 짠맛 나니까 조미료로 쓸까 이런 생각을 할 건데 NaCl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 염화 나트륨 소금 말고도 나트륨이 칼륨으로 바뀌든 리튬으로 바뀌든 다 짠맛이 나요. 근데 짠맛이 난다고 이걸 넣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NaCl이라는 단어까지는 봐서 이게 소금인 건 아는데 좀 헷갈리는 거예요. NaCN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0: 그건 뭐예요?
1: 소금이던가 이게 청산가리랑 비슷한 거예요.

0: 죽네요.
1: 딱한 글자 다르거든요. 또 NaCl 똑같이 써 있는데 뒤에 산소가 O가 더 붙어 있으면
0: 네.
1: 산소는 우리가 호흡할 때 쓰는 거니까 괜찮은 거잖아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이게 락스예요.
0: 아!
1: 그러니까 NA 머시기는 그냥 이거겠지라고밖에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은 세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0: 야, 나트륨 염소에 산소가 들어오면 또 락스가
1: 그게
0: 돼요?
1: 락스 성분이 딱
0: 그냥
1: 정확한 거예요.
0: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데.
1: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언어랑 똑같아요. 화학이라는 게.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주기율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 예.
1: 118개나 되는 알파벳이 있는 거예요, 화학에는. 이 알파벳 118개를 몇 개를 어디다 놓을까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자가 되고 이 분자들을 어떤 순서로 놓을까에 따라서 문법이 영어에 있는 것처럼 화학 반응식이란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0: 그 배열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리고 문법도 허가가 되는 게 있고 아니잖아요. 단수 복수 있고 뭐 관산 뭐
0: 예.
1: 붙이고 당연히 화학 반응식도 규칙이 있어요. 근데 영어도 배우다 보면 맨날 노상 이건 예외고 저건 예외고 나오는 것처럼 화학도 언어다 보니까 예외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니까 나는 과학이면서 언어인 뭔가 새로운 걸 갑자기 배워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언어도 어느 정도 조금 알아서 내가 읽기 시작하면 재밌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은 아, 화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라고 말을 해도 내가 재밌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찍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거지 지금부터 이 화학을 모르면 여러분 인생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은
0: 그러네.
1: 전혀 필요가
0: 그런
1: 없는 거죠.
0: 의미네요. 아, 선생님, 그러면, 와. 그러면 화학자들이 연구하고 하는 거는 그런 배열을 바꿔보거나 이런 방식에 의해서 내가 예측했었던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실생활에 응용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건가요?
1: 그런 작업도 많죠. 그렇게 이제 설계라는 작업도 있고 세상에서 뭔가 어디 막 심해에서 뭐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 이게 물질을 분석해서 해석하는 방향도 있고 결국 물질이기 때문에 다양한데 이게 정말 제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화학을 싫어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주기율표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0: 맞아요.
1: 굉장히 불친절한 표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백몇 개 그냥 단어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0: 맞아요.
1: 주기율표랑 제일 똑같은 게
0: 예.
1: 서울 지하철 노선도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겠다는 목적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이 복잡한 표현의 의미가 생기잖아요. 화학자도
0: 네.
1: 똑같은 식으로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 요새 많이 많그전 얼마 전에도 노벨상의 화학상이기도 했고
0: 예.
1: 또 QLED TV라고 TV가 있잖아요.
0: 예.
1: 그 Q가 양자점이라는 원래 RGB가 아니라 빨주노초파남보 색을 각각 다 만들 수 있는 정말 작은 알갱이를 개발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로 만들면 해상도가 확 좋아질 거 아니에요. 양자점이 어떻게 생겼냐?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규소라는 그 실리콘을 만드는데
0: 예.
1: 주기율표를 보고 얘랑 똑같이 하면 뭐가 될까를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조합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 화학자한테 지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면서.
0: 와, 너무 재밌는데요?
1: 백과사전을 우리가 일반인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0: 그러네. 그런
1: 네, 주기율표를
0: 의미셨구나.
1: 다 외운다는 건 수학의 입장에서 그 원주율 그 파이를
0: 예.
1: 소수점 100번째짜리까지
0: 의미
1: 외우는 거랑
0: 없지. 그거
1: 똑같아요.
0: 뭐 하러 해요,
1: 한번나 이거
0: 그거.
1: 외울 줄 알아 자랑하는 거 말고 아무도 관심
0: 아무런 의미
1: 없잖아요. 주기율표
0: 없잖아요.
1: 똑같아요. 다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0: 전혀
1: 네,
0: 없고.
1: 필요할 때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0: 그 수능 볼때 필요한 것까지만 외우면 되네요,
1: 네, 그게
0: 그러면.
1: 학교에서 이제 20번까지만 외워라라고 하는 게
0: 예.
1: 그것만 주기율표 알아도 다쓸수
0: 우리 때
1: 있으니까.
0: 32번까지 외웠는데?
1: 아이,
0: 31번인가?
1: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요새
0: 아, 그래요?
1: 20번이면
0: 아,
1: 하시는 거다할수
0: 20번이면 다
1: 있어요.
0: 돼요?
1: 네.
0: 야, 교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1부가 거의 지금 중간에 음악도 듣고 우리 할일 되게 많은데 지금 우리 제가 준비한 거한 개도 못 했어요.
1: 아, 그좀 촉박해 보이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벌써 50분이 지나네요. 음악 듣지 말고 그러면 그냥 갈까요? 그죠? 그대로 얘기하고 저희가 54분 정도에 이제
1: 네.
0: 1부에서 2부로 건너갈 거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1: 아, 저
0: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0: 너무 좋아요. 서혜진님이 명쾌한 설명에 빠져든다고 화학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군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고, 아니 정말 와 너무 재밌어졌어요. 갑자기 저 지금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런 거를 그러면 실험실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1: 그렇죠. 우선 실험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뭐 생각을 다 하고 설계를 하고
0: 예.
1: 그리고 실험실 들어가서는 내가 구상한 것던 것들을 이제 실험으로 옮기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실험이라는 건 재료를 쓰고 요리도 똑같이 이제 재료를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해 망하면은 돈이 날아가잖아요.
0: 그런
1: 그러다
0: 의미에서
1: 보니까
0: 요리네,
1: 미리
0: 정말.
1: 똑같 사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용기에다가 막
0: 그러네.
1: 끓이고 액체 넣어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말리고
0: 똑같네. 화학이네, 진짜.
1: 똑같아요. 완전히 또 그래서 많은 초기의 화학은 그 부엌에서 논문이 써지거나 특히 여성 과학자들은 부엌이라는 게 하나의 실험 공간이 돼서 위대한 화학

0: 학자로 그 부엌에서부터 시작돼서 된 경우들도
1: 정말
0: 많아요.
1: 저 이거 항상 질문 셰프님들 나올 때마다 항상 저는 질문하고 싶었었던 게
0: 네.
1: MSG
0: 네네.
1: 그거를 화학 뭐라 그래요? 그거를
0: 화학
1: 화학
0: 조미료?
1: 조미료라 그래서 화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오 그거 어떻게 먹어 이러는데
0: 네, 그쵸.
1: 그거는 그런데 천연 재료라면서요 MSG 자체가
0: 네.
1: 사탕수수에서 뽑아놓은
0: 뭐 사탕수수에서 이제 상업 공업용으로는 뽑고
1: 예.
0: 뭐 유명한 것처럼 뭐 표고버섯이든 뭐든 간에 다 뽑힐 수가 있죠.
1: 그쵸.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화학 조미료라고 해서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화학적으로만. 없죠.
0: 없어요. 그게 되게
1: 없죠.
0: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1: 그러니까 MSG
0: 왜
1: 써야 됩니다.
0: 화학 조미료라는 말을 굳이 쓰느냐?
1: 예.
0: 옛날에는 화학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첨단 과학이자 고품질이었어요.
1: 그래서 쓴 거예요?
0: 생각해보면 MSG만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1: 예.
0: 어디에서 뽑아낸 거라면 색깔도 여러 가지고 거무튀튀하고 텁텁한 맛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1: 예.
0: 성분이 여러 가지 뒤섞이니까.
1: 맞아.
0: 그러니까 난 MSG만을 100% 뽑아냈기 때문에 어떠한 불순물이나 위험한 물질도 없다라는 의미로 화학 조미료라는 단어를 쓰다가 화학 문제가 생기니까 화학 붙으면 이것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면서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 요즘 라면 많이 맛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아니 진짜예요. 외국에 나가면 맛있거든요.
0: 네.
1: 유럽에서 라면 우리나라
0: 다르죠.
1: 라면 먹으면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라면 중에 우리나라 거에만 MSG를 뺐대요. 하도 싫어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와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말?
0: 근데 요새는 또 사람들의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뀌어갖고,
1: 예.
0: MSG를 그 정도로
1: 싫어하진
0: 기피하는 일은
1: 않아요.
0: 많이 없고요.
1: 저것도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래서 나는 이상 나는 MSG 먹으면 머리 아프더라 이러는데 그러면 그러면서 그분은 뭘 하냐면 다시마를 막 멸치랑 막 끓여. 또 결국은 같은 재료잖아요.
0: 똑같은 거죠.
1: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시마 끓인 다음에는 멸치 다시마 먹은다면 개운해 이러고 그 MSG 그분 나쁜 사람이죠.
0: 나쁘다기보다 사람의 그 심리라는 거가
1: 심리죠.
0: 중요해요.
1: 그죠?
0: 비슷한
1: 심리죠.
0: 게 카페인이에요. 나는 커피 마시면 잠못 자라는 분이
1: 예.
0: 저녁에, 난 저녁 6시부터 커피 안 먹는 분 있잖아요.
1: 예.
0: 근데 피자랑 콜라를 드시기도 해요. 근데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랑 커피에 들어있는 게 양이 별로 안 달라요. 이게 나는 커피를 먹으면은 카페인 때문에 못 자라는 인식이나 그
1: 심리적인
0: 플라시보, 노시보
1: 거네.
0: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반응이
1: 그쵸.
0: 올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괜히 나는, 난 조미료 먹으면 머리 아파. 이런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0: 네, 만약에 그게 자연이면 괜찮다면, 물론 알러지가 있는 분이 간혹 있긴 하기 때문에
1: 예.
0: 모두들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만약에 처연으로 먹었는데 괜찮았다면 그건 심리적인 거죠.
1: 그쵸.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멸치다시 국물 한 거랑 MSG 넣은 거랑 결국은 똑같으니까 이걸 먹었는데 머리 아팠으면 이거 먹어도 머리 아픈 거 맞죠?
0: 그렇죠.
1: 똑같으니까.
0: 네, 요새는 뭐,
1: 됐다 이제
0: 네,
1: 드디어.
0: 요새는 그 조미료 파는 것도 다 천연 재료에서 뽑아갖고 농축하기 때문에, 네,
1: 그쵸.
0: 요새는 뭐 전혀 그런 거
1: 전혀
0: 없습니다.
1: 없는 거. 오늘 저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진짜 오늘 특집하고 싶을 만큼 너무 즐겁습니다. 1부 마지막 곡 들으면서 2부로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카겔의 노래 No Pain 들으면서 넘어갈게요.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경청 초대석. 어렵게만 느껴지는 화학을 쉽고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장홍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중간에 요거 광고

0: 나오는 중간에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화학적 지식을 많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가우디 가우스님은 저렇게 남겨주셨어요. 11시 56분까지 노래 듣지 말고 계속 얘기하자고 그러시는데, 오,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송플라워님은 요리도 화학 반응인 것 같은데, 맞다니까요. 교수님, 요리도 잘하시나요?
1: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0: 어느
1: 네,
0: 정도요?
1: 왜냐면 레시피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는 아주 자신 있고, 왜냐면 화학 실험이라는 게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0: 아, 그대로 하는 거?
1: 그거는 뭐 일도 아니죠. 이제 새로운 시도할 거면 근데 그 중에 하나하나 바꿔보는데, 이제 좋아하는 요리는 많이 해보니까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카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0: 카레 좋아하세요?
1: 네, 이것저것 해먹는 편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0: 카레
1: 하면서.
0: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정말.
1: 네,
0: 카레.
1: 카레 좋아해요.
0: 카레는 정말 신이 내리는 음식인 것 같아, 정말. 와, 화학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작가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써주신 이 질문을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해야 돼요, 우리.
1: 아유, 알겠습니다.
0: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이거는 진짜 궁금한 건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도 화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1: 그렇죠, 보통 다.
0: 진짜?
1: 네, 왜냐하면 우리 뇌가 굉장히 복잡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특히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것도 다 어떤 특정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작용을 하긴 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0: 정신건강의학과에 나오는 약 요만한 약.
1: 네.
0: 요거 하나 먹었다고 생각이 바뀌고 불안함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뇌에 화학적인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약이라는 게다 그런 거죠.
1: 네, 약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특히 뭐, 우리 정신이나 뇌를 좀 주무르는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진짜 부작용이나 효과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물질도 있어요.
0: 좋다. 그
1: 네,
0: 좋다.
1: 나와 남의
0: 그뭐
1: 거리감을 없애서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약이라고도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0: 결혼하셨습니까?
1: 아, 전 했습니다.
0: 그 방법을
1: 아,
0: 쓰셨습니까?
1: 아니죠. 저
0: 너
1: 이상한
0: 이거 한잔
1: 생각까지.
0: 먹을래?
1: 그 너무
0: 아, 그건 너무 이상한가요? 아,
1: 이상하잖아요. 네.
0: 그건 또
1: 사랑에
0: 아니셨구나.
1: 빠지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나와 연이 되고 싶다, 그거를 목표로 한게 이제 도파민이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연애가 시작되고 되면은, 이 뿜어져 나왔던 도파민 줄어들면서 옥시토신이라는 정을 유발하는 유대관계, 이게 작동을 하고, 근데 만약에 연인 관계나 사랑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 도파민에 작용했던 시스템이 시간이 이제 리셋이 돼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처음에 향수 냄새 정신 못 차리지만, 좀 있으면은 무감각해지고, 다시
0: 맞아.
1: 다른 데 갔다 오면 다시 향이 나는 것처럼 다시 도파민이 나요. 그러면 이제 밤에 갑자기 연락해 보는 거죠. 자니?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또 도파민이 다시 작용하고. 그래,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고,
0: 진짜.
1: 완벽하게 모든 인간이 제어하는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작용들은 다 화학 물질에 의한 작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0: 사랑에 빠지는 그 재료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까?
1: 정확히 이것 때문은 아닌데,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과 다를 바 없지 않냐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막 강박증처럼 막 너무 보고 싶고 미칠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런 강박증이 있는 분들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과학자들이 놓고 블라인 테스트를 했는데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반응이. 그렇다 해서 강박증이 사랑이다라 말할 수는 없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화학 물질이나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똑같은 반응이다. 요렇게까지는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0: 그런데 강박은 평생 강박을 가지고 있는 같은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게 그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콘센트가 약간 이렇게
1: 네.
0: 하시는 분이 약간 삐뚤어져 있고, 요런 강박은 평생 가는데, 사랑은 이렇게 좀 만나다가 막 1년 지나고 2년이 막 권태기 오고 이렇게 되면 확 작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1: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면은 모든 그런 물질이 됐건 뭔가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극이 오면 우리 뇌가 과부하가 걸리고 신경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용하면은 피로감을
0: 아,
1: 느껴서
0: 우리를
1: 무감각해져요.
0: 보호하려는
1: 네네.
0: 거네요.
1: 네.
0: 권태기라는 게.
1: 아, 권태기,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그 권태기까지 장기적으로 안 가더라도 모든 자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0: 그러면, 오빠, 변했어에 톡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1: 난 너에게 익숙해졌어가 가장 일반적인 거긴 하겠죠. 근데 이 좋다는 건안 싸운 게 목적인가 아니면 설득이 목적일까 이게
0: 설득.
1: 설득.
0: 내가 변했지만 이거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나 인류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다.
1: 네.
0: 라는 거를 보내주는 게 좋겠네요.
1: 그게 제일 낫겠죠. 아무래도 객관적인 거고. 그러면서 이 논문 몇 개를 참고 자료로 이거 읽어봐라고 같이 보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안 읽으면 역공을 취할 수 있겠죠. 이걸 읽을 생각도 없으면서 지금 나한테 뭐라 한 거냐. 넌날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냐.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우선 뭐 불리하면 뭐 논문을 보내라.
0: 너무 재밌다. 아무코 공호님이 인공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인공적으로 금을 만드는 건지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해졌다고. 금은, 그러네. 금은 금속이고
1: 그렇죠.
0: 다이아몬드는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1: 네, 다이아몬드랑 금은 다르죠. 다이아몬드 만드는 건 이미 완료가 됐고요, 기술적으로. 흔히 뭐
0: 예.
1: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그래서 실제 그 유명했던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했던 드비어스 회사가 파산을 했고요. 그런데 다 차이점이라면 인공 다이아몬드는 가능한 이유가 우리 흔히 아는 게 연필심이랑 다이아몬드랑 둘다 탄소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재료는 이미 똑같은데 어떻게 연결을 어떤 모양으로 할 건가의 차이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구분이 됐던 것뿐이에요. 근데 금은 그런 식으로 재료가 있던 게 아니라 재료를 아예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0: 그쵸.
1: 훨씬 더 많은 에너지나 노력이 들고 이
0: 아,
1: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을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죠.
0: 그러네. 탄소를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1: 네.
0: 탄소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인공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면,
1: 네.
0: 금은 탄소 같은 하나의, 그쵸?
1: 네, 만약 우리가 탄소 레고라고 치면 레고 블록으로 이 모양을 만들면 연필심, 이 모양을 만들면 다이아몬드니까 마음대로 부수고 만들 수가 있어요.
0: 아, 그
1: 근데 금은 내가 금이라는
0: 느낌이구나.
1: 블록이 필요한데 갑자기 지푸라기 던져주면서 야, 이걸로 블록 만들어봐. 이거랑 같기 때문에
0: 그렇지. 아, 재밌다.
1: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죠.
0: 그렇겠네요. 와, 이거 되게 재밌는데. 계속해서 우리 바다님들 궁금한 거 암코05님처럼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정말, 여기 대본에 많은데, 난 계속 궁금한 거
1: 대본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요, 저희? 단 하나도 안한것 같은데요?
0: 아니, 어떤 질문을 해도 다잘 받아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읽어보고 온제 시간이.
0: 아, 읽어보고 오셨어요?
1: 아,
0: 이
1: 그
0: 중에서
1: 읽어봐봐야죠.
0: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으셨습니까?
1: 저는 다 비슷비슷하게 재밌긴 했었고,
0: 예.
1: 그냥, 이런 게왜 있었던가 싶은 건뭐 독특한 동물 물어본 거?
0: 독특한
1: 네,
0: 동물.
1: 제일 기억나는 그런
0: 아주
1: 정도?
0: 독특한 반응을 하는 생물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1: 아, 네네. 그런 게, 억지로 지금 질문하시는 것
0: 화학적으로 가장 신기한 생물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1: 같은데. 네, 뭐.
0: 질문 번호 10번입니다.
1: 저 1번부터 9번 안한 거죠? 네, 뭐, 그냥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하면 저는 그 철갑 비눌발 고둥이라는 걸 좋아해요.
0: 그게 뭐예요?
1: 이게 심해, 인도양 쪽에 심해에 사는 바다 달팽이 종류인데, 이름에 철갑이 들어가잖아요.
0: 예, 딱한
1: 원래대로면은
0: 거기.
1: 그 달팽이가 등에다가 이제 석회질로 우리 손으로 누르면 부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그런 걸 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생물인데, 얘는 그 밑에 노출된 몸에 철갑으로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그 심해 분출구에 나오는 철이나 이런 성분을 빨아들여서
0: 지가 만드는
1: 자기
0: 거예요?
1: 몸에다가 갑옷을 키워요. 근데 이것도 단순히 가보면 이게 철이 있으면 안쪽에 유기물이 있고 그 안에는 원래 달팽이 껍질하는 탄산칼슘 같은 걸로 층 구조를 만드는데 이 구조가 방탄유리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단순히 딱딱한 게 아니라 유리들 사이에 옆으로 충격을 옮겨줄 수 있는 중간층이 있는 게 방탄유리거든요. 이 구조를 몸에 갑옷을 만들어 입고 자기를 보호하는 생명체가 있어서
0: 신기하다,
1: 철갑 달팽이
0: 진짜.
1: 이런 것만 검색해 보셔도 사진으로 야, 무슨 이런 게 있지? 싶은 굉장히 AI로 만든 것 같은 기묘한 모습의 생명체 볼수 있어요.
0: 정말, 야, 제로 음료 얘기도 해달라고 광채님이 제로 음료 먹으면 살이 덜 찌나요?
1: 당연히 덜 찌죠. 당연히 뭐 들어간 게 없는데 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제로 음료 먹으면 달걸 먹었다라는 그 감각.

0: 있으니까
1: 예.
0: 뇌가 그거에 반응해가지고 단 거를 먹은 것처럼 반응을 하긴 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물 먹듯이 재료물 계속 먹으면은 좋을 일은 없고, 이제
1: 아.
0: 내분비하는 선생님들 말 들어도
1: 예.
0: 재료물 먹은 건 좋은데 그때 뭐 하나라도 음식이든 간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 칼로리가 들어오니까 뇌가 혼란을 겪진 않는다. 네. 그리고 무조건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재료음료도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봐서. 그러면
1: 예.
0: 제가 물어보면 그럼 재료음료랑 그냥 설탕 들어간 음료랑 둘 중에 뭐가 더안 좋냐면 만장일치로 아 재료가 안 좋다 말은 했지만 설탕 들어간 게 훨씬 안 좋다.
1: 아, 그렇구나.
0: 먹을 거면 재료 먹어라. 그렇게 다들 말씀하셔서 저는 재료를 먹습니다.
1: 그러세요?
0: 네.
1: 아, 그런 것도 많이 드세요, 그러면? 화학하시는 분이라서 음식도 하나하나씩 다 분석해가지고 몸에 안 좋은 거는 좀안 먹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0: 아, 그렇지는 않고요.
1: 예.
0: 오히려 이상한 반응이 났을 때 찾아보곤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바나나 껍질이나 떫은 감이나 이렇게 좀
1: 예.
0: 떠름하게 떫은 맛난 거 하면
1: 예.
0: 이게 왜 떫은지까지는 저희가 보통 알아도
1: 예.
0: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다음 것도 궁금한 건그 어떻게 하면 이 떫은 맛을 빨리 씻어낼 수 있을까?
1: 그치.
0: 요런 건 이제 고민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편이죠. 그런 것들은. 보통 떫은 맛도 이제 혀를 코팅하는 거라
1: 예.
0: 제일 구하기 쉬우면서 편한 건 이제 우유로 가글 하거나 우유를 먹는 게 제일 빠르고요.
1: 우유로.
0: 네, 그게 아니면은 보통 치즈 종류가 제일 좋아요.
1: 그게 그럼 우유 안에 있는 성분이 떫은 거는 뭐예요? 맛은 아니잖아요.
0: 그것도 촉각이죠. 네,
1: 촉각이죠.
0: 매운맛처럼.
1: 그쵸? 떫은 그것도 그것만 밝혀진 거예요? 맵다라는 것도 화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0: 네, 맵다라는 것도 이제 캡사이신이
1: 예.
0: 우리의 매운맛이나 열감, 뜨거운 느낌과 매운 통각을 작용하는 수용체에 붙어요.
1: 예.
0: 그러면 작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우유나 이런 걸 하면 얘가 기름 성분에 녹는 거다 보니까 씻어낼 수 있어서.
1: 매운 거 닭발 먹고 배 너무 아팠을 때 우유 딱 먹으면 순간적으로 편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즉각적인 반응인데 우유 딱 내려가면 위가 한 1분은 편해져요. 그러다가 또 아파.
0: 그렇죠. 또 아플 수밖에 없죠.
1: 그쵸?
0: 왜냐면 우선 붙어가지고 느끼게 한게 떨어지는 것뿐이니까 다음에 또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기름 성분으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뭐 올리브유나 이런 거한 스푼 정도 먹거나 가글에 뱉으면 덜 맵다.
1: 예.
0: 이게 캡사이신이 기름에 녹는다는 거 쉽게 알수 있는 게 우리 컵라면 같은 거 먹고 이 통을 물로 헹궈봐도 기름 성분은 붙어서 안 떨어져요. 물에 안 씻겨 나와요. 네, 물에 안 녹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1: 맞아요.
0: 기름이나 세제 같은 거랑 녹아서 씻겨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해야만 이제 빨리 감소를 시킬 수가 있죠.
1: 그럼 그런 역할을 우유가 하는
0: 네,
1: 거예요?
0: 우유에 뭐 단백질도 있고, 우유에 뭐 지방 성분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들이
1: 그렇지.
0: 씻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1: 그렇게 되는
0: 네,
1: 거구나.
0: 떫은 것도 비슷합니다.
1: 위 벽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살짝?
0: 그런 역할은 있는데 사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우유를 미리 먹으면 아, 위 내벽을 코팅해가지고 내가 뭘 먹어도 문제 없겠지 이런 거는 아니고
1: 그건
0: 네,
1: 아니고.
0: 오히려 매운 거나 좀 속이 불편할 때 잠시 완화시켜주는
1: 맞아요.
0: 작용이
1: 잠시
0: 있죠.
1: 완화가 된다니까요, 우유를.
0: 네, 제일 큰건이 혀에서 느끼니까
1: 예.
0: 입이 덜 맵게 하는 효과는 확실히 좋은데
1: 예.
0: 이 우유를 먹었다고 내가 다음날에 뭐 위아래로 쏟는 일이 없다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매운 걸덜 먹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1: 매운 것도 근데 너무 맛있잖아. 매운 거 드세요?
0: 좋아하는데 이제 좀안 먹다 보니까 좀덜 먹게 됐고 또 매운 거 재밌게 아까 제 열감이랑 매운맛을 같은 데 작용됐잖아요.
1: 예.
0: 그래서 뜨거우면은 더 매운데 차가워지면 매운맛보단 짠맛이 느껴져요.
1: 그래서 저는 팔팔 끓는 뚝배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매운 거
0: 그게 이제 얼큰하다고
1: 좋아하니까.
0: 하는 게 뜨거워야지만 우리가 매운맛을 같이 더잘 느껴요.
1: 그거는 심리가 아니네요.
0: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1: 실제로 그런
0: 그래서
1: 거네.
0: 박하 이런 것도 차가우면은 더 시원한 이유가 걔는 찬 성분, 그찬 온도감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작용을 해요. 네.
1: 또 그런 게 있네요. 얼마 전에 영재교육원 선교육과정에서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고, 주리아님.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는 지구에 없는 다른 성분들의 원소가 있을까요? 실제 발견된 게 있나? 이것도, 저도 되게 궁금하다.
0: 우선 실제 발견된 건 없어요.
1: 없어요.
0: 네, 없는데 있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발견은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막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소행성이 보였는데
1: 예.
0: 이게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이상할 정도로 너무 무거운 거예요, 크기에 비해서. 이 지구에 있는 나비 됐건 뭐가 됐건 그 온갖 중금속을 다 고려를 해봐도 이 소행성의 그 밀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분명 여기는
1: 뭔가 있겠다.
0: 지구에서 아직 못 찾은 막 원자번호 160몇번 이런 게 있을 거다.
1: 아.
0: 그렇게 추

0: 3층만 하는 거지 본 적은 없고. 또 아직 지구에서도 이제 118번까지 했지만 그 뒤에 것들은
1: 있을 수도
0: 여전히
1: 있는 거죠, 그죠?
0: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1: 그거는 바닷속일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0: 바다보다는
1: 예.
0: 이제 어떤 굉장히 고밀도의 행성이라거나 안쪽에. 왜냐면 바다의 압력 정도로는 불가능하고요.
1: 예.
0: 굉장히 막 아주 막 거대한 뭐 초신성이 됐건 중성자별이 됐건 이런 그런 정도의 천체가 되어 안쪽에, 왜냐면은 비슷한 예시가 우리가 이제 수소라는 기체는 막 자동차 연료로도 고민하고 막
1: 예.
0: 기체라서 막 가벼운 걸 하잖아요. 근데 나사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목성이나 토성의 안쪽에는 금속 상태로 변해 있는 수소가 액체로 흘러다니고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됐어요. 왜냐 걔네도 엄청 크고 밀도가 그 중력이 세니까 그런 상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어렵지만 그렇게 더 빨리 움직이면서 거대하고 무거운 거에서는 우리가 못 봤던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1: 오, 그렇구나. 주리아님이 질문해 주신 것도 아주, 지금 17분. 음악 하나 들을까요, 교수님?
0: 좋습니다.
1: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0: 저는 원래는 메탈 음악을 많이 듣는데,
1: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0: 맞아요. 많은 분이
1: 기타리스트랑 되게
0: 저, 어, 그리고
1: 비슷하잖아요.
0: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이미지 관리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줄 아시는데,
1: 예.
0: 저는 그 콘서트에서 헤드뱅잉 하는 걸 좋아해요.
1: 콘서트 하세요?
0: 보러 가고요. 하는 거는 이제 안 하죠.
1: 근데 왜 머리를 그렇게 하세요?
0: 앞에서 이제 바 잡고 흔들면은,
1: 진짜로?
0: 예, 이게 없으면 재미가 반감이 돼요. 찰랑찰랑한 게 있어야 재밌거든요.
1: 자주 가세요, 콘서트를?
0: 뭐 내한 거 있으면 가서 보통 한 1년에 한 6번 정도씩은 가고, 9월에도 하나 예매를 해둬서
1: 그러면
0: 이제.
1: 오로지 콘서트용이에요, 헤어스타일은?
0: 네. 그 목적이 100%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제가 기르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 예전에 한번 잘랐다가 되게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왜 잘랐냐고. 그래서, 아유, 잘 됐다, 그냥. 겸사겸사 길러야겠다. 저 기르는 목적의 100%는 헤드뱅잉이에요.
1: 100%예요?
0: 네,
1: 헤드뱅잉이에요?
0: 그게 목적입니다. 예전에 못 길렀던 거는 그때는 이제 조교수거나 막 이럴 때여서
1: 예.
0: 짬이 안돼못 길르다가,
1: 지금
0: 이제는
1: 학과장인데,
0: 학과장에
1: 완전.
0: 뭐
1: 누가
0: 테니어도 받았고
1: 건드려?
0: 하니까 뭐 누가 뭐라
1: 예.
0: 안 하니까, 아, 나 맘대로 합니다. 네.
1: 그러시구나. 어떤 노래가 그러면 혹시 추천해 주실 곡이 있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0: 제가 우선 두
1: 아니죠.
0: 개를 들고 오긴 했는데 그두
1: 예.
0: 개 중에서 들어도 될것 같긴 하고요.
1: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글쎄요, 뭐다 상관없으면 저는 그 도미닉 필스엠의 저번 버즈 노래를 공간감이 너무 좋아서 진짜 좋아하는 곡이긴 하거든요.
1: 공간감이 좋아요?
0: 네, 음악이 들으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는 그런 되게.
1: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니까 교수님이 지금 뭐뭐뭐에 뭐뭐 듣겠습니다. 콜사인 한번 말해주세요.
0: 네, 그 도미닉 필스 에임의 Birds 듣겠습니다.

0: 도미니크 피셈의 Birds 들었습니다. 되게 조용한 노래네요.
1: 아, 네. 저도 뭐 예의란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밤에 그런 거 들고 오기는 또
0: 그러니까요. 원리님이 메탈 좋아하신다 그래서 시끄러운 노래일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신 공간감이 뭔지 알것 같아요. 완전 취저당했어요. 저도 지금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네. 이런 음악도 들으시긴 들으시는 거죠?
1: 네, 듣고 이 노래는 제가 뭐 새로운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거좀 사고 싶을 때, 청음할 때
0: 아,
1: 이걸로 하면은
0: 알고 있는 곡이니까 이게
1: 차이가
0: 어떤
1: 많이
0: 식으로
1: 나요.
0: 나오는지. 아, 그러시구나. 좋아하는 메탈 대신에 또 밤이라서 이렇게 조용한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메탈하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신 곡은 힙합 같아요.
1: 네.
0: 아무코 98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머릿결 관리 루틴도 궁금하다고. 근데 머릿결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1: 안 좋아요.
0: 지금.
1: 머릿결이 좋지는 않고요.
0: 일부러 안 좋은 파마를 하신 거예요?
1: 아니요, 그냥 대충 살다 보니까 대충
0: 정말,
1: 상태가 네, 뭐 그렇게
0: 와.
1: 뭐 관리한다고 뭐 대단할 거 있을 나이도 아니고 그냥
0: 화학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저희 한 7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1: 네네.
0: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도 좀 하고
1: 아,
0: 싶은데,
1: 좋습니다. 네.
0: 메탈 음악을 1년에 6번,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이잖아요,
1: 그 정도
0: 거의.
1: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거 공연장은 보통, 인디밴드 쪽에 많습니까? 홍대 쪽에 많습니까? 아니면,
1: 거의 다 홍대예요. 아무래도
0: 그쵸.
1: 우리나라에 락이나 메탈을 듣는 분이 많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특히 메탈은 더
0: 그쵸.
1: 그렇고
0: 거기 직접, 그러면 혼자 많이 다니세요?
1: 거의 혼자 가고요. 이제는 뭐 이런저런 활동하다 보니까
0: 예.
1: 가면 거기서 이제 만나보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은 있어서
0: 거기서 학생들도 만날 것 같은데, 홍대면 이렇게 막 한참 흔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야, 너 과대 아니야? 막 이렇게 된 적은 없으세요?
1: 아, 그렇진, 학생들 오히려 거의 없고, 이제 뭐
0: 그래요.
1: 구독자분이나 이런 분이 와서 갑자기 인사. 또 이제 메탈공이다 보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거칠거나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공연장 앞에서 전 길에 앉아서 이제 맥주를 먹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0: 오,
1: 사다가. 그럼
0: 그러시구나.
1: 이제 옆에서 이제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앉으시길래 보면은 이제 몇번 뵀던
0: 구독자분들,
1: 분이거나 구독자분이거나 그러면 반갑게.
0: 반갑게
1: 그런 데서 보면 더
0: 인사하고.
1: 반갑죠. 취미를 공유하는 구독자분이
0: 그러니까.
1: 있다니, 이럴 수가.
0: 그러면
1: 그래서
0: 복장은 어떻게 해서 가세요?
1: 복장 그냥 뭐 메탈 티셔츠는 보통 그 공연하는 분이 자기들 머천다이즈를 파니까 그걸 예의상 또 사야 되니까 사서 갈아입고
0: 그러면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1: 그냥
0: 가세요?
1: 화장실은 보통 좁고 자리
0: 예.
1: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0: 아예
1: 데서나
0: 진짜요? 그러시구나.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시네요, 정말.
1: 그런 거 보러 오는 분 아니면 사실 그 근처까지 잘안안 오잖아요, 사실은 그 시간에 또.
0: 그쵸,
1: 그러니까 뭐
0: 그쵸.
1: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로.
0: 아니, 교수님 활동도 되게 바쁘실 텐데,
1: 네.
0: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또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1: 아, 예, 그쵸.
0: 그런 이유는 뭐예요?
1: 아마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 비슷할 것 같은데
0: 예.
1: 제가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게 큰데
0: 그쵸, 저도
1: 근데 또
0: 그래요.
1: 그것 때문에 본업에 영향을 좀 많이 주면 안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0: 예.
1: 요일을 아예 정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0: 아.
1: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밀도 있게 넣고
0: 예.
1: 이제 EBS는
0: 주삼파를
1: 수요일에
0: 하셨구나.
1: 수요일에
0: 교수님,
1: 오고 월요일은 이제
0: 진짜.
1: 강연이거나 이런 거 하거나 이렇게 좀 아예 일자를 나눠가지고 서로 좀 침해를 안 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0: 진짜요?
1: 유튜브나 책 쓰거나 이런 거는 퇴근한 이후에 밤에 집에서 이제
0: 아,
1: 합니다.
0: 집에서 하시는
1: 예.
0: 거고. 밤에 그러면 그런 장비가 다 있으시겠네요.
1: 뭐 장비를 해봤자 뭐 마이크랑 오디오

0: 페이스만 있으면 끝이니까. 저는 얼굴도 안 나오게 하고 찍어요. 그래서 노력을 그 품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냥 소리랑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취미 생활로 진짜 언제 이 채널 터져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
1: 아 그런 마인드로. 네. 막 광고도 막 붙고 막 그러지 않아요?
0: 광고는 보통 이제 아무 화학 쪽이니까 화학 관련된 기업이 가끔 올 때도 있고.
1: 근데 안 하세요? 하세요?
0: 하죠. 네. 너무 심한 것만 아니면 예를 들어 건강 아니면? 기능 식품은 예. 제가 먹지도 않는데 추천을 한다거나 그치. 검증된 게 없으면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예. 화학 약품 기업 뭐 이런 거는 홍보 삼아서 그쪽에서도 약간 저를 그냥 서포트하고 도와준다라는 개념이고 저도 예. 내가 자주 쓰는 거니까 예. 여기 진짜 좋은 데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정도여서 예.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의 주제가 광고가 잘 붙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좀 많아요.
1: 예.
0: 뭐 폭발물, 뭐 마약, 뭐 독 이런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광고가 그렇구나. 좀 이상하지 않나요?
1: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본업 말고 일주일 3일은 교수님으로 생활을 하시고 근데 나머지도 본업이랑 관련이 된 화학 이야기들이고 과학 네. 이야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아예 제가 음악 좋아하는 것처럼 화학과 관련 없는 취미는 없으십니까? 그 헤비메탈 듣는 거 말고 직접 하시는 거.
0: 뭐 지금은 그냥 사실 게임을 조금 하는 거 정도였는데
1: 네.
0: 아니면 뭐 커피를 좀 마시러 다니거나 그런 거 소소한 것만 하다가
1: 네.
0: 지금은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말을 하진 않았는데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약간 동아리 같은 거 했던
1: 예.
0: 그런 거에서 약간 기념 공연을 하게 돼서 지금 올해 밴드 공연을 한번 하려고
1: 역시 밴드 하시는구나 네, 기타 하려고. 치세요?
0: 저는 보컬로
1: 보컬이세요?
0: 네, 보컬로 하고 있었습니다.
1: 보컬이세요? 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노래 한 곡만 해주시면 안 돼요?
0: 나중에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 할게요.
1: 진짜로 해주실 거예요? 네. 진짜로 정말로?
0: 알겠습니다. 말을 꺼냈으면
1: 그러면 저걸 얘기해 주세요.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0: 뭐 메탈 할까요?
1: 메탈도 잘하세요? 메탈 하실 거면 저거 해주세요. 깊은 밤의 서종곡 아세요?
0: 네 알아요.
1: She's Gone도 당연히 아실 거고.
0: 그건 알지만 나이 들어서 부르기 힘들지 않을까?
1: 깊은 밤의 서종곡 정도는 괜찮잖아요.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럼 그거 해주실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너무 좋다.
0: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1: 그러면 다음번에 진짜 나오셔서
0: 알겠습니다.
1: 깊은 밤의 서종곡. 그 가수가 뭐였죠?
0: 원래 블랙홀.
1: 블랙홀 맞죠? 네. 예, 맞아요. 그 노래 진짜 좋거든요. 그 노래 직접 불러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정말. 교수님도 저런 거 하세요. 게임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0: 네.
1: 게임 아니고서 막 이렇게 막 쇼츠나 릴스 보다가 시간 막 금방 가고, 막 영상에 푹 빠져 있거나 이런 거는 안 그러세요?
0: 그러기도 하죠. 근데 사실 쇼츠 같은 거는 다음 거 타고 넘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1: 그러니까.
0: 시작점은 여기지만 종착점이 어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1: 맞아.
0: 거고 에이. 보통 요새는 약간 오히려 쇼츠보다 저는 롱폼 보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 쉽게 얻기 힘든 정보 같은 것들이라든지
1: 예.
0: 철학 관련된 거
1: 왜냐면
0: 제가 책을 읽긴 힘든데 전문가들이 대화하면서 말해주면 또 잘 들어오더라고요.
1: 흡수가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즐겨보는 편이고
1: 인문학적인 것 좀 많이 보시고
0: 그래도 안 그런 것도 많이 보기는 해요. 막 예. 요즘 뭐 매체지만 뭐 버튜버라든지
1: 버튜버가 뭐예요?
0: 그 얼굴이 아니라 약간 3D 모델링된 캐릭터로 나와서 말하고 하는 것들.
1: 그런 것도 있구나.
0: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도 않으면서 어떤 예. 대외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객관적이면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거가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아는 사람 영상을 보면 아무래도 좀 팔이 안으로 기울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닌 면에서 약간 이것도 나름 매력 있는 매체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면서 또 보고 있고.
1: 그러네.
0: 네.
1: 사람이 아닌.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과학, 수학은 당연히 좋아하셨을 것 같고
0: 네.
1: 음악도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0: 좋아했습니다.
1: 그거 말고 문학이라든가 좀 이렇게 문과 과목 중에서 좋아했었던 게 있으세요? 역사라든가
0: 이게 제가 이제 그 과학고를 나와서 그런 쪽 과목이 굉장히 적었어요.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뭐 지리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고요. 고등학교부터는
1: 예.
0: 한국사도 못 배웠어요. 고등학교 이후에 하나도 다 과학에 이제 완전 올인이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과목의 편차가 좀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0: 내용이지만 제가 진짜 제일 열심히 공부한 게 도덕이었어요.
1: 도덕?
0: 왠지 모르겠는데
1: 도덕적이지
0: 도덕을 정말 잘하는
1: 않았구나.
0: 사람이라고 비춰주고 싶었는지 시험 기간에 한 14일쯤 공부를 했거든요. 그중에 12일간 도덕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1: 도덕이라고
0: 미쳤었나
1: 얘기할 것
0: 봐요.
1: 같았으면 중학교 얘긴데 고등학교 때는 윤리라
0: 저는
1: 그러잖아요.
0: 도덕이라고 있었어요.
1: 도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0: 근데 웃긴 건 12일간 공부하고 100점을 못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넌 정말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극복할 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다. 막 조롱받고.
1: 그러셨구나.
0: 그게 기억이
1: 학창
0: 많이 나요.
1: 시절에.
0: 도덕 공부를
1: 오,
0: 정말 열심히
1: 정말.
0: 했던 기억이.
1: 우리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니까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뭐 대부분 꿈이 다 대학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화학 쪽이 아니더라도 공부하기나 너무 싫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에 너무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질문 자체가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부족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공부에 대한 팁이라 그럴까?
0: 그 정도의 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과학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과학에 대해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과학이 되게 즐겁고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는데, 과학은 원래 어려운 게 맞고요. 과학이 쉽다는 말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렵고, 어려운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맞닥뜨린 그 힘든 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화학을 했지만 이게 안 어려웠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게임도 너무 쉽고 하는 대로
1: 그러니까
0: 다 깨면 이거 안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
0: 막히다가 한 번에 성취가 있거나 뚫는 그
1: 그래요.
0: 쾌감이 있는 거다
1: 내가 맨날
0: 보니까
1: 하는 얘기예요, 정말.
0: 과학은 원래 어렵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지금 당연한 거고. 그리고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 지구의 운동에 대한 지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천동설, 지동설 관련된 건데 여기에 나오는 말이 그 실패가 무의미, 그러니까 오답이나 실패가 무의미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실험할 때도 그런 경험이 많고 또 항상 넘어져서 공부가 넘어져도 뭔가 하나 손에 움켜쥐고 일어나는 걸 반복하다 보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게 늘어나는 거니까.
1: 그럼, 그럼.
0: 그래서 아마 평생 실패를 많이들 하실 거고 안 하면 좋겠지만 근데 원래 이건 어려운 거고 내가 넘어지는 건 당연한
1: 맞아.
0: 거니까
1: 그러면서
0: 자연스러운
1: 배우는
0: 거다.
1: 거는데, 그쵸?
0: 마음만 안 꺾이면은 결국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 그쵸,
0: 삶에서
1: 그쵸, 그쵸.
0: 느끼는 게.
1: 맞아, 맞아. 맨날 유전자 촬영 그만하고,
0: 뭐 그건 뭐
1: 고등학교
0: 바꿀 수 없는 거니까
1: 공부하면서,
0: 지금 탈영한다고 뭐할수 있는 거 아니죠, 솔직히.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아, 우리 장홍재 교수님이랑 특별 편성으로 원래 한 26분, 27분에 거의 끊거든요. 35분까지 편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블랙홀의 깊은 밤의 서정곡이라는 저희가 MR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공연하시는 밴드분들이랑 같이 오실래요? 여기 드럼도 있고요. 밴드분들
0: 그래요?
1: 실제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공연도 하시거든요.
0: 그건 뭐 말했다가 욕먹을 것 같긴 한데.
1: 자주 만나세요? 공연하시는 분들은?
0: 아니죠. 이제 다들 자기의 삶을 살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1: 고등학교
0: 좋아하더라고요.
1: 동창이에요? 대학교
0: 대학교
1: 동창이에요?
0: 때 이제 선후배로
1: 선후배로.
0: 가요제도 나가고
1: 정말. 그분들도 교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0: 지금 저희 멤버엔 교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보통 삼성에 있거나 이런 회사
1: 회사에서
0: 과학 자기 했던 걸 살려서
1: 살려서
0: 약간
1: 그쪽으로
0: 우리나라 과학
1: 가시구나.
0: 기반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우,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한 시간 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0: 너무 재밌었죠, 진짜. 뭐 말할 것도
1: 재밌으셨어요?
0: 없이.
1: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0: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즐거웠습니다.
1: 그러면 진짜 다음번에 나와달라 그러면 꼭 나오시겠네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MR은 저희가 준비하니까요.
0: 알겠습니다.
1: 오늘 아주 재밌는 화학 이야기, 또 인생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교수님. 예,
0: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장홍재 교수님의 추천곡,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Die with a Smile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1674님 며칠 전에 문구점에서 새 샤프를 하나 샀는데요. 손에 잡히는 느낌도 너무 좋고 글씨도 부드럽게 써지는 거예요. 괜히 계속 써보고 싶어서 평소 같았으면 미뤄둘 숙제도 곧바로 했어요. 또 공부할 거 없나 찾고 있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는 새 필기구 하나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의 꿀팁을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새로운 물건 사면 기분 정말 좋고 저는 후라이팬 하나 바꿔도 처음에 이렇게 눌러붙었다가 계란 후라이 할 때 이게 탁 이렇게 딱 계란이 막 그 위에서 이렇게 팍 스물스물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분 정말 좋잖아요. 김민혜님 집에 혼자 있는데 배가 고파서 계란 볶음밥을 만들어봤어요. 라면 빼고 태어나서 처음 해본 요리였는데 계란이랑 밥 넣고 간장 조금 넣어서 막 볶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저도 요리 좀 꽤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런 식으로 요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언제였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삼겹살에 김치를 볶았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도 뭐 해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3732님 앞머리가 길어서 집에서 조금만 자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쪽 길이 맞추다 보니까 점점 짧아져서 눈썹 위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미용실 갈걸. 앞머리 자르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머리를 한 번도 그럴 용기는 없어서 잘라본 적은 없는데 코델리아 어릴 때 우리 강아지 눈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잘라주다가 이럴 거면 여기도 좀 더 자를까 더 자를까 하다가 아예 전체를 밀어버렸었던 그런 기억. 그래서 다음날 미용실 가서 다시 예쁘게 깎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금방 자랄 테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하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주세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댓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앙유가 부릅니다. 가르마.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8월 25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벌써 됐네요. 아일리님이 장홍재 교수님 낭만을 하는 교수님이셨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시간 정말 즐거웠죠 여러분. 김인경님 이틀 전 일요일에 무사하게 무탈하게

그때 아들이 육군 병장 전역해서 너무 행복한 청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잘 됐다, 그쵸? 부끄럽지만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기사 필기 시험 도전하는데 서투른 늦가기를 응원해 주세요. 정말 축하드리고 필기 시험도 꼭 성공하셔서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진님. 수학을 못했지만 사랑하고픈 사람으로서 정승재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방송 40대가 들어도 될까요? 그럼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훨씬 나이 많으신 손주들 학교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젊으신 분들이 들어야 할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죄송하네요. 그러는데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안보나님, 매일매일 새롭고 완벽하지 않은 서투른 일상이 시작되지만 오늘도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잘 보낸 것 같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청으로 마무리하면서 편안한 밤 보낼 수 있어서 좋으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잠깐 공지 하나를 할까요? 경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우리 뭐 해요? 해정승제 크로스 하죠. 여러분들의 학업 상담도 좋고 고민 상담, 인생 상담 다 좋습니다. 윤해정 선생님이랑 저랑 바다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전화 연결할 거거든요. 전화 연결 원하는 바다님들 계시면 꼭 신청해 주세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같이 얘기 나누면 훨씬 더 좋잖아요. 경청 인별그램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남겨뒀거든요. 언제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준비했네요. 우리 바다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코잘 자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이곳은 멕시코 마리아치의 꽃과 같은 곳입니다. 그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며 그 뿌리부터 흔들기 전까진 말이죠. 이 최근 몇 달 사이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마리아치 연주자들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체포되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었고요. 일부는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와 구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치 공동체는 밴드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연주자가 한 명만 사라져도 그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죠. 이제 마리아치 연주자들은 공연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조차 두렵다고 합니다. 샌안토니오는 음악가들의 도시라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빛낸 주역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으로는 멕시코의 아티스트 비센테 페르난데즈가 부르는 Amor de los dos, 우리 둘의 사랑이었습니다. 들으셨다시피 마리아치 전통곡이었죠. 그 음악을 하는, 소위 말하는 뮤지션들, 음악가들, 굉장히 순둥순둥한 성정의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빼고요. 아무튼 그 영화도 떠오르네요. 2002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4반세기 전에 한국 영화였죠. 긴급조치 19호라고, 뮤지션들 다 잡으러 다니는 디스포토피아 블랙코미디 설정의 그 영화였죠. 뭐 가수 김장훈을 비롯해서 유명한 뮤지션들이 많이 출연했는데, 지금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는 뭐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부에서 단속을 미리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체포 사례가 기사에 이렇게 열거된 걸 봤을 때는 약간 고의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마리아치 음악가들이 입는 전통 의상 있잖아요. 모자도 그렇고 이 복장은 눈에 띄죠. 그래서 샌안토니오 같은 곳은 1970년대에 이미 그 히스패닉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공립학교에서 마리아치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리아치 하면은 샌안토니오지, 뭐 이런 구조였는데, 그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기 쉽다. 아이스라는 막무가내 그 엉망진창 집단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트럼프 행정부 아시다시피 이런 미국의 다문화, 여러 다문화 공동체의 그런 근간, 그런 뿌리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19호 같은 그런 상황도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짠하네요. 그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망명자로 샌안토니오로 온 한 아티스트의 경우도 있고, 가족 전체가 구금당한 유명한, 또 보도로 유명해진 그런 청소년 마리아치 연주자들의 사례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뭐 악기도 트럼펫 연주를 하는 뮤지션의 사례도 있고, 예, 가족들이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이민 정책이 이렇게 사람 추방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문화의 근간도 건드리기 시작을 했다. 참 무서운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멕시코 시청자가 아니라 청취자시죠. 예. 저희 애청자신 아크에인젤 0778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늘 첫 곡 비센테 페르난데스의 아몰 데 로스 도스, 저도 따라 부르고 있어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그리고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내일 모레로 다가온 아티스트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새음행 라운지 정보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신만의 화법으로 포크 장르를 새롭게 개척한 싱어송라이터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최제니의 음악 세계에,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새음행 라운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들썩들썩 댄스 리듬의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유젤, 이마엘 앙젤, 그리고 미국의 울트라 나테가 함께하는 Moving to the Sun. 예. 그리고 이탈리아의 밀키, 프랑스의 데이빗 게타가 함께하는 Just the Way You Are. 두 곡입니다.

이탈리아의 Milky, 프랑스의 David Guetta의 Just the Way You Are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프랑스의 두 아티스트 유젤, 이마일 엉젤 그리고 미국의 울트라나테의 Moving to the Sun이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2000년대 초반 파키스탄의 P2P 파일 공유 플랫폼에 한국의 노래가 반향을 일으킵니다.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엔의 대표곡 알렐루야를 소박하고 섬세하게 재해석한 한 소녀의 목소리는 파키스탄 온라인 커뮤니티를 급속도로 장악하며 이른바 바이럴 현상이 되었죠. 그 목소리 주인공은 아루즈 아프타브입니다. 지금은 파키스탄 음악인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남아시아 최고 아티스트의 하나로 손꼽히지만 2000년 당시 10대였던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루즈 아프타브는 인디 음악이니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파키스탄에서 세계가 다 아는 노래를 홈 레코딩으로 제작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배포해서 바이럴 현상을 주도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메이저 레이블 중심의 상업적인 음악이나 전통음악만 유통되던 당시 파키스탄에서 인디 음악신을 탄생시킨 기폭제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아루즈 아프타브는 19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음악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음악 제작 그리고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후 2014년 데뷔 앨범 Bird Underwater를 발표했을 때부터 아로지 아프탑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고히 다집니다. 그것은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의 시문학과 음악을 포크와 재즈의 틀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죠. 어쿠스틱 기타, 하프,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우르드어 시를 현대적으로 변주하는 그녀의 음악을 미국 평단은 네오 수피 포크라 명명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험과 확장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음악에 대해서는 평단은 다시 해석과 명제를 바꿔야 했습니다. 아루 자프답은 아날로그 악기 편성을 걷어내고 일렉트로닉 앰비언트 사운드를 과감히 도입합니다. 또 뉴욕 아방가르드 재즈 음악인과 교류하면서 즉흥 연주 요소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코첼라와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부터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까지 각기 다른 무대를 두루 경유하면서 경계를 초월하는 음악에 대한 꿈을 채워나갑니다.

2021년 앨범 Vulture Prince의 수록곡 모하바트로 그래미 최우수 글로벌 음악 퍼포먼스상을 수상한 순간을 회고하며 아루지 아프탑은 파키스탄 음악인 최초의 수상이라는 쾌거 이상으로 아시아 음악인으로서의 성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아시아계 음악인 소외된 음악인을 대변해 준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단순히 명목상의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슬람 신비주의 세계관으로 팝과 아방가르디 경계를 오가며 아시아의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제시한 파키스탄 아티스트 아루즈 아프탑을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곡 각각 소개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어느 예술가나 어떤 한 특정 그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뭐 아루즈 아프탑들도 이 인도 클래시컬 음악에 매칭되는 자신의 그, 예, 자신의 음악에 대한 표현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음악의 재료, 자신이 주로 쓰는 그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뭐 재즈, 포크, R&B, 블루스 등등 일반적인 장르들을 열거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때 접한 선율과 전통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그러나 단서를 달죠. 난 클래식 훈련을 받지 않아서 남아시아 전통 음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곡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듣는 청중을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데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음악을 직접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했던 것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2014년 데뷔작에서 뭐 전체를 다 작곡, 편곡, 프로듀싱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슬람 수피즘의 텍스트 시가 가사가 됐고요. 들으셨던 곡에서는 아코디언 소리가 좀 특징적이었다. 제 귀로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기타 그리고 타악기, 콘트라베이스, 크레딧상으로는 트럼펫도 명시가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 포크적인 앙상블에다가 우르두어로 노래하는 그런 또 이슬람 마캄을 사용하는 그의 보컬이 돋보이는 뭐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미국의 뭐 평단들은 카왈리 얘기도 하고 수피 얘기도 하고 황홀경적 요소가 서양의 록, 힙합, 클래식, 재즈의 현대적 해석과 뒤섞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죠. 이후 두 번째 곡은 그래미 상을 받은 그 음반에서 한곡 들었습니다. 벌처 프린스라는 앞선 곡은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발매한 거고 2022년은 버브라고 해야 되나? 버브 레이블에서 나온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이제는 배급도 글로벌하게 할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우데르노나 우르두어로 꿰맨 걸 뜯어내줘라는 호소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박음질된 당신을 뜯어내 달라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예. 그 영성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의 명상적인 그런 가사 텍스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시기마다 뭐 이렇게 또 사람의 다양한 감정, 사랑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가사 시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이 곡에서는 아누슈카 샹카르가 시타를 연주했고요. 메이브 길크리스트라는 또 켈틱 전통 하프, 레버 하프 연주자가 또 오래 함께했던 그런 뮤지션이기도 한데요. 아르즈 아프타브랑 또 편곡과 연주에 참여를 했네요. 요즘은 뭘 하고 있느냐? 뭐 시기마다 한뭐 앨범 단위로 나눠야겠지만 요즘은 그 대형 투어 순회 국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 올해 4월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는 이 컨템포러리 플라멩코 이런 재료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단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옷은 음악적인 틀은 바뀔지언정 이 그녀의 목소리나 우르두어로 노래하는 고시어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세요맨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음악 두곡 들어볼까요? 가이타노 벨로주와 그의 아들, 세 아들이죠. 모레노, 제카, 그리고 통. 그들의 합주로 듣는 도두 오맹, 모든 남자, 라이브 실황 버전이고요. 이어서 마리사 몽지, 그리고 세우 조르지, 그의 딸 플로르가 함께합니다. 프라 멜리오랄, 더 나아지기 위해. 두곡 이어서 듣고요. 세우 맹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지노 파올리, 그가 부르는 사포레 디 살레, 소금의 맛입니다. 지노 파올리가 1963년에 발표한 바캉스와 사랑의 노래를 오늘은 2019년에 재즈 편곡으로 재해석해 발표한 버전을 감상하겠습니다. 연인과 함께 떠난 바닷가, 이 바다의 짠내는 바캉스의 여흥을 돋우고 이 사랑의 관능의 양념을 뿌립니다. 그리고 곧 끝날 휴가, 시간의 덧없음이라는 씁쓸한 뒷맛, 그 뒷맛을 남깁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소금의 맛, 바다의 맛. 당신이 바다에서 나와 내 곁에 누울 때 당신의 몸과 입술에 남은 짭조름한 맛. 소금의 맛, 바다의 맛. 조금은 쌉싸름한 맛, 잃어버린 맛, 뒤에 남기고 떠날 맛.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 여기와는 다른 곳의 맛. 시간은 게으르게 흐르며 우리 입술에 짠내를 남긴다. 당신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고 나는 당신을 바라본다. 그렇게 모래밭과 태양 속에 혼자 남는다. 그러다 당신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모래 위에서 내 품에 안긴다. 나는 당신에게 입 맞춘다. 소금의 맛, 바다의 맛, 당신 입술의 맛.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세계음행전환노래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지노 파울리의 2019년 버전 사포레 디 살레 소금의 맛이었습니다. 소금 한 10g 관능 10g 1:1 비율이었죠. 조이선 청취자가 아루자프탑 오늘의 세계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 파키스탄 출신의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죠. 그분에 대한 앨범 반장으로 소개했던 맞습니다. 제가 두 차례인가 최근은 그 전쟁 피해 아동들을 돕는 워차일드라는 반에서 아루지 아프탑이 또 미국의 백과 함께 이번에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라일락 와인을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조이선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참 그러네요. 라일락 와인 언급도 해주셨네요. 조이선님 고맙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의 파비오 콘카토가 부르는 Ti ricordo ancora 아직도 널 기억해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아이슬란드 출신의 포스트 모던 클래시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올라프 아르날드의 Only the Winds, 그의 2013년 앨범 For Now I Am Winter 수록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6792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분한 세존노 듣고 있는데 문득 오래전 소식이 끊긴 친구처럼 근황이 궁금해진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한했을 때 공연도 갔었는데 코린 베일리의

Like a star, 듣고 싶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대단했죠. 이기가 2000년 초반에 발표된 2006년 정확히는 코린 베일리데이의 Like a star,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Like a star 를 포함한 데뷔 음반이 발매된 지 올해로 20주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어 중이랍니다. 미 서부를 시작으로 올 초에 시작을 했고요. 10월 말에 런던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투어로 바쁘답니다. 신청하신 곡 함께 듣고요.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은의 뮤직 설레 오늘 2부 순서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 번뜩 있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드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임 기자님은 어서 오고 계십니다. 지금 EBS 4호 그 성능 좋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계시고요. 당도하기까지는 뭐 영겁의 세월은 아닐 거고 곧 도착하실 텐데요. 이 요즘 심경이 어떠실까 궁금한 그의 기고글을 하나 발견해가지고요. 그걸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1986년 영화 하일랜더를 위해 만든 곡, 영화의 주인공인 코너 맥클라우드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합니다. 불멸자이죠. 반면 아내 헤더는 평범한 인간이어서 끝내 늙고 죽어갑니다. 그 비극적 장면에 삽입된 비장한 노래가 퀸의 Who Wants to Live Forever. 오늘 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우주는 영겁에 있고 저는 순간에 있네요. 누가 영원히 살길 바라나요? 우리의 오늘이 곧 영원인데. 짧지만 멋진 글이죠? 예, 지금 도착하셨는데 제가 이 글을 직접 멋지게 또 낭독을 해드렸으니까 화답을 해주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요즘 고민이 많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어떻게 하일랜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였죠.
1: 아, 그러세요? 네,
0: 20대 네. 초반에 크리스토퍼 램버트는 그나저나 은퇴를 한 거예요. 왜 영화에 이제 뭐 B 영화로 막 이렇게 좀 밀려난 듯한 행보를 보이더니
1: 그러게요.
0: 거의 이제는 영화에서 볼 수가 없는 배우가 되어버렸어요.
1: 저도 뭐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네. 매력적이었었죠. 예. 특히 이마가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0: 여자 네. 연예인 중에 샤데이가 있다면 남자 연예인은 크리스토퍼 램버드
1: 그러니까.
0: 같은 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약간 두상이 직사각형 두상인데 길고 이렇게 이마가 좀 넓으시고
0: 그게 하일랜더들의 네. 특징인가? 약간 불멸에
1: 그랬나?
0: 네. 참수되지 않는 한 그냥 영원히 산다 이 설정이잖아요. 다시 찾아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약점이 치명적인 그게 이 참수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마치 드라큘라가 이렇게 말뚝박히지 않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0: 네.
1: 목이 잘리지 않으면 영원히 네. 산다라는 건데
0: 그러니까.
1: 서로 목을 자르러 다니는 거죠. 그 하이랜더들끼리.
0: 그렇게 태어난 소수의 그 불멸자들이 서로 죽이러 다닌다.
1: 네.
0: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네,
1: 그러게요.
0: 근데 그래야 되는지.
1: 하여튼 저도 어린 마음에 굉장히 너무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 네.
0: 영화가 더 좋았나요? 이 퀸의 사운드트랙이 더 좋았나요?
1: 둘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볼 자신은 없어요. 되게 오그라들 것 같아서.
0: 보라면 좀 네. 피식 웃음이 막 좀 나올 그럴 만한 작품일 수도 있는데.
1: 네,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아내 헤더를 이렇게 품에 안고.
0: 네.
1: 그 막 엄청 이국적인 절벽 같은 데서 네. 막 절규한 네. 그거를 막 헬리콥터에서 그때는 드론도 없으니까
0: 맞아요.
1: 헬리콥터인지 모르겠지만
0: 네.
1: 정확히 그 장면에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영상과 이 퀸의 음악이 겹쳐지면서
0: 맞아요.
1: 저한테는 뭐 어린 시절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많은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던
0: 삶과 죽음.
1: 네.
0: 누가 영원히 살길 바라나요?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오늘이 곧 영원인데. 우리의 오늘이 곧 영원인데. 뛰어오시느라 살 빠지신 거 아니죠? 라고 콩콩님께서.
1: 네.
0: 빠질 살이 더 있을까 싶기도 한데.
1: 글쎄요. 뭐 오랜만에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에 땀이 나서 한 네. 0.01g 정도 빠진 것 같긴 합니다. 땀으로.
0: 아, 그러게요. 수분이 네. 빠지면 또 체중이 주니까.
1: 네.
0: 자, 오늘 날씨도 더운데 헐레벌떡 오신 임희윤 뮤직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테마 소개해 주세요.
1: 네, 제가 이러려고 오늘 지금 이렇게 헐레벌떡 온 것 같기도 한데 네. 세계관 형성하느라고
0: 네.
1: 일단은 주제가 네. 빼느냐 붙이느냐 한 끝의 끝발이라는 주제를 한번 네. 잡아봤습니다.
0: 이게 약간 뭐 타짜의 멘트 같기도 하고 뭐죠 이거?
1: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끝, 네. 뭐 한 끝 차이라는 말 많이들 쓰시는데 네. 그러니까 밴드 이름에 정말 사소한 어떤 뭐 숫자나 관사나

0: 이런 것들이 뭐 붙게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제가 뭐 정말 TMI지만 조금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킨텍스역 앞에서 99번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999번 버스를 탔습니다. 한끗 차이로.
1: 한끗 차이네,
0: 네.
1: 진짜.
0: 이게 갑자기 그 오, 뭐 쇼핑몰 쪽으로 좌회전을 해버리더라고요. EBS를 앞에 놓고.
1: 아, 이 경위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군요. 보통은 늦지 않으시잖아요.
0: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약, 막 신호등 걸리고 이래서 거의 1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1: 99가 9990으로 변신을 한 거네?
0: 999.
1: 999로.
0: 네. 999가 두 개냐, 세 개냐의 차이인데 시력이 안 좋아졌나 봐요.
1: 좀 착시가
0: 그래서
1: 왔나?
0: 절묘하게 정말 한 끗의 끝발이라는 오늘 주제에 제가 맞춘 격이 됐어요.
1: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는 밴드명들이 해외에는 좀 있나 봐요.
0: 아, 꽤 있죠. 특히나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요즘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1: 그래요?
0: 이런 밴드 또는 이런 아티스트 명이 8, 90년대에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 새로운 세대의 젊은 밴드 중에서 그와 유사하거나 똑같은 밴드명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밴드 모르나? 아, 모를 수도 있겠다 하긴. 그런 생각이 들때 가끔 있거든요.
1: 근데 너무 독특하거나 아무리 좀뭐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도 좀 독특한 거는 글쎄 검색하면 뭐 양쪽이 다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0: 그러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또 8, 90년대 완전 탑을 찍지 않은 밴드들은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밴드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잘 언급이 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1: 80년대 한국 밴드 중에서 좀 독특한 이름인데 요즘 재활용되는 그런 팀은 누구예요?
0: 저는 이제 주로 해외 밴드의 이제 영어 팀명 쪽으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모르죠. 뭐한 3년 뒤에 백두산이라는 그룹이 또 신세대 그룹이
1: 그럴 수도 있네.
0: 네오 사이키델리아.
1: 까치산이 있으니까 또 백두산이 못
0: 네,
1: 나오리라 그런 거 없겠네.
0: 그러니까 백두산 힙한데 이러면서 약간 슈게이즈 밴드 백두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아무래도 영국과 미국 또 인터넷이 지금만큼 발달을 덜 했었던 시절에는 이거 힙한 밴드 이름이다라고 딱 짚고 나왔는데 알고 보면 영국 밴드인데 미국에 그런 팀이 옛날에
1: 있었어.
0: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끗을 붙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이미 정해버렸으니 어떻게 이렇게 변별력을 주려면 아니면 뭐 소송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얼마든지
1: 그런
0: 가능하죠.
1: 거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군요. 한끗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재밌겠는데요? 첫 아티스트부터 그러면 각각의 사연 첫 아티스트부터 만나보죠.
0: 영국 밴드고요. 90년대에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분들은 뭐막 해체했다 재결합했다가 뭐 역사적인 투어를 돈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꾸준히 최근까지도 작년에도 새 앨범 냈었고요. 활동해온 정말 끈질긴 투지의 밴드이고 어떻게 보면은 브릿팝 빅4에 포함이 못된 불운의 밴드이지만 꾸준히 정말 양질의 앨범들을 내온 밴드, 더 샬라탄스라는 밴드예요. 이 그룹이 이제 88년에 결성이 돼서 이뭐 일종의 데뷔를 하고 싱글까지 냈는데 우연히 이존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가 있죠. 영국의 라디오 진행자가 이더 샬라탄스 멤버들 요즘 자네들 음악이 아주 핫하던데라고 얘기를 하다가 근데 혹시 60년대에 샬라탄스 있었던 거 알아? 갑자기 싱잉땀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1969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샬라탄스라는 밴드가 있었었고 앨범을 딱한장 내고 사라진 밴드이긴 하지만 당시 샌프란시스코 사이키델릭 락씬에서 상당히 중요한 밴드였었어요.
1: 하필.
0: 네, 그러면서 심지어 존필 형님이 그 원조 샬라탄스 노래를 들려줍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좋아서 부끄럽지 않다.
1: 우리
0: 그러나 네, 다만 이제 영국에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미국 투어 니즈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엔 진짜 법적인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샬라탄스 UK라는 밴드명으로 미국 투어 포스터를 제작을 하죠.
1: 그건 좀 급조한 느낌이 너무 난다. 샬라탄스
0: 그러니까요.
1: UK.
0: 뭐 욱해서 지은 느낌인 것 같긴 UK라서 그런지.
1: S자 하나 더 붙이고 뭐 이런 장기는 안 되나? 샬라탄스에
0: 샬라탄스. 네.
1: 거기 S를 하나 더
0: 하나
1: 붙이고
0: 더.
1: 더블 S로 샬라탄스 스뭐 이렇게 UK
0: 와,
1: 붙는
0: 상상도
1: 것보다 좀
0: 못했는데. 네.
1: 근데 이 지금 과

0: 참 젖히는 저 모습도
1: 네.
0: 혹시 그런 비교는 없었나요? 오아시스를
1: 사실
0: 흉내낸다거나 뭐 이런
1: 오히려 이분들이 훨씬 더 먼저 데뷔를 했기 때문에, 선배
0: 선배니까
1: 밴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도 뭐 맨체스터 출신은 아니지만은 매드체스터라고 하는 그 어떤 씬 또는 맥이라는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밴드로 출발을 했고,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 매드체스터나 맥이보다는 오히려 60년대 소울 R&B, 미국 소울 R&B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베기델릭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 장르를. 베기에다가 약간 미국 사이키델릭을 섞은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좀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곡은 One to Another라는 5집 텔렌 스토리스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0: 연도로는 몇 년도인가요?
1: 1997년 정도일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분들의 초기 사운드를 완성한 거는 사실은 기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랍 콜린스라고 하는 키보디스트였었는데, 이분이 해먼드 오르간이 굉장히 곡을 많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복고적인 느낌도 많이 풍겼었고, 매기하고 좀 일렉트로닉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옛날 사이키델릭 같은 느낌도 풍기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랍 콜린스가 이 앨범 녹음하다가 교통사고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0: 저런 핵심 동력을
1: 그렇죠.
0: 잃어버린 거네요.
1: 그렇지만 어쨌든 이랍 콜린스의 부친께서 너네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뭐 밴드 해체할 생각 절대 하지 마. 빨리 앨범 제작해서 내는 게 우리 아들 추모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마침내 텔렌 스토리스라는 앨범을 내게 되고, 이 원투 어나더라는 곡으로 정말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죠. 이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백이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실제로 케미컬 브라더스의 톰 롤런스가 이 드럼 루프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케미컬 브라더스랑 교류가 많았었고, 그런 식으로 어떤 UK 씬에서 락 밴드들과 일렉트로니카 이런 것들이 경계 없이 섞였던 어떤 90년대 라는 분위기에서 보면은 아까 오아시스랑 유사한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음악적으로도 결이 통할 수 있다. 네.
0: 그렇군요. 샬라탄스 UK 그 급조한 미국 투어를 위해서 포스터용으로만 만든 이름이었나 보군요.
1: 그런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샬라탄스 UK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오히려 그냥 샬라탄스로 많이 부르지만, 전성기 때는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0: 그렇게 통용되는 우리들은 그냥 샬라탄스로 이해를 하는데
1: 네.
0: 어떤 공식적인 포스터나 이런 데는 UK를 항상
1: 그렇죠.
0: 안전장치로
1: 예. 오히려 공식 팀명이 샬라탄스 UK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0: 오히려
1: 저도 그렇게 계속 알고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리는 게더 당시에는 힙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샬라탄스 앞에 더도 붙어 있었고, 뒤에 UK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브리팝의 전성기에, 와, 이 형들 진짜 찐인 것 같아. 너무 힙해. 이런 느낌을 오히려 더 줬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시대적으로는 그게 더 유리했겠군요.
1: 네.
0: 자, 오늘 임희윤의 뮤직 설레 빼느냐 붙이느냐 한 끗의 끝발. 예, 그첫 곡으로 영국 그룹 더 샬라탄스의 One to Another 듣고 오겠습니다.

0: 1997년 영국의 The Charlatans UK가 발표한 One to Another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케미컬 브라더스 톰 로울랜드가 만들어준 드럼 루프가 여기 사용됐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 당시에 저는 이때 나왔는지 모르는데 쿨라 샤쿠르 뭐 이런 팀의 음악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1: 그러게요.
0: 질감인데
1: 맞아요.
0: 97년도는 사실 음악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던 시절이야,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때는 이미운 기자, 뮤직 저널리스트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셨나요?
1: 저는 이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었죠.
0: 어디 아프셨나요?
1: 아니,
0: 왜?
1: 그냥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뭐 시쳇말로 멍 때리면서 이렇게 동경만 했었죠. 와, 음악하는 사람들 정말 멋있다.
0: 그때 이제 The Charlatans UK도 듣고
1: 그렇죠. 뭐 진짜 You and Me Blue도 듣고 막 이러면서 충격도 받고, 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악을 할수 있구나.
0: 그렇구나.
1: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방금 말씀하신 게 이미 한번 일종의 혁명을 하신 뒤에 쉬고 계셨다는 게, 네, 97년에는 더
0: 그냥 뭐
1: 충격이네요.
0: 혁명인지 모르고 우리 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비슷한 애들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1: 없었어요, 그때는.
0: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더할걸 그러면 이제 무슨 연대도 일어나고 이뤄지고 뭐 했을 그건 이제 요즘 생각이고 그때는 이제 3년이
1: 그쵸.
0: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Life is Mala 님께서 아 너무 좋아하는 밴드예요 라고 샬라탄스 뭐 당연히 내한한 적 없죠 샬라탄스 같은
1: 아,
0: 경우는
1: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락 페스티벌에 온 적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해서.
0: 이후라도 2000년대
1: 네,
0: 들어서
1: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음악 뮤직 설레 빼느냐 붙이느냐 한 끗의 끝

0: 폭발, 밴드 명예 관련된 그런 사연들과 음악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분들은 이 같은 밴드 이름이 세계 각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0: 그래요?
1: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분들도 막상 데뷔를 하고
0: 잠깐.
1: 났는데
0: 이게 뭐 유명한 표현인가?
1: 뭐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매력이 있나 봐요. 어떤 밴드 이름으로서 이 블링크 182라는 밴드고요.
0: 혹시
1: 네.
0: 이 그룹을 잘 모르는 저도 혹시 약간 북유럽의 이 비슷한 이름 팀 있어요?
1: 있었죠.
0: 그런 거죠?
1: 맞아요. 블링크라는 팀이 있었죠.
0: 그래서 너무 헷갈리긴 했었는데
1: 맞아요.
0: 저도 알 정도니까
1: 그러니까요.
0: 이게 좀 그렇구나.
1: 네, 이 블링크라는 팀 아마 그 당시 세기 말 세기 초이 정도에 베티라는 곡, 뭐 키스 이런 곡들 상당히 유명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팀 이렇게 모자 길게 위로 그거 쓰고 그 비주얼까지 생각이 나는데 그 팀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도 블링크라는 팀이 있었고.
0: 이 단어가 좀 매력이 있나 보네요.
1: 네, 한 4, 5개국에 블링크라는 밴드가 산재해 있어서 사실 블링크 182는 90년대 초반에 결성이 됐는데 심지어 3, 4년 활동을 하고 있었던 차였었어요. 근데 음반사에서 갑자기 야, 큰일 날것 같다. 자, 알고 보니 블링크라는 팀이 각국에 산재해 있다.
0: 수두룩하다야. 어떡하냐.
1: 이제는
0: 그렇군요.
1: 우리가 메이저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정말 즉흥적으로 그럼 뭐 붙이지? 블링크를 아예 버리긴 좀 아깝고 그러다가 182라는 숫자를 그냥 난데없이 떠올렸대요. 그래서 멤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이유가 없다. 182라는 숫자가 그냥 쿨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이거 다 파느라고 고역이었겠네, 한동안.
1: 그러니까요.
0: 뭐 그럴싸한 뭐이 탄생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좀 그런 설을 만들던가 하지.
1: 그러니까 182가 사실은 뭐 행운의 숫자라든지 뭐 우리가 이걸로 로또를 맞았다든지 뭔가 나중에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충 멋있어 보이는
0: 그러니까요.
1: 밴드 이름 한 다음에.
0: 뭔가 던져주면 그걸로 이제 소비가 될 텐데.
1: 네.
0: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1: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 3인조 이른바 락에서는 이런 3인조를 파워 트리오라고 많이 부르는데 파워 트리오라는 이름에 아주 굉장히 걸맞은 그런 팝펑크 밴드였었고 팝펑크라고 하면은 그냥 쉬운 선율에 뭐 질주하는 리듬에 이렇게 생각하기
0: 그린데이.
1: 쉽고 네, 그린데이 위시에서 많은 밴드들이 있었지만 또 블링크 182는 그린데이 이후에 또한번 팝펑크를 조금 쇄신한 그런 밴드라고 할수 있고 뭐 그린데이처럼 복잡한 컨셉 앨범을 낸다든지 이런 실험까지는 안 했지만 정말 팝펑크의 에너지 자체를 굉장히 잘 응축해서 보여줬던 뛰어난 멜로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래비스 바커의 드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펑크 팝 드러머 중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거론이 많이 되는
0: 그래요.
1: 네 훌륭한 드러머였었죠. 근데 이 밴드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이세 명의 그 핵심 멤버죠. 트래비스 바커, 마크 워퍼스 그리고 톰 딜롱 세 명이 굉장히 반목도 많았었고 각자 사고도 많았었고 특히나 트래비스 바커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 비행기 추락 사고 때문에
0: 세상을 떠나나요?
1: 세상을 떠날 뻔했죠.
0: 아, 살아났군요.
1: 네, 전치
0: 다행히.
1: 11주의 화상센터 치료까지 받고 사실은 발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선고까지 받았었는데 재활을 통해서 다시 기량을 찾았고요.
0: 연주도 가능해진.
1: 연주도 가능해졌고 사실 그 비행기 사고에서 딱두 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나머지 한 분은 또 약물과용으로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행기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셋이 다시 뭉쳤지만 다시 반목을 했고 이톰 딜롱이 나가서 엔젤스 앤 에어웨이비스라는 밴드를 활동을 또 했었고 그렇게 헤어져 지내다가 또 마크 호퍼스라고 하는 베이시스트 겸 보컬리스트가 혈액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오히려 그걸 계기로 다시 한번 세 명이 뭉치게 돼요. 그래, 우리 이제는 뒤돌아보는 게 없다. 이제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셋이 다시 한번 뭉쳐서 유감 없이 해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2023년에 One More Time이라고 하는 재결합 앨범을 내고 상당히 감동적인 앨범이었었고요. 타이틀곡인 One More Time이라는 곡. 여기에 이제 가사에 보면은 뭐 비행기 사고에 대한 은유라든지 뭐 죽음의 길목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한 은유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블링크 182, 23년 음반에서 One More Time 들어보죠.

0: 미국 출신의 팝펑크 파워 트리오 블링크 182의 아홉 번째 정규 One More Time 2023년작이죠. 그래서 타이틀곡 One More Time 들어봤습니다. 저두분 대화에 쓰러집니다. 미치겠어요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가 좀 엉뚱한 대화를 하고 있었죠?
1: 아, 그런가요?
0: 모르겠는데,
1: 정신이 없네요.
0: 우린 정상적이라고 믿고. 재밌는 것은 톰 딜롱
1: 네. 네.
0: 이 블링크 182의 뭐 리더이자 뮤지션이기도 한데 UFO 탐사가라면서요?
1: 맞아요. UFO 탐사 전문 단체까지 만들어서
0: 네.
1: 과학자랑 이게 투합해서 그 다큐멘터리도 이제 나왔었고요.
0: 네.
1: 굉장히 진지하게 UFO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멤버들처럼 큰 사고를 당하거나 뭐 병마와 싸우진 않았지만 이톰 딜롱도 나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굉장히 조롱도 많이
0: 아,
1: 당하고,
0: 조롱 많이
1: 야,
0: 당했겠는데요?
1: 음악 잘하던 친구가
0: 예.
1: 지금 정신 나가가지고 뭐 UFO 연구한다고 저러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몇년 전에 이 뉴욕타임스의 특종을 통해서 정부가 실제로 UFO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이톰 딜롱이 설립한 단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복권이 좀 됐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또,
1: 그러니까, 네.
0: 예, 미치게. 요번에 새로 나온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보면 약간 비슷한 서사인 것 같은데
1: 아,
0: UFO
1: 그렇군요.
0: 예. 자 오늘 테마로 듣는 팝의 뒷이야기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훈의 뮤직 설레 빼느냐 붙이느냐 한 끝의 끝발 이 선곡 테마로 고르신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스웨이드입니다.
0: 예.
1: 아까 이제 샬라탄스 같은 경우는 뒤에 UK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뭐 이른바 브리팝 4대 천왕, 브리팝 빅4에는 이제 못 드는 밴드입니다만 이게 사실 뭐 화제성이라든지 이런 인기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4대 천왕 같은 걸 뽑을 때 충분히 훌륭한 밴드지만 스웨이드는 바로 그 빅4에 이제 해당하는 밴드죠.
0: 그러네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조차도 미국 활동을 위해서 바꿔야 했습니다.
0: 이 스웨이드가 한국말 뭐죠? 뭐지? 질감이
1: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
0: 세무.
1: 그렇죠. 그게 약간 속칭 아닌가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사전에는 올라가 있겠죠?
1: 모르겠어요.
0: 예, 그렇죠.
1: 올가을에 그 스웨이드가 유행한다고 그러던데. 스웨이드 질감이.
0: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텍스트 봤을 때랑,
1: 네.
0: 이게 뭐더라? 하면서 막, 그거잖아? 하는 느낌이
1: 네.
0: 완전 달라가지고.
1: 매년 5월이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세무 신고할 때. 어쨌든 이 스웨이드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활동, 미국에 이제 또 스웨이드라는 그 팀이 있었기 때문에.
0: 몰랐어요.
1: 네.
0: 예,
1: 그리고
0: 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스웨이드.
1: 그렇죠. 어쨌든 뭐 가죽 자켓 같은 것도 많이 입고 락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눈물을 머금고 붙이게 되는 게더 런던 스웨이드라는 이름입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최근 몇년 사이에는 이 샬라탄스도 사실 그냥 더 샬라탄스라고 그 음원 사이트에 많이 표기가 되고 스웨이드도 지금은 스웨이드라고 많이 표기가 되는데 한동안은 진짜 정식 음원 사이트에서도 더 샬라탄스 UK 또는 더 런던 스웨이드라고 표기가 됐었어요.
0: 그 라디오 DJ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헷갈려가지고 소개를 뭐
1: 그렇죠. 네.
0: 스웨이드 런던 스웨이드 이거 다른 거야? 뭐 이렇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1: 네. 누구보다 멤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하고 특히 브랜 앤더슨 보컬 같은 경우에는 와, 내가 진짜 스웨이드라는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의도한 것도 전혀 아닌데 왜 우리는 더 런던 스웨이드라고 불러야 되냐.
0: 왜 그런 거죠?
1: 결국에는 상표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0: 상표권.
1: 네.
0: 그러네요.
1: 특히나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서는 상표권 같은 것들이 정말 아까 60년대 샬라탄스도 얘기해 드렸지만은 바로바로 등록을 하고 그
0: 특허
1: 권리를
0: 같은 거니까.
1: 네, 찾는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0: 스웨이드. 여기는 이 붙이면 이상해지겠다. 스웨이디.
1: 갑자기 약간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0: 스웨데 뭐
1: 같아지네요.
0: 이렇게 바보같이
1: 네.
0: 되는 것 같아. 런던 스웨이드 아까는 샬라탄스 UK였는데
1: 네.
0: 그런 또 예.
1: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음악 팬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런던 스웨이드? 있어 보이는데? 되게 영국적이야. 멋있어 보이고 그랬었어요.
0: 근데 이제는 또 런던 스웨이드보단 스웨이드가 더 유명한 거죠?
1: 그렇죠. 이제는
0: 일반
1: 조금,
0: 팬들에게.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스웨이드의 3집 앨범입니다. 1900, 96년 네. 커밍업이라는 앨범.
0: 네.
1: 물론 앞선 두 앨범이 네. 굉장히 어둡고 예술적인 것으로 이제 유명했지만 스웨이더 동메스타라는 앨범.
0: 네.
1: 이 커밍업이라는 앨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금은 밝지만 스웨이드의 또 결정판을 한 번 더 보여준 그런 앨범이고요. 이 Saturday Night라는 곡 준비를 했어요.
0: 네.
1: 이게 이제 오늘 라이브 버전인데 Radio 1 Evening Sessions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연주한 실황입니다. 그런데 네. 보시면 이 Saturday Night이 Coming Up의 뭐 중요한 발라드 곡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기타 전주가 나올 때 물론 박수와 약간의 환호가 나오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0: 박수에 왜냐면, 대해서?
1: 네. 그 관객들이. 아. 왜냐하면 이게 처음 공개가 되는 거여서. 이 1996년 8월 29일 라이브인데
0: 네네.
1: 3일 정도 뒤에 앨범이 발표가 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관객들은 이 곡을 처음 들어
0: 처음 듣는 거니까 네. 어리둥절 네.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겠네요.
1: 네.
0: 96년 라디오 1 이브닝 세션 8월 29일 실황입니다. 스웨이드의 Saturday Night 듣고 오죠.

0: 런던 스웨이드 또는 스웨이드 브리팝의 4대 천왕 중 한 팀이죠. 96년 여름에 런던 라디오 원 이브닝 세션 연주 듣고 왔습니다. 세터데이 나이트.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음반 이 싱글이 포함된 음반이 나왔다고 그랬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창 리허설이 아주 충분히 된

0: 그런 피크의 연주 실력으로 했다 해도 이런 방송사 라이브에서 이런 또 에너지가 나오기도 와 쉽지 않았을 텐데 멋지다.
1: 그러게요. 또 심지어 그 백보컬이라고 하죠. 이제
0: 예.
1: 화음 넣는 것도 이닐 코들링이라고 하는 키보디스트가 이제 직접 키보드 연주하면서 넣는 건데,
0: 냐냐냐냐 이거요? 예.
1: 네. 상당히 정말 라이브 잘한다는 걸잘 보여주는
0: 그러니까요.
1: 네, 실황 아닌가 싶습니다.
0: 덕분에 이런 기록 잘 들었고요. 음반에 수록된 거죠?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스웨이드 스웨이드 이렇게 두번 하면 안 되는 건가? 7108님.
1: 그것도 방법이네요.
0: 방법이네요.
1: 네.
0: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얼른 만나보죠.
1: 네, The Pineapple Thief,
0: 예.
1: 파인애플 도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락밴드입니다.
0: 네.
1: 이분들은 사실 조금 약간 슬픈 건데,
0: 예.
1: 원래는 그냥 파인애플 세이프였어요.
0: 네네.
1: 근데 이 덜을 붙였습니다. 왜냐면, 포큐파인 트리라고 하는,
0: 포큐파인 트리.
1: 네,
0: 예.
1: 저희 시간에 소개한 적이
0: 케빈
1: 있는,
0: 해리슨. 예.
1: 네, 그분들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음악 분위기가.
0: 네.
1: 굉장히 감성적인 프로그레시브 락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PT라는 거를 먼저 선점을 한 거예요. 포큐파인 트리가.
0: 아, 줄여서 PT.
1: 네,
0: 예.
1: PT를 선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드림 테어터를 이제 DT라고 부르고, 그 차세대로 PT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0: 참고로 저는 SY입니다. 미안해요.
1: SY,
0: 빨리.
1: LSY시죠.
0: 예.
1: 그래서 이게 PT가 겹치다 보니까
0: 예.
1: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하고, 저도 헷갈려요, 가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덜을 그냥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TPT다.
0: TPT.
1: 네.
0: TNT도 아니고 TPT다.
1: 그런데,
0: 예.
1: 어쨌든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포큐파인 트리 출신 케빈 해리슨이라고 하는 걸출한 드러머를 영입해서 낸 바로 그 앨범의 곡, In Exile이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오늘 꽉 찼네요.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기획, 좋은 음악.
1: 네.
0: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영국의 The Pineapple Thief의 In Exile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

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와타시모 모테이마스.
0: 저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일의 다양한 용법 중에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 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 있다라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태일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멈추다.
1: 도마르, 도마르,
0: 도마르. 1그룹 동사입니다. 빨간 신호에 멈춰야 하잖아요. 빨간 신호에 멈추다.
1: 아카신고데 도마르, 아카신고데 도마르.
0: 다음 단어 보죠. 떨어지다.
1: 오치르, 오치르,
0: 오치르. 2그룹 동사입니다. 해가 지다.
1: 히가 오치르, 히가 오치르.
0: 단풍이 떨어지다.
1: 고요가 오치르, 고요가 오치르.
0: 다음 단어 볼게요. 마당, 정원.
1: 니와, 니와,
0: 니와. 마당, 정원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이 니와가 사용된 새 이름이 있잖아요.
1: 니와토리,
0: 니와토리. 바로 닭입니다. 나뭇잎.
1: 고노하, 고노하,
0: 고노하. 나뭇잎이란 표현이고요. 살다.
1: 스무, 스무,
0: 스무. 살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살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1: 니 스무.
0: 니 스무. 스무는요. 앞에 조사. 반드시 니를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도쿄에 살다.
1: 도쿄니 스무.
0: 도시에 살다.
1: 도카이니 스무.
0: 시골에 살다.
1: 이나카니 스무.
0: 자, 어디 어디에 살다는 뭐라고요? 니 스무.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걸다 혹은 안경 선글라스를 쓰다.
1: 가케르, 가케르.
0: 안경을 쓰다.
1: 메가네오 가케르, 메가네오 가케르.
0: 선글라스를 쓰다.
1: 상글라스오 가케르, 상글라스오 가케르.
0: 가지다, 소유하다.
1: 모츠, 모츠,
0: 모츠. 1그룹 동사입니다. 마지막 단어죠. 전 세계.
1: 세카이주, 세카이주.
0: 세카이라고 하면 세계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주는요.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었을 때 우리가 주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앞에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올 때요. 그 뒤에 가운데 중을 주라고 읽으면 그 앞에 나온 집단 전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카이주라고 하면 전 세계가 되는 거죠. 선생님, 온 마을은요?
1: 마치주.
0: 마치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운데 중은 음으로 지금 나온 것처럼 주라고도 읽지만 추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라고 읽을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을 나타냈었죠? 하나 복습해 볼까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1: 이마 가이기 중です.
0: 이마 가이기 중です와 같이 추, 뭐뭐 하고 있는 중. 세카이주주라고 하면 뭐뭐 전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태이르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태이르는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우리가 보통 순간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순간 동사에 연결되면 뭐뭐 해 있다라는 동작의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말로는 동사에 따라서 뭐뭐 해 있다 혹은 뭐뭐 하고 있다 혹은 뭐뭐 했다와 같이도 해석 가능해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멈추다.
1: 도마르, 도마르,
0: 도마르. 멈추다 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인데요.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0: 멈춰 있다? 도마테이르, 멈춰 있다 란 뜻이에요. 도마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그룹 동사죠. 우주르로 끝난 일그룹 동사가 접속조사 테에 연결할 때는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마테이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멈추다.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순간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 테, 이르가 연결되면은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도마테 이르는요, 멈춰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게요. 떨어지다. 이그룹 동사인데요.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떨어져 있다.
1: 落ちている。
0: 오치테이르, 떨어져 있다란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오치에르, 떨어지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에 테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치테이르. 그런데 테이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죠? 여러분, 오치에르, 떨어지다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인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치테이르라고 하면은 떨어져서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벽시계는 꽤 전부터 멈춰 있어요.
1: 掛け時計は随分前から止まっています。
0: 掛け時計は 벽시계는 ずいぶん 前から 꽤 전부터 도마테이마스, 멈춰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도마르, 멈추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순간적인 행위예요. 멈췄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테 이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테이르, 멈춰 있다. 도마테이마스, 멈춰 있어요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벽시계가 가케도께인데요. 손목시계는요?
1: 腕時計。
0: 하나 더 볼까요? 탁상시계는요?
1: 置時計。
0: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당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1: 庭に木の葉がたくさん落ちています。
0: 庭に 마당에 고노하가 나뭇잎이 탁상 많이 어찌테이마스 떨어져 있어요. 어찌르 떨어지다 순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죠. 떨어졌어요. 그 후에는요 그냥 떨어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를 테이르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테이르 떨어져 있다, 어찌테이마스 떨어져 있어요가 되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일본어 동사 중에는 개콘스르 결혼하다 란 뜻이고요. 스무, 살다 란 뜻이죠. 니르, 닮다. 그리고 시르, 알다. 등과 같은 일부 동사는요, 항상 테 이르의 형태로 사용돼요. 그러면서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콘스르 결혼하다지만, 개콘시테이르라고 하면, 결혼하고 있다가 아니라, 기혼이다. 결혼한 상태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스무는 살다지만 쓴데이르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살고 있다 외에도 그냥 산다 정도로 해석할 때도 쓴데이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니르 닮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니데이르 닮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테이르인데 왜 우리말로 닮았다가 돼요? 이 테, 이르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뭐뭐 해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했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니테, 이르가 닮았다가 된 이유는 그 닮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닮은 거는 이미 그 행위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닮고 있다가 아니라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마지막으로 시르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다. 시떼이르. 일상생활에서 긍정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0: 개콘스르는 개콘시데이르, 스무는 스은데이르, 니르는 니데이르, 시르는 시데이르와 같이 테이르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테이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정장을 입다.
1: 스츠오 키르
0: 스즈오 기르. 까만 정장을 입고 있다.
1: 크로이 스츠오 키테이르
0: 그로이 스즈오 키테이르. 저기 까만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 아소코노 크로이 스츠오 키테이르 히토와 다레 데스카?
0: 아소코노 저기에 그로이 스즈오 키테이르 히토와 까만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레 데스카? 누구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키테이르는요, 입은 결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지금 까만 정장을 막 입고 있는 그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입은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동사에 따라서는 키르와 같은 일부 동사에 있어서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고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선글라스를 쓰다.
1: 상글라스를 かける
0: 상글라스 をかける.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1: 상글라스를 かけている
0: 상글라스 をかけている. 노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 黄色い サングラスをかけている 人は 誰 ですか?
0: 黄色い 선글라스 をかけている 人は 노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은 誰 ですか? 누구예요? 이때 かけている 쓴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면요?
1: はい、大人気ですよ。日本だけじゃなくて世界中で流行っています。
0: はい、大人気ですよ。네, 인기가 정말 많아요. 마지막에 사용된 종조사 요는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니혼 다케 자나 그때, 니혼 다케 자나이라고 하면 일본뿐만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로 끝났어요. 문을 연결하고 싶죠? 접속조사 테 연결할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그래서 니혼 다케 자나 그때, 일본뿐만 아니라 세카이주데, 전 세계에서 하얏데이마스, 유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はい、大人気ですよ。日本だけじゃなくて、世界中で流行ってい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へえ、そうなんだ。
0: 에, 소 난다. 오, 그렇구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へえ、そうなんだ。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先輩, それ私も持っています。 ほら。
3: あ、同じだ。これ彼女からのプレゼントなんだ。
2: 私も彼氏とお揃いでバッグにつけています。
3: このキャラクター今流行っているの？
2: はい、大人気ですよ。日本だけじゃなくて世界中で流行っています。
3: へえ、そうなんだ。
0: カタカナ조각몸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1: シングルルーム、シングルルーム、
0: シングルルーム、シングルルーム、1인실을나타내죠。
1: ダブルルーム、ダブルルーム、
0: ダブルルーム、ダブルルーム、2인실을나타냅니다。
1: ツインルーム、ツインルーム。
0: ツインルーム、ツインルーム이죠。마찬가지로2인실을나타내는단어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1: はい、ツイン은ツインいらご발음합니다。그리고ルームン、ルームらご자음이들어가는점에도주의해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시 각자 내기는? 한국에서는 각자 돈을 나누어 내는 방식을 더치페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1: 와리깡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더치페이, 와리깡이 두 단어의 유래인데요. 한국어의 더치페이는 원래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풍자하여 생겨난 표현이 더치트리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반면 일본의 와리깡이라는 말은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나누다라는 뜻의 와르의 마스형이 와리와 계산셈을 뜻하는 칸이 결합된 표현입니다.
0: 단순히 계산 방식을 넘어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담백한 관계를 선호하는 일본 문화가 이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0: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 걸음이니까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졌어. 종이가 떨어졌다는 게 진짜 떨어진 게 아니라 없어졌다.
3: 是没了.
1: 네, 하나, 둘, 셋.
3: 复印机里没纸了.
1: 강조해드렸었죠? 복사기 안, 확실히 이 리를 쓴다는 거. 냉장고 안, 이렇게 안을 우리가 자주 활용해야 됩니다. 난 또 네가 화난 줄 알았잖아.
3: 我还以为你生气了呢.
1: 난 또 네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지.
3: 我还以为你喜欢我呢.
1: 그렇죠. 하이웨이 땡땡너. 주어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장들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너 안색이 좋아 보여.
3: 今天你气色不错啊.를
1: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안색, 기색, 혈색, 와, 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어로 안색, 기색, 혈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네, 들어볼게요.
3: 치서.
1: 치서. 한 번 더.
3: 치서.
1: 서 아니고 스도 아니고 스어예요. 안색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리엔서 생각하시는 분들. 비슷하게 쓸 수도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좀 있죠.
3: 是的.
1: 이 차이점은 여러분 100페이지 넘기셔서 102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중국어 꼭 보시면서 리엔서와 치이서 차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아.
3: 不错.
1: 당연히 같은 말로 很好 호환할 수 있습니다. 不错 좀 많이 사용하세요. 정말 많이 씁니다. 天气 不错 날씨 좋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3: 因为
1: 우리는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선생님. 음흠. 중국은 영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도 because로 시작하잖아요.
3: 네, 放在前面. 네,
1: 내가 널 좋아하기 때문이야.
3: 因为我喜欢你.
1: 이거 외우세요. 因为我喜欢你. 이거 외우시면 조금 편하게 因为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 한 글자로 UI 사이에 에 넣어서
3: 睡.
1: 쉬이 쉬이 하지 마시고 쉐이 두 글자로
3: 睡觉.
1: 그렇죠, 睡觉. 굉장히 무지무지
3: 특별.
1: 네, 물론 특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수로 앞쪽에 있으면 매우 무지라고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非常好 같은 말로
3: 特别好.
1: 그럼 항상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특별합니다라고 쓰일 때는 非常 뒤쪽에 있어야 돼요. 무지 특별하네요.
3: 非常特别.
1: 그렇죠. 일찍
3: 早.
1: 혹시 기억나세요? 복습이에요. 일찍 좀 와. 하나, 둘, 셋.
3: 早点来.
1: 그렇죠. 선생님, 일찍 좀 와서 그럼 早点来에서 DR 빼고 早来 돼요, 안 돼요? 알아듣죠?
3: 能听懂.
1: 오늘 말 만나지가 않아요.
3: 是的.
1: 네, 일찍 좀 할 때 좀을 꼭 쓰래요.
3: DR 빼면 네. 이상해요.
1: 어색하구나, 그죠?
3: 是的.
1: 그래요, 早点 함께 오세요. 얼하 빼고 早点 다 됩니다. 어쩐지.
3: 난怪.
1: 단독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만 문장에 들어가면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무조건 주어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너 어쩐지 귀엽더라. 우리는 너가 먼저 오죠. 너 어쩐지 귀엽더라.
3: 난怪你很可爱.
1: 이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怪. 보기에는
3: 看着.
1: 원래 저는 무슨 뜻이죠? 뭐뭐한 채로. 지속형이에요.
3: 没错.
1: 저희가 지금 앉아서 진행하거든요. 앉아서 말한다.
3: 坐着说.
1: 坐着说. 그럼 이건 뭐예요? 본체로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보기에는 완전 의역인 거죠. 이 칸저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본문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보시고요. 이렇게.
3: 这么.
1: 이렇게 예쁜데.
3: 这么漂亮.
1: 이렇게 쓰입니다. 정신이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
3: 精神.
1: 그럼 이따를 집어넣어서 요, 精神. 정신이 있네. 아닙니다. 중국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죠?
3: 활기차다?
1: 활기차다, 생기 있다. 그래서 매요 징션, 줄여서 매징션 하면은 기운이
3: 对的,看起来很累,很疲劳的样子.
1: 그렇죠.

0: 장할 때 완을 단독으로 쓰면 늦다 이런 뜻이에요.
1: 음흠.
0: 네. 뭐뭐에 대해서 원래는 맞아요. 돼. 이건데 전치사로 쓰이면 문장에 들어가면 A 또해 B, A가 B에 대해서예요. 보여드릴까요? 내가 너에 대해서
1: 我对你
0: 그렇게 하고 마침표 있으면 안 돼요. 뒤에 어떤 말들이 있는 겁니다.
1: 맞아요.
0: 내가 중국 문화에 대해서
1: 我对中国文化
0: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맞아요가 아닙니다. 신체란 글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몸좀 어때? 건강 괜찮니라고 할때 쓰입니다. 건강 좀 어때?
1: 身体怎么样?
0: 그렇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녹아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팅 이샤.
2: 第12课。今天你气色不错啊。今天你气色不错啊。
3: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
2: 难怪看着这么有精神。
3: 早睡早起对身体很好。
2: 今天你气色不错啊。
3: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
2: 难怪看着这么有精神。
3: 早睡早起对身体很好。
0: 오늘 너 안색이 무지 좋아 보인다.
1: 今天你气色不错啊。
0: 일상생활에서 今天 你脸色 해도 괜찮아요?
1: 哦，还可以，但是气色更正确。
0: 그렇죠. 선생님 표정을 정말 보이는 라디오라면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1: 네.
0: 리엔서라고 하니까, 그래, 알아는 들어. 근데
1: 음흠.
0: 조금, 그게 다 102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서, 기색이라는 좀 우리에겐 낯선 단어인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나 어제 자는 정도가 무지 일찍이야. 또 나왔습니다. 정도 보어.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이런 문장 구조를 떠올려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반복 계속 해드릴게요. 인웨이부터 볼게요.
1: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
0: 여기서 그럼 정도 보어가 뭐예요? 하나, 둘, 셋. 特别 早가 정도 보어입니다. 的는 정도 보어 아니에요. 조사죠. 그냥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자는 정도가 무지 일찍이었다. 어쩐지 보기에 정말 생기 넘치더라.
1: 难怪看着这么有精神。
0: 그러니까 지금 看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체로 이렇게
1: 是
0: 해석하는
1: 的，
0: 게 본체로인데
1: 嗯
0: 완전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라고 할때이 看저를 떠올리는 거예요.
1: 哼，嗯哼，
0: 내가 보니까 말이지 너 지금 我看着 이렇게 시작하는
1: 是
0: 거죠.
1: 的。
0: 정말 쉽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초급 때이 단어를 배워야 됩니다. 어쩐지 내가 지금 보니까라고 할때이 看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본체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这么有 精神하면 이렇게 생기 넘친다. 정신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 문장 너무 중요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难怪看着这么有精神。
0: 와, 이렇게 만약에 밖에서 중국인에게 말했다면 초급이 아니죠. 최고급 중국어 될것
1: 没
0: 같습니다.
1: 错。
0: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아.
1: 早睡早起对身体很好。
0: 혹시 기억나십니까? A 또 A, B, 블라블라. A가 B에 대해서. 맞아요. 대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또 약간 안 맞을 수 있죠. 요거 필기 준비하세요. A 또 A, B, 很好. A가 B에 좋다. 엄청 많이 쓰죠.
1: 没错，经常用。
0: 사람끼리도 쓰입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엄청 잘해줘.
1: 老师对我很好。
0: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란 말도 있지만 뭐뭐에, 몸에 되게 좋아라고 할때그 애의 뜻이 바로 이 또입니다.
1: 嗯哼。
0: 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한번 더.
1: 早睡早起。
0: 우리 몇 글자죠? 일찍 일어나. 뭐열 글자 넘어요. 중국은 네 글자. 早睡早起. 예쁘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가장 오늘 중요하고 어렵고 재밌는 문장은 바로 세 번째. 난과의看着这么有精神.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1: 嗯哼，
0: 네. 선생님은요?
1: 我觉得早睡早起

0: 为身体很好也很重要。
1: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두 문장 암기하시는 거 어떨까요?
0: 可以啊。
1: 너무 좋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听一下。
2: 今天你气色不错啊。
3: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
2: 难怪看着这么有精神。
3: 早睡早起对身体很好。
2: 今天你气色不错啊。
3: 因为我昨天睡得特别早。
2: 难怪看着这么有精神。
3: 早睡早起对身体很好。
1: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치서 자, 102쪽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너 안색이 매우 좋다.
0: 你气色很好。
1: 치스어예요. 치스어 很好 혹은 오늘 배운 不错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0: 看起来
1: 그래서 이 칸치라이가 방금 본문에서 비슷하게 쓰인 게 칸저. 네, 같이 쓰이죠, 선생님?
0: 可以的.
1: 네. 그러니까 지금 칸치라이 대신에 칸저 쓰면 어때요, 선생님? 이 문장?
0: 老师看着气色不错. 可以的.
1: 너무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이번엔 칸치라이 써서 한번 해볼게요.
0: 老师看起来气色不错.
1: 그렇죠. 气色不错. 밑에는 不错. 위에는 很好. 모두 다 좋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있다란 직역이지만 실제 대화에선 활력이 넘치고 생기 있다. 무조건 좋은 뜻입니다. 친구는 아주 그냥 활기 넘쳐.
0: 朋友很有精神.
1: 여동생이 요즘 기운이 없어. 생기가 없네.
0: 妹妹最近没精神.
1: 그렇죠. 没有精神 줄여서 没精神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还有有精神没精神.
1: 네.
0: 我们常常用来形容老年人.
1: 아, 老年.
0: 老年人.
1: 老年人. 네, 노년, 우리 노인분들께도 쓸 수 있다.
0: 我们常说爷爷看起来有精神.
1: 할아버지가 엄청 생기 있어 보여. 기운이
0: 오케이,
1: 넘쳐 보인다.
0: 오케이.
1: 그렇죠.
0: 经常这样说.
1: 그러니까 이거를 기운이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알아들은 그 老年人, 노년의 사람이 직역이고 의역하면 노인분들.
0: 对.
1: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께서 지금 노인을 보통 우리가 라오런이라고 하거든요.
0: 아하.
1: 약간 존중의 의미를 더 담아서 라오니엔을 하신 것 같아요.
0: 맞죠,
1: 맞죠. 맞죠. 네, 맞아요. 이런 고급 중국어예요, 사실.
0: 네,
1: 정말. 또 다, 더, 아니, 더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라오니엔을 잘 안 써요. 라오런이죠.
0: 아하. 네,
1: 우리가 말할 때는. 네, 이렇게 뭔가 정식적인 자리에서는 라오니엔 아주 멋진 중국어 해주셨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A 또 A, B 很好 살펴볼게요. 우리 같이 来 看一下. 엄마는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0: 妈妈对我很好.
1: 그렇죠. 또이가 뭐뭐에 대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또이 앞뒤에 있으면은 이렇게 A가 B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 해볼까요, 그럼? 선생님은 나한테 너무 못해줘.
0: 老师对我不好.
1: 그렇죠. 운동은 몸에 좋아.
0: 运动对身体挺好.
1: 挺 맨 뒤에 어떤 거 쓸 수 있죠? 挺好的, 그렇죠. 담배는 몸에 안 좋아.
0: 抽烟对身体不好.
1: 정확히 더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抽烟 할 때 抽가 피다고요. 烟이 담배예요. 네, 抽 안 쓰고 그냥 烟对身体不好도 괜찮죠?
0: 可以的.
1: 네, 흡연하다. 우리가 抽, 초우, 초우하지 마시고 오유는 어우 발음이에요. 抽 초옌. 그리고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이 이 YAN을 딱 보시면 얀 떠올라요. 얀 아니죠. Y를 항상 마음속으로 I로 바꾸세요. IAN, EN이잖아요.
0: 얀.
1: 얀. 네. 정확한 발음은 얀, 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얀 이렇게 발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옌 몸에 안 좋죠? 초옌 또이 아니고 UI 사이에 N 넣어서 또이. 또의 신티 부하오. 예쁘게 발음하는 그날까지 초급 중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이치 진루 생화 연습.
1: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준다.
0: 他对每个人

0: 人都很好。
1: 모든 사람을
0: 每个人。
1: 매 사람 이게 직역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매거렌. 그래서 이 매거렌은 장문 쓸 때도 엄청 도입부에 많이 씁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지. 이렇게 할 때도 이 매거렌으로 시작을 하죠.
0: 每个人都有喜欢的颜色。
1: 이렇게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취미가 있어. 취미 중국어로
0: 爱好。
1: 매거렌 또요 아이하우 이렇게 말이죠.
0: 嗯哼。
1: 그래요. 술 마시는 게 몸에 안 좋나요?
0: 喝酒对身体不好吗？
1: 흐어예요. 그리고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허죠. 허죠. 다시 들어볼게요. 이 문장.
0: 喝酒。对身体不好吗？
1: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是, 더센 거. 당연.
0: 当然不好。
1: 당연히 안 좋죠. 당연 不好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생기가 넘쳐요.
0: 孩子们都很有精神。
1: 아이들 모두 할때 모두가 떠옵니다. 오유 어우 발음입니다. 또 하지 마시고 떠떠 헌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헌요 징션.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요 징션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누나의 안색이 정말 좋네요.
0: 今天姐姐的气色很不错。
1: 气色 很 不错.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不错 앞에 很쓸수 있습니다. 很 不错,
0: 嗯哼，
1: 真 不错, 非常 不错 이렇게 말이죠.
0: 没错。
1: 네, 더 좋은 거죠 이게 완전.
0: 是的。
1: 과일을 중국어로
0: 水果。
1: 역시 UI 사이에 에 넣어서 슈이가 아니라 쉐이.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쉐이고 과일은 몸에 좋습니다.
0: 水果对身体很好。
1: 쉐이고 뚜이가 아니라 뚜이 쉔티 헌하오. 선생님 이 문장 저희가 따라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0: 水果对身体很好。
1: 身体 올리지 마시고 여기선 반삼성입니다. 身体很好.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역시 반삼성 很好 하는 것보단 很好 딱 끊어주는 이런 예쁜 중국어를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 꼭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今天你气色不错啊！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1: 不见不散.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김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입니다. 파트 4

0: 지난번에 파트 4가 좀 어려웠어요. 어느 달은 4가 어려웠다가 3가 어려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4가 한번 어려웠다가 이제 막 열심히 파트 4 열심히 공부하면 또 그다음에 2가 어려웠다가 3가 어려웠다고 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이 토익이 쉬웠다 이런 말 하는 친구는 이좀 믿지 마세요. 요즘 토익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익을 원래 기본 필수로 하는데 좀 대체 시험, 뭐 다른 거가 좀 쉽다 하면 또 글로 막 가잖아요. 학생들이. 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요즘 토익 거의 만점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제 가까이 본 친구들의 느낌이에요. 이 서울대 학생도 있고 이런데 어우, 수학은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쪽은 이제 머리가 막 천재인지 모르는데, 어학은 또 어학 천재가 따로 있어요. 암기를 또 해야 되거든.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암기 잘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어학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다 따지다가 보면 암기를 또안 해. 그러면은 이 토익은 또 암기를 잘해야 또, 아, 이게 이런 거야 하면, 아, 이렇게 쓰나 보다 하면 그 용법을 그대로 이제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아, 그런 학생이 시험을 또잘 봐요. 그래갖고 또 수학적 사고로 영어를 공부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 영어대로, 아, 있는 대로 좀 흡수하는 마음, 예, 그런 마음, 좀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137쪽입니다. 71에서 76번까지 듣습니다.
1: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2: Just a reminder, our spring appreciation luncheon will take place next Thursday. We've decided to hold it at Harbor Table again this year because the food and atmosphere were such a hit last time. I need an accurate count of how many people will attend, so I'm going to post a response sheet outside my office. If you're planning to join us, please write your name on it by tomorrow afternoon. Last year, we didn't have to book a separate dining space, but our department is noticeably larger now.
1: Number 71. What is the speaker talking about? Number 72. What does the speaker say she will put outside her office?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she says,
2: Our department is noticeably larger now.
1: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talk and agenda.
3: All right, everyone.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licensing and permit requirements for your home candle-making businesses. Today's session will focus on supplies and workspace planning. First, you'll need to decide how much you want to produce. For instance, if you plan to make large quantities of candles, you may need additional molds, more storage shelves, or even a second melting pot. Another key issue is how you purchase materials. Let's look at an example of how you can reduce costs by ordering wax and containers in bulk.
1: Number 74. What type of business is this workshop intended for? Number 75. Look at the graphic. On what day is this talk taking place? Number 76. According to the speaker, how can the listeners reduce costs?
0: 잘 들어보셨나요? 71번부터 보시죠. 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제 what talking about 주제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는 처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들으시면 되고 72번은 그녀가 이 사무실 밖에 무엇을 놓을 것이라고 말하냐. 그럼 what she will put outside her office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Speaker say, does the speaker say는 볼 필요도 없죠. 아, 왜냐하면 파트 4는 어차피 화자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does the speaker say는 아, 그냥 괄호 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73번 이 문장의 뜻은 our department is noticeably larger now.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 이건 그대로 읽어두셔야죠. 왜냐하면 그대로 들릴 테니까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Just a reminder 하면 여기서 한 문제 풀린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0: 왜냐면 reminder, I wanted to remind you, please note, please remember, don't forget 뒤에 답이 나오죠.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 Our spring appreciation luncheon, 우리의 봄 감사 오찬이 will take place next Thursday,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제가 오찬입니다. 오찬. 그래서 여기 71번 정답은 A번, a staff luncheon.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런치와 런천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은 여기는 좀 그래도 이 감사하는 의미로 차리는 점심이니까 이제 풍부하게 줄수 있는데, 원래는 가벼운 점심을 이제 런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제 영문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서머셋 모음의 단편 소설 중에 런천이 있어요. 그게 가벼운 점심으로 어떤 여성분과 식사하는 자신의 옛날 체험을 이 소설로 만들었는데, 그땐 가난한 작가였는데 이 여자분이 엄청나게 많이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할 때 있는 돈 거의 한 달치 돈을 다 내서 그 여자에게 그다 점심을 사주고 나서, 그게 이제 작가의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 거죠. 이게 런천인데 엄청나게 그 정찬 못지않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드디어 내가 복수했다. 나중에 몇년 후에 보니까 저기 멀리서 그분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통통한 분이 보이더라. 그래서 자동 복수했다. 뭐 이런 식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벼운 런천. 근데 지금은 이제 하여튼 오찬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어프리시에이션 런천이 감사를 표하는 점심 할때 어프리시에이션 집어넣는 문제 최근에 나왔죠. 예,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We've decided to hold it at Harbor Table again this year. 올해도 또다시 Harbor Table에서 이 오찬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Because the food and atmosphere, 왜냐하면 그곳의 음식과 분위기가 were such a hit last time. 지난번에 매우 인기가 좋았기 때문이죠. I need an accurate count of how many people will attend. 난 정확히 몇 명이 참석할지에 대한 그 정확한 집계가 필요합니다. So 뒤에 중요한 말 나오죠. 그러므로 I'm going to post a response sheet outside my office. 제 사무실 밖에 그 응답지를 게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여부를 거기다 쓰겠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사무실 밖에 무엇을 든다? 신청서, sign up form. 이게 이제 본문에 뭐였어요? response sheet, sign up form. 바로 이게 attendance sheet. 뭐 요거랑 비슷한 의미죠. 그래갖고 요게 정답이 됐습니다. B, 여기서 C가 정답이죠. a sign up form. 이렇게 paraphrasing 돼서 정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if you are planning to join us, 우리와 함께 하고자 계획한다면, please write your name on it. 거기에 이름 써주세요. By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까지. Last year, 작년에, we didn't have to book a separate dining space. 별도의 식당 공간을 예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때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좀, 뭐, 특별히, 다른 공간을 별도로 달라 이런 얘기 못했다. But 그러나 our department is noticeably larger now. 지금은 눈에 띄게 더 커졌다. 그러면 이제 룸 우리 빌려주세요. 우리 저 30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그런 흐름이죠. 그 문맥을 잡아야 지금 73번을 푸실 수 있습니다. 정답이 뭐죠? B죠. A separate area may need to be reserved.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예약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좀 인원이 돼야, 우리 룸은 뭐 20명 이상만 우선 이제 됩니다. 뭐 10명 이상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가 이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 많아졌다. 그럼 별도로 우리 방 예약해서 쓸수 있다. 그래서 이제 B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점수가 나옵니다. 남들 틀리는 거다 틀리면 어떻게 차별화가 되겠어요? 이런 거좀 새벽에 지금 밤늦게 이렇게 듣고 계시죠? 그 보람이 있으시길 바라겠어요.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Just a reminder, our spring appreciation luncheon will take place next Thursday. We've decided to hold it at Harbor Table again this year because the food and atmosphere were such a hit last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74번. What type of business? 즉 어떤 종류의 그런 사업체를 위해 is this workshop이 intended for? 의도된 것이냐? 즉 이 워크숍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픽 문제인데요. 어느 날 바로 이 톡이 진행되냐? On what day this talk? 이게 키워드죠. 그리고 화자에 따르면 76번 어떻게 청자가 비용을 줄일 수 있냐? How listeners reduce costs? 이게 키워드죠. 화자는 어차피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밑줄 그을 필요가 없죠.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All right, everyone. 자, 여러분. Yesterday, 어제, we talked about the licensing and permit requirements. 라이선스와 허가 요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For your home candle making businesses. Your, my, our, this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homemade making 여기서 home candle making businesses라고 그랬어요. 가정 촛 만들기 사업체 이렇게 됐어요. 바로 요 사업체예요. 그러면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업종에 종사하고 있죠? 양초 만드는 업체에 지금 가정용 캔들 제작이죠. 그래서 74번 정답은 B번 home candle production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됩니다. 메이킹이 프로덕션이죠. 그렇게 해서 약간 바꿔서 썼습니다. Today's session. 자, 근데 오늘의 수업은 We'll focus on supplies and workspace planning. 바로 비품과 장소 기획에 집중을 한대. 그럼 오늘 수업이 바로 supplies and workspace planning이에요. 그래픽을 봐주십시오. 그래픽 today 뒤에 답 준다. 지금 today 문장이죠. 보니까 Wednesday supplies and workspace 이렇게 나왔죠. 75번 정답이 그래서 Wednesday B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풀렸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푸시고 그 다음 first 우선 you will need to decide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How much you want to produce 얼마만큼을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만들기를 원하는지 For instance 예를 들면 If you plan to make large quantities of candles 만약에 당신이 많은 양의 그런 양초를 만들 계획이라면 You may need additional molds 당신은 추가적인 몰드 어떤 틀과 more storage shelves 더 많은 그런 저장 선반 or even a second melting pot 아니면 심지어 두 번째 녹이는 pot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대량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another key issue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is how you purchase materials 이 재료들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Let's 뒤에 답을 많이 줘요. Let's look at an example of 자, 다음과 같은 예를 봅시다. How you can reduce costs.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봅시다. 그 다음 잘 봐요. By ordering wax and containers in bulk. 이런 왁스와 컨테이너를 대량으로 주문함으로써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봅시다. 그러면 할인을 해서 절약하려면은 대량으로 사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죠? C. By purchasing materials in bulk. 알았죠? 그래서 C가 답이고요. Let's로 시작하는 본문은 답의 단서를 많이 줍니다. 76번 정답은 C번이었어요.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All right, everyone.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licensing and permit requirements for your home candle-making businesses. Today's session will focus on supplies and workspace planning. First, you'll need to decide how much you want to produce. For instance, if you

0: plan to make large quantities of candles, you may need additional molds, more storage shelves, or even a second melting pot. Another key issue is how you purchase materials. Let's look at an example of how you can reduce costs by ordering wax and containers in bulk.
1: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200선 알죠? 우리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45번 Those tasks 그 업무들 이렇게 됐는데 Finish those tasks first 그 임무들을 우선 끝내십시오. 단어 쉽죠? 그래도 술술 읽어야 돼요. Deadlines are fast approaching 마감 기한이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Is 또는 are approaching 이 표현 많이 나와요. 그래서 the project deadlines are fast approaching. 바로 이 프로젝트 마감 기한들이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Move a production plant to 그래서 생산 공장을 to 이하로 옮기다. 근데 plant가 여기서 공장이에요. 이게 식물의 뜻도 있지만 the firm moved its production plant to Harper Bay. 이 회사는 생산 공장을 Harper Bay로 옮겼다. 그리고 a production plant, 생산 공장. The production plant opened last year. 작년에 이 생산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Because of tax incentives, 세금 혜택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they moved because of tax incentives. 그들은 세금 incentive, 이런 혜택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Incentives offered by the state. 주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들, 혜택들 이런 거예요. The company accepted incentives offered by the state. 그 회사는 주가 제공하는 그 혜택들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인센티브가 그 뭐 개인이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뜻이 넓다는 거.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파트 5에도 이게 답으로 나왔는데 이 뜻이 꽤 확장돼서 많이 쓰인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Strictly enforced, 엄격히 시행되는 이런 뜻인데요. Laboratory rules are strictly enforced. 이런 그 실험실의 규정은 엄격히 시행됩니다. 그리고 smoking is strictly forbidden. 흡연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52번까지 하겠어요. Strict guidelines, 엄격한 지침. The lab follows strict guidelines. 그 실험실은 엄격한 지침을 따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Tipping. We also learned a new word yesterday. Gratuity.
1: 맞습니다. 팁의 다른 버전이었죠.
0: Yeah.
1: 자, 오늘은요. 페이지 넘버 134. 예.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0: 네.
1: 설렁탕 한 그릇에 팁이 $7라고 해서요. 뭐 K타운 같은 데 가면은 네네. 예를 들면 그 예전에는 설렁탕 자체가 $7인 적도 있었습니다.
0: Oh, really?
1: 심지어.
0: Oh.
1: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yeah. 예전에는 뭐 10%, 15%
0: mm-hmm.
1: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주면은 뭐 20%일
0: yeah.
1: 때가 있었잖아요.
0: Yeah.
1: 근데 이제는 거의 20%가 미니멈이 될 수준으로 yeah. 많이 올랐다라고 yeah, yeah. 직접 또 말씀해 주셨고 mm-hmm. 아무래도 캐나다나 미국 팀 문화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0: I think so. Yeah. Mm-hmm. Someone I know went to a restaurant and they paid 15%.
1: Right.
0: And then the waiter came with the manager. And asked, did you have a problem with our
1: no
0: service
1: way.
0: today?
1: Yeah. Are you serious?
0: Yeah.
1: They complained yeah. about that?
0: I mean, it's not common, I'm uh-huh. sure, but some places I heard do that.
1: 아,
0: yeah.
1: 참 충격적이지만.
0: So 18% is like minimum now.
1: 이 시대가 막 변하고 있네요.
0: 맞아요.
1: 네.
0: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oday's writing. $7 just for the tip. I'm getting fed up with tipping culture.
1: 영어 version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There was a time when people tipped 10%, 15%, maybe 20% if they were feeling extra generous. Now, you grab a sandwich and the payment screen acts like 20% is the bare minimum. I had a bowl of seolleongtang in K-Town the other day and the tip alone was $7. Tipping has become some kind of monthly subscription service. I might as well just stick to meal kits and cook at home. Hashtag $7 tip.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fabulous post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팁으로 10%, 15%를 주던 시절이 있었지. 아주 후하면 20% 정도? 이젠 샌드위치 하나만 사도 결제 화면에 20%가 최소라는 듯 나온다. 지난번에 한인타운에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팁만 $7가 나오더라. 팁 문화가 무슨 월정 구독 서비스 같은 게 되어버렸네. 차라리 밀키트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낫겠어. Hashtag $7 tip. 그렇습니다.
0: 네. 설렁탕이 7불이었었으면 대략적으로 이분은 한 78년생인 것 같은데요.
1: 78년생이나 뭐 아니면은 뭐 2000 몇 년생일 수도 있죠.
0: 아, 그래요?
1: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저기, 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0: 네,
1: 해주시네요.
0: 네, 네. 네.
1: Alright. 자, 그래서 차라리 밀키트 사는 게 낫겠다. 요즘에는 왜냐면 그것도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0: yes.
1: TV 필요 없잖아요.
0: Yeah.
1: 네.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첫 번째 문장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뭐 하던 시절이 있었지. 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0: There was a time when 평소문. There was a time when 평소문.
1: 네. 자, 그렇죠. 한때 사회가 그랬었다라고 회상하는 느낌이고요. 당연히 과거 얘기니까
0: 네.
1: 평소문은 과거형을 쓰던가 아니면 뭐 used to 해서 뭐 한때 뭐 했다. 이런 시제를 쓰면 너무 딱 맞겠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Right.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죠.
1: 그렇죠. 젊었을 때를요. 네,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새도록 일하고도 몸이 여전히 괜찮던 그런 또 때가 있었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 자, 시간이 있었다.
0: There was a time.
1: 내가 밤 내내 일했던.
0: When I worked all night.
1: 그리고 여전히 괜찮게 느꼈던.
0: And still felt fine. There was a time when I worked all night and still felt fine.
1: 저기 왜 웃으시는 거죠? 저만의 일은 아닌데요.
0: Oh, really? Okay.
1: 이제는 뭐 한번 밤새면은 일주일 쉬어야죠.
0: Oh, my goodness. 아이. 요즘에는 밤 못 쓰지 않아요?
1: 못 써요? 아예 안 돼요?
0: 네.
1: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아, 우리가 소셜미디어 없이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0: 아, 맞아요.
1: 자, 시간이 있었다.
0: There was a time
1: 우리가 행복했던
0: when we were happy
1: 소셜 미디어 없이
0: without social media. There was a time when we were happy without social media.
1: 네. 자, 세 번째는요. 힙합이 실제로 쿨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최근에 그러니까 힙합이 예전에는 굉장히 멋있고

0: 야.
1: 사회의 뭐 이슈도 이렇게 건드려주고 뭐
0: 아하.
1: 이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뭐돈 얘기만 나오고 해서 불만인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0: 네네.
1: 그래서 시간이 있었다.
0: There was a time
1: 힙합이 실제로 쿨했던.
0: when hip hop was actually cool. There was a time when hip hop was actually cool.
1: 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표현으로 there was a time when 평서문. 평서문이던 시절이 있었지.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가볍게 짚겠습니다. 자, 뭔가 팁 같은 것이 후한 혹은 관대한.
0: Generous, generous. 이 generous 형용사는
1: 네.
0: 사람에 대해서 써도 되고요.
1: 오케이.
0: 뭔가 선물이나 팁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아, 그럼 사람이 뭔가 뭐 어떤 사람이 뭐 도네이션을 했을 때 oh you're very generous라고도 할수 있지만 thank you for the generous tip 뭐 아니면
0: Yes.
1: donation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와우. 오케이. 자, 다음은요. 최소한.
0: Bare minimum. So 보통은 이제 minimum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1: 그렇죠.
0: 이거를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1: 아하.
0: 정말 정말 적어도 bare
1: Bare
0: minimum.
1: minimum. 이 bare이라고 하는 게 벌거벗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0: 네네.
1: 정말 다
0: 네.
1: 열어놓고 완전 아래다. 이제 다
0: 맞아요.
1: 오픈했는데도 미니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0: Yeah.
1: 같아요. 자, 다음은 그릇이나 사발.
0: Bowl. Bowl.
1: 지금 들으니까 공할때 BALL과는 발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0: 네, 완전히 달라요. 공 같은 경우는 그냥 턱이 내려가는 ball.
1: ball.
0: ball 하면 입술이 동그래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1: 약간 오우에 가깝겠네요.
0: 맞아요.
1: bow. 자, 다음은요. 달러.
0: 네, 요거는 casual하게 buck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뭐 $3 대신 $3. 중요한 거는 복수 형태는 S 줘야
1: 맞습니다.
0: 돼요. 네.
1: dollars랑 똑같아요.
0: 네.
1: 그렇죠?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이죠. 우리도 뭐 $3 이렇게 안 하고 더 짧고 편하게 3불 이렇게 하는 것처럼
0: 맞아요.
1: 약간 BUCK가 뭐 어린 사슴을 얘기를 하는데
0: 아하.
1: 예전에는 그런 스킨으로 화폐를 썼다. 거기서 이제
0: 오.
1: 유래됐다 한 적이 있었죠.
0: Love that history lesson.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1: 자, 다음은요. 구독 어떻게 할까요?
0: Subscription, subscription.
1: 그럼 쌤, 우리가 매거진스 같은 것을 구독한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어떤 뭐 아이튠즈 채널 같은 거를 구독한다라고 할때그 구독도 subscription 될까요?
0: 맞아요. 그리고 그 동사 subscribe도 정말 많이 쓰죠. 네,
1: Okay.
0: subscribe to my channel. Don't forget to
1: 푸랑
0: like.
1: 라이크 꾹 눌러주세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자, 마지막으로 밀키트는 정말로 영어로 밀키트일까요?
0: 네, 맞아요. 영어로 meal kit. 그래서 키트보다는 이름절로 meal kit.
1: 아, meal kit.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영어에서도 옛날에는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나온 지가 꽤나 relatively 뭐 new까지는 아니지만
0: 네.
1: 그래도 뭐 정말 1850년대 이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그렇죠? 네. 아니 표정이 계속
0: 네.
1: 네. 그래서 비교적 새로운 거에 가깝다 이 단어는.
0: 네네네.
1: 네.
0: 맞아요.
1: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1: expressions. 네,
0: expressions.
1: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먹다라고 할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Grab 명사. 네, 물론 eat 뭐 have도 괜찮은데
1: 네.
0: grab라는 거는 먹는 건데 조금 가볍게 뉘앙스가 약간 빨리 이런 느낌이
1: 아,
0: 좀 들어 있어요.
1: 그래서 뭔가 집는다는 느낌이네요. 그냥
0: Yeah.
1: 집어가지고 빨리 먹자.
0: Yeah.
1: 간식 정도.
0: 맞아요.
1: 아,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마유는 일하기 전에 김밥을 먹었어. 자, 마유는 김밥을 집었어.
0: Mayu grabbed a kimbap
1: 일 전에.
0: before work. Mayu grabbed a kimbap before work. You must have been very desperate because I know you don't like kimbap very much.
1: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0: 네.
1: 한국에 오자마자
0: 아.
1: 제가 처음에 학원 쪽에서
0: 네.
1: 영어를 가르칠 때,
0: 네.
1: 뭐 돈도 많이 없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0: 네.
1: 새벽 수업 그걸 나가기 전에 항상
0: 네.
1: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또 나면서.
0: 라면?
1: 아니요, 라면 아니고 김밥이요.
0: 아,
1: 참.
0: 그러면 너무 좋죠.
1: 그렇습니다. 아,
0: 건강하죠.
1: 건강했어요.
0: 네.
1: 자,

0: 두 번째는요, 세리나와 마유는 쉬는 시간 중에 샌드위치를 먹었어. 자, 세리나와 마유는 샌드위치들을 집었어.
1: Serena and Mayu grabbed sandwiches
0: 쉬는 시간 중에.
1: during the break. Serena and Mayu grabbed sandwiches during the break.
0: 네.
1: I ate half a sandwich and 선생님 ate one and a half.
0: 그렇죠. 저는 full long 자리를 먹어요, 보통. 굉장히 긴 걸로. 네.
1: 아, foot
0: Oh,
1: long.
0: yes, a full long.
1: Yes.
0: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무슨 명사 같은 것. 어떤 명사 같은 것.
1: Some kind of 명사. Some kind of 명사.
0: 네.
1: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뉘앙스 좀 설명해 주셔야 될것
0: 맞아요.
1: 같아요. 네.
0: 이거는 사실 명사 그냥 써버리면 그냥 대놓고 명사. 확실한 거잖아요. 100% 명사.
1: 네.
0: Right? 근데 some kind of를 넣으면 정확하게 그 명사는 아니지만 뭔가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1: 네.
0: 이런 느낌을 좀줄 수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easy writing은 마술이야 라고 하면 정말 easy writing은 마술이다. 그냥 1대1로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1: 네.
0: easy writing은 뭐 약간 마술 같은 거야. 이러면 마술 자체는 아니지만
1: 네.
0: 그만큼 비슷하다. 뭐 마법처럼 영어가 는다. 뭐 이런 느낌을
1: 오.
0: 얘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겠죠?
1: 네.
0: So 방금 그 문장 한번 해볼까요?
1: 좋아요.
0: easy writing은 어떤 종류의 마술이야?
1: Easy writing is some kind of magic. Easy writing is some kind of magic.
0: 네.
1: And Mayu and Serena are fairies.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날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는 무슨 인간 알람 시계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간을 아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그는 어떤 종류의 인간 알람 시계야?
1: He is some kind of human alarm clock. He is some kind of human alarm clock.
0: 네.
1: 뭔가 그러면 좀 신비로운 느낌
0: 오.
1: 날 때 이거 써도 되겠네요.
0: 오, 그러네요. 진짜로. 지금 둘 다 문장을 보니까 magic도 그렇고 human alarm clock.
1: Yeah.
0: 실제로 존재는 안 하는데 뭐 이런 비슷하다.
1: Yeah.
0: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명사를 고수하다. 뭔가를 고수하다.
1: Stick to 명사.
0: Mm-hmm.
1: Stick to 명사.
0: 네. 정말 어디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1: 맞아요.
0: 뭐 계획이라든가 그런 뭐 일정이라든 게 있으면 괜히 바꾸지 말자.
1: 맞아요.
0: 고수하자.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죠.
1: 특히나 뭔가 산만해지는 사람한테 stick to 뭐뭐.
0: 이런 거 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나는 저기 뭐야 그냥 전체적으로 안 먹다가 아 나는 그래도 단백질은 맞는 것 같아.
1: Yeah.
0: 그래서 뭐 갑자기 고기를 왕창 먹으려고
1: oh,
0: 할 때
1: no.
0: 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Stick to your diet plan. 뭐 이런
1: yes.
0: 식으로, right?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 기본을 고수해. 자, 부터.
1: Stick.
0: 기본에.
1: To the basics. Stick to the basics.
0: 네, 이거는 거의 관용어 수준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Stick to the basics. 이러면 다른 거 괜히 엉뚱한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기본이 중요하다.
1: 맞아요.
0: 쓰시죠. 자, 다음은요. 나 아무리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계획을 고수할 거야. 난 내 계획에 붙을 거야.
1: I will stick to my plan.
0: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1: Even if nobody approves. I will stick to my plan even if nobody approves.
0: 네. 자, 그렇다면 어순명작 가볼게요.
1: Let's go. 네,
0: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팁으로 10%, 15%를 주던 시절이 있었지. 아주 후하면 20% 정도? 자, 시간이 있었다.
1: There was a time.
0: 사람들이 10%, 15%를 팁으로 준.
1: When people tipped 10%, 15%.
0: 어쩌면 20%.
1: Maybe 20%.
0: 그들이 추가적으로 관대하게 느끼고 있었다면.
1: If they were feeling extra generous. There was a time when people tipped 10%, 15%, maybe 20% if they were feeling extra generous.
0: 네. 자, 두 번째는요. 이젠 샌드위치 하나만 사도 결제 화면에 20%가 최소라는 듯 나온다. 자, 이제 넌 샌드위치를 잡는다.
1: Now you grab a sandwich.
0: 그리고 그 지불 화면은 행동한다.
1: And the payment screen acts.
0: 20%가 완전 최소인 것처럼.
1: Like 20% is the bare minimum. Now you grab a sandwich and the payment screen acts like 20% is the bare minimum.
0: 네, 여기서 you라고 하는 건 꼭 당신이라는 뜻보다는 불특정한 다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지난번에 한인타운에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팁만 $7가 나오더라. 자, 난 설렁탕에 한 그릇을 먹었다.
1: I had a bowl of 설렁탕.

0: K-Town에서
1: In K-Town
0: 지난날에
1: The other day
0: 그리고 그 팁만 7불이었다.
1: And the tip alone was 7 bucks. I had a bowl of 설렁탕 in K-Town the other day, and the tip alone was 7 bucks.
0: 네, the tip alone, 뭐뭐 alone 하면 그것만으로도가 되겠습니다. 자, 팁 문화가 무슨 월정 구독 서비스 같은 게 되어버렸네. 자, 팁 주기는 된 상태다.
1: Tipping has become
0: 어떤 종류의 매월의 구독 서비스가
1: some kind of monthly subscription service. Tipping has become some kind of monthly subscription service. 뭔가 some kind of를 쓰면 좀 신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 상황에서는 아 진짜 나는 다 이해를 못하겠어.
0: 아.
1: 이게 왜 이러는 거야?
0: 이게 왜 이러는 거야?
1: 이해 못하겠어.
0: 뭐, 거의 이거나 마찬가지네 뭐 이러면서 불만이네요. 그렇죠?
1: 네.
0: Right. 자 마지막으로 차라리 밀키스트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낫겠어. Hashtag $7 tip. 난 그냥 붙는 게 낫겠다.
1: I might as well just stick
0: 밀키트들에
1: to meal kits
0: 그리고 집에서 요리하는 게 낫겠다.
1: And cook at home.
0: Hashtag $7 tip.
1: Hashtag $7 tip. I might as well just stick to meal kits and cook at home. Hashtag $7 tip. Let's take a listen.
2: There was a time when people tipped 10%, 15%, maybe 20% if they were feeling extra generous. Now, you grab a sandwich and the payment screen acts like 20% is the bare minimum. I had a bowl of seolleongtang in K-Town the other day and the tip alone was 7 bucks. Tipping has become some kind of monthly subscription service. I might as well just stick to meal kits and cook at home. Hashtag $7 tip.
1: And here's today's review.
0: 후한, 관대한,
1: generous,
0: 최소한,
1: bare minimum,
0: 달러,
1: buck.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평서문이던 시절이 있었지.
1: There was a time when 평서문.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먹다.
1: Grab 명사. That's all.
3: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Well done, everyone.
0: 네. 자, 뭐뭐 하던 시절이 있었지 회상하시면서 예문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귀가 트이는 영어.
4: Welcome back to Kwitte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안경을 새로 좀

0: 맞추려고 안경점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좀 어떤 잘생긴 안경이 디스플레이 돼 있길래 이거 뭐냐 물어봤더니 그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1: Oh, 네. wow. So they are available on the market.
0: They are, but I don't think many people are buying them yet.
1: No, 네. I haven't really seen them. I've seen one pair that just has a camera in it, and so you can film. But that's not completely smart, I
0: 맞아요.
1: think.
0: 뭐 카메라 장착된 안경 자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잖아요. Mm-hmm. 네. 자, 이 오늘 이제 구글 이야기인데 구글이 이제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자기들이 만든 첨단 오디오 스마트 안경을 이제 전격 공개를 했는데 이제 웨어러블 시장이 이제 그 다음이 워치에서 그 다음 안경 이쪽으로 뭐 거의 지금 잡힌 것 같거든요.
1: 네. Yeah, I have seen some predictions where some experts think we won't really look at screens so much, but we'll just be looking at them through our lenses instead.
0: 맞아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안경으로 뭔가 찍는다는 거 자체가 컨셉인데
1: 네.
0: 지금 말하는 이 기기들은 그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기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1: Yeah, to put AI into your glasses and maybe it just takes you to look at something and you can get loads of information. I think the plans are to help people go about their daily lives hands-free.
0: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고 음성 제어만으로 일정 관리라든가 뭐 배달 음식 주문이라든가 기본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다 안경에서 해결해 주는 이런 스마트 기능의 기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웨어러블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은 막 이렇게 많이 보급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1: No, they haven't really got picked up too much, but once big hitters like Google come onto the scene, you never know.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기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이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한 AI 모델도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테크기업 간의 경쟁도 치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기사를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1: All right, let's check out part one in the August book. It's page 134 for that.
2: Google showcases new AI glasses ahead of autumn launch.
3: Tech giant Google recently showed off its advanced audio smart glasses during a major annual developer conference. This strategic product reveal directly signals the company's intent to capture a substantial share of the competitive wearables market. Industry executives look forward to launching these advanced electronic devices globally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urrent calendar year.
0: 자, 구글이 오디오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다. 그 내용입니다. 볼게요.
1: Tech giant Google recently showed off its advanced audio smart glasses during a major annual developer conference.
0: Okay. Reveal 같은 동사 쓸 법한데 뭐 공개했다는 말로 show off라고 하는 그 동사 썼네요.
1: Yeah, exactly. When you're proud of something and you want to put it out into the world, you can use this, right? It doesn't mean in an arrogant way necessarily.
0: 그쵸? 원래는 좀 이렇게 좀 보기 안 좋게 뭘 좀 자랑한다든가 뽐낸다거나 그럴 때 쓰는 말인데
1: 네.
0: 그만큼 뭐 우리말로 하면 자랑스럽게 선보였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구글이 공개를 했다라는 말을 showed off its라고 했네요. Advanced audio smart glasses, 오디오 기능이 지원이 되는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다는 얘기입니다. During a major annual developer conference,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1: Tech giant Google recently showed off its advanced audio smart glasses during a major annual developer conference. This strategic product reveal directly signals the company's intent to capture a substantial share of the competitive wearables market.
0: 가장 중요한 말이죠. Wearables market. 우리가 뭐 요즘 스마트 워치라든가 스마트 링이라든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몸에 착용하는 그 웨어러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혹은 많이 확보하겠다는 구글의 어떤 의중이나 앞으로 사업 방향을 뭐 우리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1: Yeah, it's their intent, right? What they intend to do, what they want to do. Capture the share of the market, right? Meaning you're securing a percentage of it.
0: 그렇죠. Intent는 사람의 어떤 의중이나 의도인데 기업도 어떤 앞으로의 어떤 목표라든가 전체적인 빅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시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Directly signals는 그냥 대충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품 발표 자체가.
1: Yeah, okay? and the interesting way they've talked about it this time, instead of show off, they've talked about a product reveal. This has become a phrase during social media times, right? And maybe during the Apple product launches of Steve Jobs days, right? Where you show it. Ta-da! It's a product reveal.
0: 맞아요. 네.

0: 기업들이 fiscal year 해가지고 그 회계 연도는 좀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예.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과 좀 다르게 좀 엇박자로 움직이는데 calendar year 하면 우리가 딱 쓰는 달력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12월 딱 1월 이런 거예요.
1: Yeah, exactly. And the conclusion of something means the end of it, right? So
0: 맞아요.
1: the end of 2026.
0: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달력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 새로운 스마트 환경을 론칭을 하겠다라고 경영진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1: Industry executives look forward to launching these advanced electronic devices globally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urrent calendar year. Here's part two.
2: To bring this hardware project to fruition, Google successfully teamed up with Samsung alongside globally recognized fashion eyewear brands. The upcoming frames cleverly embed a sophisticated digital assistant to deliver private, real-time audio information straight to the wearer. Users can effortlessly utilize voice commands to organize personal schedules, execute food deliveries, and handle basic navigation tasks.
0: 앞에서 동료가 맛있는 김밥을 먹고 있어요. 저거 사진 찍어. 저거 어디 제품이야? 이거 시켜줘.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1: That's amazing, isn't it? To bring this hardware project to fruition, Google successfully teamed up with Samsung alongside globally recognized fashion eyewear brands.
0: 자, 이와 같은 스마트 환경을 이제 hardware project라고 이제 묘사를 한것 같고, to bring this hardware project to fruition. 이게 조금 어렵네요. Fruition 일단 결실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 열매를 맺다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Fruit에서 나온 단어예요.
1: Yeah, exactly. So it's when a project or a plan is brought to its full existence, to its endpoint.
0: 그렇죠. 우리말에 결실을 맺게 하다 이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0: 이와 같은 스마트 환경이 이제 결실을 맺게끔 하기 위해서 구글은 이제 협업을 이 기업들과 한다는 얘기입니다. Team up with 많이 쓰이는 구동사죠. 예, 협업하다, 손을 잡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안경 브랜드들과도 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eyewear brands, right? You could say glasses brands as well, but eyewear is the bigger kind of general industry
0: 그렇죠.
1: here.
0: 왜냐하면 안경을 고를 때 브랜드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1: 그쵸.
0: 그 이제 패션 브랜드도 좀 찍혀 있어야 되고 이걸 제조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같은 협업사들이 필요하고 구글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디자인과 설계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만들겠죠. 자, 그 얘기를 지금 두 줄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할게요.
1: To bring this hardware project to fruition, Google successfully teamed up with Samsung alongside globally recognized fashion eyewear brands. The upcoming frames cleverly embed a sophisticated digital assistant to deliver private, real-time audio information straight to the wearer.
0: Cleverly embedded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Yeah, to embed something means you're inserting it like deeply into something. So it's just putting it into the glasses in a clever way, maybe so it's not easily seen or noticed.
0: 좀 약간 기발하게 우리말에 그냥 머리 좋게 내요. 예, 머리 좋게 뭘 내장했다는 얘기인데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이제 내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경테 자체에다가 우리가 그 프레임이란 것 자체는 안경테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예.
1: 그렇죠.
0: 그래서 뭘 이제 그 어떤 기술을 이제 구현하기 위함이냐면 deliver private real-time audio information. Private은 여기서 그 개인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그렇죠. It could be that, and it could also be that maybe people around you, if you're in public, can't
0: 아,
1: hear it as well.
0: 그런 의미로도 볼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만약에 안경에서 나오는 안내음이 옆 사람한테 들리면
1: 네.
0: 좀 애매하거든요. 뭐야? 이런데 이게
1: 그렇죠.
0: 이제 나한테만 들리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고
1: 그렇죠.
0: 딱그 사람한테 맞춤형 그런 어떤 실시간 안내 정보가 오디오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그렇죠.
0: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1: 네.
0: 안경하고 우리가. 네.
1: Yeah, and it delivers that straight to the wearer, the person with the glasses on. One more time. The upcoming frames, here frames talking about the glasses, right? Cleverly embed a sophisticated digital assistant to deliver private, real-time audio information straight to the wearer. Users can effortlessly utilize voice commands to organize personal schedules, execute food deliveries, and handle basic navigation tasks.
0: 이런 기능들이 지금 구현이 될 거란 얘기잖아요.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면 일단 구글 제품 같은 경우는 음성 명령 기능을 통해서 이제 뭐 제어를 할수 있을 거란 얘기고요. Utilize는 활용한다는 얘기니까 voice commands to organize personal schedules. 내일 저기 피터 선생님과

0: 8시에 만나서 운동하기로 했어. 스케줄에 넣어줘. 이거를 안경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that's amazing. And also, execute food deliveries, right? So you ask for a pizza and then it just gets ordered via your glasses.
0: 그렇죠. 뭔가 음식 배달을 해달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서 배달을 시키게 한다든가 어디로 배달시켜주면 다 이제 그걸 입력한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1: Handle basic navigation tasks. So maybe tell you which way to walk to the station or
0: 맞아요.
1: wherever.
0: 그러니까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외국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 그쵸.
0: 나 저기 그 여기 어디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안경이 다 사진 찍으면서 일로가 저로가 얘기해주니까
1: 네.
0: 이 여행 중에 이거 아주 파격적이겠는데요.
1: Yeah, that
0: Oh-ho.
1: sounds so convenient, doesn't it?
0: Mm-hmm.
1: One more time. Users can effortlessly utilize voice commands to organize personal schedules, execute food deliveries, and handle basic navigation tasks. Here's our third and final part.
2: Meanwhile, rival tech firms are aggressively rolling out similar display spectacles, triggering an intense corporate rivalry across Silicon Valley. This burgeoning marketplace forces major device manufacturers to continually refine their AI models using valuable consumer data. Ultimately, observers believe these smart accessories will redefine how everyday individuals interact with automated digital programs.
0: 자, 그두 번째 줄에 나오는 spectacle 같은 경우도 안경이란 뜻이에요.
1: 그렇죠.
0: 그뭐 eyewear, glasses 다 같은 맥락에 쓰이는 말인데 이 스마트 안경을 부르는 말들이 여러 개 나오네요.
1: Meanwhile, rival tech firms are aggressively rolling out similar display spectacles, triggering an intense corporate rivalry across Silicon Valley.
0: Okay, break it down for us, please.
1: Yeah, so to roll out, remember, means to introduce a new product. So other companies are doing this as a rival to Google in this case.
0: 맞아요. 지금 파트별로 구동사가 하나씩 다 나오죠. 아까 part 1에는 show off, 두 번째 파트는 team up with, 요세 번째 파트의 구동사는 이걸 것 같아요. roll out, 출시한다는 의미. 이런 비슷한 스마트 디스플레이 안경들을 경쟁사들도 아주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타인 것 같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triggering an intense corporate rivalry across Silicon Valley. 실리콘밸리 전체의 아주 치열한 기업 간 경쟁 구도를 촉발시켰다는 얘기죠. 트리거 자체는 뭘 방아쇠를 당겼다는 얘기니까.
1: Yeah, to start that off, right? And yeah, spectacles, you can also shorten that to specs. If you see that, that also means glasses as well, right? Moving on to the next sentence. This burgeoning marketplace forces major device manufacturers to continually refine their AI models using valuable consumer data.
0: Burgeoning이 뭔가요?
1: Yeah, if something is burgeoning, it is expanding, growing, maybe ready to burst.
0: Growing very fast인 의미네요, 그러면요. 지금 급속도로 성장 중인 이 시장 자체는 막 소비자들이 다 사서 매출이 늘고 있다기보다는 기업들이 이만큼 여기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하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의 성장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exactly.
0: Forces major device manufacturers to continually refine their AI models. 이런 이제 기기 제조사들이 AI 모델들을 점점 더 고도화시키게끔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Refine은 더 정제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더 좋게 만든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1: Yeah, and maybe making them specifically for these AI glasses. They
0: 그렇죠.
1: need different, I guess, capabilities, more on the voice recognition and voice side.
0: 맞아요. 안경 전용 AI 모델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고도화시키고. 자, 뭘 이용해서? Using valuable consumer data. 소비자들이 실제 이런 제품을 써보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좋은 제품을 만들죠.
1: Gotcha. Ultimately, observers believe these smart accessories will redefine how everyday individuals interact with automated digital programs. Yeah, okay, so to redefine something means you're changing the character of it, right? And this is talking about how you interact with AI. Most people are just typing in chat at the moment, but it's going to go very voice in the future.
0: 그렇죠. 지금 이제 화면을 보고 손으로 누르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음성 제어를 하는 대부분 그런 기기로 많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안경들이 redefine how everyday individuals interact with automated digital programs. 자동화된 디지털 프로그램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아예 재정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수 있다. redefine.
1: All right,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now, uninterrupted.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도서관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 공간의 매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0: 뭔가요?
1: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그 분위기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책이나 공부, 뭐 보는 자료에 집중하게 되고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0: Because I remember you used to spend quite some time at the library working on 이태영 books, right?
1: 우리 책들 중 그 지금은 이제 작업실이 있는데 그 없을 때 옛날엔 그 서초의 그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진짜 주말마다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책 쓰려고.
0: And you would spend the whole day there, right? Whole weekend
1: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혼자 외롭게 책 쓰고 그랬는데 우리 책이 한 3

0: 40권은 거기서 쓰여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서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당시. 너무 참 수준이 같이 심하시고.
1: There's something about libraries.
0: 오늘 주인공분도 이제 일요일 아침마다 초등학생 딸과 함께 가신대요. 가서 이제 가볍게 거기서 아침 식사도 하시고, 엄마는 규티형, 입티형 일단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딸아이도 옆에서 학원 숙제하고 소설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거의 뭐 매주 가다 보니까 뭐 사서 선생님도 이제 인사하고 그러신대요. 오셨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딸과 도란도란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번 주 뭐했니? 이런 얘기할 때가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1: 너무
0: 얘기를.
1: 좋네요.
0: 두 분만의 퀄리티
1: 네.
0: 타임인 것 같아요,
1: Oh, yeah,
0: 정말로.
1: this is very important, I think.
0: 이 시간이 삶의 행복이자 활력소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 드릴게요.
1: 딸과 함께 도서관 붙박이가 되고 싶은 정은지 청취자님의
0: 사연
1: 사연입니다.
0: 감사드려요.
1: Thank you. Let's begin by listening.
2: Sunday mornings at the library. Every Sunday morning, I start my day by going to the library with my daughter, who goes to grade school. Before we begin studying in earnest, we have a light breakfast in the library lounge with bread and drinks we brought from home. After that, we settle into our seats and start to focus on our studies. I review the past week's Ibtiyang and Gyutiyang materials and read books I've wanted to read. My daughter sits next to me doing her academy homework and reading her favorite novels. The calm atmosphere helps us concentrate. Since we go there almost every week, the librarians recognize us and greet us warmly. After about 3 hours, it's time for lunch. We pick something we've been craving and eat out together. I spend the time quietly talking with my daughter about what happened during the week. It's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in my life.
0: 매주 일요일 아침에 저는요,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 Every Sunday morning, I start my day by going to the library with my daughter, who goes to grade school.
0: Okay. I start my day,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를 by going to the library. 자, 도서관 발음이요.
1: Library.
0: Library. 다시 한 번요.
1: 네. Library.
0: 여러분도 해보세요. 확실하게.
1: Library.
0: By going to the library with my daughter who goes to grade school. 자, 네, 매주 일요일이니까 앞에 every Sunday morning. 자,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도서관 휴게실에서 집에서 가져온 빵과 음료로 가벼운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라운지 같은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1: Before we begin studying in earnest, we have a light breakfast in the library lounge with bread and drinks we brought from home.
0: In earnest?
1: In earnest, 아까
0: 그쵸?
1: 본격적으로라고
0: 네.
1: 하셨잖아요. To really get serious and, really do something.
0: 공부를 이제 완전히 심취해서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네요. 그래서 study in earnest 하면 본격적으로 공부하다. 그걸 시작하기 전이니까 before we begin studying in earnest, we have a light breakfast in the library lounge with bread and drinks we brought from home. 집에서 싸왔다는 bring from home이죠. I brought this from home. 나 이거 저기 집에서 싸왔어. 이런 얘기할 때. 자, 그다음. 자, 그리고 나서요. 도서관의 자리를 잡으면요. 우리만의 열공 모드가 시작이 됩니다.
1: After that, we settle into our seats and start to focus on our studies. 자, we settle into our seats. Seat는 자리가 되겠죠?
0: 그쵸?
1: Settle into our seats이라고 하면, you're basically putting your belongings down, preparing the area, and sitting in the chair, getting comfortable and ready to
0: 그쵸?
1: do what you're there for.
0: settle 자체가 원래 이제 정착의 의미가 있는 동사인데, 이럴 때 자리 잡고 앉아서 뭐할 때, 이럴 때
1: 맞아요.
0: settle into our seats. 참 좋네요. settle 동사 잘 표시해 놓으세요. And
1: And
0: start to.
1: start to focus on our studies. 이제 공부에 집중하기
0: 그쵸.
1: 시작한다.
0: 네. 열공 모드라고 해주셨으니까. studies s 붙이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나는 지난주 입트형과 규트형 내용을 복습하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읽습니다.
1: I review the past week's 입지영 and 귀지영

0: materials and read books I've wanted to read.
1: 오케이. 자, 아이도 옆에 앉아 학원 숙제를 하고요.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습니다.
0: My daughter sits next to me doing her academy homework and reading her favorite novels.
1: Her favorite novels, 소설책을 읽는다. 자, 차분한 분위기 덕분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0: The calm atmosphere helps us concentrate.
1: 그렇죠. 뭔가 좀 차분하다는 의미로 calm atmosphere, calm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 뭐 정숙이라고 써 있잖아요. 고요한 어떤 분위기가 나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 Helps us concentrate, 집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자, calm 발음 다시 한번요.
0: Calm.
1: 좀 길게 calm,
0: Calm.
1: C-A-L-M. 자, 문장 다시 한번요.
0: The calm atmosphere helps us
1: 네.
0: concentrate.
1: 자, 거의 매주 출석 도장을 찍다 보니까요. 이제는 사서 선생님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친근하게 반겨주십니다.
0: Since we go there almost every week, the librarians recognize us and greet us warmly.
1: Okay.
0: Almost every week이니까 거의 매주라는 말이죠. Since we go there almost every week, 거의 매주 가기 때문에 the librarians recognize us. 우리를 알아본다? 그렇죠. 반가워한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and greet us warmly라고 했으니까요.
1: 그렇죠. 반갑게 마주해주고 인사도 해준다의
0: Right.
1: 의미의 greet예요. greet 인사하다는 얘기니까 greet
0: 따뜻하게
1: us. 그렇죠.
0: 반겨준다. Right.
1: 따뜻하게 반겨준다. greet us warmly. 자, 출석 도장을 찍는다는 뭐 거의 자주 간다는 얘기니까요. 그 얘기를 그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since가 이제 because의 의미죠. 자, 다시 한번요.
0: Since we go there almost every week, the librarians recognize us and greet us warmly.
1: 사서 발음이요.
0: Librarian.
1: lie librarian.
0: 조금 어렵죠?
1: 그러니까요. 네, 한 번만 더요.
0: Librarian.
1: 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0: Librarian.
1: 오케이. 자, 3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점심시간이 됩니다.
0: After about 3 hours, it's time for lunch.
1: It's time for lunch. 뭐, it's lunch time 해도 되고, 그렇죠? It is time for lunch 해도 되죠. 점심 먹을 시간이 된다, 혹은 점심시간이 된다. 자, 우리는 먹고 싶었던 메뉴를 골라서 함께 외식을 합니다.
0: We pick something we've been craving and eat out together.
1: Craving?
0: Craving. 막 먹고 싶었던 거.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사 하나면 다 해결되네요. 그러니까 막 먹고 싶었던 거를 we wanted to eat 길게 풀지 않고 그냥 crave 자체가 막 당기는, 막 먹고 싶은, 뭐 돈가스 먹고 싶은 그날 그거 먹고 이런 거요. So we pick something we've been craving. 여기까지 이 동사 하나가 힘을 발휘해 주죠. 많이 먹고 싶었던 그런 메뉴를 우리가 골라서 같이 나가 먹는다. And eat out together. 구동사 처리. 자, 다시 한번요.
0: We pick something we've been craving and eat out together.
1: 자, 아이와 한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자 활력소입니다.
0: I spend the time quietly talking with my daughter about what happened during the week. It's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in my life.
1: 그렇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그냥 quietly라는 부사로 처리를 해드렸어요. 자, I spend the time 그 시간을 quietly talking with my daughter about what happened during the week.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씩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눈다. 자, 행복이자 활력소이다 그 문장은요. 다시 한번.
0: It's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in my life.
1: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에 대한 묘사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urce란 건 그거의 원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과 어떤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 된다. 아, 이 문장 너무 멋지네요. 이거 그냥 통암기 할게요. 1번 문장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It's a.
0: It's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in my life.
1: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아예 외워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함께 해보세요. It's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in my life.
1: Alrighty. 자, 전체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Sunday mornings at the library. Every Sunday morning, I start my day by going to the library with my daughter, who goes to grade school. Before we begin studying in earnest, we have a light breakfast in the library lounge with bread and drinks we brought from home. After that, we settle into our seats and start to focus on our studies. I review the past week's Ipteung and Gyteung materials and read books I've wanted to read. My daughter sits next to me doing her academy homework and reading her favorite novels. The calm atmosphere helps us concentrate. Since we go there almost every week, the librarians recognize us and greet us warmly. After about 3 hours, it's time for lunch. We pick something we've been craving and eat out together. I spend the time quietly talking with my daughter about what happened during the week. It's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in my life.
1: 자, 입지영을 아침 본방 시간에 같이 듣고 서로 응원도 하고 소통하고 서로 공부한 자료들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소통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본방 사수 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자, 136페이지 여러분 세 가지 패턴 볼게요. 자, 하루를 뭐뭐 하면서 시작하다.
0: Every Sunday morning, I start my day by going to the library with my daughter.
1: 그죠? I start my day by 다음에 ing 붙이는 연습이에요. 자, 나는 평소에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0: I usually start my day by stretching in my bed.
1: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0: Most people these days start their day by checking their phone.
1: 그렇죠. 뭐 밤새 온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날 뭐 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 확인도 많이 하니까요.
0: Mm-hmm.
1: A lot of people start their day by checking their phone. Okay. 자, 학업에 집중하다 studies 꼭 S 붙여야 됩니다.
0: After that, we start to focus on our studies.
1: Okay. 자, 거기 공부에 집중하기 정말 좋은 곳이다.
0: It's a great place to focus on your studies.
1: Focus on your studies. Okay. 자, 나는 학업에 집중해야 할 때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
0: When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I prefer to be alone.
1: 그렇죠.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좋으신 분도 있죠. So when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I prefer to be alone.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통한 게 있었던 문장의 문구. 큰 행복이자 활력소,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0: It's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in my life.
1: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볼게요.
0: My kids are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1: 자, 내 취미 생활이 큰 행복이자 활력소가 되었다.
0: My hobby has become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1: 그렇죠. 심취할 수 있는 뭔가 너무나 좋은 것이 생긴 거죠. 다시 한번요, my hobby.
0: My hobby has become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1: Mm-hmm.
0: Great job, everyone.
3: Dialogue practice.
4: Mom, I'm hungry. What are we having for lunch?
2: Oh, it's already lunchtime. I was immersed in my book and lost track of the time.
4: I want pork cutlet for lunch today.
2: Wow! I was just thinking about pork cutlet too. We must be on the same wavelength.
4: Really?
2: Of course. Let me find a good restaurant near us.
0: The sun goes, Mom, I'm hungry. 엄마 배고파요. What are we having for lunch? 뭐 간단하죠.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어요?
1: What are we having for dinner? What are we having for lunch? 자, 뒤에다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All right?
0: Yeah. Mom says, Oh, it's already lunchtime. 어이구, 벌써 점심시간이네.
1: 네.
0: I was immersed in my book and lost track of the time.
1: 책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간이 이렇게 된지 미처 몰랐네.
0: Yeah.
1: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런 말이죠. I was immersed in my book. 이제 책에 너무 이제 빠져들어서 읽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0: Mm-hmm.
1: Are there any other ways to say this?
0: I was so into my book. I was so into reading.
1: 아, 이럴 때 into do 가능하네요.
0: Yeah.
1: I was so into my book. Mm-hmm. 그 순간 책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0: right.
1: 얘기로. 예. into도 좋고 I was immersed in my book and I lost track of time. 더를 붙여도 되고 빼도 돼요. I lost track of time 해도 되고 mm-hmm. 그건 이제 일반적인 공용 표현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바로 그 지나간 시간을 지정해서 이야기하면 I lost track of

0: the time 해도 됩니다.
1: Yeah. 이 상황에서는 사실 제 생각에 막 지금 독서를 하고 있었잖아요. You were so immersed in the book that you got carried away. Yeah, you can say, oh, I got carried away, meaning you did not know that so much time had passed.
0: 그렇죠. 시간을 챙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챙겼다. 너가 들어가면 약간 그런 어감이에요.
1: 예.
0: 자, 이걸 오늘 통환기로 갈게요. I lost track of time인데 그 너를 빼고 갑시다. 없는 버전을 훨씬 더 자주 쓰기 때문에 I lost track of time을 여러분 통환기 2번으로 해서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외우세요. 갈게요.
1: I lost track of time.
0: 한번 더요.
1: I lost track of time.
0: 한번 더.
1: I lost track of time.
0: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럴 때 쓰세요.
1: The boy says, I want pork cutlet for lunch today. 우리 돈가스 먹어요. 하니까 엄마가, Wow, I was just thinking about pork cutlet too. 어머, 나도 돈가스 생각하고 있었는데. We must be on the same wavelength.
0: 이거 뭔가요?
1: Wavelength 하면 frequency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0: 파장이죠.
1: 예, 그래서 왠지, 우리 텔레파시 통했네. 그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0: 우리 통했네.
1: Yeah.
0: 이럴 때 we must be on the same wavelength.
1: Wavelength.
0: 발음이 좀 어렵네요. Wavelength. 네, wavelength. Right?
1: 그러면서, Let me find a good restaurant near us. Near us니까 우리 주변에 돈가스 파는 맛집을 한번 찾아볼게.
0: Okay. Let me find a good restaurant near us. 혹은 그냥 nearby. 부사 처리하셔도 상관없죠.
1: Sure.
0: near 자체로 us 전치사 처리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대화문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138페이지에 5개 영작을 손으로 꼭좀 해보시고 그 영작 한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AI 챗봇에게 피드백을 달라고 하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 1번과 2번은 별표치고 해볼게요.
1: All right, that is a wrap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Have a great day,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nother one?
1: 아, 셀 수 있는 음식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쵸? 셀 수 있는 거고 너무 맛있었다.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Can I have another on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쵸? Can I have another one? 네, 그래서 하나 더 달라고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거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뭐 더 달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아,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니까. 네, 물어보는 거는 뭐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오늘 같이 그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질문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0: Can I have another one?
1: Can I have another one? 이었죠. 자, 일단 우리가 상대방에게 뭐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뭐를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렇게 허락을 구할 때는 Can I? 로 질문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So, Can I? 뭐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Can I? Can I? 이거 익숙해지시고요. 자, 뭘 해도 돼요?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와야 되는데 먹다. 먹다라는 뜻의 동사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개를 많이 씁니다. Eat 그리고 have. Have를 한번 써볼까요? Eat는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have, 먹다, have. 그래서 can I have 뭐뭐? 이렇게 되면 먹어도 될까요? 라는 뜻도 되지만 가져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쓸 수 있겠네요. 그쵸? 하나 더 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먹었잖아요. 그럴 때는 another one, another가 또 하나의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one은 앞에서 언급한 것을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another on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an I have another one? 우리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요. 하나 더 가져도 될까요? 이렇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another one은 셀 수 있는 음식의 경우 뭐 예를 들자면 도넛은 하나 둘 셋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another one 쓸 수 있지만 딱 하나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some more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Can I have some mor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거는 136쪽에 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Can I have another one? 이 질문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Can I have another one?
1: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1: Can I have another on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0: 패턴 practice.
1: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0: Well, the sentence was, can I have another one?
1: Mm-hmm.
0: We're going to change another one to something else. So, can I have 뭐뭐?
1: Another one 대신에 다른 명사를 넣어서 뭐뭐를 먹어도 될까요? 혹은 가져도 될까요? 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음식이 올 수도 있고요. 음료수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게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0: Well, our sentence, can I have another one, is for countable things. Sometimes there are foods that are both countable and uncountable.
1: Right.
0: Like cake.
1: 케이크는 셀 수 없죠.
0: You can't really count cakes unless you're talking about entire cakes.
1: 그렇죠.
0: But otherwise, you have some cake. You have a piece of cake. So, for our first sentence, let's do,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1: 피자도 사실 countable 하지 않죠. Slice로 썰어야지만 우리가 countable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단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slice of가 들어갔죠?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0: Can I have the menu?
1: Can I have the menu? 여기선 그러면 메뉴를 먹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0: 아니에요.
1: 네, 그렇다고 해서 메뉴판을 내가 사도 되겠냐도 아니니까 그냥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Can I have the menu? 그리고 메뉴는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음식을 메뉴라고 하는데 메뉴는 음식의 리스트가 들어있는 그 메뉴판.
0: Mm-hmm.
1: 네, 그거를 메뉴라고 하죠.
0: 네.
1: 네.
0: Can I have a glass of water?
1: 물도 셀 수가 없어요.
0: Mm-hmm.
1: 물도 잔에 넣어야 물 한 잔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an I have a glass of water? 이 경우는 물을 아직 마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a glass of water죠. 이미 마셨는데 또 달라고 할 때는 Can I have another glass of water가 되는 거고요. Wow, these are so good. 이거 정말 맛있어요. Can I have some more? 좀 더 먹어도 될까요?
0: Of course. 물론이죠. There's plenty. 많이 있어요.
1: 네, 그래서 여기서는 셀 수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셀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Can I have some more? 이거는 애매모호할 때 쓸 수 있어요. 좀 더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것에도 쓸 수 있습니다.
0: Well, okay, here's a sentence that is not correct.
1: Mm-hmm.
0: Please fix this sentence.
1: Okay.
0: Can I have a rice?
1: 아, rice. 밥. 밥도요. 우리는 밥 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밥은 그 자체로는 셀 수가 없어요.
0: Mm-hmm.
1: 밥을 한알한알 셀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밥을 얘기할 때 한알한알 세서 먹진 않잖아요.
0: Yeah, it's just a substance, really.
1: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겠죠.
0: Mm-hmm. So you will have to say, can I have a bowl of rice?
1: 네, 그래서 밥 한 공기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로 can I have a bowl of rice? Bowl spelling 어떻게 되나요?
0: B-O-W-L.
1: 네, 그래서 bowl이라고 하면 움푹 패인 그릇을 bowl이라고 하죠.
0: Can I have the Wi-Fi password?
1: 오, Wi-Fi password. 이 경우는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할 때 쓰는 거죠. Wi-Fi password. Wi-Fi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나요?
0: Mm-hmm.
1: Can I have the Wi-Fi password? 왜냐면 특정 비밀번호 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0: Can I have a deluxe room?
1: 호텔에 갔을 때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손님? Can I have a deluxe room? 딜럭스 룸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0: Can I have a program, please?
1: Program. 잠시만요. 프로그램을 달라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줘요? 프로그램은 짜여져 있는 게 프로그램인데. 자, 그 프로그램이 쓰여져 있는 안내 책자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주세요. 아니면 안내지를 주세요. 라고 할 때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죠.
0: Can I have a sample?
1: Sample. 샘플을 얘기하죠. Can I have a sample? 네, 샘플 하나 주세요의 의미로 어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0: And how about one more?
1: Mm-hmm.
0: Can I have my sauce on the side?
1: My sauce on the side. 자, 요거 굉장히 좋은 예문이네요. 샐러드를 시켰어요. 근데 나는 소스는 따로. 우리 탕수육도 우리 찍먹으로 먹느냐, 부먹으로 먹느냐 얘기하는데 소스는 따로 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먹는 소스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my sauce라고 합니다. 그래서 can I have my sauce 따로. 옆에, on the sid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Can I have my sauce on the side?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0: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1: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0: Can I have the menu?
1: Can I have the menu?
0: Can I have a glass of water?
1: Can I have a glass of water?
0: Can I have some more?
1: Can I have some more?

0: Can I have a bowl of rice?
1: Can I have a bowl of rice?
0: Can I have the Wi-Fi password?
1: Can I have the Wi-Fi password?
0: Can I have a deluxe room?
1: Can I have a deluxe room?
0: Can I have a program, please?
1: Can I have a program, please?
0: Can I have a sample?
1: Can I have a sample?
0: Can I have my sauce on the side?
1: Can I have my sauce on the side? 네, 잘하셨어요. My sauce on the side. 요거는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Can I have 뭐뭐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3: 물론이죠. 많이 남아있어요.
2: 정말 좋은 주인이세요.
3: 다들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 좋네요.
1: 네, 이렇게 집주인분이 손님이 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서비스로 음식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복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시죠? 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연습했던 그 문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이죠. 많이 남아있어요. 라고 했네요. 뭐 물론이죠는 뭐 쉽죠. 그렇죠?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왼쪽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Left. 정말 좋은 주인이시네요. 자, 주인. 여기서는 식당 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어떤 파티를 진행하는 주인이라는 의미죠. 다들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 좋네요 라고 했는데 좋다는 거는 굉장히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표현할 때는 happy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다.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배웠던 표현 상기시켜 볼까요?
4: Can I have another one?
5: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4: You're such a good host.
5: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1: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4: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1: 자, 이 문장은 우리 연습했죠, 그쵸? Can I have another one?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이미 하나를 먹었고 또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이죠. 물론이죠. 많이 남아있어요.
5: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0: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1: 자, 물론이죠. Of course도 좋지만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0: Please do.
1: Please do.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콩글리시 같기도 한 그런 표현인데요. Please do.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이죠. 어우, 제발요. 어우, 많이 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많이 남아있어요. 요거는 다시 한번.
0: There's so much left.
1: There's so much left. There's so much.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게 많다고요? Left. 남아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There's so much left. 자,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좋은 주인이시네요. 라고 했어요.
4: You're such a good host.
0: You're such a good host.
1: You're such a good 뭐뭐. 이것도 아주 좋은 패턴인데 Zach, you're such a good friend.
0: Oh.
1: 네,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host예요. H-O-S-T. Mm-hmm. 자, host는 주최자라는 뜻이고요. 주최 측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이벤트를 주최한 측도 host라고도 할 수 있어요.
0: Or a show. Like you are a good host too, Kaylin.
1: You too, Zach.
0: Well, thank you.
1: 네, 저희도 이 경우에는 Start English의 host이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파티를 host, 주최한 사람이 즉 집주인인 거죠. 저희 막내 동생 이름이 주인인데, 네.
0: 아,
1: 하지만 영어 이름 host는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라고 해요. 네, 농담이고요. 자, you're such a good host. 이렇게 얘기를

0: 있네요. 자, 그랬더니 우리 집주인이 다들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 좋네요.
1: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2: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0: 네, I'm just happy. 저는 그저 기쁠 뿐이에요. 왜요?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Can I have another one?
1: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3: You're such a good host.
1: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2: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센텐스는
2: Can I have another one?
0: 자, 연음이 되는 부분이 두 군데나 있어요. Can I? 이 부분은요, 빨리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can도요, 큰처럼 들려요. 그래서 can I? 이렇게 들립니다. 큰 I를 빨리 발음하면 돼요. Can I? 그 다음에 have하고 another는 have another 이렇게 발음이 되죠. 조금 더 가면 can I have another one? one까지도 조금 더 붙여서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해 볼까요?
2: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2: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네, 많이 연습해 주시면 해주실수록 원어민처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2: And it's almost the end of the month, so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if you'd like to pick up your Start English book for next month, they are available now in your local bookstore.
0: 그리고 복습하기에 교재 있으면 더 유용하거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자키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4: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쉽고 확실하게
8: 영어 회화 레벨 2
7: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8: Hello everyone. This is Juch.
7: 네, 오늘 벌써 26일 수요일입니다. 세상에. Wow.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나요?
8: Now, did you go out and get the September Easy English book?
7: Are you asking me, 선생님?
8: Yes. Did you get your book?
7: Oh, they actually gave me some.
8: Yes, of
7: course.
8: So,
7: thankfully, thank you so much, 통화 출판사님. 네.
8: Well, to our wonderful listeners, it's always wonderful to study together with our textbook. They have so many practices you can do. I think it's a wonderful way to really remember and practice them.
7: Practice them.
8: In real life.
7: 그렇습니다. Yeah. 방송은 사실 물론 이제 오디오 어학당이 있고 하지만 물론 방송이 이제 우리 들을 때 그때 열심히 들으면서 막 따라 말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시잖아요.
8: Right.
7: 그러면서 아 이게 이제 finally it's going to be in my vocabulary, in my like in the language ability like for the rest of my life 할 것 right. 같지만 금방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원래 그렇거든요.
8: That's right.
7: 네, yeah. 그런데 so having a book with you right. it really helps in yeah. that regards.
8: I like to call it like the synergy effect. Just listening is fine. But then when you're looking at something and you're writing
7: yes.
8: and listening at the same time, there's great synergy in your language learning.
7: 그렇죠. 뭐,
8: so it really helps.
7: 맞습니다. Yeah. 뭐 두 번 세 번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더 좋더라. 눈으로 보면서 나중에 또 써보면 더 좋더라.
8: Yes.
7: 더 좋은 건요. 이런 표현들을 실제 상황에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8: That's
7: 그랬을
8: right.
7: 때 진짜 자기 있게 되더라고요.
8: Mm-hmm.
7: 네, 자 오늘은 134쪽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8: Mm-hmm.
7: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궁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8: Oh.
7: 기억나시죠? 어제 I'd like two tickets for the
8: palace tour.
7: 이런 말 했었잖아요. And the tour starts in 30 minutes. 이런 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8: 고잉쌤, do you have a memorable palace experience, palace tour maybe?
7: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없다고.
8: Maybe one?
7: 물론 몇 번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별로 memorable 하지 않았던 느낌이 드네.
8: 네, 네.
7: 근데 저는 unfortunately, we didn't have any guides really. 가이드가 없었어요. But I wish we had.
8: Those self-guided tours with the audio guide. Like online, there's many audio guides online. They're also very helpful.
7: Oh, yeah. 그런 게 있었구나.
8: Of course. 네.
7: 안 알아봤네.
8: 아, 그렇죠. Next
7: any,
8: time.
7: What is it? Audio guides available? Are audio guides included? 이런 거 물어볼
8: included,
7: 거 그랬다.
8: That's
7: 그걸
8: right.
7: 안 물어봤어요, 제가. 네,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8: Yeah.
7: 궁에 이제 궁에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8: mm-hmm.
7: 돌이 많은 테라스로 올라가 본 거예요. Actually, it's based on my own personal experience.
8: Your experience.
7: 아주 오래전도 아닌데 몇 년 전에 그 프랑스의 몽셀 미셸.
8: 몽셸 미셸.
7: 몽생 미셸. 아, 또 틀렸다. 몽생 미셸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바로 거기 돌이 많은 그런 이제 테라스로 올라갔. That was a final sort of point there.
8: Do you remember? You were there like 1 week before I was there.
7: What?
8: It was like a couple of weeks. I remember, yeah.
7: No way, really?
8: You went with your husband at
7: yes.
8: the time. And then like just a couple of weeks after, like I went on a business trip and I spent maybe like 2 days there.
7: That
8: Beautiful
7: was
8: place.
7: Some experience.
8: Yeah, wonderful experience.
7: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겠지만 바로 그때 이제 돌이 많은 테라스로 올라가는데 그게 마지막 그 여정 아니 그 어떤 투어의 끝 부분이었어요.
8: That's right. Yeah.
7: It was the last spot, really. 근데 그럴 때 아주 멋진 바깥 풍경을 감상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안전에는 늘 신경을 쓰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Yeah. 바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8: Safety first.
7: Safety first.
8: That's right.
7: 그렇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 제일 주의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말이죠.
8: That's right.
7: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8: Right. 자,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는 조심해 주세요.
7: 우와! 여기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지네요.
8: 그렇죠. 하지만 돌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7: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걸을게요.
8: 고맙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7: 네. 우와. 이러다가 우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8: 와. Oh no.
7: 네, 그럼 큰일이죠. 네, 자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고 가이드분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말을 하죠.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서는 항상 조심해 주십시오.
8: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7: Please be careful. 까진 우리가 잘 알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Please be careful. 어디에서?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서.
8: Near the edge of the cliff.
7: Near the edge of the cliff.
8: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7: 네.
8: 런던에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거리에 가면 Seven Sisters라는 진짜 멋진 하얀 벽으로 된 엄청 높은 클리프가 있어요.
7: 아, 그래요? Seven Sisters요?
8: 검색해보세요. Seven Sisters. Beautiful cliff overlooking the ocean.
7: 어머.
8: 근데 꼭대기 가면
7: 네.
8: there's like no railings.
7: 어머나.
8: No fence. Nothing. It's just a 100 meter drop. So they say, enter at your own risk. 근데 관광객들 진짜 많아요.
7: 선생님도 올라가셨어요? 드시메키 to the top of the
8: I made it to the top. It was very windy. They say, do not

0: 말하죠.
1: 맞아요.
0: cliff. 그래서 C-L-I-F-F. cliff. 그래서 cliffhanger. 라는 유명한 실베스터 스텔론 나왔던 영화도 있고 영어 표현도
1: It's
0: 있잖아요.
1: like mountain climbing. That's right.
0: 네. 그 절벽에서 이렇게 뭐 동료 손잡고 있다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1: 떨어져서, 예,
0: 네.
1: 맞아요.
0: Cliffhanger라는 말이 그 원래 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원래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1: Cliffhanger.
0: 네. 그 아슬아슬하게 절벽에서 막 붙들고 있는데 자, 다음 편에서
1: 다음
0: 계속
1: 편에서.
0: 이러면은
1: Cliffhanger.
0: 네. 아주 그냥 그야말로 서스펜스가 가득한 그런 장면으로 끝냈을 때 아주 사람을 아슬아슬하게 마음 졸이게 하는 영화. 그럴 때 클리프행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때 나오는 클리프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클리프의 가장자리 근처 어딘지 아시겠죠? Near the edge of the cliff가 되겠군요.
1: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0: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자, 그 말을 듣고 와, 이 사람은 지금 그게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관광객은 여기서 보이는 풍경 진짜 멋져요.
1: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0: 네, 여기에서 보이는 풍경이라는 말을 the view from here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1: Right.
0: 근데 the view is amazing을 먼저 말한 거죠.
1: Right.
0: 광경이 기가 막히군요. From here, 여기에서 바라본 이런 뜻입니다.
1: Just like you said,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또는 the view from here is amazing.
0: 그렇죠.
1: 해도 되죠?
0: 네. 그런데 이제 from here까지 말할 지금 그게 아닌 게 amazing을 빨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1: The view is
0: the
1: amazing.
0: view is amazing from here.
1: From here.
0: 네, 여기서 보니까 네, 여기서 보는 풍경은 또 다르더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1: Right?
0: 자,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Near the edge of the cliff.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3: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0: 네, 자,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그 view is amazing from here. 하고 말고요.
1: Yeah, it is.
0: It is.
1: It really
0: 네,
1: is.
0: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It is. 그런데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돌이 미끄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0: 그렇습니다.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자, 돌이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get slippery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미끄러워지다라는 과정을 사실은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 get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the rocks are slippery라고 하면 그게 제일 우리로서는 확실한 말인데 바위가 돌이 미끄럽다고요. The rocks are slippery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the rocks can get slippery라고 한 이유는 edge로 가면서 점점 더 미끄러워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 Can get.
0: 네.
1: It's not always, but it can. There's a
0: 그렇죠.
1: possibility, right?
0: 바로 그겁니다. Can get. 그럴 수도 있어요. 뭐뭐가 될
1: Yes.
0: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때 can get. 그러니까 can become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많은 돌들이 slippery, 미끄러우니까
0: 네.
1: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0: 그렇죠.
1: So many rocks actually are slippery, so please be careful.
0: 네, 그렇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미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자, slippery 하면은 미끄러운 이란 뜻이죠.
1: Slippery.
0: Slippery.
1: Slippery.
0: Slippery.
1: Yes.
0: 일상에서 어떤 때 slippery를 또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그 바닥이
1: When the
0: slippery라고 할수
1: floor
0: 있죠.
1: is wet after it rains,
0: Yes.
1: it can get really slippery. The roads can become slippery after it rains or snows.
0: Right, 그렇죠. 그 살얼음이 얼다거나 뭐 이럴 적에도 그렇고 비
1: That's
0: 온
1: right.
0: 다음에 젖을 때도 slippery라고 해서 미끄러운 이런 말쓸수 있죠. 자,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이 부분만 들어보시죠.
2: It is,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0: 네,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it is, 근데 그게 확실히 그건 그래요라고 내가 인정한다. It is라고 말하죠.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이것을 잊지 말라. 돌이 미끄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아,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조심해서 걸을게요.
1: Got it. I got it. I'll watch my step.
0: 네, got it. 잘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다고요. Got it. 그런 다음 제가 잘 조심해서 살펴서 가겠습니다. I will watch. 나의 걸음걸음을

0: my step. 네.
1: 영어로 watch 하면 뭔가 보는 게 watch잖아요.
0: 네.
1: Watch a movie, watch a drama. But there's another meaning. Like watch out means be careful.
0: 어.
1: I'll be careful when I walk.
0: 그렇죠.
1: I'll watch my step.
0: I'll watch my step.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watch your step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 Yeah, watch your step.
0: Watch your step.
1: Yeah.
0: 그러니까 그 조심해서 걸으라고. 특히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1: oh, that's right.
0: 타고 있거나 내릴 때 어우 yeah. 발 조심해라는 말이 watch your step이 되더라고요. Right.
1: 누구한테도 이제 갑작스럽게 막 위험이 바로 코앞에 있어.
0: 네.
1: Watch out.
0: Watch out.
1: Something dangerous in front of you.
0: 어.
1: Watch out.
0: 그렇죠. 앞에 잘 보고 다녀. 이 말이
1: right.
0: watch out가 되는 거죠.
1: Yes.
0: Watch out.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 뛰지 않도록 주시하라는 말이 watch가 되는 건데요. So I'll watch my step on the stairs. 이렇게 말하면 계단에서 제가 조심해서 걸을게요. I'll
1: right.
0: watch my step on the stairs. 라고 하는 거고 또 다이어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그죠?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건강 검진 전에는 제가 식단을 좀 조심해서 할게요.
1: 여기서는 다이어트가 살 빼는 그 다이어트가 아니라
0: 아니고
1: it's what you eat.
0: 그렇죠.
1: The food you eat.
0: 네네.
1: I'll watch my diet before the health checkup.
0: 그렇습니다. Before the health checkup. 건강 검진 전에는 I'll watch my diet. 내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을 조심해서 살펴 먹겠다. I will watch my diet. 그렇죠.
1: 건강 검진 전에라기보다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You should watch your diet like every day?
0: 네, 그런가요?
1: 죄송해요.
0: 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1: 특히 이때는 더더욱 해야겠죠.
0: 아, 건강 검진하기 전에는.
1: Health check-up 전에.
0: 맞아요. 저 아는 분도 그 위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 전날 굉장히
1: no.
0: 많은 걸 먹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다.
1: 혼날 일이겠죠.
0: 온갖 게 다 했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1: That's horrible.
0: So, should have watched his diet before the checkup.
1: Should have watched 그렇습니다. his diet.
0: 네. 저 watch my step. 여기서는 내가 내 발걸음을 조심해서 하겠다, 걷겠다라는 말로.
1: Yes.
0: 자, 그 말을 듣고 가이드는 조금 마음이 놓인 것 같습니다.
1: Thanks.
0: 네, 고맙습니다라고 한 다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1: Safety comes first.
0: 그렇죠. Safety comes first. 아까 우리 주치 선생님은 그냥 yeah. safety first라고만
1: oh,
0: 하셨어요.
1: Right. We usually just say safety first.
0: Safety first.
1: 근데 the full version, safety comes first.
0: 그렇죠.
1: Or safety always comes first.
0: Safety always comes first.
1: Yes.
0: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항상 제일 첫 번째로 옵니다. Safety comes first.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my family comes first.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말할 때
1: right.
0: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My family comes first. What right. comes first to you, 주치생님?
1: My family comes first.
0: 네, my family comes
1: first. And
0: then
1: first. my health.
0: 아, 그렇죠.
1: And then, you know, my career.
0: 그렇죠.
1: EBS, of
0: 네.
1: course.
0: 맞습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상 top priority다라고 말할 때 comes first 이렇게 말하게 되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Got it. I'll watch my step.
3: Thanks. Safety comes first.
0: 네, 대화 전체 들어볼까요?
3: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2: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3: It is,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2: Got it. I'll watch my step.
3: Thanks. Safety comes firs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아, 저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서는 모두들 조심해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1: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0: 와, 여기서 보이는 풍경 정말 멋지네요.
2: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1: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0: 아, 그야 그렇죠. It is.
1: It is.
0: 하지만 그 돌이 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미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2: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1: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0: 아, 알겠습니다. Got it.
1: Got it.
0: 제가 알아서 조심해서 걸을게요.
2: I'll watch my step.
1: I'll watch my step.
0: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2: Thanks. Safety comes first.
1: Thanks. Safety comes first.
0: 여기까지입니다.
2: Yay!
1: Good Good job, everyone.
0: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Mm-hmm. 네, 이렇게 watch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시하다,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혹시 올까봐 right. I'll watch my step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 right.
0: Watch your, I'll watch my language.
1: Watch your language.
0: 네, watch your language. 말 조심하시오라고 할 때 당신이 하는 언어를 조심해 쓰시오. Watch your language. Watch what you eat.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 진짜 많죠.
0: 네.
1: When you watch what you eat, you are being careful so that you don't eat like bad foods, right? So watch what you eat. So only eat good, healthy food.
0: Because you are what you eat.
1: You are what you eat.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0: 그럼요. 네.
1: You are what you eat.
0: 그렇습니다. 참 그거 섬뜩한 얘기예요, 사실은.
1: That's true.
0: 당신이 yeah.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 그 자체가 된다라는 뜻으로 you are what you eat. 그러므로 watch what you eat.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내가 right. 뭘 먹고 있는지를 잘 좀 신경 써가면서 먹어라.
1: Right.
0: 그게 watch가 된다는 거죠.
1: So the word watch and be careful, they're closely tied together.
0: Right, 그렇습니다. Yeah. 선생님 조금 시간이 남는데 우리 퀴즈 드릴까요?
1: Okay.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0: 가족이 가장 우선이죠. 영어로 뭐라고 하시겠어요?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ace, 뜻은 속도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set a new attendance milestone, surpassing 9 million spectators in just 505 games, the fastest pace in league history. 여기서 pace라는 표현은 일이 진행되는 속도를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project is moving at a rapid pace. 그 프로젝트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pace of growth, pace of chang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ac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Wednesday, the 26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 Soo Jin. The story of a struggling small restaurant that found an unexpected lifeline has taken the internet by storm. Tucked away on the grounds of a closed supermarket in Hanam, Gyeonggi Province, the spot is run by an elderly couple whose homemade kalguksu and kimchi went viral overnight, thanks to a single social media post. 어려움을 겪던 작은 식당이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 사연이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노부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하남시의 이 식당은 칼국수집으로 대형마트 내에 입점했지만 해당 마트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좀처럼 손님이 들지 않아 이 노부부의 시름이 깊었다고 합니다. The post was never intended as an ad. It was shared by a customer who, in addition to praising the food, wanted to help the couple overcome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Word spread quickly, turning a single honest online review into life-saving support for a struggling local business.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로 갑자기 손님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게시물은 알고 보니 이 가게를 찾았던 한 고객이 노부부를 돕고자 여러 사람에게 공유한 거였고요. 실제로 맛도 좋아서 이를 잘 반영한 진솔한 리뷰 내용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낸 결과였다고 하네요.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Wednesday morning is Karen Choi. Good morning, Karen.
1: Good morning, Sue.
0: Welcome back again.
1: I know.
0: Yes, lovely to have you. 2 days in a row.
1: Yeah, well, this is my usual day.
0: Yes, indeed. And for those who missed it, Karen was here yesterday as well.
1: I know. I it's nice to be here 2 days. During the week.
0: was it okay driving here in the morning?
1: Yeah. It's fine.
0: Good.
1: Wednesdays, Tuesdays, but I'm kind of confused now because,
0: oh, no.
1: You know, Wednesday is my usual day, but since I was here on Tuesday, Tuesday felt like a Wednesday.
0: Yeah.
1: So yesterday I was kind of getting the feeling that, oh, it's going to be Thursday tomorrow.
0: Mm-hmm, exactly.
1: Yeah, but it's okay.
0: Everything's great. Okay. Let's talk about this couple, this elderly couple. They run a small kalguksu place, and this was in a building that belonged to a big supermarket that sadly closed recently. However, the restaurant was still open, but people weren't going to the building because the supermarket isn't running anymore.
1: Right.
0: Nonetheless, someone posted something on social media and really helped turn this shop around.
1: Yeah. I want some kalguksu.
0: Yeah. Should we go to Hanam?
1: Have some kalguksu.
0: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해서 정말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 돈줄 내려가자. 그리고 혼줄이 아니라 돈줄 내려가자라는 게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뜻인데 그런 댓글도 많이 올라왔었고 실제로 이 소셜미디어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이 가게를 많이 찾아서 거의 지금 문을 닫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1년 만에 그 하루 매출 40만 원을 올려가지고 이런 적이 정말 거의 없었는데 지난 1년 동안.
1: 네, They must have been surprised.
0: 네,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했답니다.
1: Yeah. And for, you know, the elderly, they don't know social media or the power of social media.
0: Yeah, exactly.
1: So I bet, I think I saw a post about, like, I think it was someone, maybe it was a restaurant owner, I'm not sure, but I think they said they didn't want to be known on social media because they liked the business as it is.
0: Oh, right. It's not bad then.
1: Yeah. But in this case, I think it's wonderful that people can help out in this way.
0: Definitely. 자,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좀 가끔 good news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1: Yes.
0: 네,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무모한 문장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셨을 것 같은데요. Mm-hmm. 이 가게 우리 돈줄 내러 갑시다. 요거를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돈줄 내러 갑시다. 이거 참
2: 영어로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뭐그 느낌만 잘 살리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가게를 찾아가서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그다음에 매상을 좀 올려주자 이런 뜻이죠. 돈으로 혼내주겠다는 좀 익살스러운 표현인데, 이거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돈줄 내러 갑시다.
1: Yeah, looking forward to the creative responses that
2: Yeah.
1: our listeners will send in.
2: Get as creative as you can and send in those messages to #1045 and Pandy and YouTube. It'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if you send us a text. 네, 문자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반디 앱은 무료고 EBS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The number of Koreans aged 100 or older nearly tripled over the past decade to reach more than 8,600 as of November 2025, driven by medical advances and healthy lifestyle habits, with women accounting for over 80% of all centenarians.
2: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힘입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가 작년 11월 기준 8,600명을 넘어서면서 100년 만에 거의 3배로 늘어났으며, 이중 여성 고령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Foreign tourist arrivals to Korea surged by more than 20% in July year-on-year to reach nearly 2.1 million visitors, pushing cumulative arrivals for the first 7 months of the year to well beyond pre-pandemic levels.
2: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나 21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1월에서 7월 누적 방한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Over 300 people have tragically drowned in France since June as more people jumped into rivers, canals, and other bodies of water to escape a record-breaking summer heat wave approaching 40 degrees Celsius.
2: 올여름 프랑스에서 기온이 섭씨 40도 가까이 치솟는 기록

0: 적인 폭염을 피하려고 강과 운하 및 기타 수역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익사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The US FDA has approved a blood test that can help doctors assess Alzheimer's related brain pathology in patients aged 55, offering a highly accessible, non-invasive alternative to costly scans and painful spinal taps.
0: 55세 이상 환자의 알츠하이머 관련 뇌 병리를 의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혈액 검사 방법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그간 사용된 비용이 많이 드는 영상 촬영과 환자의 고통이 수반되는 뇌 척수액 채취 방법에 비해 접근성 높은 비침습적인 대안이 될 전망입니다.
1: 24-hour robot cafe in China has officially secured a Guinness World Record by preparing and serving 202 cups of coffee within a single hour at its Beijing launch.
0: 중국 베이징의 한 24시간 무인 로봇 카페가 개장 당일에 단 1시간 만에 커피 202잔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이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을 공식 달성했습니다. Those we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이제부터 헤드라인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The number of Koreans aged 100 or older nearly tripled over the past decade to reach more than 8,600 as of November 2025, driven by medical advances and healthy lifestyle habits, with women accounting for over 80% of all centenarians.
0: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힘입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가 작년 11월 기준 8,600명을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거의 3배로 늘어났으며 이 중 여성 고령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ell us more.
1: Yeah, so more people in Korea are living past the age of 100 or living to 100 or past the age of 100.
0: Yeah.
1: They say that over a 10-year span,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lived to 100 or live beyond that age reached 8,604 in 2025, and that's an increase from an increase of over threefold. They say that women accounted for 83.4% of these centenarians. Of course, women do have a longer lifespan than men, but they say the number of men in the age group also grew more rapidly, increasing 3.3-fold over the past 10 years. They did say that most centenarians had no formal education and had lost their spouses, while 90% had at least one chronic illness. The survey also found that healthy habits were common among the group, of course, with 86.9% saying that they had never smoked and 70.6% saying that they had never consumed alcohol.
0: 술 담배 하지 않는 게 이제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Mm-hmm. 그 외에도 소식, 적게 먹는 것, 절제된 식생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수 비결로 이, 리포트가 꼽았는데요.
1: Yep.
0: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015년 대비 2025년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거의 3배나 늘었습니다. 2.7배인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428명, 그리고 2025년에는 1,428명이었어요. Mm-hmm. 그래서 1,000명이 늘었네요.
1: Yeah.
0: 요 10년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고령자, 10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2025년에는 2,731명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7,000명이 넘었습니다.
1: Yeah.
0: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비율만 놓고 보게 되면은 남성 고령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1: Yes.
0: 걸 볼 수 있어요. 뭐 전체적인 숫자는 여성이 많지만.
1: Yeah.
0: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expressions to triple.
1: Mm-hmm. To triple. It means that something has multiplied by three or had a threefold increase.
0: A threefold increase라는 것도 역시 세배 늘었다라는

0: 라는 뜻인데요. 그거를 그냥 한 단어로 triple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거의 3배는 겁니다. 실제로는 10년 사이에 2.7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100세 이상의 고령자.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있죠.
1: Yes, very easy to say. Well, not easy to say, but it's just in one word. It's centenarians. It's spelled C-E-N-T-E-N-A-R-I-A-N.
0: Centenarian, like century,
1: Like century, yes.
0: which means 100 years. So the new century, the 21st century, we use these expressions to talk about 100 years. But a centenarian is a person who is over 100 years old.
1: Right.
0: 자, 100세 이상의 고령자는 centenarian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The number of Koreans aged 100 or older nearly tripled over the past decade to reach more than 8,600 as of November 2025, driven by medical advances and healthy lifestyle habits, with women accounting for over 80% of all centenarians. Let's move on to the second headline.
1: Foreign tourist arrivals to Korea surged by more than 20% in July year-on-year to reach nearly 2.1 million visitors, pushing cumulative arrivals for the first 7 months of the year to well beyond pre-pandemic levels.
0: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나 21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1월에서 7월 누적 방한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All right, what do we know? Well, I think this is a common theme these days. A lot of tourists are visiting Korea and the numbers are just going up. I think we talked about how credit card spending by foreigners have been increasing. And we have figures for July. So 2.09 million foreign tourists visited Korea in July and that's up 20.8% from a year earlier. And that's reaching nearly 145% of the pre-pandemic pandemic level recorded in July of 2019. So we have gone beyond what was recorded before pandemic occurred or before COVID-19 occurred.
0: Yeah.
1: So where are these tourists coming from? China still remains the largest source market with about 777,000 visitors of the 2.09 million. And that was followed by Japan and Taiwan, so our closest neighboring countries. Taiwanese arrivals posted particularly strong growth.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visitors in the first 7 months of the year reached 12.8 million. That's also up 21.3% year-on-year and nearly 130% of the 2019 level. So it seems like the numbers have fully recovered and plus some from before COVID. Meanwhile, 2.42 million South Koreans traveled abroad in July. That's a little bit down. It's down 0.7% from a year earlier, although outbound travel for the first 7 months recovered to 98.5% of the pre-pandemic level.
0: Outbound travel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로 여행 가는 우리 국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Mm-hmm. 우리가 수출 얘기할 때도 outbound shipments라고
1: right.
0: 하죠.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outbound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한테도 물건에다가도 쓸 수가 있습니다.
1: Mm-hmm.
0: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그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은 정도가 아니라 넘어섰습니다.
1: Mm-hmm. Well beyond, right?
0: Well beyond. Tell us about that expression.
1: It went well beyond. You can also say far beyond, but the expression today was well beyond, and that means substantially more than or far past a specific limit, expectation, or boundary.
0: 그러니까 여기서 well이 훨씬이에요. Beyond는 뛰어넘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대비 훨씬 뛰어넘는 방한객 수를 말하고요.
1: Mm-hmm.
0: 그다음에 누적 관광객 수인데 누적 입국자 수 cumulative arrivals?
1: Right. So arrivals refers to the number of non-Korean passport holders that have entered the country. And when we are talking about cumulative, we're talking about the total running sum. So the total number of foreign tourists that have entered the country.
0: 네, cumulative는 누적의 의미가 있고요. arrivals는 우리 공항에서도 입국 장소에서 arrivals라는 글씨 보셨을 거예요. 출국장은 departure 이렇게 써 있고, 자, 그래서 arrivals라는 게뭐 입국의 의미도 있지만 입국자 또는 입국자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누적 입국자 수, cumulative arrivals.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eign tourist arrivals to Korea surged by more than 20% in July year-on-year to reach nearly 2.1 million visitors, pushing cumulative arrivals for the first 7 months of the year to well beyond pre-pandemic levels. Let's take a break. 이수경님이 수진쌤, 캐런쌤 언제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Thank you.
1: Thank you.
0: 자, 그리고 서진화님, 캐런쌤 이틀 연속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1: I'm happy to be here 2 days in a row as
0: 네.
1: well.
0: 네, 너무 좋아요. 박서연님은 It's hump day Wednesday. 캐런쌤 어제예요? 오늘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1: Thank
0: 네.
1: you.
0: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캐런 선생님의 하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민영도님은 Good morning, Moss Family. 여름의 끝이 뜨겁네요. 그렇지만 불과 2주 전에 겪었던 40도 넘는 날씨를 생각하면 이거는 더위도 아니죠.
1: Yeah.
0: 젊은 사람이 SNS로 칼국수 노부부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는 기분 좋은 뉴스를 듣고 오늘도 힘을 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1: Yeah, I mean SNS has, I think, it's I guess faults. You spend a lot of time on it, the dopamine, but it also has its strengths as well.
0: Yea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omoting or advertising for a good cause. I think it's great.
1: Yeah.
0: 자, 그래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이 가게 우리 돈줄 내러 갑시다. 영어로 표현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Let's listen to Milky with Just the Way You Are.

0: 감성.
1: I
0: I don't
1: feel
0: know what that
1: like
0: is in
1: there's
0: English.
1: two different, I guess there are two different customers when you go to coffee shops. There's one that's looking for quick service. I just need my coffee, my morning caffeine. And then there are others where they're looking for that, you know, the morning kind of atmosphere. You want to sit down and have a coffee, maybe someone to chat with. So if you're looking for that, you don't want to go there.
0: Yeah, exactly. 저도 예전에 보면은 가끔 마트에 이런 이제 로봇 커피 제조기? 로봇이 커피 만들어주는 그런 기기들이 있어서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에는 아예 이런 커피숍이 있는 모양입니다.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그다음에 완전 무인 커피숍인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무인 커피숍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 요
1: You just press a
0: 커피숍에는
1: button.
0: 예, 옷도 이렇게 입혀가지고 약간 얼굴 없는 로봇 같은 요 느낌, 예, 힙하더라고요. 자, 근데 무인 가게다.
1: Yes.
0: 영어로 unmanned.
1: Right. So it's unmanned. It's UNMANNED. There are two N's. So that means it's operated or it exists without any human crew. There's no human pilot. So it could be an unmanned aircraft. So no pilots or human staff that's physically present. And sometimes you might hear the term uncrewed or unpiloted that's used instead, that's a little more gender neutral.
0: Uncrewed라는 게 특히 이제 우주 비행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spaceship or just ship와 관련된 표현일 때는 많이 보죠. 왜냐하면 crew라는 것 자체가 선원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uncrewed mission from NASA, for example 이렇게 쓰는 것도 볼수 있는데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uncrewed 그러면 약간 어색해서 아마 그냥
1: We don't call
0: unmanned로
1: them crew.
0: 그렇죠. 만약에 이 커피숍에 맞는 단어로 쓴다면은
1: Maybe unstaffed.
0: unstaffed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automated. 이렇게 자동화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자, unmanned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이게 좀 전통적인 표현이긴 해요. 요즘에 PC의 입장에서 보면은 ma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좀 지향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단어는 정말 수백 년 동안 사용된
1: It's all right.
0: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죠. 자, 무인, unmanned. 그다음에 launching something.
1: Yes, the launch or a launch, it's the act of starting something new. So it could be the start or release of a new product. It could also be the launch of a rocket or a ship, or it could be the launch of a new program.
0: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커피숍의 launch라는 것은 개장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픈한 지 1시간 만에. 이렇게 202잔의 커피를 부지런히도 만들어낸 로봇이에요.
1: 20 seconds per cup.
0: 맞아요. 자, 그래서 론치가 이렇게 어떤 가게가 오픈했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1: So
0: 거.
1: you could have like a launching ceremony or a celebration. So it could be a party or an event that's held to introduce something new, like a book launch or a company launch as well.
0: Exactly. Well, since you mentioned that, a soft launch is not an official opening, but it's kind of like the test opening before it opens to everybody else. So they have a select group of people come in and see if they like the food, for example, and then based on that, they might change their direction a little bit.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 unmanned 24-hour robot cafe in China has officially secured a Guinness World Record by preparing and serving 202 cups of coffee within a single hour at its Beijing launch. Well,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이 가게에 우리 돈줄 내러갑시다. 이거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Now we're going to listen to Carol G and Bruno Mars with Still.

0: 자, 오늘 모닝 헤드라인에서 뽑은 주요 표현 5개입니다. 커런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볼게요. 세 배로 증가하다. To triple.
1: To triple, it means multiply by three or to make or become three times as large.
0: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1: Housing prices in the area tripled over the decade.
0: 지난 10년 새 집값이 세 배나 뛰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Well beyond.
1: Well beyond. It means substantially more than or far past a specific limit, expectation, or boundary, with well, in this case, kind of intensifying beyond, showing a large or significant gap.
0: 무언가를 훨씬 뛰어넘다. 자, 예문 볼까요?
1: The project's final cost was well beyond our initial budget.
0: 프로젝트의 최종 비용은 초기 우리 예산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무엇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인데요. Approaching something.
1: Approaching, so it means nearing or coming closer in distance, time, amount, or quality.
0: 자, 그럼 예문 볼게요.
1: The temperature is approaching record highs this afternoon.
0: 네. 오늘 오후 기온이 아마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Approaching이라는 것은 가까워지고 있다, 육박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highly accessible은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1: When something is extremely easy to reach, enter, use, obtain, or understand, we say that it is highly accessible.
0: 예문 볼게요.
1: The website is designed to be highly accessible across all mobile devices.
0: 그 홈페이지는 어떠한 모바일 기기로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인, unmanned.
1: So it means operating or existing without a human crew, pilot, or staff physically present.
0: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1: NASA's unmanned space probe successfully entered the orbit of Mars.
0: 네, 나사의 무인 우주선이 화성의 궤도 안에 정상적으로 착지를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볼까요? 네, unmanned는 그래서 무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 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이 가게에 우리 돈줄 내려갑시다가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이었어요. 와, 정말 많은 문장이 들어왔네요. 3135님, Let's vote with our wallets.
1: Let's vote with our wallets.
0: Ooh.
1: I think we need a bit of context,
0: Yeah,
1: though.
0: exactly. But I think it's very creative, though.
1: Yes.
0: Yeah. 우리 지갑을 가지고 투표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요.
1: Yeah. Because voting is showing your opinion on something.
0: Yeah, exactly.
1: Yeah.
0: 그래요. 창의적인 문장 좋습니다. 박주향님은 Let's go there for making it filled with money.
1: Let's go there for making it filled with money. Let's go there. Maybe let's go there and fill it with money,
0: Yeah.
1: or let's go there.
0: And fill the place with money?
1: Yeah, something along that line. Let's go there and fill it with money.
0: 그래요. Let's go there for 말고요. Let's go there and. 그래서 fill it with money.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1: 야.
0: 자, 이재찬님은 Let's give them some pounding 했는데 영국 한정입니다 하면서 파운드 뒤에 그 LB 그러니까 그 무게 파운드의 단위를 써주셨는데 영국의 파운드는 LB를 쓰진 않고요. 그 파운드 사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화폐 단위가 파운드잖아요. 스털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LB 그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Let's give them some pounding. 이 파운딩이 내리친다라는 의미도 있고
1: Yes.
0: 중의적인 뜻으로 영국 파운드화를 우리가 돈을 좀 주자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괄호 안에다가 영국 파운드를 뜻하는 사인을 이렇게 넣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1: Yeah, or let's give them a good pounding.
0: A good pounding.
1: Yeah.
0: 이것도 좋네요.
1: Yeah.
0: Let's give them a good
1: I think
0: pounding.
1: this is very creative.
0: 네, 마찬가지로 글씨를 썼을 때는 파운드 뒤에 괄호 안에다가 이제 파운드 사인을 딱 넣으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신세리님, Let's go shower them with big money.
1: I like this.
0: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1: Yeah.
0: Let's, you normally say shower someone with love,
1: Yeah.
0: but here you shower them with money. 오, very nice. 자, 조은지님, Let's go to hit the spot in financial thing.
1: Ah, let's go to hit the spot in financial thing. It does sound a little awkward, but I think let's go and hit the spot.
0: I don't know
1: Well,
0: if hit the
1: hit the
0: spot.
1: spot. Hit the spot means like, oh, that really hit the spot, as in
0: That's
1: it kind of fulfilled,
0: exactly, yeah, what I needed.
1: yeah.
0: So hit the
1: Financial
0: spot.
1: thing.
0: 보통은 hit the spot라고 하면은 이 가려웠던 부분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해결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1: So I think that maybe that's what they were trying to get at. We were trying to go and to maybe help them out right when they needed it.
0: Okay. Possibly. 그런 의미로 쓰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in financial thing 이게 네, 이게 좀 어색한데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Let's go to hit the spot. 아, 네, 뭐라고 바꿔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 뭔가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 Maybe let's go hit them with,
0: Money?
1: yeah, with.
0: Okay.
1: Let's go hit them with a lot of money.
0: Bah, 그렇게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1: 'Cause I think the word hit with something could mean we're like showering them with a lot of money.
0: Yeah,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물론 또 다른 의미의 히트가 있어요. 근데 hit the road 하는 것처럼 어디 가다의 의미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문장을 바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때린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let's go hit them with a lot of money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할 때는 반드시 웃으면서 유머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면서 해야지 조심해야 돼요. 히트 쓸 때는. 자, 백혜진님. Let's weaponize our wallets for good.
1: Ah, I like this. Yeah.
0: Oh, weaponize our
1: Yeah,
0: wallets.
1: weaponizing something. Because usually weaponizing something is a bad thing. You know, if you're weaponizing,
0: 무기로 쓴다.
1: yes.
0: 우리 지갑을 좋은 의도로 무기로 씁시다. 이렇게 또 창의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 Yeah.
0: Great.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1: Oh, I like the pound.
0: 오케이.
1: 이재찬님.
0: 네, 그래요. Let's give them
1: Some
0: some
1: pounding.
0: pounding. 이렇게 써주셨죠? 이재찬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I'm gonna pick. Let's vote with our wallets. 이렇게 써주신 분이었죠? 3135님인데요. 네,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What would you say, Karen?
1: I said we need to clear the store out.
0: Oh, I love that.
1: We need to
0: We
1: go
0: need to
1: clear the store.
0: clear the store out.
1: Yeah.
0: 거기 우리 가서 싹쓸이를 좀 해야 되겠어. We need to clear the store out. 저는 그냥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갔어요. 그래서 이 우리말의 뉘앙스를 잘 살리진 못했는데 Let's go show them some love.
1: Yes.
0: 네, 그러면 사실 혼쭐 내다의 뉘앙스는 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네, Let's go show them some love.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This is Star Sailor with Four to the Floor. See you in part two.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Wednesday, the 26th of August. I'm your host, Chesu Jin. Joining us in the studio is Karen Choi. Now,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together. 오늘 준비한 뉴스 커버리지 기사는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영국의 몇백 년 된 명물 고목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리겠습니다. Karen.
1: Okay, here we go. In Greek mythology, oak trees were sacred to which god? Number one, Zeus. Number two, Dionysus. Number three, Poseidon.
0: 참나무 또는 떡갈나무라고 하는 이 oak tree.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다음 중 어떤 올림푸스 신의 상징이었을까요? Number one, Zeus. Number two, Dionysus. Or number three, Poseidon. 자, 발음이 영어 발음과 우리말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1: right.
0: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은 영어로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Mm-hmm.
0: 1, 2, 3 중에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무료인 반디 앱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데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연 좀 볼까요? 유튜브로 송X님이 저도 종종 무인은 편해서 이용하긴 하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로봇커피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1: Oh.
0: So 고속도로는 do... 다 비싸긴 하죠.
1: That is true.
0: 잠깐 우리가 들렀다 가는 거기 때문에.
1: Yep.
0: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옵션이 많지 않으니까 안 마실 수도 없고.
1: I really wonder though if it tastes the same because the coffee beans are very sensitive.
0: Right.
1: And I'm not sure. Well, maybe robots might be better at dealing with the sensitive because they'll be able to time it and measure it exactly.
0: Yeah, I don't know. Yeah. 박태건 님